오후 3시부터 개식 통고와 함께 선수단 입장이 시작이 되고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MVP에 선정된 김윤지 선수의 영상 응원도 이어져서 참가 선수들에게 큰 희망과 자긍심을 전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고요. 당일인 12일 오후 2시부터 사직 실내체육관 2층 관람객 전용 게이트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 인근의 아시아조각공원 일대에서는 체전 홍보관과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선수들의 멋진 모습도 보고 체육대회 열기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이정 문학평론가.

0: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예, 2025년에 발간된 김초엽 작가의 최신 소설집이 있습니다. 양면의 조개껍데기라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실린 첫 번째 소설, 수부다니의 여름휴가라는 제목의 소설을 소개합니다. 1인칭 화자가 도영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글은 자신이 갑작스럽게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그로 인해 발생한 다소 충격적인 자신 집의 상황, 또 저간의 일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 화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우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그간 자신이 하던 일 때문인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상상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수부단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부단이 그가 화자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최종적인 선택의 목적과 이유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0: 예,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수부단이는 누구고 그가 화자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화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1: 예, 그 소설의 처음에 화자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도영 언니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에 시체 조각인지 내장인지 모를 살점과 피부 껍데기, 뭐 인체 해부 따위가 막 널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인공 피부가 부패해서 악취가 가득한 곳을 언니가 발견하게 해서 또 이웃에게, 경찰에게 오해가 없도록 이를 설명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화자는 갑자기 급하게 집만 챙겨서 도망쳐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뭐 마약이나 살인 청부 등에 연루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어떤 종류의 폭력, 불건전한 사건에도 자신은 휘말리지 않았노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또 절대 그런 생각은 없었노라고 힘주어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다 말하겠나라면서 자신이 솜솜 피부관리숍에서 일했고 거기에서 수상한 손님 수부단이를 만났노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0: 솜솜 피부관리숍은 어떤 곳인가요?
1: 피부관리숍은 커스텀 인공 피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인공 장기 배양 회사에서 일했었는데요. 의뢰자들에게 세포와 유전자 샘플을 제공받아서 면역 반응이 없는 이식용 세포 기반 인공 장기를 길러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적성에도 잘 맞고 또 실제 보기 어려운 심장이나 간을 키우는 일이 화자는 재미있었죠. 그런데 매니저와 말다툼한 끝에 안구 배양 파트로 새로 배치되는데요. 아이고, 화자는 물고기 눈알 공포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두운 조명 아래 줄지어선 유리관 속에서 그 붉은 배양액 속에 담겨 둥둥 떠있는 실핏줄이 가득한 눈알을 보면서는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솜솜 피부관리숍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수동 버드나무 거리 입구, 재료와 표면, 인간 본질의 상호 관계를 탐구함, 실험적 피부 개선 및 관리 지향, 파트타임 가는, 인공장기 및 오가노이드 배양 경험자 우대, 이런 내용이 화자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0: 인공 피부를 만드는 곳이요?
1: 네. 고객이 원하는 피부를 설계하고 배양해서 이식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화자는 디자인 단계의 피부를 미니 오가노이드로 만들어서 면역 반응과 기능 테스트를 하고 배양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인공 피부는 그리 낯설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피부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이 보여준 샘플들은 물고기, 부엉이, 뭐 펭귄, 늑대, 고양이, 모래, 바위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전부 진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피부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솜솜 피부관리숍의 손님들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고 믿는 아더킨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태어난 고양이나 늑대 혹은 공룡이라고 믿었죠.
0: 예, 자신을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고 믿는 이들에겐 인공 피부를 가지고 싶다는 갈망이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인공 피부를 만들고 이식하는 일이 승인된 것은 아니었겠죠?
1: 네, 그래서 화자의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 피부를 만들고 만지면서 그 아더킨들의 갈망의 실제, 그러니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일이 아니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죠. 솜솜 피부관리숍처럼 인공 피부 만드는 곳이 밀집한 성수동을 뭐 악의 근원지나 아니면 윤리적 파산의 현장 뭐 이렇게 묘사되는 뉴스를 볼 때면 더욱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장도 아, 이 사람 진상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의뢰인의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금속 피부를 만들어 달라는 투부 단위의 신청서였습니다. 뭐 금속 피부, 전신, 금속 종류는 무관. 단, 물이나 산성물질에 대한 내구력이 높지 않아야 함. 이것이 수부 단위의 내용이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뢰서를 그는 계속해서 보내오고 또 매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장은 체온 조절이나 세균 감염 등의 피부 기능을 생각해서 금속 피부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금속 피부 대신 뭐 제안해 볼 만한 이런 샘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상담하다가는 완곡한 수부 단위의 요구에 결국 지치고 말았죠.
0: 예. 혹시 상담에 지친 사장을 대신해서 소설 속의 화자가 수부 단위 상담을 맡게 되는 건가요?
1: 예, 그랬습니다. 그 화자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면서 금속 피부를 원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면서 수부 단위의 화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피부를 원하는 특별한 이유요? 왜 기계가 되고 싶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화자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냐면서 자신은 녹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화자는 수부 단위의 피부 샘플을 우선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가 인간의 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수부 단위는 정교한 인간형 안드로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화 시술을 받아서 거의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부 단위는 인간이 되고 싶은 기계도 아니고 기계가 되고 싶은 인간도 아니고 기계였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기계가 되려는 존재였던 겁니다.
0: 예, 수부단이에게 금속 피부 시술을 한다고 해도 그건 표면만을 바꾸는 걸 텐데요. 네. 원래 그가 속해 있던 기계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죠?
1: 예, 그래서 화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수부단이가 갈망하는 것은 기계성인지 아니면 금속성인지 자신을 기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계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금속 피부를 갈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결국 사장과 화자는 수부단이에게 금속 피부를 시술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닌 기계로 태어났으면서도 고생해서 인간이 되었던 수부단이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원했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부단이가 가져온 금속 조각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미 제작된 금속 피부 곳곳에 장식용으로 덧댑니다.
0: 예. 수부 단위가 금속 피부를 원했던 까닭은 뭘까요?
1: 수부 단위는 남상아란 작가에 의해서 예술성이 발견된 안드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최소한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갖가지 선정적인 기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뭐 인간과 기계의 사랑 뭐 이런 거 등이겠죠. 이후 두 사람이 예술 창작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이 또한 가십성 기사로 이렇게 소비되면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 남상아의 죽음 이후에 최소한 그러니까 수부단이죠. 그는 남상아의 작품을 독점에서는 해체하고 부수고 녹이고 뭉쳐서 자기 피부에 붙여버렸던 겁니다. 이후 수부단이는 자신의 말대로 휴가를 떠나는데요. 화자는 수부단이가 남상아와 마지막으로 작업한 변화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한 장면이 연출된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수부단이가 바닷가에 놓은 기계 더미들과 함께 누워서 녹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화자는 수부단이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아,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구나라고 말합니다.
0: 수부단이가 실제 하는 자신의 존재를 감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소설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존재에 대한 실제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다양하고도 공평한 또 평등하고도 풍요로운 상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0: 예, 장애인 문학 오늘은 김초엽의 소설 수부단이의 여름휴가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운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흔히 창작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작곡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먼저 작곡가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이 진동주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었고요. 91년에 하나가 되자라는 동요로 MBC 창작 동요제 입상을 하면서 작곡가로 등단을 하게
1: 우와,
2: 됩니다.
1: 그러면 네. 35년 전부터 작곡가의 길을 걸어오신 건가요?
2: 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창작 동요제 입상뿐만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분의 노래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 예.
2: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 농내장으로 이 시력을 점점 잃어갔기 때문에 약 10년 전에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농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더니 한 2009년이던가 그때 이제 시각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해 주더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작곡은 제가 1991년 MBC 창작 동요 대회에 처음 이제 출품을 했고 바로 1992년에는 KBS 창작 동요 대회에 또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MBC와 KBS 그 시절에 1990년대 초반에 출품을 했었죠. 전체 곡수는 한 200여 곡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일단 발표된 곡은 한 120, 30곡 되고요. 제가 학교 교과를 한 40여 개

0: 학교 교과를 작곡한 게 큰 보람입니다.
1: 네, 그 교과를 작곡했던 그 학교를 지나갈 때는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2: 그런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작곡하기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니까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본인만의 악보를 크게 만들고요. 대형 오선지에 곡을 쓰고 있는데 뭐 속도는 느리고 과정은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력이 안 좋아지고 만든 곡들이 더 애착이 간다고 해요.

0: 시각이 좋지 않아진 상태에서 작곡한 노래가 부디 노래가 2022년도에 작곡했고요. 아침의 향기 이혜인 씨 그리고 뭐 섬처럼 꽃 또 구절초 이러한 노래들은 사실 위촉곡입니다. 위촉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인협회에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신 나태주 시인님께서 회장으로 계셨던 금강 시인마을에서 위촉곡이었던 게 섬처럼 꽃이에요. 그게 2006년인가 아마 그때 제가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절초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때 동요로 발표된 곡인데 그때도 위촉곡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저에게로 와서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곡으로도 발표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꽃 피는 밤 이것도 제가 작곡한 지 한 5, 6년 됐을까요? 작곡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악보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곡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정말 1년에 한두 곡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1: 네, 진동주 작곡가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는 긍정적인 분이거든요. 시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곡은 꾸준히 작곡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씩씩하신 분 네.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떤 분 만나볼까요?
1: 네, 진동주 작곡가가 연륜이 느껴지는 작곡가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이제 막 작곡가의 길에 입문을 하신 분입니다. 이인태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전맹이에요. 특히 이 KBS 창작 동요대회가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3: 제가 2007년도 KBS 창작 동요대회 작사가로 처음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노랫말을 냈었는데 그게 덜컥 본선에 진출했었고 같이 참가하셨던 작사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제 노랫말을 보시고 감동 많이 받으셨고 저의 음악성을 되게 높이 평가하셔서 작곡가의 길을 한번 걸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점자 악보 자체를 읽는 방법을 몰라서 엄두가 안 났었다가 2009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또 노랫말 최우수상을 받는 대형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 그때가 한빈맹학교 빗소리 중창단이 또 특별무대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한빈맹학교 음악전공과 들어가고 거기서 음악 이론과 컴퓨터 음악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배워나가다 보니까는 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한빈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재작년에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대회를 통해서 작곡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작곡가로 데뷔를 한 건데요. 주로 동요를 작곡하고 있고요. 가곡도 하나 발표했고 조만간 어린이 CCM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정말 대단하시군요. 네.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작곡가가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1: 네, TV에 나오는 그 광고 음악이나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서 멜로디언으로 연주해보기도 했고요. 중1 때 트럼펫을 배우면서부터는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곡차곡 자신의 이력을 쌓아갔던 거죠.
2: 근데 네. 점자 악보를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식으로 그러면 작곡을 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일단 작곡을 따로 배웠다기보다는 실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터득을 했는데요. 특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후 작업을 할 때 비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함께 작곡의 보람도 들어보시죠.
3: 그 묵자 악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컴퓨터 음악을 배우면서 컴퓨터로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는데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악보화하는 부분은 저 혼자서는 많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악보 쪽

0: 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작곡뿐만 아니라 편곡도 그렇고 필요한 악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하고 나면은 항상 그 제가 곡을 쓴 형태가 어떤지 그 악보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실로암복지관 같은 데다 그 점역을 맡겨서 항상 보거든요. 또제 곡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너무 잘 불러주면은 그때 보람을 또 많이 느낍니다.
1: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잘 불러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그 보람, 그러니까 감동을 느낀 곡이 처음으로 작곡을 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 이인태 작곡가가 성남 창작 동요대회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소리로 전해주는 세상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작곡가로서의 각오도 들어보시죠.

0: 문정은 씨 인테 곡돼 있거든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그 가사 쓰신 분이 문정은 선생님이신 거예요.
1: 네네네 말 그대로 정말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담은 노랫말이라 가지고 특히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라는 그 구절이 저한테는 확 꽂혔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그런 노랫말이라서 어떻게 이 곡을 만들까 표현하다가 저는 정말 발라드 장르의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곡은 진짜 발라드 장르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정적인 그런 발라드틱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진실되게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곡가이고 싶고 정말 제가 만드는 한 곡 한 곡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곡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밝은 선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양재동의 동그라미 사랑.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까지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작 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이제 회사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지? 이런 인간관계 걱정 때문에 긴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의 절반 이상이 사람 관계죠.
1: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0: 예.
1: 네, 실제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하게 되는 사유 1위가 업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동료와의 갈등이라는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통도 기술입니다. 배우면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어요.
0: 예, 소통도 기술이다. 자, 그럼 오늘 그 비법을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1: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쉬운데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입니다.
0: 인사.
1: 네, 인사만 잘해도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곤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네 가지만 때에 맞춰서 잘하셔도 직장 생활 적응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취업하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 3초 인사법을 강조합니다.
0: 예.
1: 상대방과 눈을 꼭 마주치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시간까지 정말 짧죠. 3초면 충분합니다. 특히 출근해서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에게 나는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0: 예, 3초 인사법. 기억하기 참 쉽군요. 그런데 인사를 잘 하고 나서가 또 문제인데요.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나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맞습니다. 긴장하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0: 예.
1: 네. 그럴 때는 절대로 그냥 네 하고 대답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되묻는 과정을 거치시라고 권유드려요. 회사에서 긴장하다 보면 업무 실수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0: 예.
1: 예를 들어서 팀장님 오늘 3시까지 이 서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 라고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 실수도 줄이고 상사에게는 꼼꼼한 직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0: 정말 그렇겠군요. 다시 확인을 하는 게 오히려 일을 더 꼼꼼하게 하는 인상을 주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수첩이 나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을 활용해서 적거나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업무 순서가 복잡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정리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것도 소통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장은 없어요. 흔쾌히 얼마든지 도와주실 겁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너무 말을 빨리 하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 참다가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 천천히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0: 예. 그런데 소통에서 또 어려운 게 언제 말을 거느냐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장 동료가 한창 바쁜데 질문을 언제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아주 현실적이고 생생한 질문이신데요.
0: 예.
1: 저는 교육할 때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로 구분하시라고 쉽게 말씀을 드려요. 빨간불은 동료나 상사가 전화통화 중일 때, 대화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 움직임이 많고 분주해 보일 때라고 설명해 드리고요. 초록색불은 잠시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물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라고 예시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매니저님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살며시 여쭤보고 상대가 괜찮다고 했을 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지금 대화가 어렵다 라고 하면 언제 다시 오면 될까요? 라고 시간 약속을 정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기도 합니다.
0: 예,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끼리 쉬는 시간에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겉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건 저 같은 사람도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0: 예.
1: 특히나 우리가 스몰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주제는 오늘의 날씨, 점심 메뉴, 최근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어제 뉴스에 나왔던 소식,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상점 같은 소재들이 좋습니다. 전혀 무겁지 않잖아요. 이런 주제들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부담 없이 소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주제로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반응을 잘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반응해주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자, 이번엔 반대로 동료가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을 텐데요. 농담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부분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자기 옹호와 권리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몸을 툭툭 치거나 장애를 비하하는 농담을 아무렇진 않게 한다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상대방도 무례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예.
1: 직장은 공적인 장소이잖아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그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는 대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당황해서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지만 실수했을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침묵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입니다. 혼날까봐 무서워서 말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입는 손해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취업하신 당사자분에게도 더 큰 손해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두렵고 겁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즉각적인 보고가 중요해요.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먼저 사과를 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함께 찾는 단계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먼저 정중하게 말문을 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놓았는데 메모지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용기 있고 프로다운 행동입니다. 직장 동료 입장에서도 빨리 알게 되어서 수습할 수 있으니 훨씬 고마워하실 거예요.
0: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결국 나와 회사를 지키는 소통이 되는군요.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또 무조건 동료와 회사의 기준에 맞추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만약에 동료나 상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부분은 자기 결정권과 연결이 되는데요. 내 업무가 많은데도 업무가 계속 주어지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제가 오늘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야근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0: 예, 소통은 결국 나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상대방과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취업 후 적응 중이실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전해주시죠.
1: 네. 제가 말주변이 없고 긴장 많이 한다고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인사 잘하고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과 실수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만 잘하셔도 소통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0: 네. 취업 과정의 실용적이고 알찬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경호가 부릅니다. 금지된 사랑.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5월 한 달은 안내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2: 네, 지난 시간에는 안내견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안내견을 마주했을 때 못 본 듯이 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번 시간에는 안내견과 파트너가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혹시 퍼피워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 퍼피워킹은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부르는 말인가요?
2: 비슷합니다. 네, 퍼피워킹은 안내견이 되기 위한 어린 강아지의 사회화 과정을 말해요. 뛰어난 종견과 모견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안내견 학교에서 약 두 달 정도 돌봄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함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도록 경험을 쌓는 것이죠.
1: 어린 강아지의 사회화를 돕는 퍼피워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퍼피워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 보통 퍼피워커를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안내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강아지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으면서 안내견 학교의 가이드를 잘 준수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퍼피워커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안내견과 함께하기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2: 우선은 안내견 학교에 문의를 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학교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신청자의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요. 신청자가 생활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서 1차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요. 이때 시범견이랑 함께 걸어보면서 안내견 보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실제 거주 환경이나 신청한 그 사람의 생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1: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군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인터뷰가 그 결과가 나고 나면 안내견이 신청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2차 인터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파트너의 후보가 될 안내견과 함께 걸어보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춰보게 됩니다. 네. 이후에 안내견 매칭이 확정되면 예비 파트너로서 안내견 학교에 입소해서 일주일 정도 합숙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 교육에서는 파트너가 스스로의 그 안내견의 일상을 돌볼 수 있도록 식사나 배변, 청결 유지, 놀이 방법 등등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또 안내견의 걸음과 안내견이 보내는 신호를 손끝에 잡은 하늘로 느끼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보행하는 훈련도 받고요. 그뿐 아니라 안내견이 유혹에 이끌려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도 배웁니다.
1: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면 배운 것과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안내견도 강아지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합숙 교육이 끝나면 안내견 파트너의 일상에서 적응을 돕는 현지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 파트너당 한 명의 지도사가 붙어서 일상 적응을 돕는데요. 파트너의 생활 환경에 안내견이 머물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안내견의 반응과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함께하면서 자주 다니는 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고요. 현지 훈련 중에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카페나 뭐 식당 여러 시설들을 함께 방문하면서 지역의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피고 또 안내견 입장이 거부당하는 그런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 예,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파트너로 만나기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 같은데요.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2: 아무래도 최종까지 안내견 시험을 통과하는 개체수가 많지는 않고요. 그런 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를 제출하고 처음 안내견을 만날 때까지 저는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1: 예.
2: 네, 그런데 저는 이 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안내견 파트너는 그저 안내견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안내견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의 여부를 넘어서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내견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내견이 필요한 파트너에게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도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안내견 파트너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주간의 파트너 교육을 마친 후에 안내견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2: 네. 비록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3주 만에 마무리되는데 이후에도 꾸준히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담당 지도사에게 연락하면 비정기적으로 사후 관리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게 사실 이번에 안내견이 처음이라서 되게 사소한 변화에도 신경이 쓰이고 아프면 어쩌나 걱정도 엄청 많이 되고 했었는데 지도사 선생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언제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을 하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또 든든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내견의 파트너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원과 그 체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거나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안내견과 함께하는 이유 뭘까요?
2: 네, 흔히 안내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보행은 물론이고 저는 안내견의 역할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내견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에게 의지해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안내견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배변을 관리를 한다거나 밥을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줘야 하는 것이고요.
1: 예.
2: 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견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고 서로를 믿고 돌보는 관계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도 생기고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1: 예, 서로를 믿고 돌보는 관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내견과 함께 하는 시각장애인을 왜 파트너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안내견과 함께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용기 내서 안내견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은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안내견 이야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현의 나의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누군가 뭘 물어보고 젊은 분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함께 있던 활동 지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가 많아진 덕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어떨까요? 어학연수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인욱 복지재단에서 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미국 웨스턴 미시건 유니버시티의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5월 17일 일요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전화 02-3210-1409번으로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관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 꽃소식이 들려오고 다양한 축제도 한창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집에만 있는 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시각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을 가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시각장애인이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행 일정과 함께 갈 사람을 정하는 것부터 이왕이면 장애인 친화적인 여행지를 선택하고 그곳의 관광 명소나 숙소 등을 미리 예약하는 것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은 이런 번거로움도 모두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개인 방송 운영자이고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는 분입니다. 잠시 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연구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을 감상합니다. 거미의 노래 듣고 가죠.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0: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이거 몇 페이지짜리 책인지는 몰라도 한 권의 책에서 단 한 페이지만 읽고 넘어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많은 페이지를 읽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 초대석에 모신 손님은 세계라는 책에서 제법 여러 페이지를 읽은 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 모셔서 어느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주혜입니다.
0: 네, 지난해 장애 청년 드림팀 프로젝트 소개하느라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때는 전화 연결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주혜라고 하고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정약용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1: 네, 맞아요.
0: 그 정약용 도서관 어떤 일 하는 곳이었죠?
1: 일단 저희 도서관이 남양주시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국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도서관인데요.
0: 네.
1: 저는 거기서 이제 연속 가능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잡지 관리를 일단 1차로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전자자료.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 또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 TTS나 오디오북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0: 와, 그렇군요.
1: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사회 곳곳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데 전자도서 같은 거 이용할 때 우리 양주혜 씨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1: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시각장애인인데 네. 오디오북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응대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1: 저는 지금 빛을 구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고요.
0: 네.
1: 뭐 크게 확대하면 사물이나 큰 글자 정도도 읽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0: 원인이 뭐래요?
1: RP, 망막색소변성. 가장 흔한 병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그게 왜 이렇게 흔해졌냐 하면요.
1: 네.
0: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많이 의학으로 해결이 돼요.
1: 그렇죠.
0: 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안과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희귀 질환이 바로 망막색소변성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했어요.
1: 네네. 저도 사실 이제 슬슬 실명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뭐 최근 들어서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뭐 항상 그 마음가짐 뭐 어떻게 보면 준비를 좀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0: 시력이 언제부터 떨어진 거예요?
1: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는 백내장이 같이 오면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참고로 전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0: 저 20대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1: 네.
0: 스스로 밝혀주셨네요.
1: 네.
0: 네, 채널을 또 운영하잖아요.
1: 네.
0: 시시각각?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색소변성이라는 그 병명이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명이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지어본 이름입니다.
0: 그 세상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1: 그렇죠.
0: 우리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였군요.
1: 네.
0: 그 동영사 채널에 그 여행하는 영상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1: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여행 영상이 거의 한 반일 거예요.
0: 와, 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약간 일상이 제 기준으로는 조금 지루하게 반복되는 느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네. 어떤 생활의 활력소?
1: 네.
0: 그렇군요. 평소에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1: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네. 뭐 자주 할 때는 뭐 국내 한 번, 해외 한 번 나갔다 올 때도 있고. 네. 뭐 정말 못 나가도 두 분기에 한 번은 꼭 어디든 가려고 하고 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냐면 저도 주혜 씨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좀 터놓고 물어볼게요. 네. 우리 시각장애인 여행하는 거 사실 많이 번거롭고 주저되는 일 아닙니까?
1: 아무래도 시각에 제약이 있다 보면은 뭐 우리 사회가 워낙에 시각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좀 주저하게 되는 감이 있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 한 달에 한 번은 떠난다.
1: 네. 이건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하세요?
1: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네. 제가 고민을 해요. 어떤 답을 드릴지. 그래서 뭔가 내 장애랑 연결을 해서 어떤 뭐 접근성이나 뭐 교통 편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 네.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0: 와, 접근성 아니고요?
1: 네.
0: 교통도 아니고요?
1: 그렇죠.
0: 내가 가고 싶은 곳?
1: 네.
0: 그러면 주혜 씨는 네.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끌려요?
1: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이달의 여행에 대한 테마를 약간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테마에 맞춰서 여행지를 고르고 후보를 이렇게 딱 추려놓고 아, 이 중에 이번에는 아 맞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네. 네, 결정을 하곤 합니다.
0: 보통 우리가 저 TV 시청하다가 누구 먹는 화면 나와요.
1: 그렇죠.
0: 그럼 네.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야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여행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1: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와, 이런 경우.
1: 네.
0: 아니, 정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1: 아무래도.
0: 접근성도 고려 안 하시고 교통편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당기는 곳에 가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 사실 주변에서는 걱정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 이번 달에 뭐 어디 가라고 하면은 그 먼 데를 어떻게 갈 거며 네. 뭐 안내견이랑은 어떻게 또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0: 이해가 됩니다.
1: 네. 근데 뭐 일단 출발하고 보는 거죠.
0: 와, 자 그렇다면 주혜 씨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여행과 혼자 가는 여행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 선호하세요?
1: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같이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0: 네.
1: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뭐 도전적으로 보이는 저조차도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혼자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네. 이제는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도 좀 알겠더라고요.
0: 가만. 지금 주혜 씨 시각장애 갖고 계시잖아요. 중증이에요?
1: 네, 중증입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년 전, 작년보다 사실 RP라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면.
1: 맞아요.
0: 점점 시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1: 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더라고요.
0: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1: 워낙에 그 여행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그것도 다 누르고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혼자 가는 거, 이거 사실 모험에 가깝거든요.
1: 저도 항상 그래서 그 표현을 많이 써요. 탐험, 모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0: 와, 그리고요 또. 주혜 씨는 사람 동반자가 아니라 안내견하고 단둘이 여행을 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맞아요.
0: 이거 어때요, 실제?
1: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0: 아, 둘 다 듣고 싶은데 우선은 좋은 점부터 하죠.
1: 아, 좋은 점부터 드릴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이번 안내견이 첫 안내견 친구예요.
0: 아, 네.
1: 지금 같이 활동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 작년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여행을 떠났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제가 그냥 흰 지팡이 보행을 할 때랑은 좀 다르게 안내견 친구랑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0: 네.
1: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근처 가게나 이런 데까지는 뭐 어떻게 찾아가더라도 사실 저희 뭐 입구를 찾는 것도 일이고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0: 네.
1: 들어가서 뭐 메뉴 하나를 시켜 먹더라도 그것도 다 저희한테는 일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럴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이제 먼저 청해 주셔서 받는 그 과정이 확실히 좀 수월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0: 안내견이 있으면 그게 더 수월해지는군요.
1: 네. 아무래도 이게 요즘 사회가 또 좀 무섭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팡이만 들고 있을 때는 제가 길 가다가 물어보면 도망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0: 아, 쫓아오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예뻐서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네. 사실 여성 시각장애인이 특히 밤에 흰 지팡이 들고 가는 거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내견이 오히려 저 호신견의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1: 아, 사실 뭐 아마 그 역할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친구가 워낙에 착한 친구여가지고.
0: 네. 네. 그냥 비주얼로 네. 이만한 강아지가 개가 같이 있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런 거는 좀
1: 네. 네,
0: 문득 든 생각이고요.
1: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0: 네. 그러면 불편한 게 있다면요?
1: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출입거부 문제를 좀 많이 겪게 되죠.
0: 네.
1: 특히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치기보다는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숙박을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크게 거부를 많이 안 하세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그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는 예,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도 잘 해야 되고
0: 네.
1: 예, 비장애인들 혹은 이제 안내견 파트너가 아닌 분들이 예약을 할 때와는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치는
0: 네.
1: 경우가 많습니다.
0: 조금 오히려 불편해지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자, 그러면 지금 안내견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하면
1: 네.
0: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반인 없이 안내견과 가는데.
1: 좀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고요. 많이들 아유 아기가 참 든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0: 네.
1: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0: 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제 후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또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네.
1: 네, 최대한 저희 그 아기가 여행지에서 고단하지 않도록
0: 네. 네,
1: 만전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0: 방송 초반에
1: 네.
0: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1: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0: 네. 네. 그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네, 이런 말을 같이 나눴거든요.
1: 네.
0: 이 말대로라면 우선 주혜 씨는 저 국내 편이라는 책에서 몇 페이지 정도를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긴 해도 사실 그 국내에도 정말 많은 지역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지도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몰랐던 곳들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0: 네.
1: 그리고는 제가 다녀왔던 곳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가볼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5% 10%도 못 보지 않았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300페이지짜리 책이라면
1: 이제 30페이지를 채우지 못한
0: 그 정도 어쩌면 그게 또 열정이 그만큼 커서
1: 맞아요. 네. 제 욕심이 커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그렇게 가본 여행지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참 궁금해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강원도랑 참 잘 맞아요.
0: 네. 우선 좋은 쪽 말씀을 해주시네요.
1: 네.
0: 네.
1: 그래서 강원도 여행지들은 정말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0: 오히려 강원도 쪽은 자연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여행 아닌가요?
1: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코스를 짜기도 합니다.
0: 점자 유도 블록 없을 텐데.
1: 없죠.
0: 그래도 내가 그곳이 좋으니까.
1: 네.
0: 좋은 곳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군요.
1: 네.
0: 그러면 야 이곳은 아이 괜히 갔네 이런 곳이 있다면요.
1: 사실 진짜 없거든요. 국내 여행지에서는. 음흠. 진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만 가볼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서 가는 편이라 그런지
0: 네.
1: 난 여기는 괜히 갔다. 아, 돈이 아까웠다. 뭐 시간이 아까웠다. 이런 여행지가 아직까지 국내 네. 여행 중에는 딱히 없었네요.
0: 와, 그것 역시 여행에 대한 열정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불편하고 아, 이건 좀 모자른데 하는 점이 있더라도 여행을 즐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많이 크면 그런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여행지를 정하면요. 그곳에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나 숙소 등 이런 걸 미리 정하잖아요.
1: 네.
0: 이런 거 어떻게 찾는 편이세요?
1: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0: 네.
1: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예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이 가능한 어플을 일단 싹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0: 아, 어플을 다운받는군요.
1: 네. 그리고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로 접근성이 가장 괜찮은 어플 두세 개를 남기고요.
0: 화면 읽기가 잘 되는 프로그램을 네. 고르는군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3개 정도 추려주면 그다음에는 같은 숙소여도 가격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부터는 과정이 좀 그 일반 비시각장애인들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숙소 몇 개 찾아보고 가격 네. 비교해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주미랑 같이 갈 수 있는 네, 저희 안내견 친구 이름입니다.
0: 혹시 저 길 찾기 앱도 활용하는 게 있나요?
1: 네. 자주 쓰는 앱이 있습니다.
0: 오.
1: 그 보행자용 지도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보행자 기준으로 나온 거기도 하고
0: 네.
1: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나온 거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어플을 많이 쓰는데 유일한 단점이 저희가 이제 막 여행지로 유명한 지역 말고 좀 작은 동네들 있잖아요.
0: 네.
1: 가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요.
0: 아하.
1: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지도 앱 이용하고 있습니다.
0: 우선 되는 곳 위주로 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그런 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1: 네.
0: 그 길찾기 앱을 내가 시각장애인인 내가 활용을 해서 정말 여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1: 네.
0: 그 옆에서 비장애인들이 그 길찾기 앱 사용할 때도 동서남북 찾느라 한참 헤매는 사람을 많이 봐요.
1: 맞아요.
0: 하물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시각장애인 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1: 그렇죠.
0: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거?
1: 제가 그게 저조차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0: 네.
1: 내가 이걸로 혼자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할까? 사실 혼자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게 제가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 궁금증이 너무 호기심에 가까웠기 때문에
0: 네.
1: 되게 설렜어요. 그 어플을 오오. 쓰기 전부터.
0: 네.
1: 그래서 이제 처음 여행지에 가서 제 첫 여행지가 광주였단 말이에요. 전라도 광주 광역시. 근데 가가지고 딱 어플을 켜고 길을 찾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정말 그 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왜 몇 미터 가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 거리감이 없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략적인 뭐 이제 걸음수로 그거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짧은 뭐 1미터 1미터마다 이게 미터 수가 줄어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 미터 수가 늘어나요.
0: 으흠.
1: 그럼 이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방향을 꺾어서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아니라 좌우를 틀리게 되면
0: 네.
1: 그대로 숫자가 멈춰 있어요.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죠.
0: 그러면

0: 음성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1: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그냥 이제 뭐 그 음성 비서 음성이라던가
0: 네. 네,
1: 그런 걸로도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0: 아,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1: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걸어가다가 뭐 3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30m를 가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그 30m를 가는 동안 숫자가 이제 29m, 28m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0: 그렇구나.
1: 네.
0: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1: 많이 되고요.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0: 네. 앱 이름이 뭐라 그랬죠?
1: 보행자용 지도 내비게이션.
0: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네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음성 지원이 이렇게 잘 된다.
1: 사실 이게 보행자만을 위해서 만든 지도인데
0: 네.
1: 이거를 배리어프리 하다는 거를 안 누군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계에서 보급을 시킨 건지
0: 네.
1: 애초부터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0: 그 정도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이에요.
1: 네.
0: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차량도 혹시 활용을 하세요?
1: 네, 저는 많이 이용하고요. 그 지역에 있다면 웬만하면 일단 접수해보고
0: 네.
1: 또 사실 뭐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차량 대수는 좀 적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잘 안 잡히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고요. 이제 한 2, 3km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냥 택시 타고 그렇게 다니는 편이고요.
0: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1: 네.
0: 나는 서울에 살아요.
1: 네.
0: 근데 저기 어디 대구나 이런 데 갔단 말이죠.
1: 네.
0: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은 서울이라도 그쪽 지역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1: 지역마다 다른데요. 웬만한 큰 도시들이나 광역시는 거의 다 비수도권이더라도
0: 네.
1: 서울 수도권 그런 뭐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 콜택시랑
0: 네.
1: 다른 지역, 타 지역 장애인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랑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0: 네, 그건 이제 전화 간단하게 해보면 그쵸? 뭐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1: 네.
0: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됐어요.
1: 네.
0: 사실 그 차량이 많이 이용자에 비해서
1: 네.
0: 적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 진짜 한번 가끔씩 이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0: 네.
1: 그러면은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요.
0: 와.
1: 네. 아니면 진짜 뭐 거리가 되게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막 1.4km. 이런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닙니다.
0: 아까 그 보행 내비게이션
1: 네.
0: 가지고?
1: 네. 저도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다녀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0: 일단은 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 나름 그 여행 고수라고 자부하는 여행 애호가의 입장에서
1: 네.
0: 나만의 여행 꿀팁 있다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아, 세 가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나가라.
0: 네. 아.
1: 일단 문을 열고 나서서 사실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멀리 가지 않아도
0: 네.
1: 그렇게 뭔가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지역까지만 가도 그게 여행이고 그게 모험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그 느낌이
1: 네.
0: 그 다른 지역이라는 그 그쵸, 느낌이
1: 그쵸.
0: 무슨 말 하시는지 네네네.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1: 저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나는 어딘가를 여행을 떠날 거야라고
0: 네.
1: 해서 여행지를 정할 때 너무 물론 이제 중요해요. 접근성이나 뭐 교통편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왜냐하면 내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면 그곳의 접근성이 아무리 떨어져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0: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1: 네.
0: 거죠.
1: 네. 그리고 또 분명 가면 그 안에서 또 거기 사람 사는 동네일 거잖아요.
0: 네.
1: 네. 얼마든지 여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그냥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요. 전 진짜 많이 찾아보고 가거든요.
0: 네.
1: 물론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갔다 와야겠다.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찾아보고 갔을 때랑 그렇지 않고 갔을 때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0: 네.
1: 이거 이제 뭐 여행 퀄리티라고 하죠. 네, 그 여행 퀄리티를 높이려면 내가 가서 적어도 크게 아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곳들을 한 두세 군데 이상 찾아놓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가벼운 동선 정도를 파악해놓고 가면은 네. 훨씬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 오늘 양주혜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 네. 네.
0: 그러고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혼자 여행을 할까?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 혼자 네. 떠나는 여행을 망설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1: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한 권의 책을 완성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저도 제 페이지를 열심히 채워나가면서
0: 네.
1: 또 동영상 크리에이터로서도 여러분들한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0: 네.
1: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첫 장부터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같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어요. 네,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행 얘기 나눈다 보니까 오늘 뭐 당장 떠나고 싶어져요. 오늘은 주로 국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 네.
0: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해외여행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1: 좋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장애인 안내경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습니다. 스무 살의 여행.

꺼진 화면, 무슨 까닭일까요? 요즘은 휴대폰을 사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확인하고 수정, 편집하는 작업 등이 가능하니 말이죠.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그날 모임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매우 친절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인 제가 휴대폰이 꺼진 것도 모른 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만족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화면을 꺼두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화면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나름 익숙하지만 비장애인은 잘 모르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 화면 커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켜짐으로 하면 마치 암막 커튼을 친 것처럼 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시각장애인은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분은 저는 몰랐네요 라고 매우 민망한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민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관심을 보이고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김범룡의 노래 듣죠. 나의 소원.

0: 친숙한 근래의 식용어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근래 식용어,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음악회에서 보면요, 그 네. 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검은 옷차림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합창단 공연을 가보면 합창단원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1: 그 클래식 음악 뮤직비디오를 어릴 때 제가 잔존시력이 좀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EBS 뭐 KBS 뭐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꼭 불러다가 앉혀서 보라 그랬는데, 그때 보면 다 검은 바탕에 그 악기와 연주자의 손동작 또 지휘자의 그 지휘봉과 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제 눈으로도 잘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네.
1: 음악에서도 그 클래식 음악에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연주자들이 몸동작이나 손동작 그리고 악기 그런 것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은 복장을 입지 않나 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굳이 꼭 그렇게 검은 것만 또 지키는 것 같지 않고, 특히 요즘 봄같이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음악회도 기획에 따라서 또 화사하게도 입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거는 어떤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유행 비슷한 걸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 연미복을 많이 입었어요.
0: 네.
1: 연주자들이라 하면 꼭 그렇게 제비꼬리 달린 연미복을 입었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검정 복장을 주로 많이 입기도 하죠, 연주자들.
0: 네. 네.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곡이에요. 축제 서곡. 축제 서곡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들뜹니다. 네. 오늘 이 곡 선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 뭐 요즘 축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또 축제, 5월 달이면 각 대학별로 또 축제들을 열심히 하죠. 봄
0: 그렇죠.
1: 축제들을. 네. 그 젊은 대학생들의 그 생기 있는 그런 축제 장면도 떠올리면서 또 이런 곡 들으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0: 네.

0: 올라봤어요.
1: 쇼스타코비치의 작곡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0: 그 소비에트 시절 그 스탈린 그 독재자가 그 통치하던 그 엄혹한 시절에 굉장히 그 자기 그 창작 활동과 또 그 당의 감시,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네. 지냈던 그런 작곡가죠.
1: 오늘 감상할 곡의 제목이 축제 서곡이잖아요.
0: 네.
1: 그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0: 그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37주년 기념식을 갑자기 기념식을 위해서 갑자기 좀 작곡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다 그래요?
1: 오, 네.
0: 그래서 이 곡 사흘 만에 썼다고 합니다.
1: 와.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흘 만에 완성된 곡이에요.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축제 서곡이라면 축제를 연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1: 네.
0: 오픈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네, 음악적으로 곡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굉장히 대규모의 금관악기들, 우리 마치 팡파르처럼 시작하고 또 네. 지금은 목관악기들이 질주하죠. 상당히 유쾌한 그런 느낌이 나죠.
0: 야, 이런 음악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1: 네. 이제 또 현악기들이 질주합니다.
0: 이 음악의 뒷얘기들이 꽤 많던데요.
1: 이 쇼스타코비치는 20살 때부터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교향곡 워낙 천재성 있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냉전 시대 어마어마한 냉전이었잖아요. 그 공산 국가 소련에서 예술가들까지 선전에 동원하는
0: 네.
1: 그런 그 도구로서의 그 음악이었는데 이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얼마나 훌륭하면 교향곡을 작곡 발표하자마자 서방 오케스트라들이 앞다투어서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됐어요.
0: 서방의 오케스트라들이.
1: 그렇죠. 네, 뭐 뉴욕 필하모니 적국의 그것도 미국과 소련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적국의 교향악단이 앞을 다투어서 쇼스타코비치 작품을 연주를 했죠. 그 쇼스타코비치 곡들은 보면 그 뭔가 굉장히 힘차고 그런 작품에도 그 공산주의 그 압박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네. 것들이나 아니면 저항 의식 아니면 그런 어떤 삭막함 이런 것들이 표현 굉장히 어두움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곡 오늘 들으시는 이 곡은 그야말로 어둠 한 점 없는 너무나 밝은 쇼스타코비치답지 않은 그런 곡이죠.
0: 이게 지금 저 전쟁 후에 작곡이 된 겁니까?
1: 네, 1954년 그 이제 그 전쟁 후에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그 활발한 그런 활동
0: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런 곡이라고 보면 되죠.
0: 상당히 저 네. 응원이 됐겠습니다.
1: 네. 그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도 이 곡이 또 유명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워낙 관악기들이 멋있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취주악곡 그러니까 그 브라스 밴드 커다란 빅 밴드들이 이 곡을 또 편곡해서 세계 각지에서 연주를 많이 하죠. 이 저희 그 한빛 예술단 과거에 이제 오케스트라 전에 이제 관악으로만 주로 또 활동하던 시기에 또 이 곡도 네. 많이 연주를 했었죠.
0: 지금 악기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관악기들도 다양하고요.
1: 타악기도 많이 나오고요.
0: 타악기도 지금 그렇죠. 와, 네. 너무 멋져요.
1: 그렇죠. 굉장히 눈부신 곡이에요.
0: 오늘 연주는
1: 멋있죠?
0: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멋있어서.
1: 네,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 이렇게 멋진 곡입니다. 오늘은 또 그 예술가들의 어떤 고뇌 그렇지만 또 국경을 넘어서 멋진 곡은 또 같이 연주되고 그 냉전 시대에도 말이죠.
1: 그렇죠.
0: 아, 이런 거 참 의미 깊게 들렸고요. 아, 오늘도 좋은 곡 소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아잔 차가 실천한 윗바사나 수행법은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집착도 거부도 아닌 중도를 걸으라고 한다. 세상의 일시적인 일들은 불만족스럽다.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불교 명상에 관한 그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들은 거침이 없다. 선승의 유머와 통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까닭이다. 수코타이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아잔차의 수행법을 떠올리며 만다라를 그렸다. 완전하지 않고 방황했던 과거의 내 흔적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이룬 것이라면 이것은

아제 파라 아제 파라승 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금강경의 만다라를 떠올리며 텅 비어서 더 깊어진 과거의 땅을 걷고 또 걸었다.

0: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1: 두보르자크의 아메리칸, 체코, 프라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로 잘 알려진 작곡가 안토닌 드보로자크는 기차를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라하 근교에 막 깔리기 시작한 철길로 나가 놀며 그 위로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에게 지나가는 기차의 엔진 번호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신세계였던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기차역을 찾아가는 일은 그의 변치 않는 취미였다. 드보르자크만큼 소리에 집중한 또 다른 인물, 시미언 피즈 체니는 음악학자이자 침례교회 사제였다. 그는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고 기부한 책, 야생숲의 노트를 남겼다. 체니 사제는 뉴욕 제너시오의 외딴 사제관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성당 마당에 나와 습관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잊힐 뻔했던 그의 기록은 딸 로즈몬드가 사비로 출간한 유고집으로 남았다. 체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드보로자크는 뉴욕에서 우연히 이 유고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드보로자크는 향수를 달래려 아이오와의 체코 이민자 마을을 자주 찾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고향 보헤미아를 닮은 작은 산촌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에 몰두했다. 체니의 마음을 빌려 써내려간 명곡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제의 기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집필했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은 나는 가슴이 뛰어 한동안 프라하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보르자크와 체니, 키냐르 세 남자의 우연과 인연을 떠올리는 일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봄, 나는 결국 프라하로 날아갔다. 체코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루돌피눔이었다. 루돌피눔은 1884년 완공된 체코 프라하의 신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이다. 웅장하지 않되 격조가 넘친다.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이 건물은 개관 당시 참석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이름을 따

골피눔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드보로자크 뮤직홀로 기억하고 있다. 음악당 앞 광장에는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르자크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지붕 난간에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 음악가들의 조각상이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드보르자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 보헤미아의 들판과 숲을 떠올렸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기차를 타고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드보르자크 뮤직홀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었다. 피아노 곡이 지나가고 이어진 아메리칸의 선율이 음악당을 채웠다. 우수 어린 첼로는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관통하는 화살 같았다. 숲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지평선과 강이 나란히 걷는 듯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드보르자크의 선율에는 흑인 영가나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정서가 어렴풋이 묻어난다. 그가 인디언 음악과 흑인 영가의 오음계 음률에서 영감을 발췌해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정취가 살아있는 특별한 음악이기도 하다. 낯선 대륙에서 향수를 달래며 길어올린 이방인들의 소리와 정서를 그는 한자리에 고요히 녹여냈다. 연주를 따라 눈을 감으면 보헤미아의 산과 들판이 스쳐가고 낯선 땅 미국에서의 고독이 짙게 배어난다.

보헤미아는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마름모골의 분지다. 엘베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생명들은 역사를 유랑하는 보헤미안의 정서로 세계인들을 울렸다. 나는 특히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들을 사랑한다.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에서 들리는 첼로 1번 현의 소리. 잔잔한 비브라토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은 울창하고 고요한 녹원을 마차로 가로지르는 느낌을 준다.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연주라면 더없이 호사였다. 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즐기곤 한다.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북부 다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업인 정육점을 이어라고 했지만 그는 음악 선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를 따라 체코 국민음악 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시험을 거쳐 요하네스 브람스의 눈에 들었고 그가 추천한 슬라브 춤곡은 드보르자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92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국립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난 드보르자크는 신세계로부터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인 영가와 재즈,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까지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체니가 기록하던 새소리들은 훗날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으로 되살아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키냐르의 명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키냐르의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는 새소리와 새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잔잔하게 녹아있다. 체니는 함께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던 아내가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의 이름을 로즈몬드에서 아내의 이름 에바로 바꿔 부르며 지순한 사랑을 고집했다.

에바의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지나고 체니의 정원이 이어졌으며 다시 로즈몬드의 정원이 시작된다. 대지의 강물이 이름을 바꾸며 흐르듯 시간과 인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모든 이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는 마치 소설과 희곡의 중간 어딘가에 놓인 이야기로 체니와 로즈먼드, 죽은 아내 에바를 둘러싼 초혼극 같은 소설이다. 키냐르는 출간 즉시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상을 수상했고 이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추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폭에 칠해진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느낌이다. 외로움과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기원의 새소리들이 이어진다. 마침내 음악이 멀어지고 깃드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는 침묵이다. 21세기 들어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은 새소리를 지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적기도 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체니 사제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언어로 간직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그들만의 음악이 있다. 수도꼭지에서 반쯤 찬 양동이 속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 사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기보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는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동반자이리라.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한국어판 서문. 속도와 기준의 상향이 일상이 된 사회. 저의 첫 책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 2014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여러 사회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창의 서밋에, 2018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청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규범과 정신의료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계약,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사상이 동아시아에 침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회 변화도 매우 급격하고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되돌아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같은 발달 장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역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경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화이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사회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전 시대에 비해 각종 사회계약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하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 역시 이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력과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생활 방식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화이트한 개인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료가 이런 쾌적한 사회와 화이트 기업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의료는 언제나 환자의 편에 서야 하며 사회를 위한 선별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2장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도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죠. 물론 시간은 금이라는 논리나 돈과 지위,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는 상승지향적 가치관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스며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로 진출하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1507편 관무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 극본 이상납,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5월 15일에 열린 경연에서 문란해진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언급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지방 군역에 내려보낼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 지방 군역에 내려보낼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가? 어찌 나라가 작다고 인재가 없겠는가? 우리나라는 둘레가 수천이나 되는 땅이니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과인이 관무제를 다시 설치하고 싶지만 경들이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염려가 될 따름이다.
1: 효종이 이렇게 말하자 홍문관 부규리 민정중이 이렇게 봤습니다.
3: 추상 전하, 관무제는 옛 조종조 때부터 이미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옵니다. 지금 다시 시행한다고 하여 특별한 일이라 말할 사항은 아니옵니다. 관무제를 시행해도 번거로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수시로 관무제를 시행하여서 기회를 가진 자를 시험 보아서 선발.

0: 라고 군사 훈련을 연습시켜서 사기를 도두도록 하시옵소서.
1: 관무제라는 말이 화두로 등장하는데요. 볼 관자에 무예를 나타내는 굿셀 무자, 그리고 제주 제자를 쓰는 이 관무제가 무슨 뜻인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2: 현장에서 이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주의관을 즉각 선발한다라는 데 적합한 제도로 여겨지던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관무제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쟁 등의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용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당장 투입을 하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어떤 전쟁 등의 어떤 위기 상황이 조성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흥형이나 이단상 같은 사람들은 관무제가 실속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투입해야 될 일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미도 같은 부대를 지금 만든다고 해서 투입할 게 아닌데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반대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장을 설치하고 그런 또 비용과 또 국왕이 직접 행차하는 행사다 보니 행정력도 소반되어 했으니 굳이 지금 그걸 할 필요가 없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관무제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3: 관무제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여 우수자를 포상하는 무과 시험 제도이다. 관무제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1: 쉽게 말하면 관무제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과거 시험과는 달리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특별 이벤트 행사처럼 치르는 무과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만큼 그 행사에서 우수한 재능과 기예를 발휘한 사람은 표창도 하고 과거 합격자로 인정하여 대우도 하지요.

0: 애당초 신료들 중 누구도 관무제 얘기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인 효종이 먼저 신하들 앞에서 넌지시 말을 꺼냈었죠.
1: 과인이 관무제를 실시하고는 싶지만 경들이 혹시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하여 염려가 될 따름이다.
0: 이렇게요. 효종은 내심으로 관무제를 거행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냈었고 그 눈치를 파악한 홍문관 부교리 민정중이 시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고요. 그래서 효종은 7월 13일에
1: 다음 달인 8월에 모화관에서 관무제를 시행할 것이며 과인이 진림할 것이니 예전의 전례를 검토하여 거행하도록 준비를 하라.
0: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모화관은 지금의 서대문구 현조동에 위치했던 당시 중국 사신들을 위한 객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탄하게 추진될 것 같았던 관무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천둥과 벼락, 폭우 등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 3년 7월 22일
2: 주상 전하, 대사은 민흥영이 왔사옵니다.
0: 사헌부 대사원 민흥형이 편전에 들어서 효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 주상 전하, 근래 하늘의 재변이 자주 나타나옵니다. 예전에 임금은 이런 비상한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비상한 조처를 하여서 하늘에 응답하였사온데 지금 전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옵니다. 전하께서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도 놀라신 적이 없으시고 신하들도 그것을 예사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옵니다. 그리고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1: 주저하지 말고 기탄 없이 무슨 말이든 해보라.
3: 국토가 천리나 되는 나라로서 어찌 우리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 방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관무제 같은 행사는 명목은 그럴듯하오라 실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국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영군이 최상인데 군사들이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으니 갑자기 사별이 나더라도 어떻게 제때에 달려올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 포도대장 이완을 부르시어서 이런 일들을 물어보시고 늘 초석으로 급작스런 사별에 대비하시옵소서.
0: 참고로 어영군은 수도 방어 및 국왕 호위를 위해 창설된 어영청 소속의 군사를 일컫습니다. 민흥형은 효종에게 불길한 천재지변을 거론하면서 관무제를 아무리 지내봐야 소용없고 차라리 국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잘 갖추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1: 당장 만사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더구나 모든 것이 불안한 지금이야 오죽 경계를 더욱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천재지변이 잇따라 나타나니 참으로 안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군사 문제는 형세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 조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임금과 신하가 그저 잠자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만 있어야 할 뿐이로다.
0: 군사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나 청나라가 지켜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하지만 민흥형이 관무제는 실속이 없는 행사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를 하겠다는 대답은 내놓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효종 3년 7월 23일 이번에는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편전에 들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 주상 전하, 관무제 시행을 준비하라시는 전하의 명을 받고서 예문관 관원들이 모여 의논을 했사온대.
5: 그래. 헌데 관무제 시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4: 예. 관무제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가시는 날이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서 관무제를 구경하시려고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사옵니다. 전하, 신은 이 일이 실효는 없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문만 요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관무제를 아예 그만두지는 못하더라도 날짜를 다른 날로 고쳐 잡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0: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그렇게 말했을 때 효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효종실록에서는
6: 임금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0: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했다는 뜻이겠죠.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관무제라는 행사를 굳이 되살려서 시행하겠다는 효종의 발상도 조금은 의아스럽지만 행사 당일이 하필 자전이 목욕하는 날과 겹친다고 하여 날짜를 미루자고 하는 예문관 측의 주장도 무엇인가 의도를 품고 있는 듯 보이죠.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6: 자전인 장렬 왕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행차를 할 예정이었던 인경궁은 애당초 광해군 때 인왕산 아래 사직단 동쪽에 지어졌다. 그러나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으로 불타버린 창경궁과 창덕궁을 다시 지을 때 인경궁의 일부를 헐어서 그 자재를 건축자재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효종 시기의 인경궁은 온전한 궁궐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장렬 왕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으로 올라간다면 관무제가 행해지고 있는 모화관을 내려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국왕인 효종이 참여하는 공적인 국가 행사를 대비가 목욕을 하는 사적 공간에서 구경을 한다면 우선 예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0: 그렇다면 효종은

0: 왜 관무제 시행에 이처럼 적극적이었던 것이며 신료들은 또 왜 그렇게 무용론을 주장했던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1: 무과와는 관계없이 군인 가운데 신분에 관계없이 출중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라 그래요. 관무제가 주로 이제 중종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가 가끔씩 했는데, 물론 문치를 강조하는 문신 양반 사대부들은 식군동하고 싫어하죠. 효종 때 와서 사실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던 관무제를 효종이 자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효종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핑계는 북벌 준비도 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료들은 반대를 합니다. 평소부터 자꾸 이렇게 무예 활동하는 걸 다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안 좋아하는데, 왕이 병권을 더 자꾸 강화하겠다는데 양반 신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0: 그러니까 효종이 관무제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일회성 행사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서 국왕인 자신의 병권 장악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하들은 병권 장악을 통한 국왕권 강화 움직임이 내키지 않아서 관무제 개최를 반대했다는 분석이고요.

0: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물러가자 효종은 대신들과 비변사 당상관들을 불러서 이단상이 추청한 내용을 들려준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1: 예문관 봉교 이단상은 과인이 개최하려는 관무제가 명목은 그럴듯하나 아무런 실효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2: 신 좌의정 김육이 아뢰옵니다. 관무제는 전하께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날짜까지 정해서 이미 명을 내리지 않았사옵니까? 하오니 관무제를 정한 날짜에 개최하거나 혹은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것은 전하께서 헤아려서 처분하시기에 달려있을 뿐이옵니다.
1: 영상도 한마디 해보라.
3: 예, 전하. 신영의정 정태하가 아뢰옵니다. 앞서 예문관 봉교 이단상은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 처음으로 군사에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므로 혹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서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염려한 나머지 관무제가 아무 실속이 없으니 멈추시라고 말을 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관무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0: 그렇다면 효종은 실제로 관무제 개최 날짜와 자전인 장렬 왕후가 인경홍에 가서 목욕하는 날짜를 같은 날로 잡아서 장렬 왕후로 하여금 장정들의 무예 시범을 구경시키려고 하였을까요? 효종 3년 7월 23일치 실록에 사관은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4: 본래 관무제를 시행할 날과 자전이 목욕할 날은 같은 날이 아니었는데 임금은 특별히 명하여 자전이 목욕하는 날에 맞춰서 관무제를 개최하게 하였다. 또한 인경궁의 성곽 위에다 소나무 실험을 설치하여서 특별히 서쪽의 풍경을 굽어볼 수 있게 하였는데 왕대비가 목욕하는 날이 마침 그날이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모두 자전으로 하여금 관무제의 행사를 구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0: 효종실록은 효종이 죽고 난 뒤 현종 때 집필되었기 때문에 관무제가 개최되던 당시에는 인경궁 성곽에 그런 설치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음 날인 7월 24일 대사헌 민응형과 사헌부 지부의 심세정을 비롯한 간관들이 효종에게 단체로 상소를 올리는데요, 이 상소가 효종의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상소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5: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에 친히 참석하시어서 행사를 관무하시는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하시는 날에 해당하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혹시 전하께서 관무제 날짜를 앞당겨서 자전이 목욕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사옵니다.
6: 그러하옵니다, 전하. 자전께서 목욕을 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미리 예정했던 날을 바꾸거나 목욕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자전께서 병사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무예를 겨루는 관무제의 장면을 구경하는 것도 결코 그만둘 수가 없지 않겠사옵니까? 더구나 이번에 시행하는 관무제는 폐지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 뜻하지 않던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관무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잘 헤아려 결정하시옵소서.
7: 승진은 들라!
0: 효종은 버럭 화를 내면서 사헌부에서 올린 그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7: 이 상소를 올린 사헌부의 너희들은 어찌 감히 거짓말을 날조하여서 이처럼 거리낌 없이 왕대비에게 함부로 덮어씌우는 것인가? 참으로 놀랍도다. 너희들이 감히 억측을 하여서 억지로 이따위 문자를 만들어 상소문을 작성했다면 너희들 모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거짓 문구를 날조하여 지어낸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과인은 반드시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하여 대비를 모함하고 깔본 죄를 엄하게 물을 터이니 이 상소문에 적힌 말의 출처를 조사하여 알도록 하라!
0: 효종이 분노하면서 내린 비답이 아주 서슬이 벌었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7편 관무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황소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 연락처에서 담임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순전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사장님이 안 껴준 고소한 빵 때문일까? 소화가 잘 되고 식어도 맛있는 사장님표 크루아상과 소금빵이 여러 개 담긴 빵 봉지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젯밤 지훈 언니가 한 말 때문일지도 몰랐다. 비를 홀딱 맞고 돌아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언니가 말했었다.
2: 매일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일상을 꾸리는 너 덕분에 힘을 내볼 용기가 나.
1: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결심 덕분에 담임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든 그것을 그대로 지훈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가 거기서 또 용기를 정립했으면 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쁜 선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버튼을 꾹 눌렀다. 눈을 조금 길게 감았다 떴나?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답장에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당장이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일러 바치듯 바인에게 연락했다.
0: 담임한테 연락했어. 당장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데?
1: 역시 기다렸다는 듯 도착한 답장에서 바인은 망설이지 말라고, 꼭 만나라고, 자기는 주말에 서울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우르르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그래야 하려나 생각했다. 아무튼 바인이 내 등을 떠미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담임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적어보냈다. 회색빛 단발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담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빠른 답장, 경제적인 문장, 추진력 같은 것을 보면서 나는 막연히 지훈 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의 언니와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어쩐지 언니처럼 몸이 가늘고 얼굴이 하얀 사람일 거라고. 그가 엄마보다는 내 쪽에 가까운 나이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약속한 카페는 주말이어서인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주앉아 각자의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커플과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 아저씨를 지나치자 넓은 테이블에 내 또래의 한 무리가 자리를 차지한 채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웬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2: 혹시 황서인?
1: 뜻밖인 모습에 튕기듯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2: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1: 나는 공연이 들썩이는 심장을 모르는 척하면서 엉거주춤 자리에 앉아 그를 보았다. 꾹 담은 일자 입술과 조금 팬 양볼, 그리고 각진 턱으로 이어지는 얼굴 아래쪽은 신중하고 엄격한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강인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그 사실에 괜히 겁이 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경 너머의 눈이 놀랍도록 맑았다. 더 안심한 것은 이 사람의 구름이 조금 떨고 있다는 것. 차분한 모습과 대조적이어서 나는 얕게 웃었다.
3: 저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1: 그 모습이 귀여웠다. 얼마간 풀어진 마음으로
3: 안녕하세요
1: 하자 담임은
4: 반가워요
1: 라며 살짝 미소 지었다. 담임의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내가 주문한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 그가 입을 뗐다.
4: 서인의 엄마를 만났어요.
1: 담임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많이 괴로워하는 듯 했다고. 하지만 섣불리 나와 엄마를 만나게 해선 안 된다 생각했다고 했다.
4: 서인은 명백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니까요. 지금은 서인의 시간이에요.
1: 내 표정이 어땠을까? 담임이 분명한 언어로 가정폭력이라고 말하자 가슴께가 아파왔다. 다시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난 타인에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러나 내 몸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들을. 내 말은 바구니 안에 담긴 돌멩이처럼 뒤죽박죽 굴러다녔다. 제멋대로 튀어나왔고 멀리로 굴러갔다. 대굴대굴 구르는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다급했다.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말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내 안에 이렇게나 많은 돌멩이가 있는 줄 몰랐다. 그것들을 이 사람에게 다 흩뿌려 놓을 줄 몰랐다.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을 줄 몰랐다. 세상에 보아야 할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듯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걸까? 내가 그 시선을 피하는 순간에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떤 기억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는 때에도 그의 눈은 변함없이 내게 머물러 있었고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나는 모든 소음과 배경이 말끔하게 삭제된 곳에서 그 맑은 눈빛과 단 둘이 어디론가 다녀온 기분이 됐다. 이 기분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말을 마치자 담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4: 미안해요.
3: 미안하다? 미안하다니.
1: 어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엄마는 물론 할머니조차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자 내가 몹시도 그 말을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를 향해 고개 숙인 사람은 엄마가 아닌 담임이었다. 나는 어째서 당신이 미안하냐고 대묻지 않았다. 그냥 네 했다. 그러자 담임이 조금 머뭇거렸다. 내 짧은 대답 때문은 아니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분명했다. 담임의 구름이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비눗방울처럼 보글보글 부푸는 게 보였다. 내 얘기를 들을 때 얕게이는 파도처럼 움직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듣고 싶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어른에게 그가 보여준 눈빛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3: 제가 듣고 있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1: 나는 담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구름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담임에게는 딸이 있었다. 담임의 인생은 모든 게 빨랐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아이가 늦었다. 담임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서야 겨우 임신을 했다. 사소한 숙제조차 미룬 적 없던 담임은 임신 사실이 특별히 기쁘지 않았다.

0: 그저 해야 할 것을 하나 해치운 기분이었다. 이제 다음 문제를 해결하듯 아이를 키워낼 것이었다. 남편은 달랐다. 그는 딸이 여러 젖힌 한 세계를 만끽하는데 온 정신을 빼앗겼다. 딸이 처음으로 한 말도 아바였다. 딸이 처음 걸었을 때,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할 때,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할 때도 함께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담임은 삶이라는 트랙 위를 뛰느라 바빴다. 자녀가 있는 여자 교사로서는 드물게 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악착 같았고 목표로 세운 장학사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지만 사는 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담임은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딸에게 지극한 사람이고 사람이 좋았지만 생활력은 없었다. 교사 신분의 아내를 내세워 빚을 져 번번이 사업을 벌이고 실패했다. 세 번째 사업 실패를 겪었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남편에게 딸을 위해서 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육권은 담임의 것이었다. 담임은 삶에 난 구멍들을 해결하는 데 타고난 사람이었다. 딸과 자신에게서 무능력한 남편을 떼어놓았으니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딸의 말수가 크게 줄었어도 평생 학생들을 봐온 그였으니 딸이 그저 사춘기를 심하게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담임은 딸을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처럼 대했다.
1: 딸이 그의 이름은 가연이에요. 남편과 우편을 뒤져가며 지은 이름이었죠. 아름답고 곱게 살라고. 딸이 떠나고 이름을 처음 불러보네요. 가연.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자기 삶을 살고 있겠죠? 직장에 다니고 자기만의 공간도 갖고 어쩌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연이는 없네요. 그 애가 떠난 뒤에 저는 가연이가 갖지 못한 미래를 자주 생각해요. 내가 빼앗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요. 그렇지만 서인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서인은 계속 걸어나갈 거고 곧 넘어가 보일 거예요. 원하는 곳에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기억해요. 서인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믿는 대로 하면 돼요.
0: 딸의 죽음 이후 담임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딸 같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이다. 담임이 세상을 감옥처럼 느끼는 학생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왔다는 사실은 후에 바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말을 마친 담임은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자퇴에 대한 내 굳은 결심을 재확인한 뒤에 필요한 절차가 있지만 자신이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내고 있으라고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도. 나는 그 말에도 네 했다.

0: 지윤.
1: 언니, 이번 주말에는 파티다.
0: 바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서인의 자퇴 소식을 들은 바인은 자신이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1: 언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비밀로만 해주면 돼.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예술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창작의 어려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작가에게 그 고통을 이기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은 사랑입니까? 여행입니까? 취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마감 기간과 텅 빈 통장입니다. 라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우아한 영감보다는 당장의 현실이 그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이라는 건데, 약간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무거운 몸으로 일터를 향하는 건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내일을 향한 책임감일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고단했던 한 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휴일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훌륭하게 버텨온 여러분, 걱정은 잠시 쉬면서 일요일의 여유 충분히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 이정희입니다. 내일 해.

예술가의 영감은 사실은 마감기관과 은행 잔고였다는 이야기.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건데 거창한 명분보다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의 그 일상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어쩌면 오늘 이 평범하고 소박한 휴식도 다시 한 주를 살아가게 할 큰 영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주크박스.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네, 15일이 스승의 날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관련 노래 좀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래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은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강윤원 씨의 영어 선생님.
0: 네.
1: 이선희의 아름다운 그 추억.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아름다운 그 추억 이선희 씨고 86년도에 발표된 영어 선생님 강윤원 씨 노래. 이 노래 어떤 곡이죠?
1: 네. 이 강윤원 씨 소개 좀 먼저 드리고
0: 네네네.
1: 네.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강윤원 씨는 79년에 따로또 같이란 뭐 4인조 팀이 있었습니다.
0: 네.
1: 거기서 활동을 좀 하면서 85년에 1집을 냈는데요.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 이 노래가 히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미성이 정말 멋진 뭐 그런 가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0: 강인원 씨는 이집도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록곡인 영어 선생님을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1: 그래요.
0: 이 곡은 만화가 김동화가 쓴 만화를 소재를 좀 했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김동화란 만화가는 과거에 요정 핑크 또 붉은 진초 이런 만화가 히트를 한 그런 인물이 좀 되겠습니다.
1: 순정 만화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선생님 이것은 이제 87년에 두 권짜리 만화책으로 뭐 나온 그런 만화가 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긴 제 영어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만은 또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 여고생과의 사랑을 담은 그런 작품이 좀 되겠습니다.
1: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과 제자의 그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린 그런 만화 내용인 것네요.
0: 그 71년에 네. 그 영화 러브 스토리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에릭 시걸이라는 소설가의 작품인데 거기도 이제 뭐 엘리트와 또 그 가난한 어떤 여성과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작품 이후에 이렇게 뭐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버드 대학 나온 누군가와 또 뭐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주인공들은 불치병으로 죽거나 하는 뭐 그런 내용 이제 소재가 됐는데
1: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배따라기 이혜민 씨도 예전에 미팅 같은 데 가면 약간 인기 있으려면 좀 아픈 척을 해야 된다. 컬럭컬럭 하면서 아픈 척을 해야지 약간 동정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영화 주인공들이 대부분 좀 약간 좀 몸이 왜소하거나 좀 아프거나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나 봐요.
0: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시대였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1: 그래요.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영어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이선희 씨의 아름다운 그 추억 이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이 곡은 번안곡이 좀 되겠습니다. 네네. 영화가 있습니다. 6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투서 위드 러브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 개봉할 때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또 개봉을 했고요. 당시에 굉장히 흑인 배우인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시드니 포에티에가 뭐 주연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영국의 항만 근처에 있는 빈민가 여느 백인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백인 학교에 아프리카 기니 출신 흑인 교사 마크 세커리 그러니까 시드니 포에티에가 연기를 한 마크 세커리가 부임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제 당시 백인 학생들이 흑인 교사를 뭐 골탕 먹이고 또 이 학교 당국은 이걸 보면서도 그냥 방치해 놓는 뭐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좀 약간 좀 문제아들이 많이 모인 그런 학교였었는데 이 마크 세커리 선생이 아이들을 뭐 체벌하거나 이러지 않고 진정 참교육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이 짠해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는 이제 학교니까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졸업과 동시에 그 선생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To So With Lo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룰루라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를 크게 했어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팝송인데 이 노래를 이선희 씨가 번안한 게 있습니다.
1: 아, 번안해서 불렀군요.
0: 그래서 제목도 아름다운 그 추억이라는 거, 제목에서 우리가 어떤 학창 시절의 어떤 추억을 좀 돌이켜 보게 되는 뭐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이 스토리 들으니까 뭐 많은 영화들이 특히 또 갱스터 파라다이스라든가 또는 뭐 선생님만 알지만 시스터 액터라든가 그러니까 문제아들을 그 선생님의 좋은 리더십으로 뭔가 좀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도 서로 또 다투기도 하지만 나중엔 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그 스토리가 참 잘 어울리는데
0: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나온 이유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공감을 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교육의 취지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네. 이렇게 뉴스를 봐도 소풍도 잘 안 가게 되고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생길까 봐 그리고 체육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차라리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건 물론 중요시 여기지만 그래도 좀 한두 번 정도는 넘어져보고 좀 다쳐보고 그런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두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86년과 88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강인원의 영어 선생님, 이선희의 아름다운 그 추억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안 남았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최연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한스 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최연재 씨가 배우 손은용녀 씨의 딸이죠.
1: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연재 씨는 일찍이 미국 산타모니카 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를 다녔었는데요. 네. 92년에 귀국해서 기억 속에 지워진 너를 불러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었었는데 그때 영화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받게 됩니다. 네. 개인교수라는 영화였었습니다. 이 개인교수는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배우가 있었습니다. 실비아 크리스텔이라고.
0: 굉장히 좀 야한 영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비아 크리스텔이 주연한 개인교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81년에 나왔고요. 이 개인교수의 속편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교수 속편인데. 그래서 이 영화에, 영화에 이제 OST를, OST가 국내에 나오는데, 네. 거기는 여러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조지 마이클도 있습니다.
0: 조지 마이클도 그 OST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If You Give You Hear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곡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나가키 고로가 불러요. 네. 스마파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국내 버전으로 번안곡을 누가 부를 거냐. 그래서 그때 이제 최연자 씨가 막 참 주목받을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 또 미국에서도 공부도 했었었고 그래서 최연자 씨가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영화는 제가 봤는데 좀 엉망입니다.
0: 그래요?
1: 너무 상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국내에 개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OST 그러니까 이 영화 음악은 크게 좀 사랑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연재 씨의 이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 노래는 또 간주에 색소폰 연주가 나오는데 이정식 씨가 연주를 했었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색소폰 케니지의 색소폰이 그 간주에 들어가는 노래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최대 히트곡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스 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좀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한별, 김한나, 김한샘으로 구성된 세 자매가 결성한 팀이 바로 한스 밴드가 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한스 밴드의 그 음악의 시작은 이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딸들이었거든요. 네. 교회에서는 음악 반주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충북 영동의 작은 교회였는데 밴드가 이제 없으니까 딸들을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교회 이제 찬송가 부를 때 딸들이 연주하고 함께 노래 부르는 막 그렇게 하면서 악기 연주의 실력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막 각자 막 드럼, 베이스, 색소폰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게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 갑자기 부친이었던 목사였던 아버지께서 이제 좀 돌아가셔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록밴드로 좀 데뷔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고 여중생들의 팀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 사랑해요.
0: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또 선생님 사랑해요.
1: 그런 유의 노래들 네. 또 아빠랑 또 벌어진 이야기 오락실 같은 노래들도 받게 되는데 뭐 시험 끝났는데 오락실 같은 아빠가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인데
0: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아빠와 관련된 노래 또 학생이다 보니까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 그런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네요.
1: 특히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여고생 학생들이 남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좀 반대도 있고 그래서 뭐 남자 학생들이 여자 교생 선생님을 좋아한다든가 막 그런 이제 있는데 막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 또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1993년과 98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한스 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화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그 선생님을 소재로 하는 영화 OST 두 곡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번지점프를 하다가 되겠습니다.
0: 네.
1: 이 영화는 이병헌 씨가 뭐 주인공해서 또 굉장히 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좀 받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병헌 씨가 배우로 2000년 즈음부터

0: 막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번지점프를 하다가
1: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맡았죠?
0: 국어 선생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인우라는 인물인데요. 이 서인우는 첫사랑 이은주 씨가 역할했던 첫사랑 인태희가 있었습니다만 네. 첫사랑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이 서인우는 현빈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네, 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현빈에게서 과거의 첫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오.
0: 그러니까 일종의 빙의가 된 것이죠.
1: 네.
0: 네, 되게 독특한 구조가 좀 되겠습니다.
1: 뭔가 이게 동성애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0: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1: 네.
0: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신이 좋아했던 첫사랑의 여자가 이제 있는 것이죠.
1: 네네.
0: 그래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동성애처럼 보여서 되게 좋지 않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진실한 사랑을 이제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1: 네.
0: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의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느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영화는 또 그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서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1: 네.
0: 영화 속에서는 가수 김현우 씨가 불렀습니다.
1: 네, 네.
0: 원래 이 곡은 원곡이 있는데요. 85년에 우리 노래 전시회라는 음반에서 이광조 씨가 먼저 부른 것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노래 전시회 1집 때 타이틀곡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A면 첫 번째 곡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광조 씨가 불렀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인데
0: 이 곡을 오늘은 영화 속에서 네. 부르는 김연우 씨의 버전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하다 그 영화의 이제 OST 중에서 한 곡인 네.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선생 김봉두가 되겠습니다.
1: 네네.
0: 이 김봉두란 이름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그게 자전거 탄 풍경이 OST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제목이 김봉투였다.
0: 그렇습니다.
1: 봉투를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좀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약간 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김봉두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죠?
0: 네. 차승원 씨가 이제 주연을 했고요.
1: 네.
0: 사실 이제 그 과거에 80년대까지는 학교에서 촌지가 참 문제거리였었습니다.
1: 네.
0: 물론 훌륭한 선생님도 많아 있었고 또 반면에 촌지를 받는 게 일종의 이제 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행처럼 이렇게
1: 네.
0: 돼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소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촌지 때문에 시골로 자촌된 교사 역할을 이제 차승원 씨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김봉두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런데 그 김봉두가 시골 선생님의 부임을 하게 되고
1: 네.
0: 거기서 이제 순진무관 시골 분교의 아이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코믹한 사투를 벌이는 그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가 보면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뭐 영민하고 약삭빠른 도시민의 삶이 뭐 그런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투박하고 단순한 어떤 시골 사람 순수한 시골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정말 아름다움이고 진짜 가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서 영화 속에서 이제 김봉두라는 인물은 아이들이 봉투 같은 걸 가져오길 원하는데 아이들 가져온 건 봉투 속에 들은 감자라든가 막 이런 걸 가져오니까
1: 감자, 김치 막 이런 걸 갖고 오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을 밝히던 김봉두가 나중에는 그래도 그 마을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면서 진정한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재미난 것은 특히 영화 속에 수록된 이 보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1: 네.
0: 이 노래가 사실은 처음에는 히트를 이제 안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KBS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코너 맞박이에서 사용이 되면서
1: 맞박이 송으로도 알려져 있죠.
0: 예, 그러면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의 수록곡입니다. 김연우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그다음에 그 영화 선생 김봉두의 주제가입니다. 자전거를 탄 풍경의 보물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화평론가 박성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관련된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영화와 드라마 음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화 음악인데요. 우락교 이티라는 영화의 삽입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우락교 이티는 이 이티가 무슨 뜻이죠?
1: 네, 선생님 별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김수로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로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체육 선생으로 나오는데요. 네네. 이 체육 선생은 사실 이제 그 학교 고등학교라는 곳이 입시 위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체육 선생이 별로 이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 그런 뭐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수로 씨가 영화 속에서는 되게 단순 무식하고 뭐 그런 이제 캐릭터로 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수로 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교사로 변신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잉글리시 티처. 그래서 ET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1: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장윤정 씨가 노래 OST에서 장윤정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래서 김수로 씨가 추임새를 넣는 뭐 그런 트로트 코믹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 참치 ET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이 곡과 함께 들어볼 노래 김보경의 청개구리라는 곡인데요.
0: 그래요. 이 노래는 어떤 곡이죠?
1: 네, KBS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이 학교 보신 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9년부터 방영을 시작해서 지금은 청소년을 위한 드라마가 거의 없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호랑이 선생님도 있었고 또 고교생 일기도 있었고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그 드라마들이 많았었는데.
1: 그래서 이 학교 시리즈가 네. 2021년까지 시즌 8까지 나왔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그래서 청소년의 모습, 현재 청소년의 모습이라는 게 뭐 저희들이랑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생활이 있고 친구, 그다음에 꿈, 진로, 학교 폭력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청소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뭐 꿈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한 물음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좀 잘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드라마 그래도 뭐 공영방송으로서는 좀 계속 있어야 되지 않느냐.
0: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유아기라든가 사춘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건데 너무 사춘기에 대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넌 왜 이렇게 자꾸 삐뚤기 삐뚤기 생각하니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아를 성립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 주장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는 그 과정이 부모님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뭐 청개구리 아 어 시키는 것마다 밤대로 하게 되는 막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청개구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뭔가 익숙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와 관련돼서.
1: 네,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네. 과거에 사춘기라고 하면 네. 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 맞게 돼서 아무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해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 꼭 거치는 일인데 네. 지금 사춘기란 말은 없어졌잖아요. 네. 중2병으로.
0: 중2병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1: 그러니까 네. 중2 때 벌써 그런 어떤 발달 과정에서 뭔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부모한테 반항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는 뭐 부모의 과제도 있고
0: 맞아요.
1: 학생들의 과제도 있고
0: 또 선생님들의 네. 그런 뭔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 관련된 노래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두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영화 우락교 ET의 삽입곡입니다. 김수로 장윤정이 부르는 참치 김치 ET 그리고 드라마 학교 시리즈입니다. 2013년에 방영된 시즌 5편에 수록된 곡이고요. 김보경의 청개구리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 관련된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NC라는 가수의 교생쌤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교생쌤. 교생 선생님의 줄임말이겠죠?
1: 네, 요새는 이렇게 줄임말. 그러니까 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이제 이게 표준어도 아니고 막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막 짜장면, 자장면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이 좀 됐습니다. NC의 본명은 임소원이라는 가수가 좀 되겠습니다. 네네. 이 아이돌 기획사 연습생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그중에 그러다가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승화 씨가 이 임소원이라는 가수의 미래를 본 거죠. 상업성도 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유리상자 콘서트 때 게스트로 이제 계속 나왔고 그리고 유열의 스케치북에도 나왔고 방송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준비를 했었고요. 2017년, 2018년 그쯤에 그 아이돌 관련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KBS 아이돌 리뷰팅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더 유닛이라는 요 프로그램에서 3위에 입상해서 아이돌도 좀 했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NCR가 이제 독집을 낸 겁니다. 네, NCR의 교생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일요일에 함께하는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선생님 관련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끝곡으로 NCR의 교생쌤 전해드리면서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 따르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희귀 질환자에게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주사기나 수액세트 같은 의료 물품의 가격이 오른 데다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약들도 수급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협의해 의료 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가동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를 통해 구매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상품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일반 대여 의료 물품은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로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면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대상자를 더 넓혀서 중증 난치 질환자나 중증 아동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의료품 수급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복지부의 누리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안치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일은 푸른 하늘, 안치환의 내가 만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장수 비결을 담은 뉴스에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AI에게 털어놓는 인간관계 고민들 탑10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감각으로 만나는 무용 퍼포먼스 공연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

0: 거죠.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에도 한국 현대 철학계를 대표하는 1세대 원로 학자인데요. 예. 연세대 철학과 교수 재직하면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한 사유로 평생 동안 연구를 이어왔는데 특히 사랑, 행복, 삶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가치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풀어서 네. 아주 쉽게 소개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1: 네, 이분 제자만 해도 몇천 명 됐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 뉴스에 어떤 책을 주목하셨나요?
0: 장수 비결 이야기했으니까 장수에 관한 책 골라봤는데요. 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 골라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주목해 볼 만해요. 네. 글래디스 맥거리란 분이신데 책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3세 할머니 의사의 인생 수업.
1: 여기도 100세가 그냥 훌쩍.
0: 예. 100세가 이렇게 쉬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전인 의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글래디스 맥거리 박사. 이분은 새로운 의학의 선구자,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치유한 의사, 여섯 자녀를 낳고
1: 자녀?
0: 기른 와. 어머니 네. 5대에 이르는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사신 네네. 분이에요. 그런데 예. 이분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난독증이 네? 있었고요.
1: 명이신데?
0: 예. 오. 두 차례의 암투병이 있었습니다. 딸이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혼까지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고통과 아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 의사는 날마다 기쁨과 생기로 넘치는 생을 누렸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80대에 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성들의 출산과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100세 때 네. 테드 강연하셨습니다. 102세 때 이 책을 출간했죠. 네. 김영석 아까 앞서 소개했던
1: 103세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기네스북 기록을 예. 이제 갈아치우게 된 건데 김영석 교수가 예. 그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셨습니다. 책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80년의 의료 인생, 100년이 넘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예. 평생 즐겁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저자는 두통을 겪는 환자가 자신을 찾아오면 뭐 그냥 일반적인 진료하는 게 아니라 예. 꿈이 뭔지를 물어봤다고 뭐
1: 상담하신
0: 그래요.
1: 거예요 그러면?
0: 그러니까요.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찾아오면 네. 어린 시절에 혹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대화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통증이나 질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그렇지.
0: 이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네. 한 개인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치유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상담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은 또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맞아요. 공감만 해도 엄청난 치료라고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100세를 넘기고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의사의 책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데 지금도 혹시 생존해 계신가요?
0: 안타깝게도 2024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 2년 전에 떠나셨구나.
0: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자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오는지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즐겁게 또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자는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정체되거나 막히는 일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아라.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라. 그리고 고통과 실패까지 포함한 인생 경험 전체에서 가르침을 얻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마음껏 사용해라. 모두 여섯 가지 인생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영양제라든가 네. 보충제라든가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그럽니다. 간단한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건강이란 뭘까요? 저자는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이 있어도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안락함을 느끼는 상태가 아, 건강이다. 예, 예,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치유의 주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알려주고

0: 있습니다. 예.
1: 뭐 어떻게든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글래니스 박사는 생명력이란 단어를 책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어허. 왜냐하면 삶이란 더 풍요로운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왜 연력학 제1법칙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네네.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새롭게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게 생명력, 사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한계도 없고 고갈되는 법도 없다라고 주자는 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건 이 에너지를 생명력과 사랑을 어떻게 쓰는가,
1: 네.
0: 어디에 쓰는가에 대한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인생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생명력을 쏟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준다고 그럽니다. 알츠하이머의 병증이 예. 악화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1: 아하, 예.
0: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사망 위험을 감소하고 행복감 향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저자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따라하거나 무작정 쫓아가지 말아라.
1: 그래요. 예.
0: 단지 의무감만으로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때 그게 병이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예. 가정의 달인이만큼 100세를 살아온 어르신의 인생 조언에 좀 귀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 마음껏 사랑하라. 사랑은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쓰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핑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못하면 네.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저도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자는 그때부터 진짜 늙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
0: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은 이미 상실한 또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며 그렇지. 더욱더 에너지를 열심히 쓰는 것이다.
1: 네.
0: 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손무현의 음성으로 듣죠. 제목 없는 시.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요즘 그 AI에게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아요. 과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AI에게 털어놓는 인간관계 고민들 탑10 살펴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의외로 고민 상담을 AI에 많이 하는데요. 그중 AI가 받는 제일 많은 인간관계 고민이 바로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거래요. 예, 예. 소개팅 후 답장이 조금 느린 거. 직장 동료가 갑자기 친절해진 거, 친구의 말투가 어제랑 뭔가 아하, 다른 거, 뭐 이런 작은 신호들을 AI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0: 이게 뭐 상당히 심오한 고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네, 평소 고민들이네요.
1: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예. 상대방이 뭐 궁금해서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좀 못 견디는 시대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엔 그랬잖아요. 좀 기다려보자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이 사람 마음이 뭔지 분석해줘 라고 묻는 거죠. AI는요 물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모호한 답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좀 놓인다고 해요.
0: 예,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고민 해결을 원하기보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 갈등에 대한 질문도 많겠어요?
1: 맞아요.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첫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요? 라는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질문도 많습니다.
0: 예.
1: 연인이랑 냉전 중인데 먼저 말 걸어야 하는 상황, 친구한테 서운했는데 말 꺼내기 애매한 상황, 또 직장에서 상사한테 뭔가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첫 문장을 AI한테 써달라라고 하는 거죠.
0: 네.
1: AI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뭐해서 속상했다처럼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문장으로 쓰라고 또 조언하더라고요. 상대를 비난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내 감정을 설명하는 구조. 이게 사실 심리상담에서 말하는 IMSAJ랑 같거든요.

0: AI가 그걸 또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예, 그 갈등 고민보다 더 흥미로운 순위도 있을까요?
0: 심지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 나는 늘 맞춰주는 사람일까요?
1: 아,
0: 이렇게
1: 예.
0: 상대방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싫어도 좋다고 하고
1: 예.
0: 피곤해도 괜찮다고
1: 있죠.
0: 자기 감정보다 아. 상대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AI한테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한대요. 근데 AI 답이 또 흥미로운 게 그건 성격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1: 아.
0: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을 오랫동안 내면한 결과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언도 현실적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한 번에 받기로 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관계에서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오, 예.
0: 그럴 만한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정확한 심리적 접근이거든요.
1: 예.
0: 행동치료에서 말하는 노출 훈련이랑 비슷해요. 무섭지 않은 데서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근육이 생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예. 그 아무래도 가족 관계라든가 뭐 직장 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겠죠?
0: 맞아요. 3위입니다. 직장 가족에 대한 고민이 거의 2, 3, 4위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1: 네네.
0: 사람들이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관계가 그대로 순위로 반응된 거예요. 직장 관계는 업무랑 감정이 동시에 얽혀 있잖아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스타일 건지 구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AI는 이럴 때 이게 업무 문제인지 관계 문제인지 먼저 분리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족은 또 달라요. 가사 분담, 부모 기대, 형제 갈등,
1: 그렇지.
0: 돌봄 부담, 뭐 감정이랑 아유. 돈이랑 의무가 다 섞여 있는 가장 무거운 상황입니다. AI가 가족 문제에 대해 하는 말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답보다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결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접근해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1: 예, 그 사람들이 AI한테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신기한데 왜 그런 걸까요?
0: 네, 연구자들이 AI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왜 사람들이 너한테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1: 네.
0: AI 답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 감정에 파장이 생기지만 우리한테 말하면 상처도 판단도 비교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0: 이 말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인간계 고민을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도 반응해야 되고 또 입장이 생기고 나중에 그 친구가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색해지고 감정의 파장이 퍼지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근데 A한테 말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헤어나가지 않거든요. 판단하지 않고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 안전함이 고민을 꺼내는 첫 번째 문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혹시 AI가 인간 상담사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0: 근데 해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첫 번째 방. 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사한테 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일단 혼자 정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고민을 꺼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 첫 번째 문을 AI가 열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AI는 공감의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진짜 공감은 줄 수 없거든요. AI가 그저 그냥 힘드셨겠어요 라고 해도 사람이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할 때랑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이자 또 동시에 AI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채워지진 못하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인 거죠.
1: 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 사회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한데요.
0: 맞습니다. AI에게 인간관계 질문이 몰린다는 건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감정 노동의 양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최근 우울증 환자가 33% 늘었고요.
1: 네.
0: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증가폭이 또 가장 커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담은 또 비싸요. 시간도 내야죠. 학교나 직장 상담은요. 취업이나 건강처럼 심각한 고민 아니면 진짜 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부담될까 봐 말못하고 그 공백을 AI가 메꾸고 있다라는 거,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1: 혹시 AI 상담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신뢰 문제인데 배신당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1: 예.
0: 근데 이게 단순히 연애 트라우마만이 아니에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직장에서 생각 차이, 믿었던 가족한테 상처받은 것들까지요.
1: 예.
0: 그리고 이걸 AI한테 먼저 묻는다는 게 의미심장해요. AI 답은요. 상대를 평가할 때는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과정은 속도가 아니라 단계의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거든요.
1: 네.
0: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당하면 어떡하지 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판단 없이 받아줬을 때 사람들이 다음 걸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AI가 새로운 관계 시작도 괜찮아요 라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보장 없이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AI가 사람과 같은 공감은 부족해도 문장 속에 치유되는 글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저도 사실 여러 번 질문했는데 거울에 비유한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AI는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외로움의 온도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 그게 느낌이 왔었어요. 거울은 뭘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거울을 봐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AI가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람들이 AI에게 인간관계 고민을 쏟아낼 때 AI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을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를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AI의 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을 만큼 외로워졌다라는 현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 AI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자신의 기준이나 또 잣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0: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예.
0: AI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거든요.
1: 네네.
0: 근데 동시에 AI가 들어준 그 고민, 언젠가는 사람한테도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1: 아.
0: AI는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서 따뜻하진 않거든요.
1: 그렇죠. 예.
0: 진짜 연결은 누군가 내 고민을 듣고, 같이 불편해지고 그래도 옆에 있어줄 때 생기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네.
0: AI는 그 연결로 가는 연습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습 공간을 경기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오늘 혹시 AI한테 먼저 털어놓은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 꺼내시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현의 노래 이어드리죠. 반.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아이와 함께 극장에 간다는 거, 공연장에 간다는 거. 특히 아직 말보다 몸짓이 앞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공연을 본다는 건 조금 낯선 일일 수 있는데요. 네.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 뭐 혹시라도 공연 중에 울면 어떡하지? 그렇지. 뭐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움직여도 괜찮고 다가가도 괜찮고 소리에 반응해도 괜찮은 그런 공연인데요. 오. 눈으로만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몸으로 듣고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또 숨으로 함께 느끼는 그런 공연입니다. 이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창작 공연 그리고 워크숍을 개발하면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영유아 무용 퍼포먼스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쉼이라는 공연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용수의 움직임 그리고 재즈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연주도 자연의 소리와 사계절이 감각에 만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 공연 제목부터 의미가 참 궁금한데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숨, 숨, 슘. 네.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네. 숨, 숨, 슘. 뭘까요 이게?
1: 네, 저도 처음에 네. 숨 숨, 쉼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봤어요.
0: 잘못 썼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1: 네. 네. 그 숨이라는 게 네. 가슴, 그러니까 곧 마음의 아, 숨결을 의미하고요. 네. 숨은
0: 숨, 우리가 얘기하는
1: 네, 숨. 들숨, 날숨.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생명의 숨소리를 뜻합니다. 예. 그리고 쉼은 슘. 성장의 몸짓을 의미한다고
0: 아,
1: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 숨, 숨, 쉼. 이 글자는 아이들이 말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느끼는 세계, 그러니까 숨결로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이 공연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고요. 이어서 한 명의 연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2: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춤, 공연에 와주신 영유아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숨숨숨의 연출 한명일입니다. 이 공연은 사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전신인 국립어린이청소년연구소 시절부터 2년 전부터 프로젝트 과정으로 해서 연구개발 과정, 작년에 쇼케이스, 그리고 올해 본 공연 과정의 3년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연 개발 과정을 진행하게 된 공연이에요. 특히 국내에는 되게 희소하고 드문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연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공연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을 주제로 숨과 숨과 쉼이라는 어떤 들숨과 날숨, 인생의 흐름들 부모님으로 해서 담은 공연입니다. 근데 이 공연은 사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연이긴 하지만 극장에는 다층적 관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극장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냄새,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마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에 찾아주시면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보람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공연은 관람 대상이 어린이다고요?
2: 네.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보는 그런 공연입니다. 공연 시간은 60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장 공연, 그러니까 그 객석에 앉아서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듣고 보고 움직이고 뭐 때로는 그 무대 가까이 다가가면서 공연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게 열려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소리를 내도 발을 구르거나 몸을 움직여도 그 자체가 공연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공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번 공연은 창작팀 온몸이 만든 무용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쉼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만나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 이 공연의 책임 예술가를 제가 만나봤는데요. 무용가인 진향리 씨 만나보시죠.
3: 이 공연은 영유아 무용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무용 공연답게 사람의 몸 움직임으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자. 많은 어떤 오브제나 다양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좀 더 자연에 있는 움직임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계절별로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좀 몸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영유아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로 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년 차에는 영유아는 마치 무대라는 그런 공간보다는 자연의 환경에서 두렵지 않고 그 자연이 주는 환경과 자연의 요소에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좋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또 펼쳐질 수 있을까, 올해 이런 3년차 과정에서 몸짓이 주는 특별함, 그 특별함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재미나게 감각적으로 발견하고 또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만나면서 저희도 다양한 감각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이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잘 본 게 아니라
2: 네.
1: 자기 방식대로 감각을 열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관람인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소리에 반응을 하고요. 네. 또 움직임에 반응하고 또 빛과 그런 공간의 변화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무용수가 이렇게 몸을 낮추면 네.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똑같이 몸을 낮춰요.
1: 그리고
2: 또 한 미용수가 네 이렇게 뛰면 또 또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또 같이 뛰기도 하고.
1: 재밌겠다.
2: 네. 그리고 저도 느낀 거지만 아이들이 그 집중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무용수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악기 소리에 반응하고
1: 예.
2: 또 어떤 아이는 한참 동안 바닥이나 주변 공간을 탐색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연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즐기면서 공연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2: 특히나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놀이활동이라고 해서 무대 소품들을 만져보는 또 참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1: 네.
2: 이 현장음과 함께 관람객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4: 가자!
5: 천천히
4: 천천히
5: 천천히
4: 천천히
5: 천천히
4: 천천히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밴드도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공연 듣는 거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반에는 되게 어둡고 음악에 집중해야 되니까 약간 긴장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눗방울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애들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그 어떤 촉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5: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었다? 충분히 좋았습니다. 배우들이 다가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은 신선한 경험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열었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이런 영유아극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이 표정을 보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고 저랑 남편도 너무 즐겁게 봐가지고 영유아극이긴 한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7: 지금 몇 개월이냐?
6: 애기 지금 두 돌 됐어요. 애기가 가만히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일단 너무 좋았고 애기가 뭐 소리를 내어도 괜찮고 공연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그걸 보는 저희 부모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용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고 근데 아이를 봤을 때는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에 애기가 엄청 반응을 하더라고요. 영유아극이 진짜 많지 않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보면서 아이들이 감성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그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다 라이브로 연주한 거라면서요?
2: 네. 오. 이 라이브 연주가 공연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4명의 연주자가 함께 하는데요. 예. 성악 보컬 그리고 색소폰 겸 클라리넷 연주자, 또 드럼과 퍼커션 연주자, 예. 또 마지막으로 피아노 연주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음된 음악이 아니라 공연 현장에서 즉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가 또 연주되기도 하고요. 예. 또 공연장 안의 호흡과 또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공연에 나오는 들리는 소리도 다 매번 달라요. 예. 그래서 공연이 아이들과 함께 숨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특별히 이번 공연을 위해서 창작곡인 주제곡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 들으시면서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을 맡은 엔킴의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0: 매번 공연이 저희 연주자들 또 특별히 각 곡을 만든 저에게로서는 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공연이 짜여진 음악들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즉흥적인 요소가 사실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공연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매 분, 초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공연 자체가 너무너무 특별하고 그 매번 공연이 지루하지 않고 연주자들조차도 너무너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의 주제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에 맞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영유아다 보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좀 그리는 그런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도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클래식도 들어가 있고 좀 그 안에 즉흥적인 아이들의 묘사할 수 있는 이렇게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포커스가 있지 않은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음악, 그렇게 좀 음악들을 더 추가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가사가 굳이 없더라도 그냥 단순한 멜로디, 단순한 화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숨숨숨의 공연은 특별한 가사가 없어도 몸짓으로,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받고 그런 공연이었는데, 이런 공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청취자분들도 이런 공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런 공연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예. 그 작품 제목에 사계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2: 네.
1: 공연 안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표현되던가요?
2: 네. 봄의 경우에는 팡팡 튀어오르는 이런 감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느낌, 무언가 막 시작되는 그런 느낌, 예. 이런 것들을 무용수의 그런 탄력 있는 움직임과 리듬으로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그런 에너지에 반응해서 몸을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물방울처럼 번지는 감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가 조금 더 넓게 퍼지고 움직임도 흐르듯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흐름을 눈으로 이렇게 쫓기도 하고 또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함께 몸을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네. 또 가을은 리듬이 춤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즈의 그런 즉흥성이 살아나는 대목에서 아이들도 리듬에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합니다.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의 그런 리듬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1: 예.
2: 겨울은 조금 더 고요히 머무는 그런 감각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지만 사실 그 안엔 숨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체온을 느끼는 그런 순간까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그 이번 공연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열렸다고요?
2: 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공동 제작이라는 점이 또 중요한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1: 예.
2: 광주 공연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열렸는데요.
1: 네.
2: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8일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 이 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숲속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가족 첫 예술 첫 피크닉이니까
1: 예.
2: 나들이 삼아서 한번 오셔서 경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진향래 무용가입니다.
3: 저는 영유아를 만나면서 되게 재미난 지점을 발견한 게 아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 먼저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관심과 어떤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지점. 그리고 이 36개월 미만 아이들도 공연에 대한 관람이 할 수 있는 집중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끝까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흡수할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18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또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기간에 공연장도 잘 찾아오셔서 영유아 공연들도 이제 한국에서도 붐을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유아들에게 되게 특별한 예술적 감각과 경험들을 예술적으로 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봄, 여름, 가을, 겨울 숨숨숨은요. 야외 워크숍도 또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타이틀이 우리 가족 첫 예술 피크닉이에요. 가족끼리 첫 예술 피크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예술로서 예술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야외에서 진짜 자연이랑 환경에서 움직임과 함께 또 어떤 재미난 요소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11시 타임과 2시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삼촌공원 숲속 도서관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
2: 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연은 처음이라는 단어와 많이 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생애 최초의 예술 또는 첫 공연에 대한 기억,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나는 첫 극장 경험인데 이 공연 안내서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런 또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네. 함께 즐기면서 이렇게 예술을 좀 표현하자. 이 무용수의 몸과 또 재즈의 즉흥 연주가 만나서 아이와 함께 온몸으로 사계절을 살아내는 그런 감각의 축제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유아 공연 예술 분야가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하나의 그런 독립적인 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쉼. 단지 아이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어른에게도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는 공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상이 부르는 사랑이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장미꽃들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고 있죠. 벚꽃 필 때 벚꽃에 홀렸던 분들이 이젠 또 장미에 홀리게 생겼습니다. 문득 아무리 벚꽃이나 장미가 좋다 해도 1년 내내 벚꽃과 장미가 계속 피어 있다면 지금처럼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지고 다음에 다시 꽃 필 때를 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마다 꽃이 필 때면 더 좋고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꽃이 진 자리에 도단한 나뭇잎들을 보면은 제법 빽빽해지고 색도 짙어졌죠. 꽃이 지는 걸 아쉬워하지 않고 푸른 잎새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 세월은 이런 거겠죠. 지금의 나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고 그리고 익어가는 것. 세월이 바라는 모습은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의 나, 그리고 지금 5월의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흘러가는 세월의 결을 따라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를 긴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현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혜경이에요. 그대의 모습은 장미.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시간입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를 모시고 우리 가요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이현석 씨가 골라오신 노래 세 곡을 들어볼 텐데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떤 건가요?
2: 네.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줬던 웰빙 가요 세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오, 웰빙 가요. 좋습니다. 첫 곡은요?
2: 네. 첫 곡은 박학기 이미 그대입니다.
1: 네네.
2: 1980년대 후반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1990년대 웰빙 가요 혹은 웰메이드 가요 이제 붐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던 네. 주역 가수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2: 웰빙은 듣기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이렇게 힐링 시켜주는 이제 음악이라면 웰메이드 가요는 한마디로 탄탄한 음악성을 가진 그런 수준 높은 가요를 뜻하거든요.
1: 그런데
2: 이 웰빙 가요들이 대부분 또 음악적으로도 탄탄했습니다.
1: 웰메이드로
2: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각광을 받았고
1: 네.
2: 이때 뭐 좋은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1: 네네.
2: 뭐 박학기를 비롯해서 김현철, 윤상, 장필순, 김동률 뭐 이런 가수들이 또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데요.
1: 네네.
2: 박학기 씨는 처음에는 포크 음악의 기대주였지만 지금은 포크 음악계의 거의 맏형이 됐고요.
1: 네.
2: 이제 조금 있으면 대부가 될 것 같아요. 벌써 한갑이 지났기 때문에.
1: 어, 그런가요? 네.
2: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박학기 씨는 무명 때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가수였다고 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내가 안 유명하지 내 노래가 무슨 이류는 아니잖아. 아,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어 하면서 네. 이제 좀 고든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1: 네네.
2: 또 자기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사랑을 받을 거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1: 네.
2: 아니나 다를까 예, 1집 때부터 박학기의 노래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1: 이 노래가 김현철 씨 작사 작곡인가요?
2: 네. 김현철이 20살 때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박학기 씨가 김현철 씨를 방배동인가 구정동에는 카페에서 처음 봤대요.
1: 네네.
2: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애띠 그 아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얘는 고등학생인데 얘가 뭘 할 수 있지? 아주 얘기를 하고 곡만 들어오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니 뭐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1: 천재구나.
2: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현철은 네.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1: 네.
2: 뭐 정말 대단한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 얘하고 우리는 다 어떻게든지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얘한테 곡을 좀 받고 네. 편곡도 맡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김현철 씨

0: 씨는 데뷔 때에 웬만한 인기 가수보다 아무것도 자기의 결과물이 성과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가방에 만 원짜리를 가득 받은 다음에 계약을 음반사하고 했던 그런 또 이력이 있거든요. 그 음반사 대표도 그러면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 이유는 네.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니까요.
1: 네, 네.
0: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는 무조건 될 거예요 하니까 네. 아 이거는 내가 선점을 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아 저는 공부해야 돼요 하고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근데 이제 골프 가방에 가득 돈을 담아서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니 네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1: 네, 네.
0: 이제 그만큼 이제 20살 때부터 남달랐던 김현철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 이 곡 지금 들어봐도 그 웬만한 뭐 네. 요즘 노래 못지않게 네, 굉장히 네. 세련된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박학기 씨의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1: 네, 네.
0: 뭐 파스텔 톤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1: 네.
0: 조금 이 목소리가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만
1: 네.
0: 조금 음이 흔들리면 예,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목소리인데 당연히 이제 박학기 씨는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창법을 잘 구사해서
1: 네.
0: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 이 노래는 정말 박학기 씨의 그 미성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뭐 약간 말하듯이 노래를 해요.
1: 네네.
0: 그래서 그냥 옆에서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해 주는 거. 네. 또 내가 겪었던 사실 말이야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래서 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1: 사석에서도 박학기 씨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네네. 얘기를 재미나게도 잘하잖아요. 요즘은 또 공연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죠.
0: 네. 공연 기획자 연출자 그리고 그 제작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1: 네네.
0: 사장님이고 소속 가수는 본인 유리상자 네. 기타리스트 함춘호
1: 네.
0: 추가열 씨가 소속 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사업수완이 좀 뛰어나고
1: 네.
0: 스포츠맨입니다. 못하는
1: 네.
0: 운동이었고요.
1: 네.
0: 네, 근육맨입니다.
1: 네네.
0: 목소리는 좀 왜소하게 아, 저 사람은 목소리 들어오면 몸이 왜소할 것 같지만 예, 제가 봤거든요.
1: 네네. 네.
0: 아주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는 헬스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1: 네네. 김광석 씨하고 워낙 친해서
0: 그럼,
1: 네. 떠나고 난 뒤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비통해하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준 웰빙곡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박학기의 이미 그댄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두 번째 곡은 박학기 씨하고 소속사가 같았던
1: 네.
0: 그 유명한 D기획 소속의 가수. 그 D기획 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여성 가수였습니다.
1: 네네.
0: 장필순의 어느새입니다.
1: 아, 네네.
0: 이 곡도 그 박학기 씨하고 같은 음반사에서 발매가 됐고 거의 비슷한 기간에 나왔고요.
1: 네.
0: 또 김현철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1: 네.
0: 20살 청년한테
1: 네.
0: 이렇게 가수들이 데뷔하면서 곡을 맡기고 모든 걸 이렇게 마음대로 해.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했다는 건 김현철이 정말 음악성이 뛰어났구나
1: 네,
0: 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1: 네, 네.
0: 장필순 씨도 박학기 씨 그 이상으로 또 독특한 목소리의
1: 네네.
0: 소유자죠. 그래서 네. 목소리를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약간 마성의 목소리이기도 한데요.
1: 네.
0: 장필수 씨는 원래 코러스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랬죠?
0: 그래서 동료 가수들 네네. 코러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음반사에서 잠깐 사무실에서 일도 했었대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제가 김창기 씨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는 그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대요.
1: 아,
0: 그래서 코러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물을 보다가 일어나더니 스튜디오에 들어와가지고 딱 서서 아니 뭐지 저분은 저 경리 아닌가?
1: 네.
0: 왜 스튜디오에 들어가지? 알고 봤더니 회사 업무를 하면서 이제 코러스도 했던. 그래서 사실 이제 워낙 독특한 보이스 컬러와 음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붙잡아 두기 위해서 네. 음반 우리하고 내고 대신 여기서 좀 일도 좀 도와라 해서 일을 도왔던 거라고 하고요.
1: 네, 네.
0: 이 곡은 약간 또 보사노바 풍의 곡이고
1: 네.
0: 한국 보사노바 가요를 이야기할 때 또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1: 그리고 또 가사를 보면 그야말로 갓 20살 된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관조적이어서
0: 네.
1: 아마 장필순 씨도 아니 이렇게 어린 사람이 이런 곡을 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네. 같아요.
0: 그 시간의 흐름과 마음의 변화를 한 걸음 떨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1: 네, 네.
0: 이제 가사에서 보여주는데요.
1: 네.
0: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임백천 씨한테 들었는데 임백천 씨 앨범에도 또 김현철 씨가 와서 연주를 하고 편곡을 도와준 적이 있대요.
1: 네, 네.
0: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첫 인상은 아니 왜 아르바이트생을 나한테 보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딱 건반을 치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특출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1: 네. 네,
0: 이렇게 또 이렇게 명작들을 만들어내고 네, 훌륭한 가수들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박학기 씨, 장필순 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김현철 씨가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1: 네.
0: 단기간 내에 또 인기 가수가 될 수 있었고요.
1: 네, 네.
0: 또 이소라 씨도 그래요.
1: 네.
0: 이소라 씨를 가요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입문시킨 사람이 이제 인기 가수로 만들어준 사람이 김현철 씨거든요.
1: 네, 네.
0: 그대와의 블루 같이 네. 영화 주제가 불러서 확실히 이제 이소라라는 이름이 네. 널리 알려졌었죠.
1: 장필순 씨의 어느새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그 가사에서 매료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어느새 그리움도 지워져 버려라는 구절이 반복되잖아요.
0: 네네.
1: 그 어느새라는 단어가 이 곡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이게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1: 네.
0: 단어이기도 하고 곡이고요. 네. 또 장필순 씨의 보컬도 또 너무 매력적이고요.
1: 그렇죠. 네.
0: 허스키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가슴에 싹 스며드는 네. 그런 창법으로 네.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 담백한 듯하면서 다 젖어들게 하는 그런 노래죠. 장필순 씨 요즘 제주에서의 네. 평범한 일상을 전하기도 하더군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장필순 씨 하면 워낙 어느새와 초기 때 노래들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1: 네, 네.
0: 이제 이분이 굉장히 어떤 한정된 틀 안에 있는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사실
1: 네.
0: 퓨전 재즈도 했고
1: 네.
0: 모던 락도 했고 심지어 일렉트로니카 음악도 했고 몽환적인 앰비언트 음악도 했고요.
1: 네, 네.
0: 정말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
1: 네.
0: 그래서 음악계에서 특히 평단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1: 네.
0: 여성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1: 네, 네. 그럼 박학기의 이미 그댄 그리고 장필순의 어느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이헌석의 가요탐구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준 웰빙 곡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90년대 웰메이드 가요 시대를 연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는 윤상의 데뷔곡입니다.
0: 네.
1: 이별의 그늘.
0: 네.
1: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고 특히 네. 여성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네,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1990년 가을 발매됐던 이제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 이 앨범으로 윤상 씨는 그냥 스타의 반열에 그냥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스타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0: 네.
1: 베이스 연주자로 출발을 했고 또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수가 됐습니다.
0: 네.
1: 1집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100만 장 이상 판매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제 줄잡아 하던 90만 장 정도의 판매고를 올린 음악성,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가수고요.
0: 네.
1: 이제 작곡가로도 히트곡이 많습니다.
0: 네.
1: 강수지 씨 대표곡 다 이제 윤상 씨가 작곡을 해줬고
0: 네.
1: 그러니까 강수지 작사 윤상 작곡의 곡들이 여러 곡이 있었어요. 보랏빛 네. 향기를 비롯해서. 그리고 변진섭 씨 앨범에도 너에게로 또다시 숙녀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곡들을 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 이별의 그늘을 비롯해서 이제 윤상 씨 데뷔 음반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0: 네.
1: 또 한국 시티팝의 교과서라는 평가도 봤습니다.
0: 네네.
1: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기도 했는데요.
0: 네네.
1: 그 기존의 발라드하고는 좀 결이 달랐어요.
0: 네.
1: 약간 신디사이저를 중심으로 하면서 도시적인 사운드 또 절제된 감정선 위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흐르고 또 윤상 씨의 목소리도 굉장히 매혹적이었고요.
0: 네, 네. 당시에 그 윤상 씨 음악은 정말 기존의 음악과는 많이 구별이 됐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그 당시로선 굉장히 혁신적인 음악을 구현했던 네. 그런 아티스트고 작곡, 편곡, 베이스 또 프로듀싱까지 다 해냈던
0: 네.
1: 전천후 또 아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1: 앞서서 제가 스타가 되기 전에 이미 스타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0: 네.
1: 그 소속사 대표도 윤상 씨는 그냥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0: 네.
1: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0: 음악을 잘하는데 저런 친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1: 네네. 네,
0: 그만큼 이제 외모도 또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2: 지금 계산해보니까 36년 전이에요.
0: 네.
2: 근데 지금 들어도 세련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가사도 정말 세련됐잖아요.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윤상 씨가 사실 완벽주의자입니다.
2: 네네.
0: 그래서 이런 정제된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기까지 본인은 정말 뼈를 깎는 훈련 연습을 거듭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2: 네.
0: 또 음악만 생각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죠.
2: 네.
0: 뜻이 있는 곳에 뭐 길이 있다 이런 네네. 것처럼.
2: 네.
0: 근데 사실 윤상 씨의 보컬이 그렇게 넓은 음역대는 아니거든요.
2: 네네.
0: 분명히 한계가 있는 목소리인데
2: 네.
0: 그걸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곡을 설계한다고 할까요?
2: 네. 네.
0: 아주 그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또 곡을 써서 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 네. 가사 중에 제목이 이별의 그늘인데 이별 후에 비로소 눈뜬 나의 사랑이라는 가사는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네네.
0: 그 사랑이 끝난 뒤에야
2: 네.
0: 사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2: 네네.
0: 특히 젊었을 때는요.
2: 네네. 윤상 씨는 정말 또 물기 어린 음색이라는 표현을 듣더라고요.
0: 네. 네. 그리고 음악 자체가 조금 지성적이라는 네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2: 네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그런 가창 대신에 뭔가 사람들한테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보컬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네네.
0: 고등학교 때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2: 네네.
0: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윤상 씨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 윤상하고 하면 우리도 유명해질 수 있다.
2: 네네.
0: 그런 생각을 했고
2: 네.
0: 또 언젠가는 저 친구는 무조건 유명해질 거다.
2: 네.
0: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2: 근데 원래는 가수를 꿈꾸지 않았다면서요.
0: 네.
2: 네.
0: 원래는 이제 작곡가를 하고 제작자에 대한 욕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네.
0: 근데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2: 네.
0: 결국은 이제 대중 앞에 전면에 나서는 또 가수가 되는데요.
2: 네.
0: 근데 멀티 아티스트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2: 네,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깐깐하고 또 조금 그 독설가였던 김현식 씨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 네, 네.
0: 그러니까 김현식 씨가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윤상의 노래를 받아보고는 이거 노래 좋다. 내가 하겠다.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2: 네, 네.
0: 아니 김현식 씨가 아니 저렇게 어린 친구의 곡을 저 친구는 뭐지? 이렇게 또 인정을 받게 됐고요.
2: 네, 네.
0: 그리고 나서 황치훈 씨 이제
2: 네,
0: 원래
2: 네.
0: 탤런트였잖아요.
2: 네,
0: 호랑이
2: 네.
0: 선생님에 나오고
2: 네.
0: 그 친구가 그 가수로 데뷔할 때 데뷔곡인 추억 속의 그대를 또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2: 네.
0: 뭐 여러 가수들의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도 했던 그런
2: 네.
0: 경험이 있습니다.
2: 정말 좋은 음악은 시간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노래죠. 그럼 윤상의 이별의 그늘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효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도 나누고 함께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르신들 혼자 사실 때는 물론이고 노부부 두 분만 사실 때도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는 반려식물을 키우면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대화도 하게 되고 또 부부 사이에도 그게 소재가 돼서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들 하시거든요.
1: 많이들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저는 가끔씩 저도 이제 화분에 물 주면서 네. 꽃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꽃이 아니라 AI하고 대화하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 나는 그래도 앞으로도 자연 속을 걸어가면서 자연들하고 얘기 많이 나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근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지자체에서 AI 돌봄 인형이라든가 AI 돌봄 스피커 또는 돌봄 로봇을 보급받으신 분들은 매일 그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아, 얘한테 내가 정이 느껴지네.
1: 맞아요.
0: 이런 말씀. 내가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는
1: 그쵸?
0: 것 같아.
1: 진짜 사람 같거든요.
0: 네,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무튼 얘기 나눌 것이 마땅치 않고 마음 답답하실 때는 노인의 전화에 전화 걸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아들들이 게을러서 걱정하시는 사례하고요.
0: 네.
1: 마트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70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혼자 된 지 오래돼 제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0: 시댁은 집안이 대대로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아이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는 참 막막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재산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애썼고 결국 다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며느리들도 참 착하고 예쁩니다. 저에게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는 참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제 아들 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겠지 했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참 즐겁게 삽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살아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솔직히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쟤들은 나이 들면 어쩌려고 저렇게 사나? 지금은 좋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걱정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재산을 너무 일찍 나눠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늦게 줬어야 했나? 그래야 책임감이라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요. 아들들이 저에게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잘해주는 날에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아이 그럼 잘 살면 됐지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뀝니다. 제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걱정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두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끊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저는요,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제 아들들은 저렇게 사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엄마가 돼야 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시간에 생활은 그래도 여유 있게 하는데 아들이 전혀 일을 안 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사연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아드님이 한 분이 아니라 지금 둘이
0: 다 똑같이 그런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 재산이 워낙 많은 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대대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유함 속에서 생활을 해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환경이 아들들에게는 이게 나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1: 지금 어머님이 걱정과는 달리 아드님들의 삶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경제적 기반은 됐지 부부관계도 좋 그렇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뭐 원만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시는 전통적인 그 성실함의 기준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벗어나지만 네. 아, 이분들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삶의 만족도는 또 꽤 높은 상태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어머님 마음에서는 지금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나는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들들은 어머니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 생각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네, 네. 야,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게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그 어머니로서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머님이 강하게 개입하시는 게 오히려 좀 감정을 서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좀 일해라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좀 궁금하다는 태도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시는 편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들의 게으름이 내 관점에서는 게으르지만 그들 관점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시간을 좀 두시고 네. 아들에 대한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5년 뒤에 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10년 뒤에 너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라고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들의 네. 그 아들들의 네. 친구들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의 경우도 옛날에 그런 말씀 듣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3대를 못 넘겨.
1: 맞습니다.
0: 라는 말을 듣고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리 풍족해도 너희들이 40대고 50대고 60대인 후에 그때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그리고 너희들의 아이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뭘 보고 배울 것인가 여기까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언젠가 한번 대화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저도
0: 깊이
1: 그
0: 있는 대화를.
1: 손주들 얘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꼭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네. 지금은 괜찮지만 아들들이 빚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는 빠르게 개입해야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준비를 아예 안 하고 무방비로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네. 한번 시간을 나눠서 자세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부드럽게 한번 네.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노인 문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마음이에요. 말하고 싶어요.

0: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것만큼 마음 놓이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미래를 길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 들여놓고 하루 종일 손님 맞고 밤이 돼서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세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힘들지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법 규모가 있는 마트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주변에 대형 마트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규모를 줄여 작은 마트로 다시 시작하게 됐고 아예 지역도 옮기게 됐습니다. 평생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가 낯선 곳으로 옮긴다는 건 저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괜히 옮겼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게 앞에 홍보도 하고 물건도 좋은 걸로 골라 들여놓고 운영 시간도 철저히 지키며 성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물건 좋다. 사장님 참 친절하세요. 라고 말해주실 때면은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곤 했습니다. 이제는 동네 분들이 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이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제가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래의 부부가 여유롭게 장을 보러 오는 모습을 볼 때 혹은 TV에서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열심히 일했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다툼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지만 돌아보니 함께 즐기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마트가 먼저였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먼저였고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마트 일이 좋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출근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손님들과 인사 나누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기는 어렵겠죠?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들이 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푸념이라도 해보고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1: 참 성실하게 살아오시는 같아요. 이분의 삶이 어떻게 평생 그렇게 장사를 해오셨죠.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가는데 이제 60대 넘어가고 하시면 살아온 날도 보고 앞으로도 또 보고 이렇게 옆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지금 이분이 이제 앞만 보셨던 거에서 옆도 보고 하다 보니까

0: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개 다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이제 이 어르신 사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도 보시죠.
1: 네.
0: 왜냐하면 저희도 실제로 상담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선생님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어요. 또 선생님 저는 이제 사회에선 좀 쓸모없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푸념들 많이 하시거든요.
1: 네네.
0: 그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참 부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근데 이분 지금 마트 일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은 느끼지만 이제 조금 조금씩 마트 일이 아닌 거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트가 휴무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휴무일을 지정해서 하시면 단골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신다는데 정해져 있으면 단골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개인 사정으로 며칠 비웁니다 하면은 어 그래.
0: 네 맞습니다.
1: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걱정도 함께 해주시면서 여행 갔으면 좋겠네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문 다시 열면
1: 네, 반가워하시고.
0: 아니, 다녀오셨어요. 맞아요. 반갑게 오실 수 있으니까
1: 네.
0: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휴무일 정해서 그렇게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걸 지금 꿈꾸고 계시니까
1: 네,
0: 그렇게도
1: 네.
0: 하시고
1: 네.
0: 그거 외에 별도로도 저는 이제 그 일상 매일매일에서도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 더 이걸 맡아주시고 시간대를 역할 분담을 잘 하시면 평소에도 조금 뭐 체육센터를 가신다든가 이런 여가활동을 조금씩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어요.
1: 저는 여행을 강력 추천합니다.
0: 네.
1: 근데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여행 가는 3박 4일 동안 아니면 일주일 비운 동안 곱하기 하루 번 수입 생각하면 아이고 못 가라고 못 가시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비운 시간 며칠 동안의 수입에다가 나중에 생각할 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젊음을 놓친 거예요.
0: 그럼요.
1: 다리 힘쓸 때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여행 가방 끌고 다닐 힘도 없어지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한 살이 젊으실 때 다녀오세요.
0: 네.
1: 저는 강추합니다.
0: 저도요.
1: 시간 지나면 절대 아이고 그때 내가 왜 안 갔을까 후회가 되거든요.
0: 그냥.
1: 그리고 다 이해해 주세요. 이제
0: 그렇죠.
1: 단골들은
0: 맞습니다.
1: 단골 놓치지 않거든요.
0: 그럼요.
1: 강추.
0: 왜냐하면 여기가 좋다는 걸 아니까
1: 네.
0: 기다렸다가 해도 오실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신지 오늘 두 분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의 고민이 크든 작든 전화 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 서울 303국에 007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 노래는 남궁옥분의 재회 들려드리고요. 내일 2시 5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선택해서 보면 그만이지만 드라마 방영 내내 시청률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드라마 감독, 작가, 배우들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심각해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작 방향을 점검하고 구성과 대사를 수정해가며 전체 판을 바꾸기도 한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 전개와 대사를 쓰는 것은 작가의 몫이니까요. 이런 스트레스는 작가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로 37년째 드라마를 쓰고 있는 송정림 작가는 요즘 KBS ETV 심으면 연리리를 집필 중인데요. 여전히 드라마 쓰는 일은 어렵다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일이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작가의 사적인 생활을 기록한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를 출간하셨어요. 드라마를 쓰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송정림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0살 무렵 다락방에서 무심코 손에 든 제인 에어를 읽고 난 후에 세계 명작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 소설과 라디오 드라마를 쓰면서 작가가 됐는데요. TV 드라마 심으면 연리리, 결혼하자 맹꽁아, 태풍의 신부, 슬플 때 사랑한다, 여자의 비밀, 약속 등을 썼고요. 저서로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1권에서 5권, 명작에게 길을 묻다, 신화에게 길을 묻다, 감동의 습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작가로서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를 출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KBS TV 드라마 심으면 연리리 집필 중이신데요. 매주 목요일 방송이고 12부작인데 6월 중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정신 없으시겠네요.
1: 네, 그 심으면 열일이 집필은 마무리했고요.
0: 네.
1: 네, 지금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작가에게 사실 가장 바쁜 계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수처럼 보일 때거든요. 네, 작품 끝났으니까 쉬겠네 하시겠지만 지금 편성받기 전에 가장 고단하고 네, 회의도 많고 대본 수정 오가면서 그렇게 네. 다음 인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심으면 연리리는 네. 어떤가요? 집필하신 대로 잘 제작이 되었나요?
1: 요즘은 그 미니 시리즈인 경우에 방송되기 전에 이미 촬영을 다 끝내고
0: 사전 제작이 많죠.
1: 네, 네. 네. 그래서 이미 촬영은 마친 상태인데 네. 작년 시작해서 겨울까지 찍었어요. 2월에.
0: 네.
1: 이번에 강추위가 엄청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농촌 드라마인데 이 추위가 드라마의 빌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0: 네.
1: 그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가 고생이 많았지만 다들 이야기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잘 걸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는 글로 써놓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글이 현장에서 사람들 손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걸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0: 수밖에 없고 일일 드라마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일일 드라마 할 때는 거의 매일 정교 석차 받아보는 기분이었고요.
1: 그렇죠.
0: 네, 심으면 열일이는 주 1회라서 일주일에 한 번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요즘 드라마 제작 방식이 그래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가장 네. 큰 차이라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창구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방송이 중심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본방뿐 아니라 뭐 클립, 뭐 1분짜리 쇼츠로 맛보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다가 아 이거 괜찮네 그러면 또 몰아서 보시기도 하고 뭐 화제성, 반응, 흐름까지 함께 움직이니까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한 편이 세상에 나가는 방식도 훨씬 입체적이고 제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작가도 고민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1: 그래서 네.
0: 뭐 대본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1: 네. 방영되고 있는 심으면 열일이는 네. 도시 가족들이 귀농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농촌 힐링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 네.
1: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0: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항상 쓰고 싶어 해요.
1: 네.
0: 그래서 결혼하자 맹꽁아도 가족 이야기였고요.
1: 네.
0: 이제 그 후에 이거는 그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농촌은 사람을 조금 더 느리게 살게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느림 속에서 가족이 서로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식 농사라는 말을 하듯이 그 농사와 가족은 진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이 가족들을 강제로 이 느린 곳에 툭 떨어뜨려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힐링이라고 쓰고 생고생이라고 읽는 그런 귀농 생활을 통해서 결국 가장 단단한 걸음은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1: 네.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틈틈이 소설도 네. 쓰고 또 라디오 구성 작가로도 활동하시면서
0: 네, 네.
1: 드라마 작가가 되셨는데
0: 네.
1: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책과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다락방에서 제인에어를 네. 읽게 되면서부터라고 네. 하셨는데
0: 네.
1: 10살이면 좀 빨랐던 거 아닌가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저한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 두 분이 있었는데요.
1: 아.
0: 그 저희 오빠들이 그 책을 좋아해서 다락방에 책들이 가득했어요.
1: 네.
0: 거기 연애 소설 같은 것도 많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거기가 거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는데
1: 그렇군요.
0: 거기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제인 에어를 집어 들었는데 그게 이게 책장을 넘긴 게 아니라 제가 그 제인 에어의 그 삶 속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1: 네.
0: 그 뒤로 거기 있는 소설들을 이제 막 계속 읽었는데 그 다 읽다가 아직 안 읽은 책들은 궁금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1: 네.
0: 그걸 들고 또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수학책은 안 가져가도 소설책은 가져가서
1: 네.
0: 읽다가 몰래 읽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고전들 닥치는 대로 다 읽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책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 책들이. 저도 모르게. 좀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글을.
1: 책에 빠져있다 보니까
0: 네.
1: 나도 이런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0: 네, 네.
1: 아, 드라마 작가가 되신 게 1989년도신데 청소년 네. 극장을 통해서거든요.
0: 네.
1: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제 데뷔는 어떤 준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뛰어든 돌진?
1: 아.
0: 네. 그때 제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때였는데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KBS의 라디오 청소년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그 이야기가 끝나는 형식인데 일일 드라마였는데
1: 네.
0: 청소년 극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 아이들 얘기,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사였으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원고를 썼어요.
1: 네.
0: 20분이면 그때는 원고지 썼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몇 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낭송해 보면서 20분 분량의 원고지 몇 매구나 해서 이거를 한 달분을 써서 제가 그때 부산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걸 붓다리에 이렇게 한 달분을 묶어서 KBS 라디오에 무조건 찾아와서 그 청소년 극장 그 뭐 이렇게 PD 네. 책상에 놓고 갔는데요.
1: 아, 그래요?
0: 예, 그 분이 얼마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1: 네.
0: 형식은 좀 안 맞는데 재밌다. 아. 같이 일해보자.
1: 네.
0: 그래서 그때 거의 8년을 그 교사와 병행해서
1: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0: 와, 어떻게 보면은 뭐 책상에 올려놓은 글을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1: 그러니까요. 예. 그때 그 피디님 성함이 이기재 네. 피디님이신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의 저는 없었죠.
0: 신기하네요. 예. 너무 감사한. 공모전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무작정 맞아요. 들고 오신 거군요. 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작가님 언니가 또 송정현 작가이시라고 네, 네. 자매가 이제 글을 함께 쓰고 계신데 네. 어떻게 또 집안에 글 쓰는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자매가 함께 작가로 활동하니까 좋은 점도 있으시겠네요.
1: 좋은 점 100%입니다.
0: 네. 네.
1: 저희 집에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작가 상담소가 있는 셈인데요.
0: 네.
1: 근데 저희 언니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생일 되면
0: 네.
1: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0: 네.
1: 네, 유난히 떠는데요. 그래서 언니는 제 글의 첫 독자이기도 하고요. 늘 처음 언니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언니는 좀 기살리기 대장.
0: 네.
1: 그래서 막
0: 칭찬해 주시고
1: 칭찬 엄청 해주고
0: 네.
1: 제가 약간 좀 시리에 빠져 있거나 아,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는 너가 아니면 누가 쓰니 이러면서 아마 언니가 없었으면 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렇군요.
1: 제 인생의 커다란 동지입니다.
0: 누가 먼저 작가가 되셨어요?
1: 언니가 기자하다가 네. 라디오국에서
0: 네.
1: 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보따리에 싸서
0: 네.
1: 온거 들고 올 때가 저희 언니가 며칠 후면 독일로 그 형부를 따라서 가야 되는
0: 네.
1: 시기였어요. 근데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언니가 가고 나면 진짜 이거는 전해줄 길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무작정 비행기 타고 와서
0: 네.
1: 밑에서 그 작가실로 전화해서 언니 잠깐 내려와봐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0: 네.
1: 이거 연출 뭐 이기재 이렇게 하는 말 듣고
0: 네.
1: 그분한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러고 난 빨리 또 비행기 타고 와서 수업 들어갔거든요.
0: 네.
1: 저희 언니가 그때 이거를 이기재 그 피디님 책상에 놓지 않으면 그 저한테 나중에 큰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놨다고 그래서 언니가 결국 어떻게 보면 전달자 역할을
0: 그러네요.
1: 해준 거죠.
0: 네. 네. 하필은 또 이곳에 계셨으니까 또 그게
1: 네, 맞아요.
0: 가능했던
1: 네.
0: 거고요. 네. 운명이었네요 정말.
1: 네.
0: 그동안 쓰신 책도 정말 많은데
1: 네.
0: 송정림 작가님 책은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해피엔딩을 선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1: 우선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해피엔딩도 여러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사랑의 해피엔딩은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0: 네.
1: 뭐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언해피 엔딩은 아닌 것 같고 그 저는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바꿔놓는 관계라면 그것도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게 해피 엔딩은 그 어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말이라기보다는 사람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결말에 가까워서 제 드라마가 약간 새드 엔딩인 부분도 역시 이런 결에서 해피 엔딩이 아닐까.
0: 그렇군요.
1: 네.
0: 막 틀에 바뀐 해피엔딩이 아니라
1: 네.
0: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큰 범위에서의 해피엔딩인
1: 네.
0: 거네요.
1: 네.
0: 드라마 데뷔 37년 차신데 이번에 드라마 작가의 삶을 기록한 책을 내셨어요.
1: 네.
0: 온전히 드라마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1: 네.
0: 이 드라마 작가의 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죠?
1: 제가 결혼하자 맹꽁아 1일 드라마 120회 넘게 이제 작년 봄에 마쳤는데요.
0: 네.
1: 그 드라마를 하는 동안에 원래 1일 드라마 뭐 기획부터 하게 되면 거의 1년 반 동안 작업실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죄수로 살아가는데.
0: 그렇네요.
1: 네, 거기서 추록하는 날. 문득 남의 이야기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는 에세이집을 거의 40권을 냈어요. 근데 제 이야기는 잘 안 했거든요.
0: 네.
1: 네, 근데 이번에 내 이야기도 한번 걸어온 시간을 돌아볼까? 물론 뭐 제가 뭐 성공한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이제 멈출 것도 아니지만 한 번쯤 이렇게 한참 더 써야 되겠지만 어디쯤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더 앞으로 문장을 단단하게 쓰기 위해서 한번 돌아볼까 이래서 제가 원래 매일 새벽마다 에세이 한 편씩 쓰는데 이번에는 이 주제로
0: 네.
1: 예, 책학원이 될 때까지 썼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드라마 작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다 보니 내 인생을 공부하게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군요. 네. 이번 책 제목이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인데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1: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쓰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이럴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고마운 사람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고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순간들에 대한 고마움, 네, 그리움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득문득 그 이런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면 이제 곧 당신의 그 순간도 올 테니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0: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네. 송정림 작가님의 수필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0: 오늘 만나볼 책은 송정림 작가님의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작가의 말 시작은 일찍이 정한 묘비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컷 썼다. 아무래도 워낙에 책도 많이 쓰셨고 드라마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집필할 때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글을 꾸준히 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묘비명이 나왔을까요?
1: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돌아가실 때 묘비명을 뭐로 할까 이래서 그 식구들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미리 정해놔야 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실컷 썼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네. 이게 약간 직업병 같기도 한데 저는 쓴다는 말이 참 좋거든요. 글도 쓰고 힘도 쓰고 이제 마음도 쓰고 그렇게 남김없이 살다가고 싶다는 뜻인데요. 아. 뭐 한 방울 마음까지 남김없이 네. 쓰다 가는구나.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연료를 0.1리터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태우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실컷 썼다. 예, 그래서 난 참 실컷 쓰다 간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0: 정말 작가님 풀어주시니까 썼다라는 말이 진짜 멋지게 들리네요. 드라마를 쓰시지만 일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었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걸까요?
1: 저는 누구나 이렇게 드라마 제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로 하면 장편 드라마 나온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도 그런데요. 우선 저는 떠오르는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막 괜찮다고 하지만 안 괜찮은 걸 다 아셔가지고 네. 그 허리 수술하러 오셨었는데 거기에 그 허리춤에 이렇게 파스 냄새 같은 게 이제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 두었던 그 손수건에 그 싼 돈하고 네. 그다음에 금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근데 그 금반지가 거의 수십 년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금반지인데 그걸 어떻게 빼셨는지 이 손가락이 하얗게 짓물러지도록 빼셔가지고 네. 제 책상에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화내면서 나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놓고 가셨고 그 나중에 그 엄마랑 그 우리 커플링 맞추자 딸하고 엄마가 네. 하는 커플링 그래서 엄마의 그 자리에 저와 함께한 커플링을 맞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는데 이거는 결혼하자 맹꽁화에서 그 드라마로 이미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네, 제 경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 장면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하셨네요.
1: 네, 그때 많이 좀 반응들이 네. 많이 울었다. 이렇게.
0: 네. 또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주 성격 못되고 순하지 않고 길들이기 어려운 연인. 그런데 묘하게 매력이 넘쳐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연인. 헤어져 놓고도 그리워서 달려가고 굳게 닫힌 문 앞을 서성이다가 꽝꽝 문을 두들겨 보다가 그 앞에 주저앉아 울게 하는 연인. 그러다가 기어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 미치게 만드는 연인. 이 시크한 연인에게서 나는 앞으로도 벗어나지 못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도 같고 이보다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써도 써도 어려운 게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1: 이 드라마의 작가로서 이 어려움은 그 쓰는 일도 있지만 뭐 드라마가 이제 아무 저 혼자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이 드라마 쓰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이제 얘기고요. 드라마 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람을 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많이 또 어려워졌어요. 사람을 담기가 사람의 마음이 늘 예측을 벗어나고 사랑이나 상처 같은 것도 매번 달라요. 또 관계도 좀 복잡해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쓰고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 쓰고 싶은 글은 그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다음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뭐 네. 슬픔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도 다시 눈물 닦고 일어나는 사람, 그다음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근데 서로 이렇게 보듬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를 꼭 쓰고 싶습니다.
0: 네. 드라마 방영 중에는 아무래도 시청률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 네. 작가님께서 한 사람의 시청자를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시청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뭐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이제 드라마 작가를 그만해야 되나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날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 작가 컨퍼런스가 그 후쿠오카에서 있었어요, 일본에.
0: 네.
1: 이제 도쿄에서 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뭐 스타 작가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냥 뭐 성실함 정도 담당하는 아주 그런 작가였는데 갔는데 도쿄에서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만나러 그 후쿠오카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때 그 일본에서 제 1일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뭐 다들 송정임 작가님 찾아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타 작가도 아닌데 저를요? 막 이러고 물어봤는데
0: 네.
1: 그분이 당신이 쓴 드라마 대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정말 그 통역이 맞냐? 막 이러면서
0: 네.
1: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세상을 놔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마침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대사 하나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끝까지 공항에 며칠간 계속 따라다녔고.
0: 와, 정말 찐팬이었네요.
1: 네네.
0: 예.
1: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때 저 이분이 나 드라마 계속 쓰라고 그냥 하늘이 보내셨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0: 예.
1: 이제는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구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요.
0: 분명히 그렇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또 드라마 대본에 대해서 된장을 풀어서 된장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1: 제가 그 30대 초반에 일일 드라마를 처음에 맡았어요.
0: 네.
1: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치기 어린 문학 소녀 출신이잖아요. 제가.
0: 네.
1: 그래서 드라마로도 문학을 하겠다 하는 생각에 굉장히 멋지게 썼어요. 제가 예. 이렇게 멋을 부렸어요. 지문에도. 근데 그때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 그 산소에서 막 울고 불고 아버지 막 이런 장면을 제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멋지게
0: 네.
1: 승화시키고 싶어서 그 지문을 카메라가 하늘로 맑은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미 그 슬픈 며칠이 다 흘러버린 걸로 썼는데 CP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와봐라 해서 갔더니 그 송 작가 그 드라마는 그 뽕짝이다 샹송이 아니다
0: 네.
1: 그리고 그러면서 된장을 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0: 네,
1: 막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국적 없는 스프 밍밍한 스프 끓이지 말고 진한 뭐 스프 막 된장 찌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0: 네, 네.
1: 뭐 그 뭐 이렇게 좀 날 것 한국적인 정서, 막 절절한 막 네. 슬픔, 체온 이런 거 다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뜻으로 된장 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0: 네.
1: 점점 갈수록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네.
0: 드라마 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기획안 쓰기라고 합니다. 드라마 기획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송정림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기획안은 이 드라마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기획 의도, 인물 소개, 줄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드라마가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진심을 어떻게 짧고 임팩트 있게 말하느냐에 기획안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A4 용지 5장,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결혼 제도의 사회적 의미,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의 대학 시절 짝사랑까지 써내려갔다.

0: 해관을 보낸 날 CP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받았다. 그런데 이거 약간 수필집 같은데요? 그런 반응이 왔다. 수정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도시의 쿨한 작가처럼 썼다. 이 드라마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자 이런 결과가 돌아왔다. 작가님, 이건 좀 건조해요. 가전제품 설명서 같은 느낌이랄까? 기억 안 쓰기는 에세이와 광고 사이 어딘가 감성과 전략의 줄타기다. 기획안은 드라마보다 먼저 쓰는 이야기의 미끼이자 첫 번째 설득의 기술이 아닌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다면 기획안에서부터 읽는 이의 심장이 좀 띄워져야 한다.
1: 기획안에서부터 네. 읽는 이의 심장이 띄워주게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0: 너무 어렵습니다.
1: 네, 이렇게 어렵게 네. 어렵게 기획안이 통과가 돼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0: 진짜 뭐 다른데요. 다 다른데 어떤 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예, 그 되기도 하고요.
1: 네.
0: 어떤 거는 뭐 기다리다 지쳐서 아예 그게 이게 그냥 접혀지기도 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좀 많이 다른데 이게 몇 장 안에서 이 이야기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1: 이제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0: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지금 심으면 열일이 같은 네. 경우는 얼마나 네. 걸렸나요?
0: 심은 열일이는 이것도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 이게 좀 선명하게 좀
1: 색깔이 확실하니까
0: 네, 색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맨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1: 글 쓰는 건 기본일 것 같고 네. 영업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글 영업 어떻게 하시나요?
0: 저는 스스로를 영업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1: 네.
0: 근데 좀 작가가 글을 쓰면 요즘은 또 제작사가 많이 담당해주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저는 이제 글을 열심히 써야 되고 다만 작가도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좀 닿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힘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과장해서 말하기보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썼는지 좀 진솔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글이 대신 증명해 주리라 이렇게 네. 믿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기다리는 건 잘해요.
1: 그렇군요. 드라마 보면은 어떤 드라마든 진지함이 기본이지만 유머 코드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어디에다가든지 유머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작가님은 왠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셔서 웃음 포인트를 어떻게 넣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0: 저는 전 유머가 유머러스한 사람 되게 좋아하고
1: 네.
0: 유머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많이 웃기고 싶은데
1: 네.
0: 개그 본능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 유머 집도 많이 보고요. 예능도 이제
1: 챙겨보고요.
0: 아, 열심히 보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유머러스 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대사 제가 대사 잘 쓰는 작가 이렇게 하면 유머 그 재치 있게 재밌게 대사 잘 쓰는 작가를 저는 생각해요.
1: 네.
0: 사실 슬프게 쓰고 뭐 그다음에 진지하게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웃기는 거에 비하면 쉽습니다. 원래 인생도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네, 울기는 예. 쉽지만 웃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게 웃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배우도 슬피 잘 우는 이제 배우는 사실 많지만
1: 네.
0: 잘 웃기는 배우는 쉽지 않아서
1: 맞아요.
0: 예, 그 캐스팅할 때도 좀 잘 웃기는 배우는 좀 제가 좀
1: 우선순위에 놓고
0: 예, 네. 제가 많이 의견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1: 배우들도 진짜 웃는 연기 할 때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
0: 네,
1: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1: 대본 리딩하는 날이 작가 입장에서는 성적표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성패가 첫 리딩 때 예고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숨 고르며 대사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묘하게 공기가 달라진다. 서로 낯설어하던 사람들 사이에 한 줄의 대사가 스며들고 한 번의 웃음이 얼음을 녹인다. 어떤 배우는 감정을 실어 대사를 하다가 실수로 대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해 순서를 놓치고 그걸 옆 배우가 슬쩍 받아 애드립으로 살려낸다. 그 순간 방 안은 긴장이 풀린 웃음으로 가득한다. 그제야 작가로서 마음이 풀린다. 리딩날의 목적은 하나다. 순풍에 돛단듯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한 것. 그래서 리딩 현장은 엄숙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 사실 나는 배우의 연기 톤이 마음에 걸려도 그 부분을 잘 말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배우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배려하느라 그냥 넘어가서 드라마 방영 내내 후회했던 것이다. 대본 리딩에서 나온 배우의 톤은 방영 끝까지 간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부터는 리딩이 끝난 후에 배우와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는 편이다. 간혹 리딩이 끝나고 배우가 아예 교체되는 경우도 생긴다. 배우들끼리 배역을 맞바꾸는 경우도 아주 가끔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대본 리딩하면 뭔가 막 배우들도 트레이닝 입고 가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느슨하게 느껴졌는데 네. 진짜 연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긴장할 때가 맞아요. 대본 리딩 네. 할 때라는 이야기들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작가 입장에서는 네. 뭐 등장인물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네. 나중에 자기 어떻게 되는지도 네. 너무 궁금해할 것 같고 정말 그날 가장 주목받으시겠어요.
0: 그 리딩 대본 리딩을 전체로 갖고 나서 회식 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물어보 엄청 많이 질문이 오죠. 네. 저는 뭐 러브라인 없나요? 저는 뭐 중간에 죽는 거 아니죠? 네. 막 네. 그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결말을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제가 몇 번 그래봤는데 그 결말을 알고 나니까. 연기가 달라져요.
1: 그렇군요.
0: 네, 그 결말에 따라서 이게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연기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필요한 감정의 방향이나 이런 건 알려드리지만 끝까지 다 오픈하진 않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그 리딩 현장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리딩 하고 나면 그 분위기와 그리고 일단 리딩 할 때 이미 이 드라마의 승패가 결정짓는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면 또 깔깔 웃기도 하고 막 네. 울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재미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이미
1: 뭔가 썰렁하고
0: 재미 없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큰일 났다.
1: 네.
0: 작가는 막. 그 리딩 현장에서 일단 돌아가고 나면 어떨 때는 막 수정하기도 해요.
1: 그렇군요. 네. 그게 하나의 샘플 같다는 생각이 네. 들겠군요.
0: 네.
1: 자, 오늘 송정림 작가의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Fate of Ophelia.

0: 네, 오늘은 송정님 드라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집필하면서는 그 등장인물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물을 창조해내신 분인데도 이런 노력을 하시나 보군요.
1: 네. 창조했지만 인물을 이렇게 뭐 저는 처음에 기획안 쓸 때 인물 이력서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의 그 문항을 다 적어봐요.

0: 시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탐색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1: 그렇군요.
0: 계속 예 그렇게 네. 뭐 진짜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1: 그렇군요.
0: 네. 뭐 한 종일 커피 먹고 쓰고 이랬는데 이때부터 저는 정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안 해본 운동이 없고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뭐 화려하진 않고 그 모범생 같아서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냥 꾸준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에세이 쓰고 나서 꼭 요가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거의 제 몸에 이렇게 주는 뇌물 같은 거라고 할까 그래서 뭐 좀 버텨줘 막 이러면서
1: 네.
0: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건강법은 오래 쓸 수 있게 자기 생활의 리듬을 좀 꾸준히 잃지 않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들 아마 작가의 상상력에서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0: 네.
1: 뭐 취재도 하고 경험도 하고 보조 작가들 도움도 좀 받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네. 취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0: 보조 작가들하고 같이 취재도 하고요.
1: 네.
0: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직접 들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인물의 말투나 뭐 직업의 리듬, 뭐 생활의 결 막 이런 것 들을 사람 만나면서 취재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AI 도움도 받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네, 네.
1: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0: 자료 조사 많이 하고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전에는 무슨 만일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
1: 네.
0: 보조 작가를 보내거나 이제 제가 이제 섭외해서 만나거나 해서 다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0: 이제 그러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냥
0: AI가 예, 물론 이제 확인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1: 네, 네.
0: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료 조사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뭐 작가님들도 혹시 인공지능이 네. 나보다 더 잘 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시나요?
0: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근데 진짜 뭐 더 빨라지고 진짜 똑똑하거든요.
1: 그렇죠.
0: 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긴장이 겁먹는 쪽이 아니라
1: 네.
0: 사람답게 더 사람답게 써야 된다는 긴장
1: 예,
0: 그런 면에서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AI 등장이 작가들에게 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이 느껴봤니? 뭐 이거를 묻는 귀한 자극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는 뭐 막 슬픔을 느끼거나 누구를 위해서 뭐 밤을 지새보거나 뭐 슬퍼서 막 심장이 터질 듯한 이별을 겪어보지는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점에서 드라마는 논리가 아니라 약간 비논리를 다루는 감정의 비논리를 다루는 영역이니까
1: 네.
0: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기계가 문장이나 이런 건 만들 수 있지만 살아본 사람의 어떤 떨림까지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1: 네.
0: 그거는 작가들이 이 더 인간답게 우리는 사람을 더 집어넣자 하는 그게 바로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작가로서 그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송정님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예전엔 소설의 페이지를 넘기며 마냥 설레었다. 등장인물에게 빠져서 밤새도록 읽고 또 읽으며 이건 내 이야기야 했는데 이젠 다르다. 문장을 보면서 문장은 좋은데 구성이 아쉽네. 캐릭터가 매력 있으면 이건 드라마화 가능성 있겠다. 판권 있나? 를 궁금해한다. 더 이상 읽는 사람이 아니라 업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책 한 권을 들고 마냥 행복해했던 내 안의 독자는 언제 사라졌을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다. 진짜 시련은 이때다. 정말 좋은 작품. 뭐라고 이런 방구 얹을 수 없는 작품을 보았을 때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던 무렵 나는 한참 글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인물은 움직이지 않고 대사는 자꾸 벽에 부딪혔다. 큰 기대 없이 나의 아저씨를 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대사가 깊었다. 작가인 내가 드디어 시청자가 된 순간이었다. 처음엔 감탄이었는데 5분 지나면서 비교가 되고 10분 지나면서 정신이 내 머리를 조아렸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심신이 탈탈 털린 직업인 한 명이었다. 세상에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작가가 된 후에 시청자나 독자의 즐거움을 뺏긴 것은 둘째치고 내 정신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이 열등감이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는 못 쓴다라는 깨달음과 절망 속에

0: 그래서 아주 작은 씨앗이 우물튀었다. 자기 언어를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통의 씨앗. 그 씨앗은 울지 않고는 쓰지 못하고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1: 네, 감탄사가 나올 만큼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면 보는 즐거움도 잠시, 작가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군요. 근데 정말 드라마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네. 명작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을 텐데 네. 그 작가님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0: 그 드라마 작가가 된 후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즐거움을 뺏겼는데요. 네. 약간 저 드라마는 좀 재미없다 이런 작품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1: 네, 맞아요.
0: 근데 또 너무 잘 쓰는 드라마를 보면 와 나는 왜 저렇게 못 쓸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넘어선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1: 네.
0: 그럴 때 또 뭐 이렇게 무너져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 영역을 개척하자 그러면서 또 책도 또 보고
1: 네.
0: 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일단 조금 비우고요. 부러운 마음도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다시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 네.
0: 작가에게 어떤 스트레스 해소는 쉬는 일인 동시에 또 다시 감각을 채우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자극이 되기도 하는군요.
0: 네.
1: 이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했다가 엎어진다고 하죠. 또 작가를 못 받는 일도 왕망 있다고 하는데
0: 네, 네, 네.
1: 작가 인생 가운데 최악의 터널이었다면 언제일까요?
0: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도 많았고 그때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막 그 딱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1: 네. 네,
0: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1: 네.
0: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또 기회가 또 오고 그 터널 지나고 나면 햇살이 가장 찬란할 때가 이제 오잖아요. 그런
1: 네.
0: 것처럼 일단 오늘도 한번 써볼까 뭐 이래서 오늘 그냥 넘기고 나면 또 이렇게 오늘을 계속 넘기다 보면 그날이 온다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1: 네.
0: 작가는 결국 절실함 하나로 그냥 다음 페이지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약간 최악의 순간들을 이제 꼽는 것보다 그 순간에도 이제 끝내 쓰는 쪽을 택한 저 자신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0: 네.
1: 그 주인공 특유의 악과 깡으로 또 주변의 네. 도움으로 여러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견디고 그렇죠. 헤쳐나가시나요?
0: 저는 드라마에서 누가 짠 나타나서 멋지게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썼지만,
1: 네,
0: 저한테는 이제 그건 아니었고,
1: 네.
0: 저 역시 진짜 속으로는 재난 영화 몇 편 찍죠. 뭐 흔들리고 막 겁나고,
1: 네.
0: 자신이 막 초라해지게 느껴지고, 막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을 그냥 일단 넘기자.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이 파도 넘기고 나면 그 다음 파도 그냥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사람은 또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을 잘 헤쳐나갔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과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해졌다. 예, 그렇게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쓰신 드라마 가운데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0: 네.
1: 작품이 있는데
0: 네, 네.
1: 이 작품이 마음에서 퇴고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0: 네.
1: 왜 그런가요?
0: 제 책에 쓰다 보니 문득 그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의 이 내용을 쓸까 말까. 예, 왜냐하면 좀 아픈 내용이 있어요.
1: 네.
0: 네, 뭐 진짜 파란만장한 가장 파란만장한 드라마. 최악의 터널이 여기도 있네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그만큼 애정도 깊었는데
1: 네.
0: 정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았어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이 앓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작가에게는 작품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끝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어떤 작품은 원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마음에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작품도 있거든요.
1: 네.
0: 이 슬플 때 사랑한다가 약간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네,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아직 떠나보내지
1: 못한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나요?

0: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드라마로 네. 남아있지만 덕분에 네. 작사가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요?
1: 아, 맞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그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 그 기획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음악 감독님이 그 기획안을 보시고 그 기획안의 문장들을 가사로 써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0: 그렇군요.
1: 예. 그 저는 그 전에 인디 밴드 가수 어떤 분이 네. 제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가사를 거기서 좀 써도 되겠냐 그래서 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돈이 없는 가수라 네. 그냥 돈은 안 드리고 작사가로 이렇게 등록은 해드린다 네. 그랬었는데 제가 작사가로 등록이 되어 했었는데 아. 마침 제가 작사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다듬어서 보냈는데 네. 그 OST 중에 노래 한 몇 개가 제 그 기획안 속에 있는 글귀로 아, 네, 그 만들어졌습니다.
0: 네.
1: 영광이죠.
0: 그렇군요. 또 이 곡 네. 들을 때마다 또 아픈 손가락인 드라마가 생각나면서 또 그 아픈 것도 사실은 추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이제 심으면 열일이는 제작을 마쳤으니까 네.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고 어떠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드라마 계획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이제 편성이 될 듯 말 듯 하고 있어서
0: 그렇군요.
1: 지금 가장 지금 많이 마음이 고단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0: 그렇군요.
1: 있는데요.
0: 기회가 놓고 또 이제 또
1: 네, 지금 기회가
0: 심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군요.
1: 네, 예. 대본 4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네. 수정 또 회의하고 이러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또 에세이도 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뭐 이제 쓰는 일이 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0: 와, 정말 처음에 소개해 주신 묘비명 네. 실컷 썼다처럼 네. 부지런히 계속해서 써나가실 것 같고 네. 그 묘비명이 꽉 찰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드라마 주인공은 어떤 직업인가요?
1: 그 여자 주인공은 부동산 중개.
0: 아, 그래요. 네, 예.
1: 남자 주인공은 투자자입니다.
0: 아, 네. 그 드라마가 나오면 반갑게 열심히 네, 네. 네. 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드라마 작가 송정림 작가의 수필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데이빗 란츠의 연주로 크리스토퍼리스 드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전경의 시 고영필곡 라일락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죠.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도 늘고 있습니다. 폐암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행히 폐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비롯해서 폐암 검진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폐암의 치료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은 빈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포함돼 있는 게 역할을 한 걸까요? 폐암 조기 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 발견된 폐암의 치료법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강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폐암 검진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된 게 꽤 오래됐죠?
1: 네, 2019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네.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0: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 이전과 비교할 때 조기 진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네.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1기, 2기 폐암의 조기 진단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약 20% 초반대에서 4, 50%대로 증가했고요.
0: 네.
1: 또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폐암 환자는 조기 진단 비율이 일반 환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4기 환자 비율이 검진군에서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0: 네.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사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선량의 흉부 CT를 활용한 검진이 진행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저선량의 기준이 뭔가요?
1: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1.5 밀리버츠 이하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 CT에 비해서 방사선에 인으로 인한 위험을 8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에서 한결 안심이 된 건데요. 그런데 흉부 X선 검사와 비교할 때 저선량의 흉부 CT가 갖는 의미랄까요? 종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큰가요?
1: 네, 일단 흉부 X선 검사는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0: 네.
1: 일단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발견이 가능하고
0: 네.
1: 종양 조직하고 정상 조직 체질을 구분하는 데도 좀 제한이 있고요.
0: 네.
1: 또 뼈나 심장 등 다른 구조물하고 겹쳐서 있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는 단점도 매우 큽니다.
0: 네.
1: 반면에 이제 그 저선량 CT 같은 경우는 네. 흉부 X선에 비해서 훨씬 작은 5mm 이하의 미세한 병변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고요. 또 일반 흉부 X선 검사와 달리 간유리 음영 형태의 조기 폐암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0: 네. 작은 미세한 병변도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양의 크기라든지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만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단적으로 2010년대 초반하고
0: 네.
1: 202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했던 비율이 25% 미만에서 30, 40%대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0: 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건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가 폐암 검진 도입 후에 이제 네. 후속적으로 다시 연구를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0: 네.
1: 전체 사망률 및 폐암 관련 사망률이 감소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미국에서 시행됐던 NLST 검사 연구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사망률 감소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조기 폐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보통 일반적으로는 1기, 2기 폐암을 조기 폐암으로 보기는 하지만요.
0: 네.
1: 최근에는 이제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3기 폐암도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0: 네.
1: 3기까지도 저희는 뭐 환자분들한테는 수술할 수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수술 가능한지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요. 폐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은 절제 범위인가요?
1: 일단은 아무래도 절제 가능 여부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살피게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뭐 폐 부분만 절제할 것이냐, 뭐 구역만 절제할 것이냐,
0: 네.
1: 폐합 절제술 할 거냐, 아니면은 한쪽 폐를 다 드러낼 거냐 이런 종 이런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절제를 이제 그런 절제 수술을 견딜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0: 네. 일단은 절제 가능 여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절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 일단 암이 위치한 위치와 진행 정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0: 네.
1: 그에 따른 예측되는 임상 병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암의 크기 자체 그리고 암이 어느 쪽이 위치해 있느냐, 바깥쪽이 네.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가운데 중심부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림프절의 전이가 있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고요.
0: 네.
1: 아울러서 이제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 아니면 그 외 다른 뭐 전신적인 건강 상태 같이 환자 네.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술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렇다면은 수술 전에 확인하는 검사도 많겠네요.
1: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앞서서 시행하는 뭐 혈액 검사나 심전도, 흉부 엑스선 같은 기본 검사들은 다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혹시 뭐 추가적인 조직 검사나 뭐 병기 설정 이런 거를 좀 더 검사를 하고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를 절제한 다음에도 숨 쉬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확인하는 거 하게 되고요. 다른 곳에 이제 전이 됐는지 혹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경부 MRI 또는 PET CT 이런 거를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환자분이 폐암 외에도 이제 폐암을 이제 진단받기 전에 무슨 다른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던가 그래서 뭐 드시는 약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뭐 심초음파라든지 그런 다른 검사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다른 암 수술에서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폐암 수술은 완전 절제 여부가 가능한지를 보는 건가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1: 일부 암종, 대표적으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전체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크기를 줄이면은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폐암은 아직까지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어떤 뭐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의미 있게 향상된다든지 뭐 재발률이 줄다든지 뭐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폐암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1: 아, 네, 있습니다. 보통 3기, 예전에는 3기 때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2기도 면역 항암제 같은 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0: 네. 일단은 폐암 수술은 완전 절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 절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1: 아, 예. 물론 이제 병기에 따라 달라서 아직까지 1기 폐암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3기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격동 림프절이라고 해서 가슴 중앙 부위 림프절의 전이가 된 경우에는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료에도 수술 전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오면은 이제 수술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아 이거 수술 못해라고 생각했었던 암이 아 이제는 수술할 수 있겠다라고 재판정 받는 비율이 70에서 90%까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2기 폐암, 보통은 이제 그 가슴 중앙 부위가 아닌 폐 말단 부위에 위치한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면역 치료제를 사용해서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조기에 발견된 폐암이 재발이나 전이 될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1: 아, 이런 질문 사실 외래에서 자주 받는데요. 이제 뭐 1기로 수술 받고 1기였어요라고 말씀드려도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폐암이 조기 발견해서

0: 일찍 치료받고 일기로 진단받더라도 재발률이 다른 놈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오는 얘기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기에 발견된 폐암은 당연히 늦게 발견된 폐암보다 전이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돼서 이제 그만큼 또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점도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다고 해서 왼쪽 폐가 담배를 안 피웠었던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폐가 발암 물질에 똑같이 노출되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로 또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폐암이 아무리 조기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미세 전이가 몸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찾는 리퀴드 바이옵시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기 폐암의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전이가 된다면 주로 어디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일단 가장 많은 거 수술 후에 재발하는 곳으로는 가장 많은 곳은 이제 폐나 기관지, 뭐 흉부 림프절, 흉막 같이 이제 가슴 쪽에 있는 위치한 기관들이 꼽히는데요. 사실 흉부 이외에서만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통 33에서 44%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원격전이 그러니까 가슴 외 다른 곳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보통 뇌, 뼈, 간, 부신 등이 있고요. 또 암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폐선암은 평창산 PM에 비해서 이제 가슴 바깥에 원격전이가 좀 많은 특징이 있고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간전이가 좀 더 많습니다.
1: 그렇다면은 폐암 수술을 한 분들은 이런 재발 위험뿐 아니라 전이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겠네요. 정기적으로 MRI를 찍나요?
0: 일단 2023년도에 나온 대한폐암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MRI를 추적 검사하지라고 돼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데 최근에 NCC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뇌 MRI를 정기적으로 찍도록 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통 표적 치료제 대상인 EGFR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뭐 림프절의 전이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환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뇌 MRI를 찍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폐암을 경험한 분들이 두통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통의 양상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0: 보통 이제 폐암 수술 후에 폐암 때문에 생긴다는 두통은 결국에는 이제 보통 뇌 전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두통하고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뇌 전이가 발생해서 그 종양이 뇌막을 자극하고 아니면 뇌압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느 신경을 누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인데요. 특징적으로 아침에 좀 심해지고 구역질하고 구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머리 전체가 터질 것 같이 꽉 조이는 듯한 두통이 아주 계속 진행되는데 좀 걸어다니고 그러면 좀 괜찮아진다. 이런 경우가 제일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1: 그렇군요. 참 이런 암 진단을 받고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면 좋겠지만 수술 전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어떻습니까?
0: 아, 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1: 네.
0: 일단은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일단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울증 그렇죠. 생기시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이제 어떤 재발을 한 암은 보통 기존에 이제 치료받을 때 투여받았던 약제에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 재발 이후에 치료 옵션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재발 부위에 따라서 뭐 통증이 심하거나 식경마비가 온다거나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이런 데에 따른 고통도 크고요. 어, 또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재발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암 자체가 사실은 그 경제적 부담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요즘 보면은 메디컬 푸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그렇게 드물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래도 다행히 또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요?
0: 네, 뭐 EGFR TK라고 뭐 이게 대표적인 이제 표적항암제들 외에도 뭐 최근에는 뭐 펜브롤리즈마, 아테졸리즈마, 니볼루마, 도발루마 이런 다양한 면역항암제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 네.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면역항암제 보험 적용이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성분명이 좀 어렵긴 한데 펜브롤리주마비라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나요?
0: 네, 요즘에 좀 펜브롤리주마비 좀 유독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재발률 이외에도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다는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요.
1: 네.
0: 또 이제 기존의 다른 면역항암제와 달리 이제 좀 수술 전에도 투여하고 수술 후에도 투여하는 이제 통합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일단 뭐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23% 정도 감소시켰다고 그러고요.
1: 네.
0: 그리고 뭐 아주 압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은 원래 보통 면역항암제는 PD-L1인 발현율을 따지는데요. 펜브롤리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발현율이 낮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이거는 뭐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할 때 부작용의 위험에서도 부담이 좀 적은 건가요?
0: 일단 현재 면역항암제는 단독으로 면역항암제 그것만 딱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기존 항암제 플러스해서 더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 항암제 플러스 면역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빈도 자체는 살짝도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부작용이 관리 가능한 정도였고요.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은 면역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경우에 오히려 이제 치료 이후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살짝 더 높았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면역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약이라서 부작용이 큰 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폐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뭐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는 재발했다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거거나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뭐 면역항암제는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으니까 뭐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면역항암제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할까요?
0: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펜브롤리주마 외에도요, 아테졸리주마, 니볼루마, 도발루마 모두 각각 다른 세팅에서 연구이긴 하지만은 재발률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를 보였습니다.
1: 네, 폐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기 폐암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0: 일단 뭐 주기적인 건강검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이제 그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찍은 CT나 영상인 CT 영상이나 판독지 같은 거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제 이번에 찍은 것과 단조 이를테면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사를 하시면서 A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B 병원에서 검사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A 병원에서 찍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라면은 이제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결핵이라든지 다른 기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금연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일단 15년 이상 금연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흡연 자체가 종양의 이제 성장 속도를 증강시키고 종양 성장을 돕는 쪽으로 면역 환경을 바꾸는 경향이 있고요. 게다가 흡연 때문에 폐기능이 나빠지면은 조기에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못 받을 수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합병증 발생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시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하시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셔서 폐기능을 좋게 유지시키고 체력을 좋게 유지시키셔야 모든 치료를 다 무사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빈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빈혈의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지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은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예. 가만히 있는데 뭐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든다든지 균형을 좀 잡기 어렵다, 이런 불안정한 감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이 어지럼증이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가 빈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특히 여성에서는 생리, 뭐 출산 이후에 철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육류 섭취가 좀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성적인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이 어지럼증을 잘 유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지러우면 빈혈일 거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참 빈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빈혈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빈혈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 내 적혈구, 즉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적혈구라는 것,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몸의 조직에 운반을 해주고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적혈구가 이제 부족해지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뭐 산소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양한 증상과 동반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란과 미국 전쟁하면서 기름 공급만 안 돼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뭐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들고 차도 가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 산소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엔 살아가는 모든 그것이 힘들다. 여러 이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런 헤모글로빈 양이 정상 범위에서 얼마나 떨어지면 빈혈로 보는 건가요?
1: 이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이제 기준으로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13g 퍼 데시리터 이상, 뭐 여성에서는 12 이상이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 정상 기준을 벗어나서 정상보다 낮다? 그러면 일단 빈혈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강한 이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고요.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1 미만, 뭐 6세 미만 소아는 또 11 미만에 청소년은 또 12 미만인 경우를 빈혈로 진단합니다.
0: 그럼 빈혈이 생기면 이제 어지럼증도 있지만 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찬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안 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어지럼증은 뇌에 산소 공급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거고요. 가슴 이제 두근거림이나 숨이 찬 증상은 결국에는 심장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물론 심장에 직접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산소를 이제 더 전신에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이 좀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숨이 차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과 동반 질환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참 빈혈의 증상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1: 뭐 일반적으로는 어지럽다라는 걸 먼저 떠올리기는 하시는데 실제 다른 증상이 더 많거든요.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한 것,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잠을 내가 못 자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일을 좀 무리해서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빈혈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손발이 저리다든지 손이 좀 차갑다. 아니면은 두통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0: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식욕이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소 부족이 온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철분이 모자란 결핍 모자란 이제 빈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나 생쌀을 막 씹어 드시는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혓바늘이 좀 자주 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제 빈혈 증상으로 이런 이제 혓바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0: 네.
1: 그럼 빈혈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양하죠.
0: 마찬가지로 빈혈의 원인이 다양한데요.
1: 네.
0: 크게 보면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한 빈혈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고
1: 네.
0: 그 대표적인 것이 철분이 모자라다든지
1: 네.
0: 아니면 비타민 B12나 엽산 부족에 의한 빈혈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이게 재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이상한 빈혈도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골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혈액암 아니면 고형암인데 골수로 전이된 이런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지 못한 빈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1: 네.
0: 만들어내는 것보다 파괴되는 것이 더 많을 때 생기는 빈혈, 뭐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이나 관절염, 만성간염, 자가면역 질환 같이 이제 만성 질환 때문에 철분은 충분한데 이게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도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럼 빈혈은 일단 피 검사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0: 빈혈은 뭐 간단하게 피 검사만 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년 주기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있을 정도로 사실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1: 네. 일단은 그렇게 피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또 원인이 다양한 만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0: 아무래도 원인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1: 네.
0: 일단 기본 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1: 네.
0: 뭐 추가 검사를 통해서 왜 이런 빈혈이 생겼는지 찾는 게 좀 필요하고요. 빈혈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고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1: 네.
0: 추가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1: 네. 뭐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재생불량성 빈혈도 이제 말씀 주셨고요. 혈액암과 같은 암의 위험 신호인 경우도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빈혈의 원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혈액암이나 골수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1: 네.
0: 특히 고령에서 빈혈 환자라면 일단 암에 대한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일단 진단이 되면 뭐 이게 혹시 혈액과 관련된 암은 아닌지 말초 도말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혹시 암세포가 없는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골수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빈혈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좀 혈액암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빈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빈혈이라는 게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혈의 진단 기준도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1: 네.
0: 다만 이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가장 흔하고 잘 살펴야 되는 빈혈의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네. 그럼 그중에서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인데요.
1: 네.
0: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 제한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노인층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씹는 기능,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육류 섭취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혈분 결핍성 빈혈도 많습니다.
1: 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애들도 철 결핍성 빈혈이 많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 보면 5세 미만 어린이의 42.6%에서 빈혈이 있다고 진단이 되는데
1: 네.
0: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1: 아.
0: 근데 이제 이런 만들어내는 그런

0: 상태에서 철분 섭취가 충분히 못 따라가주면 빈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든 소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분 결핍성 빈혈의 기본은 음식으로 철분 섭취를 하는 건데요. 소화에서는 이제 특히 철분 섭취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뭐 아이들이 잘 먹는 경우라든지 특별히 뭐 코피가 많이 난다, 아니면 사춘기 때 생리불순으로 출혈량이 많다,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육류 섭취만 충분히 해주면 철분 공급이 되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은 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철분제 복용도 고려해볼 수 있는 거고요.
1: 그럼 여성 빈혈보다 또 남성 빈혈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경 전까지는 매월 이제 생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빈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성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출혈이 생길 나이도 아니고 아직 소화 기능이 괜찮아서 잘 먹는데 빈혈이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생기는 출혈, 즉 뭐 위암이나 대장암, 방광암 등이 있다고 하면 남성에서도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철분 결핍성 빈혈보다는 다른 질환 때문에 빈혈이 남성에선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1: 이렇게 빈혈이 생겨도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일단 기운이 없다든지 좀 피곤하다든지 약간 뭐 가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간과하면 안 되고 증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빈혈 때문에 그런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1: 참 빈혈을 동반하는 질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 질환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도 빈혈이 증상이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이게 앞서 철분이 있는데 철분으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이라든지 만성 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잔질환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 유발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만성질환은 만성염증이 유발이 되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장에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성염증뿐만이 아니라 철분결핍성 빈혈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빈혈의 증상이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무기력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성질환들 증상과 비슷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빈혈 때문에 그런 건지 만성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출혈이 좀 생긴 건 아닌가, 이제 암을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여러 암의 위험 신호가 되는 건 출혈인가요?
0: 맞습니다. 이게 뭐 빈혈이 생길 정도면 출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이제 위장관계 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으로 변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암인 경우에는 뭐 그 대변 색깔이 흑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대장 쪽의 암이라든지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변을 보고 나면 빨간 피가 보이거든요. 뭐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방광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피가 보이는 상황이면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현미경으로 들여봐야지 될 정도의 미세한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사실 내가 피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빈혈 증상이 있다, 남성의 경우 빈혈 증상이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복부 CT 같은 걸로 해서 혹시 암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참 그렇게 원인이 다양해서 진단도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피검사 말씀하셨는데 빈혈을 확인하는 검사는 피검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0: 맞습니다. 뭐 일단 빈혈 의심되면 혈색소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0: 일반 혈액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빈혈 수치뿐만이 아니라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를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골수의 기능이 정상인지 떨어져 있는지를 같이 보고요. 일단 이게 기본 일반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확인이 되면 이게 철분이 모자란 건지 철분 검사도 하고 비타민 B12나 엽산이 모자라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한 이제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가 많이 나면서 생기는 용혈성 출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망상 적혈구 수치라는 것을 봐서 출혈에 의한 이제 빈혈인지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더 다양하게 암에 의한 빈혈 여부 확인하려면 말초 혈액 도말 검사로 실제 피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암이라든지 직접적인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빈혈인 경우에는 뭐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산부인과 쪽에서 출혈이 있는지 그럼 산부인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복부 CT라든지 이런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여러 수치를 말씀 주셨는데요. 검진에서 이런 수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결과지에서 수치들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0: 맞습니다. 이게 그 기본 건강검진만 해서 사실 뭐 빈혈이 좀 있네? 이렇게 가볍게 사실 넘어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상보다 뭐 살짝 떨어져 있고 내가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직후에 이제 검사를 하면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생리 양도 많지 않고 내가 이제 생리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빈혈 수치가 좀 심하고 계속 이제 빈혈 수치가 나온다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빈혈 자체가 잘 생기는 건 아니니까 남성에서 빈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꼭 의료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그럼 또 암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결과의 전반적인 소견에서도 정밀 검사에 대한 의견이 나오나요?
0: 일단은 빈혈만 확인을 하고 빈혈의 원인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결과를 설명을 하고요. 일단 진료를 오게 되면 환자가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만약에 빈혈이 있으면서 빈혈에 대한 증상도 있고 이게 어디서 아직 빈혈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좀 쓰리다거나 이러면 이제 위내시경을 좀 해보는 거고요. 평소에 뭐 변을 봤는데 피가 좀 나온다든지 색깔이 조금 뭐 검게 보인다든지 하면 이게 혹시 뭐 대장 쪽의 문제는 아닌가 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걸 좀 추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 아프다, 소변에 잔뇨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증상이 만약에 있으면 이게 빈혈의 원인이 그 요로계 쪽, 방광이나 신장 쪽에 문제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그 증상에 맞춰서 암에 대한 검사들을 좀 하나씩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자,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나름 빈혈로 생각하고 철분제를 복용하는 건 오히려 좀 병을 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일단 어지러우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니까 철분제부터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정확한 원인 확인 없이 철분제를 복용하면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이제 염증이라는 게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분제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이게 또 세포막 손상,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하게 철분제를 드시면 우리 몸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철분제를 복용해서 증상이 좋아졌다,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서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이 되는 뭐 위장관 암이라든지 방광암, 부인암 등의 진단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분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왜 그게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부터 받고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근데 우선은 철결핍성이면 철분제로 해결이 되긴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대부분은 먹는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증상 조절이 되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면 내가 느끼는 증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통 한 5개월 정도를 더 철분제를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골수 안에 철분이 너무 많이 모자라 있었기 때문에 5개월 추가 복용을 해서 철분을 골수에 저장을 해 놓아야 다음에 또 이제 철분이 모자랄 때 그걸 꺼내 쓰기 때문에 한 달만 드셔서 증상 좋아졌다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충분히 더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빈혈 자체로 중증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건 이게 출혈이거든요.
1: 네.
0: 대량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생겼다. 갑자기 이제 유발된 빈혈이다.
1: 네.
0: 그럼 어디서 피가 많이 나고 있지 않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위장관계에서 대량 출혈이 생긴 경우라고 하면 이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피를 막 토한다든지 혈변이 이제 멈추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기침을 할 때 피가 막 나온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제 대량 출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건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응급 상황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무래도 암. 조기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질환들은 바로 진단을 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골수 침범이 있는 혈액암, 고형암이 골전이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바로 이제 지조를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빈혈의 원인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원인들은 크게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빠른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출혈이나 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빈혈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유럽 회화를 보면 당시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시대 정신을 그린 유명 화가들 작품을 유럽 미술관 투어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미술 이야기도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전시 소식으로 함께할게요.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조정석의 좋아 좋아.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전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전시해서 선보이는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톨레도 미술관의 소장품들이죠.
2: 맞습니다. 이 톨레도 미술관은

0: 있는 톨레도 미술관이 내년 말까지 재개관을 위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그냥 창 그다음에 거부들이 나도 좀 저렇게 좀 그려줘봐. 네. 아니면 샘플 그림 자체가 마음에 드니까 저걸 우리 집에 걸어볼까 하면서 주문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네. 뭐 이 시기에는 화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작업을 의뢰해서 그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시대였죠. 특히 부자들은 말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자들 혹은 성직자 같이 사회의 권력층들이 미술품 제작을 작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이제 수요자들의 수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제 존재를 했죠. 근데 그러다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부르주아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더 등장을 하면서
1: 네.
0: 일종의 미술 시장을 만들어낼 정도로 새가 커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 부르주아들이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바로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때문입니다.
1: 그럴만하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동인도 회사는 대규모 이 세계 무역으로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고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자금이 네덜란드로 또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왔을 거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네덜란드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또 이것을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문으로 삼은 렘브란트 통찰력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뭐 그렇게 재능도 있는 데다가 머리까지 좋았으니 네. 실제로도 화가로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0: 맞습니다. 빌딩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1: 렘브란트 집을 갔었거든요. 와, 근데 집도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1: 잘 살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화가로서 이제 크게 인정받기도 했고 상업적으로도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근데 이 행복이 꾸준히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그림이 지금 더현대 서울에 전시된 또 다른 초상화 한 점인데요.
1: 네.
0: 렘브란트가 50살쯤에 그린 모피코트를 입은 남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목 그대로 모피코트를 걸친 남성이 초상화의 주인공인데
1: 네.
0: 그가 렘브란트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었겠죠.
1: 네.
0: 근데 사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고객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엄청난 이제 수입료를 받았고
1: 네.
0: 자본을 잘 본인도 축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집이며 뭐 빌딩이며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이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다 한 50살쯤이 되어서 다시 고객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렘브란트가 크게 어려워졌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그림 제작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값비싼 장신구들을 마구 사들인다든지 혹은 그림 제작과는 크게 관련 없는 듯한 여러 가지 이제 사치들을 이제 일삼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피코트를 입은 남자처럼 다시 돈을 벌기 위한
1: 네.
0: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는지 결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한 5년 뒤쯤에 파산하고 궁핍한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크게 성공한 화가처럼 보였지만 또 말년에는 또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0: 네.
1: 이런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1700년대 프랑스에서도 있었다고요?
0: 맞습니다. 전시회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인데요. 프랑스 화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1750년작 까막잡기 놀이입니다.
1: 네.
0: 인터넷에 프라고나르 까막잡기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분홍 옷 입은 여인과 또 녹색 옷을 입은 남자 한 쌍이 그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인이.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코르셋이어서 당연히 이제 하인이 옷을 입혀줬어요. 이제 귀족 이제 여인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두 사람이 딱 보기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을 주어서
1: 네.
0: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림으로 많이 평가받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뭔가 남녀 한 쌍이 굉장히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여자의 눈을 하얀 천을 둘러서 가려놓았네요.
0: 그렇습니다. 여자는 눈을 가리고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남자가 얇은 막대기 같은 거를 여자의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서 간지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0: 그래서 되게 꽁냥꽁냥한 그런 모습이 막 절로 상상이 되는데요.
1: 네.
0: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계단 끝에 서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인데 뒤에 있는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거라면 잡아줘야 되잖아요. 넘어지지 말고.
1: 그렇네요. 네. 눈까지 가리고 있는데.
0: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얼굴을 자극시키면서
1: 아.
0: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심지어 그림 왼쪽 아래에 보이는 어린아이도 그녀의 손바닥을 간지리는 중입니다. 근데 또 반전이 있죠. 여인이 눈이 가려진 것 같지만 밑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1: 아, 살짝 위로 천을 묶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농락적이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다 알면서도 장단 맞춰주는 거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하는.
1: 억지로 놀아주는 건가요?
0: 그런 느낌도 들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프라고나르의 이 그림은 깊이 없는 애정 행각이나 혹은 공허한 불장난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그림 속 남녀 주인공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그림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0: 네.
1: 이렇게 까막잡기 놀이 말고도 프라고나르가 비슷한 주제를 그린 작품들이 좀 있다고요?
0: 네. 이번 더현대 서울 전시회에 포함되진 않았는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1: 네.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사랑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Invocation to Love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0: 아까 소개한 까막잡기 놀이는 작가가 18에 그렸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1780년경 작가가 50살쯤일 때 그렸는데요.
1: 네.
0: 근데 작품을 딱 봐도 너무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름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1: 네.
0: 슬픈 얼굴을 하고 옷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어딘가로 몸을 내던지는 듯이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녀가 향하는 곳이 바로 에로스 동상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림 속의 여인이 사랑의 신인 에로스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축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자기의 사랑을 좀 이루게 해달라고
1: 네.
0: 정말 절실한 그런 막 몸부림을 막 치는 것인데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에로스의 눈을 한번 보시면 아까 까막잡기 놀이 속의 여인처럼 이렇게
1: 천이 둘러져 있네요.
0: 네, 천으로 둘러싸여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이 불안정하고 막막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70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다소 맹목적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사랑을 다루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했었는데요.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런 작품들 속의 주인공들이 귀족들이라는 겁니다.
1: 네.
0: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여인도 좋은 옷을 입고
1: 그렇네요.
0: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가 딱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때 귀족들의 삶의 단면을 공허하고 또 어리석게 묘사한 게 우연은 아니었을 거다 싶습니다.
1: 네. 원래 그림도 이렇게 흑백인 건가요? 목탄 같은 걸로 그린 건가요?
0: 아주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1: 네.
0: 이게 브라운 계열의 이제 물감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라고 하고
1: 네.
0: 그리고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한 건 일종의 단색 수채화에 가까운데 이걸 유채 물감, 유화로 다룬 게 루브르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 작업이. 근데 전 개인적으로 클리블랜드 소장의 이 단색 수채화가 더 와닿더라고요.
1: 그러게요. 또 이건 이것대로의 매력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까지는 부유한 자본가와 귀족들과 관련된 작품들을 만났는데 서민적인 걸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은 없나요?
0: 방금 소개한 프라고나르보다 딱 한 세대 앞서서 활동한 프랑스의 장 시메용 샤르댕의 작품이 그러합니다.
1: 네.
0: 샤르댕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는 1699년에 태어나서 80살까지 장수하면서 아주 독특한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1: 네.
0: 근데 그의 그림이 독특하다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려지지 않던 매우 서민적인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민적인 그 그림이 과거에 독특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걸 그리면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왕조, 귀족, 성직자, 부르주아들은 이쁜 걸 아마 좋아했을 거고
1: 네.
0: 본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아까 프라고나르의 그림처럼 그런 걸 좋아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샤르댕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들을 이제 그렸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더현대 서울에 전시하고 있는 세탁하는 여인과 물을 긷는 여인이 그런 그림들인데
1: 네.
0: 둘 다 1730년대 후반에 제작이 되었고 이 두 점이 한 쌍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그림이 얽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관람객분들이 액자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오래된 그림 보면
1: 이거 맞아요. 액자 원래 화려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림 그렸을 때부터 이 액자인가요? 요즘은 많이 주시는데 상당수의 고전 명화들은 액자 바꿈을 했습니다.
1: 아, 뭐
0: 배적도 하고
1: 그렇군요.
0: 네, 위에 표면 처리도 보존 처리도 잘 해주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샤르댕의 그림은 1730년대 후반의 작품 이제 그리고 액자에 끼워진 이래로 한 번도 액자 바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그림이기도 한데
1: 네.
0: 먼저 세탁하는 여인을 한번 보시면 손빨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관람자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내려다보면
1: 고양이가 있네요.
0: 네. 근데 네. 고양이도 지금 길고양이 있잖아요.
1: 네. 그 맞아요.
0: 까만색, 하얀색, 누런색 섞여 있는
1: 네.
0: 딱 그 친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아마 유럽에서도 길고양이가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매우 리얼하게 그렸다는 거죠.
1: 네.
0: 지금 이 모습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점, 이 한 쌍에 해당하는 그것은 이렇게 저수통에서 물을 길는 여인.
1: 와, 사진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그림을 이제 잘 그리는 이제 인물인데.
1: 네.
0: 근데 지금 이 그림도 보면 천장에 생고기가 달려 있어요, 지금.
1: 오, 그러네요.
0: 그리고 이 그림의 한쪽 아래에 양동이가 이렇게 바닥 쪽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양동이 뚜껑이 살짝 열려 있고, 동물 손이 삐져나와 있어요.
1: 와.
0: 그러니까
1: 그렇네요.
0: 아마도 저희가 이 그림 속에 이 공간에 들어간다면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나올 겁니다.
1: 아, 뭔가 고기 손질 같은 걸 하고 있는 건가?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숨겨놔야 되는 공간을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1: 네.
0: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층민들의 일상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1: 네, 같은 프랑스 화가인데 1750년에는 프라고나르가 귀족들을 그렸고 10년 전의 그림에서 또 하층민이 등장한다. 하는 게 흥미롭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재기능을 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0: 분명 커다란 흐름이 있었겠지만 같은 시대더라도 화가들의 관심사, 성장 배경, 그림 스킬 이런 게 다 달랐으니까요.
1: 그랬겠죠.
0: 근데 재밌는 게 이 샤르댕이 서민적인 그림을 그렸고 제가 앞서서 이런 그림 주제가 당시 미술품 수요층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내 예상을 깨고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샤르댕의 그림을 엄청 좋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1: 네.
0: 아마도 귀족들도 혹은 왕족들도 분명 서민들의 통속적이고 적나라한 그런 삶의 모습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1: 네.
0: 진지한 관심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보는 것처럼 관심이 네. 있었을 거고 부르주아들은 샤르댕의 그림을 보면서 부자가 되기 전에 자기들의 생활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귀족이나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왕실 미술계 그리고 국왕도 샤르댕의 그림을 크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댕이 국왕의 수석 화가를 했고요. 또 루브르 궁전에서 관사까지 마련해 줘서 여기서 작업하고 지내면서
1: 약간 우리 신윤복 같은 느낌이 살짝
0: 그런 느낌도 네. 들죠. 그렇죠? 네. 말년에 그러니까 크게 인정받고

0: 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진처럼 그렸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림 실력이 자신의 출신 성분, 그림의 주제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재능이지 않았나. 정말 멋진 화가구나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이 전시회의 작품들 아주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다양한 시대 그리고 다양한 국가를 바탕으로 활동했던 수백 년 전 유럽 작가들의 수작 52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길 바라고 전시는 7월 4일까지 열립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미술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톨레도 미술관 명화 전시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전시회 서울과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펜타토닉스의 오버 더 레인보우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안고 오시는 음악 산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이탈리아 피렌체를 둘러볼게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피렌체라는 이름은 정말 그 도시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설레고 당장 짐 싸고 싶어지거든요.
2: 그렇죠. 이게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완연한 5월이 됐는데요.
1: 네.
2: 그 말씀하신 대로 피렌체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봄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피렌체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피렌체의 별명 자체가 이 피렌체가 영어로 하면 이제 플로렌스죠.
1: 네.
2: 이거 자체가 이제 플라워. 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도 치타델피오레, 꽃의 도시, 꽃피는 도시 이런 도시로 별명이 불리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우리가 피렌체 하면은 이 도시를 상징하기도 하고 르네상스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네. 피렌체의 유명한 우피치 박물관 안에 있는 보티첼리의 14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렇게 그려진 걸로 알려져 있는 대작이죠. 봄, 이탈리아 말로는 프리마베라라고 하는 바로 이 5월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이면서 또 그 도시에 품고 있는 그림도 이 5월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첫 곡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체사레 체사리니가 작곡한 꿈속의 피렌체, 피렌체 소냐,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과 안드레아 그리미넬리의 플루트, 그리고 헨리 맨시니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 곡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1: 네.

0: 피렌체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극장도 있다고요?
1: 예, 일단 그 오페라라는 장르가 탄생한 도시가 피렌체입니다. 1598년, 그러니까 르네상스 말기에 이 그리스 인본주의를 되살린다라는 차원에서 그 고대 그리스 제전극을 부활시켜보자. 예, 수많은 비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페라라는 장르가 피렌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페라가 처음 탄생한 도시답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역 극장으로는 가장 오래된 극장인 베르골라 극장이라는 극장이 현존하면서 아직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연극을 많이 공연하고 오페라 공연도 종종 이루어지는 극장인데 이 극장이 설립된 게 1656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병자호란이 끝나고 효종 때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렇게 오래된 극장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 극장에서 초연된 또 베르디의 유명 작품이 있습니다. 1847년 3월에 베르디의 맥베스, 베르디와 셰익스피어의 첫 만남이었던
0: 네.
1: 맥베스가 초연된 또 유서 깊은 극장이라서 실제 극장 앞에 가면은 여기가 1847년에 맥베스가 초연된 극장이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847년 3월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베르골라 극장에서 초연된 주세페 베르디의 맥베스 중에서 1막 전주곡을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체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피렌체가 꽃의 도시이다 보니까 5월 축제로도 유명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5월은 전 유럽을 동서남북 가릴 거 없이 전 유럽에서 5월 축제가 많이 열리지만 특히 이 피렌체의 5월 축제는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가 가진 어떤 르네상스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이 깔렌디 마조라고 불리는 아주 유서 깊은 5월 축제입니다. 물론 이 5월 축제가 벌어진 것은 중세 때부터 심지어 단테의 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1000년이 넘은 그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0: 네.
1: 역시 또 5월 달에 유명한 음악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1933년부터 개최된 피렌체의 5월 음악제입니다.
0: 네.
1: 이탈리아 말로는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라고 하는데요. 이 음악제는 음악 감독을 맡았던 그 지휘자들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들이 다 맡았습니다.
0: 네.
1: 뭐 비토리오 구이, 브루노 바르톨레티,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 그리고 또 인도 출신으로서 현존 최고 거장 중에 한 분인 수빈 메타. 이런 아주 거장들이 음악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0: 네.
1: 그 원래 이 5월 음악제가 개최되는 극장은 피렌체의 그 1862년에 건립된 시립극장이 주극장이었는데 20세기 들어서 이 극장이 너무 낡았다라는
0: 네.
1: 그런 그 비판 때문에 2011년 5월 음악제 극장이라는 새로운 시립극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는 이 새 극장이 완전히 이제 시립극장으로서 새롭게 올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이름이 헷갈리는 게 시립극장 이름을 아예 5월 음악제 극장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 극장에서 공연 실황 이제 뭐 영상이나 음반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5월 음악 축제 기간 동안에 연주된 건지 아니면 그냥
0: 극장 이름이 그런 건지
1: 극장 이름이 5월 음악제 극장이기 때문인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0: 네.
1: 어쨌든 2014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19일에 이미 시작이 돼서 7월 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다니엘레 가티, 이탈리아를 또 현재 대표하는 지휘자죠. 그리고
0: 네.
1: 전 음악 감독이던 주빈 메타 그리고 이 런던 출신으로 이탈리아계 아주 오페라의 거장인 안토니오 파파노 등 이탈리아와 연관 있는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을 하는데 이탈리아 하면 또 그 인연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거장 정명훈 선생님이
0: 네.
1: 5월 16일에 말러 5번 교향곡을 또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다채롭게 이렇게 그 지휘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이 2027년 베토벤 서거 200주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다니엘레 가티 음악 감독이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공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5월 16일에 정명훈 선생이 지휘하게 되는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전반부를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14년 실황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0: 그런데 우아한도시 피렌체에서는 매년 남자들만의 축제도 열린다고요?
1: 예. 피렌체에 가보면 뭐 이탈리아가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 우아한 도시다 보니까 여성들이 우아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0: 네.
1: 근데 이 남자들도 굉장히 그 이탈리아 말로 이제 우아하다라는 걸 이제 엘레간자라고 하는데 그런 네. 우아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매년 6월에 아르노강 남쪽에 있는 삐띠 궁전 이게 아주 뭐 거대한 정원을 네. 가진 궁전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계 최대의 남성복 박람회 중에 하나인 삐띠 이마진의 우오모라는 남성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멋쟁이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
0: 그렇군요.
1: 예, 원래는 1월과 6월 두 번 열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6월에 열리고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렌체가 우리나라의 대구같이 완전 분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쯤만 돼도 거의 찜통더위가 이렇게 이어지고
0: 그렇군요.
1: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멋을 위해서
0: 멋을 포기하지 않는군요.
1: 그렇죠.
0: 아무리 더워도
1: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네. 풀 착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진이 또 찍혀지기도 하고 이 남성복의 새로운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 삐띠 궁전 안에 근대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탈리아의 19세기 유명 화가인 아모스 가시올리가 그 그린 레냐노 전투라는 대작 그림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레냐노 전투는 중세 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침략에 맞서서 북이탈리아 연합군이 이렇게 대항했던 아주 애국적인 전투를 말하는데요. 오늘 끝곡으로는 주세페 베르디의 바로 이 레냐노 전투 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0: 네, 이탈리아 피렌체로의 여행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레냐노 전투 일부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밤 11시 황경신. 봄은 시속 900m로 오고 벚꽃은 초속 5cm로 떨어지다. 사랑은 빛의 속도로 온다. 하루는 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주일, 한 달, 1년은 속도계가 고장난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황경신 작가의 밤 11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양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양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누군가 뭘 물어보고 젊은 분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함께 있던 활동지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외국인이 길을 물었고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청년이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기는 있거든요. 대답하던 청년, 영어가 제법 유창하더라고요.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 어학연수나 해외 대학 교환학생 기회가 많아진 덕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어떨까요? 어학연수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인욱 복지재단에서 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미국 웨스턴 미시건 유니버시티의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5월 17일 일요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전화 02-3210-1409번으로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관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보게 됩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 꽃 소식이 들려오고 다양한 축제도 한창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집에만 있는 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시각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을 가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시각장애인이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행 일정과 함께 갈 사람을 정하는 것부터 이왕이면 장애인 친화적인 여행지를 선택하고 그곳의 관광 명소나 숙소 등을 미리 예약하는 것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은 이런 번거로움도 모두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개인 방송 운영자이고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는 분입니다. 잠시 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연구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을 감상합니다. 거미의 노래 듣고 가죠.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0: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이거 몇 페이지짜리 책인지는 몰라도 한 권의 책에서 단 한 페이지만 읽고 넘어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많은 페이지를 읽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 초대석에 모신 손님은 세계라는 책에서 제법 여러 페이지를 읽은 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 모셔서 어느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주혜입니다.
0: 네, 지난해 장애 청년 드림팀 프로젝트 소개하느라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때는 전화 연결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주혜라고 하고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정약용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1: 네, 맞아요.
0: 그 정약용 도서관 어떤 일 하는 곳이었죠?
1: 일단 저희 도서관이 남양주시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국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도서관인데요.
0: 네.
1: 저는 거기서 이제 연속 가능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잡지 관리를 일단 1차로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전자자료.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 또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 TTS나 오디오북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0: 와, 그렇군요.
1: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사회 곳곳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데 전자도서 같은 거 이용할 때 우리 양주혜 씨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1: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시각장애인인데 네. 오디오북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응대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1: 저는 지금 빛을 구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고요.
0: 네.
1: 뭐 크게 확대하면 사물이나 큰 글자 정도도 읽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0: 원인이 뭐래요?
1: RP, 망막색소변성. 가장 흔한 병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그게 왜 이렇게 흔해졌냐 하면요.
1: 네.
0: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많이 의학으로 해결이 돼요.
1: 그렇죠.
0: 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안과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희귀질환이 바로 망막색소변성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했어요.
1: 네네. 저도 사실 이제 슬슬 실명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뭐 최근 들어서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뭐 항상 그 마음가짐 뭐 어떻게 보면 준비를 좀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0: 시력이 언제부터 떨어진 거예요?
1: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는 백내장이 같이 오면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참고로 저는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0: 저 20대인 줄

0: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스스로 밝혀주셨네요.
1: 네.
0: 네, 채널을 또 운영하잖아요.
1: 네.
0: 시시각각?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색소변성이라는 그 병명이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명이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지어본 이름입니다.
0: 그 세상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1: 그렇죠.
0: 우리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였군요.
1: 네.
0: 그 동영상 채널에 그 여행하는 영상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1: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여행 영상이 거의 한 반일 거예요.
0: 와. 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약간 일상이 제 기준으로는 조금 지루하게 반복되는 느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네. 어떤 생활의 활력소?
1: 네.
0: 아, 그렇군요. 평소에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1: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0: 네.
1: 네. 뭐 자주 할 때는 뭐 국내 한 번, 해외 한 번 나갔다 올 때도 있고. 네. 뭐 정말 못 나가도 두 분기에 한 번은 꼭 어디든 가려고 하고
0: 와,
1: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냐면 저도 주혜 씨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좀 터놓고 물어볼게요.
1: 네.
0: 우리 시각장애인 여행하는 거 사실 많이 번거롭고 주저되는 일 아닙니까?
1: 아무래도 시각에 제약이 있다 보면은 뭐 우리 사회가 워낙에 시각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좀 주저하게 되는 감이 있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 한 달에 한 번은 떠난다.
1: 네. 이건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하세요?
1: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0: 네.
1: 제가 고민을 해요. 어떤 답을 드릴지. 그래서 뭔가 내 장애랑 연결을 해서 어떤 뭐 접근성이나 뭐 교통편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
0: 네.
1: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0: 와, 접근성 아니고요?
1: 네.
0: 교통도 아니고요?
1: 그렇죠.
0: 내가 가고 싶은 곳?
1: 네.
0: 그러면 주혜 씨는
1: 네.
0: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끌려요?
1: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0: 네.
1: 이달의 여행에 대한 테마를 약간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테마에 맞춰서 여행지를 고르고 후보를 이렇게 딱 추려놓고 아, 이 중에 이번에는 아 맞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가는 곳으로
0: 네. 네,
1: 결정을 하곤 합니다.
0: 보통 우리가 저 TV 시청하다가 누구 먹는 화면 나와요.
1: 그렇죠.
0: 그럼 네.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야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여행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1: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와, 이런 경우.
1: 네.
0: 아니, 정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1: 아무래도.
0: 접근성도 고려 안 하시고 교통편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당기는 곳에 가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 사실 주변에서는 걱정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0: 네.
1: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 이번 달에 뭐 어디 가라고 하면은 그 먼 데를 어떻게 갈 거며
0: 네.
1: 뭐 안내견이랑은 어떻게 또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0: 이해가 됩니다.
1: 네. 근데 뭐 일단 출발하고 보는 거죠.
0: 와, 자 그렇다면 주혜 씨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여행과 혼자 가는 여행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 선호하세요?
1: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같이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0: 네.
1: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뭐 도전적으로 보이는 저조차도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혼자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0: 네.
1: 이제는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도 좀 알겠더라고요.
0: 가만. 지금 주혜 씨 시각장애 갖고 계시잖아요. 중증이에요.
1: 네, 중증입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년 전 작년보다 사실 RP라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면
1: 맞아요.
0: 점점 시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1: 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더라고요.
0: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1: 워낙에 그 여행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그것도 다 누르고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혼자 가는 거 이거 사실 모험에 가깝거든요.
1: 저도 항상 그래서 그 표현을 많이 써요. 탐험, 모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0: 와, 그리고요 또. 주혜 씨는 사람 동반자가 아니라 안내견하고 단둘이 여행을 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맞아요.
0: 이거 어때요, 실제?
1: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0: 아, 둘 다 듣고 싶은데 우선은 좋은 점부터 하죠.
1: 아, 좋은 점부터 드릴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이번 안내견이 첫 안내견 친구예요.
0: 아, 네.
1: 지금 같이 활동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 작년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여행을 떠났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제가 그냥 흰지팡이 보행을 할 때랑은 좀 다르게 안내견 친구랑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0: 네.
1: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근처 가게나 이런 데까지는 뭐 어떻게 찾아가더라도 사실 저희 뭐 입구를 찾는 것도 일이고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0: 네.
1: 들어가서 뭐 메뉴 하나를 시켜 먹더라도 그것도 다 저희한테는 일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럴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이제 먼저 청해 주셔서 받는 그 과정이 확실히 좀 수월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0: 안내견이 있으면 그게 더 수월해지는군요.
1: 네. 아무래도 이게 요즘 사회가 또 좀 무섭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팡이만 들고 있을 때는 제가 길 가다가 물어보면 도망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0: 아, 쫓아오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예뻐서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네. 사실 여성 시각장애인이 특히 밤에 흰지팡이 들고 가는 거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내견이 오히려 저 호신견의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1: 아, 사실 뭐 아마 그 역할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친구가 워낙에 착한 친구여가지고.
0: 네. 네. 그냥 비주얼로 네. 이만한 강아지가 개가 같이 있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런 거는 좀
1: 네. 네,
0: 문득 든 생각이고요.
1: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0: 네. 그러면 불편한 게 있다면요?
1: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출입 거부 문제를 좀 많이 겪게 되죠.
0: 네.
1: 특히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치기보다는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숙박을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크게 거부를 많이 안 하세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그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는 예,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도 잘 해야 되고
0: 네.
1: 예, 비장애인들 혹은 이제 안내견 파트너가 아닌 분들이 예약을 할 때와는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0: 조금 오히려 불편해지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자, 그러면 지금 안내견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하면
1: 네.
0: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반인 없이 안내견과 가는데.
1: 좀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고요. 많이들 아유 아기가 참 든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0: 네.
1: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0: 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제 후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또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네.
1: 네, 최대한 저희 그 아기가 여행지에서 고단하지 않도록
0: 네. 네,
1: 만전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0: 방송 초반에
1: 네.
0: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1: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0: 네. 네. 그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네, 이런 말을 같이 나눴거든요.
1: 네.
0: 이 말대로라면 우선 주혜 씨는 저 국내 편이라는 책에서 몇 페이지 정도를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아,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긴 해도 사실 그 국내에도 정말 많은 지역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지도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몰랐던 곳들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0: 네.
1: 그리고는 제가 다녀왔던 곳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가볼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0: 5%, 10%도 못 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1: 300페이지짜리 책이라면
0: 이제 불과 300페이지를 채우지 못한
1: 그 정도. 어쩌면 그게 또 열정이 그만큼 커서.
0: 맞아요. 네. 제 욕심이 커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게 가본 여행지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참 궁금해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강원도랑 참 잘 맞아요.
1: 네. 우선 좋은 쪽 말씀을 해주시네요.
0: 네. 네. 그래서 강원도 여행지들은 정말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1: 오히려 강원도 쪽은 자연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여행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코스를 짜기도 합니다.
1: 점자 유도 블록 없을 텐데.
0: 없죠.
1: 그래도 내가 그곳이 좋으니까.
0: 네.
1: 좋은 곳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야 이곳은 아이 괜히 갔네 이런 곳이 있다면요.
0: 사실 진짜 없거든요. 국내 여행지에서는 음흠. 진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만 가볼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서 가는 편이라 그런지
1: 네.
0: 난 여기는 괜히 갔다. 아, 돈이 아까웠다. 뭐 시간이 아까웠다. 이런 여행지가 아직까지 국내 네. 여행 중에는 딱히 없었네요.
1: 와, 그것 역시 여행에 대한 열정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불편하고 아, 이건 좀 모자른데 하는 점이 있더라도 여행을 즐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많이 크면 그런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여행지를 정하면요. 그곳에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나 숙소 등 이런 걸 미리 정하잖아요.
0: 네.
1: 이런 거 어떻게 찾는 편이세요?
0: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1: 네.
0: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예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이 가능한 어플을 일단 싹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1: 아, 어플을 다운받는군요.
0: 네. 그리고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스크린 리더로 접근성이 가장 괜찮은 어플 두세 개를 남기고요.
1: 화면 읽기가 잘 되는 프로그램을 네. 고르는군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3개 정도 추려주면 그다음에는 같은 숙소여도 가격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부터는 과정이 좀 그 일반 비시각장애인들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숙소 몇 개 찾아보고 가격 네. 비교해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주미랑 같이 갈 수 있는 네, 저희 안내견 친구 이름입니다.
1: 혹시 저 길 찾기 앱도 활용하는 게 있나요?
0: 네. 자주 쓰는 앱이 있습니다.
1: 오.
0: 그 보행자용 지도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보행자 기준으로 나온 거기도 하고
1: 네.
0: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나온 거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어플을 많이 쓰는데 유일한 단점이 저희가 이제 막 여행지로 유명한 지역 말고 좀 작은 동네들 있잖아요.
1: 네.
0: 가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요.
1: 아하.
0: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지도 앱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우선 되는 곳 위주로 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그런 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0: 네.
1: 그 길찾기 앱을 내가 시각장애인인 내가 활용을 해서 정말 여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0: 네.
1: 그 옆에서 비장애인들이 그 길찾기 앱 사용할 때도 동서남북 찾느라 한참 헤매는 사람을
0: 맞아요.
1: 많이 봐요.
0: 맞아요.
1: 하물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시각장애인 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거?
0: 제가 그게 저조차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1: 네.
0: 내가 이걸로 혼자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할까? 사실 혼자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게 제가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 궁금증이 너무 호기심에 가까웠기 때문에
1: 네.
0: 되게 설렜어요. 그 어플을 오오. 쓰기 전부터.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 여행지에 가서 제 첫 여행지가 광주였단 말이에요. 전라도 광주 광역시. 근데 가가지고 딱 어플을 켜고 길을 찾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정말 그 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왜 몇 미터 가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 거리감이 없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대략적인 뭐 이제 걸음수로 그거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짧은 뭐 1미터 1미터마다 이게 미터 수가 줄어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 미터 수가 늘어나요.
1: 음흠.
0: 그럼

0: 이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방향을 꺾어서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아니라 좌우를 틀리게 되면 네. 그대로 숫자가 멈춰 있어요.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죠.
1: 그러면 음성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0: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그냥 이제 뭐 그 음성 비서 음성이라던가
1: 네. 네,
0: 그런 걸로도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1: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0: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걸어가다가 뭐 3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30m를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럼 그 30m를 가는 동안 숫자가 이제 29m, 28m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1: 그렇구나.
0: 네.
1: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0: 많이 되고요.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1: 네. 앱 이름이 뭐라 그랬죠?
0: 보행자용 지도 내비게이션.
1: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네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음성 지원이 이렇게 잘 된다.
0: 사실 이게 보행자만을 위해서 만든 지도인데
1: 네.
0: 이거를 배리어프리하다는 거를 안 누군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계에서 보급을 시킨 건지
1: 네.
0: 애초부터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그 정도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이에요.
0: 네.
1: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런 차량도 혹시 활용을 하세요?
0: 네, 저는 많이 이용하고요. 그 지역에 있다면 웬만하면 일단 접수해보고
1: 네.
0: 또 사실 뭐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차량 대수는 좀 적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잘 안 잡히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고요. 이제 한 2, 3km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냥 택시 타고 그렇게 다니는 편이고요.
1: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0: 네.
1: 나는 서울에 살아요.
0: 네.
1: 근데 저기 어디 대구나 이런 데 갔단 말이죠.
0: 네.
1: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은 서울이라도 그쪽 지역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0: 지역마다 다른데요. 웬만한 큰 도시들이나 광역시는 거의 다 비수도권이더라도
1: 네.
0: 서울 수도권 그런 뭐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 콜택시랑
1: 네.
0: 다른 지역, 타 지역 장애인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랑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1: 네, 그건 이제 전화 간단하게 해보면
0: 뭐
1: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0: 네.
1: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됐어요.
0: 네.
1: 사실 그 차량이 많이 이용자에 비해서
0: 네.
1: 적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럴 때 어떻게 해요?
0: 진짜 한번 가끔씩 이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1: 네.
0: 그러면은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요.
1: 와.
0: 네. 아니면 진짜 뭐 거리가 되게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막 1.4km. 이런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닙니다.
1: 아까 그 보행 내비게이션
0: 네.
1: 가지고?
0: 네. 저도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다녀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1: 일단은 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 나름 그 여행 고수라고 자부하는 여행 애호가의 입장에서
0: 네.
1: 나만의 여행 꿀팁이 있다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아, 세 가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나가라.
1: 아. 네,
0: 일단 문을 열고 나서서 사실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멀리 가지 않아도
1: 네.
0: 그렇게 뭔가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지역까지만 가도 그게 여행이고 그게 모험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 느낌이
0: 네.
1: 그 다른 지역이라는 그
0: 그쵸,
1: 느낌이
0: 그쵸.
1: 무슨 말 하시는지
0: 네네네.
1: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0: 저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나는 어딘가를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1: 네.
0: 해서 여행지를 정할 때 너무 물론 이제 중요해요. 접근성이나 뭐 교통편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왜냐하면 내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면 그곳의 접근성이 아무리 떨어져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0: 네.
1: 거죠.
0: 네. 그리고 또 분명 가면 그 안에서 또 거기 사람 사는 동네일 거잖아요.
1: 네.
0: 네. 얼마든지 여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그냥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요. 전 진짜 많이 찾아보고 가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갔다 와야겠다.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하는 경우

0: 것도 있지만 이거를 찾아보고 갔을 때랑 그렇지 않고 갔을 때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1: 네.
0: 이거 이제 뭐 여행 퀄리티라고 하죠. 네, 그 여행 퀄리티를 높이려면 내가 가서 적어도 크게 아,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곳들을 한 두세 군데 이상 찾아놓고
1: 네.
0: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가벼운 동선 정도를 파악해놓고 가면은 네. 훨씬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오늘 양주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0: 네. 네.
1: 그러고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혼자 여행을 할까?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 혼자 네. 떠나는 여행을 망설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0: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한 권의 책을 완성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저도 제 페이지를 열심히 채워나가면서
1: 네.
0: 또 동영상 크리에이터로서도 여러분들한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1: 네.
0: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첫 장부터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같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어요. 네,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행 얘기 나눈다 보니까 오늘 뭐 당장 떠나고 싶어져요. 오늘은 주로 국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0: 네.
1: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해외여행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0: 좋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장애인 안내경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습니다. 스무 살의 여행.

꺼진 화면, 무슨 까닭일까요? 요즘은 휴대폰을 사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확인하고 수정, 편집하는 작업 등이 가능하니 말이죠.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그날 모임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매우 친절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인 제가 휴대폰이 꺼진 것도 모른 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만족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화면을 꺼두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화면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나름 익숙하지만 비장애인은 잘 모르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 화면 커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켜짐으로 하면 마치 암막 커튼을 친 것처럼 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시각장애인은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분은 저는 몰랐네요 라고 매우 민망한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민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관심을 보이고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김범용의 노래 듣죠. 나의 소원.

0: 친숙한 근래의 식용어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근래의 식용어,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배도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음악회에서 보면요, 그 네. 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검은 옷차림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합창단 공연을 가보면 합창단원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1: 그 클래식 음악 뮤직비디오를 어릴 때 제가 잔존시력이 좀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EBS 뭐 KBS 뭐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꼭 불러다가 앉혀서 보라 그랬는데, 그때 보면 다 검은 바탕에 그 악기와 연주자의 손동작 또 지휘자의 그 지휘봉과 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제 눈으로도 잘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네.
1: 그 음악에서도 그 클래식 음악에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연주자들이 몸동작이나 손동작 그리고 악기 그런 것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은 복장을 입지 않나 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굳이 꼭 그렇게 검은 것만 또 지키는 것 같지 않고, 특히 요즘 봄같이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음악회도 기획에 따라서 또 화사하게도 입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거는 어떤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유행 비슷한 걸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 연미복을 많이 입었어요.
0: 네.
1: 연주자들이라 하면 꼭 그렇게 제비꼬리 달린 연미복을 입었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검정 복장을 주로 많이 입기도 하죠, 연주자들.
0: 네. 네.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곡이에요. 축제 서곡. 축제 서곡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들뜹니다. 네. 오늘 이 곡 선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 뭐 요즘 축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또 축제 5월달이면 각 대학별로 또 축제들을

0: 열심히 하죠. 그렇죠. 주제들을. 네. 그 젊은 대학생들의 그 생기 있는 그런 축제 장면도 떠올리면서 또 이런 곡 들으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골라봤어요.
1: 쇼스타코비치의 작곡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0: 그 소비에트 시절 그 스탈린 그 독재자가 그 통치하던 그 엄혹한 시절에 굉장히 그 자기 그 창작 활동과 또 그 당의 감시,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네. 지냈던 그런 작곡가죠.
1: 오늘 감상할 곡의 제목이 축제 서곡이잖아요. 네. 그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0: 그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37주년 기념식을 갑자기 기념식을 위해서 갑자기 좀 작곡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다 그래요. 오,
1: 네.
0: 그래서 이 곡 사흘 만에 썼다고 합니다.
1: 와.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흘 만에 완성된 곡이에요.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축제 서곡이라면 축제를 연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1: 네.
0: 오픈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네, 음악적으로 곡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굉장히 대규모의 금관악기들, 우리 마치 팡파르처럼 시작하고 또 네. 지금은 목관악기들이 질주하죠. 상당히 유쾌한 그런 느낌이 나죠.
0: 이야, 이런 음악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1: 네, 이제 또 현악기들이 질주합니다.
0: 이 음악의 뒷얘기들이 꽤 많던데요.
1: 이 쇼스타코비치는 20살 때부터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교향곡 워낙 천재성 있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냉전 시대 어마어마한 냉전이었잖아요. 그 공산 국가 소련에서 예술가들까지 선전에 동원하는
0: 네.
1: 그런 그 도구로서의 그 음악이었는데 이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얼마나 훌륭하면 교향곡을 작곡 발표하자마자 서방 오케스트라들이 앞다투어서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됐어요.
0: 서방의 오케스트라들이.
1: 그렇죠. 네, 뭐 뉴욕 필하모니 적국의 그것도 미국 과 소련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적국의 교향악단이 앞을 다투어서 쇼스타코비치 작품을 연주를 했죠. 그 쇼스타코비치 곡들은 보면 그 뭔가 굉장히 힘차고 그런 작품에도 그 공산주의 그 압박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네. 것들이나 아니면 저항 의식 아니면 그런 어떤 삭막함 이런 것들이 표현 굉장히 어두움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곡 오늘 들으시는 이 곡은 그야말로 어둠 한 점 없는 너무나 밝은 쇼스타코비치답지 않은 그런 곡이죠.
0: 이게 지금 저 전쟁 후에 작곡이 된 겁니까?
1: 네, 1954년 그 이제 그 전쟁 후에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그 활발한 그런 활동
0: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런 곡이라고 보면 되죠.
0: 상당히 저 네. 응원이 됐겠습니다.
1: 네, 그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도 이 곡이 또 유명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워낙 관악기들이 멋있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취주악곡 그러니까 그 브라스 밴드 커다란 빅 밴드들 이 곡을 또 편곡해서 세계 각지에서 연주를 많이 하죠. 이 저희 그 한빛 예술단 과거에 이제 오케스트라 전에 이제 관악으로만 주로 또 활동하던 시기에 또 이 곡도 네. 많이 연주를 했었죠.
0: 지금 악기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관악기들도 다양하고요.
1: 타악기도 많이 나오고요.
0: 타악기도 지금 그렇죠. 와, 네. 너무 멋져요.
1: 그렇죠. 굉장히 눈부신 곡이에요.
0: 오늘 연주는
1: 멋있죠?
0: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멋있어서.
1: 네,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 이렇게 멋진 곡입니다. 오늘은 또 그 예술가들의 어떤 고뇌 그렇지만 또 국경을 넘어서 멋진 곡은 또 같이 연주되고 그 냉전 시대에도 말이죠.
1: 그렇죠.
0: 아, 이런 거 참 의미 깊게 들렸고요. 아, 오늘도 좋은 곡 소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희귀 질환자에게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주사기나 수액세트 같은 의료 물품의 가격이 오른 데다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약들도 수급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협의해 의료 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가동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를 통해 구매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상품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일반 대여 의료 물품은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로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면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대상자를 더 넓혀서 중증 난치 질환자나 중증 아동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의료품 수급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복지부의 누리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안치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일은 푸른 하늘, 안치환의 내가 만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장수 비결을 담은 뉴스에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에서는 AI에게 털어놓는 인간관계 고민들 탑10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감각으로 만나는 무용 퍼포먼스 공연 소개해드리죠.

기사인데요. 서울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중국 이야기인데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피부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할머니.

0: 행복, 삶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가치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풀어서 네. 아주 쉽게 소개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1: 네, 이분 제자만 해도 몇천 명 됐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이 뉴스에 어떤 책을 주목하셨나요?
0: 장수 비결 이야기했으니까 장수에 관한 책 골라봤는데요. 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 골라봤습니다. 야. 이 책의 저자도 주목해 볼 만해요. 네. 글래디스 맥거리란 분이신데 책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3세 할머니 의사의 인생 수업.
1: 여기도 100세가 그냥 훌쩍.
0: 예. 100세가 이렇게 쉬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전인 의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글래디스 맥거리 박사. 이분은 새로운 의학의 선구자,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치유한 의사, 여섯 자녀를 낳고 기른 어머니 네. 5대에 이르는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사신 네네. 분이에요. 그런데 예. 이분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난독증이 에? 있었고요.
1: 명이신데?
0: 예. 오. 두 차례의 암투병이 있었습니다. 딸이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혼까지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고통과 아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 의사는 날마다 기쁨과 생기로 넘치는 생을 누렸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80대에 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성들의 출산과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100세 때 네. 테드 강연을 하셨습니다. 102세 때 이 책을 출간했죠. 네. 김영석 아까 앞서 소개했던
1: 교수님,
0: 예. 예, 그러니까 기네스북 기록을 예. 이제 갈아치우게 된 건데 김영숙 교수가 예. 그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셨습니다. 책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80년의 의료 인생, 100년이 넘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예. 평생 즐겁고 활기차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저자는 두통을 겪는 환자가 자신을 찾아오면 뭐 그냥 일반적인 진료하는 게 아니라 예. 꿈이 뭔지를 물어봤다고 뭐
1: 상담하신 거예요 그러면?
0: 그러니까요.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찾아오면 네. 어린 시절에 혹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대화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통증이나 질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그렇지.
0: 이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네. 한 개인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치유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상담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은 또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맞아요. 공감만 해도 엄청난 치료라고
0: 그렇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1: 네. 100세를 넘기고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의사의 책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데 지금도 혹시 생존해 계신가요?
0: 안타깝게도 2024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 2년 전에 떠나셨구나.
0: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자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오는지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즐겁게 또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정체되거나 막히는 일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아라.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라. 그리고 고통과 실패까지 포함한 인생 경험 전체에서 가르침을 얻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마음껏 사용해라. 모두 여섯 가지 인생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영양제라든가 네. 보충제라든가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그럽니다. 간단한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이 있어도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안락함을 느끼는 상태가 건강이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치유의 주체다라고 그렇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예. 뭐 어떻게든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글래디스 박사는 생명력이란 단어를 책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삶이란

0: 더 풍요로운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왜 연력학 제1법칙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네네.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새롭게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게 생명력, 사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한계도 없고 고갈되는 법도 없다라고 예. 주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건 이 에너지를 생명력과 사랑을 어떻게 쓰는가
1: 네.
0: 어디에 쓰는가에 대한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인생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생명력을 쏟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준다고 그럽니다. 알츠하이머의 병증이 예 악화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1: 아하,
0: 그래요.
1: 예.
0: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사망 위험을 감소하고 행복감 향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저자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따라하거나 무작정 쫓아가지 말아라.
1: 그래요. 예.
0: 단지 의무감만으로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때 그게 병이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예. 가정의 달인이만큼 100세를 살아온 어르신의 인생 조언에 좀 귀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 마음껏 사랑하라. 사랑은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점 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쓰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핑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못하면 네.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저도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자는 그때부터 진짜 늙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 아, 예.
0: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일은 이미 상실한 또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며 그렇지. 더욱더 에너지를 열심히 쓰는 것이다.
1: 네.
0: 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손무현의 음성으로 듣죠. 제목 없는 시.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요즘 그 AI에게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아요. 과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AI에게 털어놓는 인간관계 고민들 탑10 살펴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의외로 고민 상담을 AI에 많이 하는데요. 그중 AI가 받는 제일 많은 인간관계 고민이 바로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거래요. 예, 예. 소개팅 후 답장이 조금 느린 거. 직장 동료가 갑자기 친절해진 거, 친구의 말투가 어제랑 뭔가 다른 거, 뭐 이런 작은 신호들을 AI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0: 이게 뭐 상당히 심오한 고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거에 평소 고민들이네요.
1: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예. 상대방이 뭐 궁금해서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좀 못 견디는 시대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전엔 그랬잖아요. 좀 기다려보자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이 사람 마음이 뭔지 예. 분석해줘 라고 묻는 거죠. AI는요 물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모호한 답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좀 놓인다고 해요.
0: 예,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고민 해결을 원하기보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 갈등에 대한 질문도 많겠어요?
1: 맞아요.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첫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요? 라는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질문도 많습니다. 예. 연인이랑 냉전 중인데 먼저 말 걸어야 하는 상황, 친구한테 서운했는데 말 꺼내기 애매한 상황, 또 직장에서 상사한테 뭔가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첫 문장을 AI한테 써달라라고 하는 거죠.
0: 네.
1: AI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뭐해서 속상했다처럼 감정을 내가 책임지는 문장으로 쓰라고 또 조언하더라고요. 상대를 비난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내 감정을 설명하는 구조. 이게 사실 심리상담에서 말하는 I-message랑 같거든요. AI가 그걸 또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0: 예, 그 갈등 고민보다 더 흥미로운 순위도 있을까요?
1: 심지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 나는 늘 맞춰주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0: 예.
1: 상대방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

0: 못하고 싫어도 좋다고 하고 네. 피곤해도 괜찮다고
1: 있죠, 있죠.
0: 자기 감정보다 상대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AI한테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한대요. 근데 AI 답이 또 흥미로운 게 그건 성격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을 오랫동안 내면한 결과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언도 현실적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한 번에 받기를 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관계에서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오, 예.
0: 그럴 만한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정확한 심리적 접근이거든요.
1: 예.
0: 행동치료에서 말하는 노출 훈련이랑 비슷해요. 무섭지 않은 데서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근육이 생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예. 그 아무래도 가족 관계라든가 뭐 직장 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겠죠?
0: 맞아요. 3위입니다. 직장, 가족에 대한 고민이 거의 2, 3, 4위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1: 네네.
0: 사람들이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관계가 그대로 순위로 반응된 거예요. 직장 관계는 업무랑 감정이 동시에 얽혀 있잖아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스타일 건지 구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AI는 이럴 때 이게 업무 문제인지 관계 문제인지 먼저 분리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가족은 또 달라요. 가사 분담, 부모 기대, 형제 갈등, 예. 돌봄 부담, 감정이랑 돈이랑 의무가 다 섞여 있는 가장 무거운 상황입니다.
1: 예.
0: AI가 가족 문제에 대해 하는 말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답보다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결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접근해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1: 예, 그 사람들이 AI한테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신기한데 왜 그런 걸까요?
0: 네, 연구자들이 AI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왜 사람들이 너한테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1: 네.
0: AI 답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 감정에 파장이 생기지만 우리한테 말하면 상처도 판단도 비교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0: 이 말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인간계 고민을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도 반응해야 되고 또 입장이 생기고 나중에 그 친구가 당사를 만났을 때 어색해지고 감정의 파장이 퍼지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근데 A한테 말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헤어나가지 않거든요. 판단하지 않고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 안전함이 고민을 꺼내는 첫 번째 문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혹시 AI가 인간 상담사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0: 근데 해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첫 번째 방. 이 정도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상담사한테 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일단 혼자 정리하는 공간이라고도 생각해요. 처음 고민을 꺼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 첫 번째 문을 AI가 열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AI는 공감의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진짜 공감은 줄 수 없거든요. AI가 그저 그냥 힘드셨겠어요 라고 해도 사람이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할 때랑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이자 또 동시에 AI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채워지진 못하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인 거죠.
1: 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 사회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한데요.
0: 맞습니다. AI에게 인간관계 질문이 몰린다는 건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감정 노동의 양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최근 우울증 환자가 33% 늘었고요.
1: 네.
0: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증가폭이 또 가장 커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담은 또 비싸요. 시간도 내야죠. 학교나 직장 상담은요. 취업이나 건강처럼 심각한 고민 아니면 진짜 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부담될까봐 말못하고 그 공백을 AI가 메꾸고 있다라는 거,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혹시 AI 상담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신뢰 문제인데 배신당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1: 예.
0: 근데 이게 단순히 연애 트라우마만이 아니에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직장에서 생각 차이, 이랬던 가족한테 상처받은 것들까지요.
1: 예.
0: 그리고 이걸 AI한테 먼저 묻는다는 게 의미심장해요. AI 답은요. 상대를 평가할 때는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과정은 속도가 아니라 단계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1: 네.
0: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배신을 경험하는

0: 험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또 당하면 어떡하지 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판단 없이 받아줬을 때 사람들이 다음 걸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관계자도 괜찮아요 라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보장 없이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AI가 사람과 같은 공감은 부족해도 문장 속에 치유되는 글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저도 사실 여러 번 질문했는데 거울에 비유한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AI는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외로움의 온도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 그게 느낌이 왔었어요. 거울은 뭘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거울을 봐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AI가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람들이 AI에게 인간관계 고민을 쏟아낼 때 AI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을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를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AI의 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을 만큼 외로워졌다라는 현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 AI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자신의 기준이나 또 잣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0: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예.
0: AI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AI가 들어준 그 고민 언젠가는 사람한테도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1: 아.
0: AI는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서 따뜻하진 않거든요.
1: 그렇죠. 예.
0: 진짜 연결은 누군가 내 고민을 듣고 같이 불편해지고 그래도 옆에 있어줄 때 생기는 거거든요.
1: 맞아요. 예.
0: AI는 그 연결로 가는 연습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습 공간을 경기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오늘 혹시 AI한테 먼저 털어놓은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 꺼내시는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현의 노래 이어드리죠. 반.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아이와 함께 극장에 간다는 거, 공연장에 간다는 거. 특히 아직 말보다 몸짓이 앞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공연을 본다는 건 조금 낯선 일일 수 있는데요. 네.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 뭐 혹시라도 공연 중에 울면 어떡하지? 그렇지. 뭐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움직여도 괜찮고 다가가도 괜찮고 소리에 반응해도 괜찮은 그런 공연인데요. 눈으로만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몸으로 듣고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또 숨으로 함께 느끼는 그런 공연입니다. 이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 더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창작 공연 그리고 워크숍을 개발하면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영유아 무용 퍼포먼스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슘이라는 공연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용수의 움직임 그리고 재즈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연주도 자연의 소리와 사계절이 감각에 만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 공연 제목부터 의미가 참 궁금한데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숨, 숨, 슘. 네.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네. 숨, 숨, 슘. 뭘까요 이게?
1: 네. 저도 처음에 네. 숨, 숨, 슘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봤어요.
0: 잘못 썼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1: 네. 그 숨이라는 게 네. 가슴, 그러니까 곧 마음의 숨결을 의미하고요. 네. 숨은
0: 숨 우리가 얘기하는
1: 네,
0: 숨.
1: 들숨, 날숨.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생명의 숨소리를 뜻합니다. 예. 그리고 슘은 슘. 성장의 몸짓을 의미한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숨, 숨, 슘. 이 글자는 아이들이 말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느끼는 세계, 그러니까 숨결로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이 공연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한 명의 연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2: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공연에 와주신 영유아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여름 가을 겨울 숨숨숨의 연출 한명일입니다. 이 공연은 사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전신인 국립 어린이 청소년 연구소 시절부터 2년 전부터 프로젝트 과정으로 해서 연구 개발 과정, 작년에 쇼케이스, 그리고 올해 본 공연 과정의 3년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연 개발 과정을 진행하게 된 공연이에요. 특히 국내에는 되게 희소하고 드문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연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공연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을 주제로 숨과 숨과 쉼이라는 어떤 들숨과 날숨 인생의 흐름들 부모님으로 해서 담은 공연입니다. 근데 이 공연은 사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연이긴 하지만 극장에는 다층적 관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극장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냄새?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마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에 찾아주시면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보람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공연은 관람 대상이 어린이다고요?
2: 네.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보는 그런 예. 공연입니다. 공연 시간은 60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장 공연 그러니까 그 객석에 앉아서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듣고 보고 움직이고 뭐 때로는 그 무대 가까이 다가가면서 공연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게 열려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소리를 내도 발을 구르거나 몸을 움직여도 그 자체가 공연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공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번 공연은 창작팀 온몸이 만든 무용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쉼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만나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 이 공연의 책임 예술가를 제가 만나봤는데요. 무용가인 진향리 씨 만나보시죠.
3: 이 공연은 영유아 무용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무용 공연답게 사람의 몸 움직임으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자. 많은 어떤 오브제나 다양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좀 더 자연에 있는 움직임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계절별로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좀 몸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영유아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로 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년 차에는 영유아는 마치 무대라는 그런 공간보다는 자연의 환경에서 두렵지 않고 그 자연이 주는 환경과 자연의 요소에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좋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또 펼쳐질 수 있을까 올해 이런 3년차 과정에서 몸짓이 주는 특별함 그 특별함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몸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이들이 재미나게 감각적으로 발견하고 또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만나면서 저희도 다양한 감각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이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잘 본 게 아니라
2: 네.
1: 자기 방식대로 감각을 열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관람인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소리에 반응을 하고요. 네. 또 움직임에 반응하고 또 빛과 그런 공간의 변화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무용수가 이렇게 몸을 낮추면 네.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똑같이 몸을 낮춰요. 또 한 미용수가 네 이렇게 뛰면 또 또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또 같이 뛰기도 하고
1: 재밌겠다.
2: 네 재밌겠다. 그리고 저도 느낀 거지만 아이들이 그 집중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무용수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악기 소리에 반응하고 예. 또 어떤 아이는 한참 동안 바닥이나 주변 공간을 탐색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연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즐기면서 공연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놀이 활동이라고 해서 무대 소품들을 만져보는 또 참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네. 이 현장음과 함께 관람객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4: 가자! 엄마 어디 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홍지지호
5: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밴드도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공연 듣는 거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반에는 되게 어둡고 음악에 집중해야 되니까 약간 긴장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눗방울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애들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어떤 촉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6: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었다? 충분히 좋았습니다. 배우들이 다가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지 않은 신선한 경험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열었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7: 이런 영유아극이 접하기가 쉽지

0: 않은데 저희 아이 표정을 보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표정이고 저랑 남편도 너무 즐겁게 봐가지고 영유아이긴 한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몇 개월이냐?
0: 아기 지금 두 돌 됐어요. 아기가 가만히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일단 너무 좋았고 아기가 뭐 소리를 내어도 괜찮고 공연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그걸 보는 저희 부모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용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고 근데 아이를 봤을 때는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에 아기가 엄청 반응을 하더라고요. 영유아극이 진짜 많지 않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보면서 아이들이 감성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근데 그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다 라이브로 연주한 거라면서요?
3: 네. 오. 이 라이브 연주가 공연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4명의 연주자가 함께 하는데요. 예. 성악 보컬 그리고 색소폰 겸 클라리넷 연주자 또 드럼과 퍼커션 연주자 예. 또 마지막으로 피아노 연주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음된 음악이 아니라 공연 현장에서 즉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가 또 연주되기도 하고요. 예. 또 공연장 안의 호흡과 또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공연에 나오는 들리는 소리도 다 매번 달라요. 예. 그래서 공연이 아이들과 함께 숨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특별히 이번 공연을 위해서 창작곡인 주제곡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 들으시면서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을 맡은 엔킴의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0: 매번 공연이 저희 연주자들 또 특별히 각 곡을 만든 저에게로서는 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공연이 짜여진 음악들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즉흥적인 요소가 사실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공연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매 분, 초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공연 자체가 너무너무 특별하고 그 매번 공연이 지루하지 않고 연주자들조차도 너무너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의 주제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에 맞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영유아다 보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좀 그리는 그런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도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클래식도 들어가 있고 좀 그 안에 즉흥적인 아이들의 묘사할 수 있는 이렇게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포커스가 있지 않은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음악, 그렇게 좀 음악들을 더 추가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가사가 굳이 없더라도 그냥 단순한 멜로디, 단순한 화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숨숨숨의 공연은 특별한 가사가 없어도 몸짓으로,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받고 그런 공연이었는데, 이런 공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청취자분들도 이런 공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런 공연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예. 그 작품 제목에 사계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2: 네.
1: 공연 안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표현되던가요?
2: 네. 봄의 경우에는 팡팡 튀어오르는 이런 감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느낌, 무언가 막 시작되는 그런 느낌, 예. 이런 것들을 무용수의 그런 탄력 있는 움직임과 리듬으로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그런 에너지에 반응해서 몸을 이렇게 들썩들썩 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물방울처럼 번지는 감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가 조금 더 넓게 퍼지고 움직임도 흐르듯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흐름을 눈으로 이렇게 쫓기도 하고 또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함께 몸을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1: 네.
2: 또 가을은 리듬이 춤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즈의 그런 즉흥성이 살아나는 대목에서 아이들도 리듬에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합니다.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의 그런 리듬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1: 예.
2: 겨울은 조금 더 고요히 머무는 그런 감각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지만 사실 그 안엔 숨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체온을 느끼는 그런 순간까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그 이번 공연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열렸다고요?
2: 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공동제작이라는 점이 또 중요한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1: 예.
2: 광주 공연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열렸는데요.
1: 네.
2: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8일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 이 공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숲속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가족 첫 예술 첫 피크닉이니까
1: 예.
2: 나들이 삼아서 한번 오셔서 경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진향래 무용가입니다.
3: 저는 영유아를 만나면서 되게 재미난 지점을 발견한 게 아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 먼저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관심과 어떤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지점. 그리고 이 36개월 미만 아이들도 공연에 대한 관람이 할 수 있는 집중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끝까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흡수할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18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또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기간에 공연장도 잘 찾아오셔서 영유아 공연들도 이제 한국에서도 붐을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유아들에게 되게 특별한 예술적 감각과 경험들을 예술적으로 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봄, 여름, 가을, 겨울 숨숨숨은요. 야외 워크숍도 또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타이틀이 우리 가족 첫 예술 피크닉이에요. 가족끼리 첫 예술 피크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예술로서 예술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야외에서 진짜 자연이란 환경에서 움직임과 함께 또 어떤 재미난 요소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11시 타임과 2시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삼촌공원 숲속 도서관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
2: 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연은 처음이라는 단어와 많이 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생애 최초의 예술 또는 첫 공연에 대한 기억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나는 첫 극장 경험인데 이 공연 안내서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런 또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네. 함께 즐기면서 이렇게 예술을 좀 표현하자. 이 무용수의 몸과 또 재즈의 즉흥 연주가 만나서 아이와 함께 온몸으로 사계절을 살아내는 그런 감각의 축제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유아 공연 예술 분야가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하나의 그런 독립적인 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숨, 숨, 쉼. 단지 아이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어른에게도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는 공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상이 부르는 사랑이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아잔 차가 실천한 윗바사나 수행법은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집착도 거부도 아닌 중도를 걸으라고 한다. 세상의 일시적인 일들은 불만족스럽다.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불교 명상에 관한 그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들은 거침이 없다. 선승의 유머와 통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까닭이다. 스코타이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아잔차의 수행법을 떠올리며 만다라를 그렸다. 완전하지 않고 방황했던 과거의 내 흔적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이룬 것이라면 이것은 인생의 영원한 굴레일 것이다. 고요한 사원에서 만난 만다라의 끝 어디쯤에 열반의 세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침묵 속에 깊이 잠겨있는 스코타이의 모습을 수채화로 마음속에 그려넣으며 오후의 햇볕을 넉넉하게 떠나보냈다.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승 아재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금강경의 만다라를 떠올리며 텅 비어서 더 깊어진 과거의 땅을 걷고 또 걸었다.

0: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1: 두보로자크의 아메리칸, 체코 프라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로 잘 알려진 작곡가 안토닌 드보로자크는 기차를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라하 근교에 막 깔리기 시작한 철길로 나가 놀며 그 위로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에게 지나가는 기차의 엔진 번호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신세계였던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기차역을 찾아가는 일은 그의 변치 않는 취미였다. 드보르자크만큼 소리에 집중한 또 다른 인물, 시미언 피즈 체니는 음악학자이자 침례교회 사제였다. 그는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고 기부한 책, 야생숲의 노트를 남겼다. 체니 사제는 뉴욕 제너시오의 외딴 사제관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성당 마당에 나와 습관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잊힐 뻔했던 그의 기록은 딸 로즈몬드가 사비로 출간한 유고집으로 남았다. 체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드보로자크는 뉴욕에서 우연히 이 유고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드보로자크는 향수를 달래려 아이오와의 체코 이민자 마을을 자주 찾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고향 보헤미아를 닮은 작은 산촌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에 몰두했다. 체니의 마음을 빌려 써내려간 명곡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제의 기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집필했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은 나는 가슴이 뛰어 한동안 프라하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보르자크와 체니, 키냐르 세 남자의 우연과 인연을 떠올리는 일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봄, 나는 결국 프라하로 날아갔다. 체코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루돌피눔이었다. 루돌피눔은 1884년 완공된 체코 프라하의 신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이다. 웅장하지 않되 격조

드보르자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 보헤미아의 들판과 숲을 떠올렸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기차를 타고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드보르자크 뮤지컬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었다. 피아노 곡이 지나가고 이어진 아메리칸의 선율이 음악당을 채웠다. 우수어린 첼로는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관통하는 화살 같았다. 숲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지평선과 강이 나란히 걷는 듯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드보르자크의 선율에는 흑인 영가나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정서가 어렴풋이 묻어난다. 그가 인디언 음악과 흑인 영가의 오음계 음률에서 영감을 발췌해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정취가 살아있는 특별한 음악이기도 하다. 낯선 대륙에서 향수를 달래며 길어올린 이방인들의 소리와 정서를 그는 한자리에 고요히 녹여냈다. 연주를 따라 눈을 감으면 보헤미아의 산과 들판이 스쳐가고 낯선 땅 미국에서의 고독이 짙게 배어난다.

보헤미아는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마른 목골의 분지다. 엘베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생명들은 역사를 유랑하는 보헤미안의 정서로 세계인들을 울렸다. 나는 특히 두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들을 사랑한다.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에서 들리는 첼로 1번 현의 소리, 잔잔한 비브라토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은 울창하고 고요한 녹원을 마차로 가로지르는 느낌을 준다.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연주라면 더없이 호사였다. 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즐기곤 한다.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북부 다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업인 정육점을 이어라고 했지만 그는 음악 선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를 따라 체코 국민음악 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시험을 거쳐 요하네스 브람스의 눈에 들었고 그가 추천한 슬라브 춤곡은 드보르자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92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국립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난 드보르자크는 신세계로부터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인 영가와 재즈,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까지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체니가 기록하던 새소리들은 훗날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으로 되살아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키냐르의 명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키냐르의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는 새소리와 새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잔잔하게 녹아있다. 체니는 함께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던 아내가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의 이름을 로즈몬드에서 아내의 이름 에바로 바꿔 부르며 지순한 사랑을 고집했다. 에바의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지나고 체니의 정원이 이어졌으며 다시 로즈몬드의 정원이 시작된다. 대지의 강물이 이름을 바꾸며 흐르듯 시간과 인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모든 이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

일본에서는 마치 소설과 희곡의 중간 어딘가의 노인 이야기로 체니와 로즈먼드, 죽은 아내 에바를 둘러싼 초혼극 같은 소설이다. 키냐르는 출간 즉시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상을 수상했고 이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추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폭에 칠해진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느낌이다. 외로움과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기원의 새소리들이 이어진다. 마침내 음악이 멀어지고 깃드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는 침묵이다. 21세기 들어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은 새소리를 지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적기도 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체니 사제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언어로 간직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그들만의 음악이 있다. 수도꼭지에서 반쯤 찬 양동이 속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 사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기보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는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동반자이리라.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한국어판 서문. 속도와 기준의 상향이 일상이 된 사회. 저의 첫 책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 2014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여러 사회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창의 서밋에, 2018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청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규범과 정신의료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계약,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사상이 동아시아에 침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회 변화도 매우 급격하고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되돌아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같은 발달장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역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경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화이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사회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이전 시대에 비해 각종 사회계약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하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 역시 이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력과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생활 방식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화이트한 개인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료가 이런 쾌적한 사회와 화이트 기업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의료는 언제나 환자의 편에 서야 하며 사회를 위한 선별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2장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도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죠. 물론 시간은 금이라는 논리나 돈과 지위,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는 상승지향적 가치관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스며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로 진출하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23번째

0: 안녕하세요. 황소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 연락처에서 담임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순전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사장님이 안 껴준 고소한 빵 때문일까? 소화가 잘 되고 식어도 맛있는 사장님표 크루아상과 소금빵이 여러 개 담긴 빵 봉지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젯밤 지훈 언니가 한 말 때문일지도 몰랐다. 비를 홀딱 맞고 돌아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언니가 말했었다.
2: 매일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일상을 꾸리는 너 덕분에 힘을 내볼 용기가 나.
1: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결심 덕분에 담임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든 그것을 그대로 지훈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가 거기서 또 용기를 정립했으면 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쁜 선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버튼을 꾹 눌렀다. 눈을 조금 길게 감았다 떴나?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답장에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당장이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일러 바치듯 바인에게 연락했다.
0: 담임한테 연락했어. 당장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데?
1: 역시 기다렸다는 듯 도착한 답장에서 바인은 망설이지 말라고, 꼭 만나라고, 자기는 주말에 서울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우르르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그래야 하려나 생각했다. 아무튼 바인이 내 등을 떠미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담임에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적어보냈다. 회색빛 단발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담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빠른 답장, 경제적인 문장, 추진력 같은 것을 보면서 나는 막연히 지훈 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의 언니와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어쩐지 언니처럼 몸이 가늘고 얼굴이 하얀 사람일 거라고. 그가 엄마보다는 내 쪽에 가까운 나이일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약속한 카페는 주말이어서인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주앉아 각자의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커플과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는 아저씨를 지나치자 넓은 테이블에 내 또래의 한 무리가 자리를 차지한 채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웬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2: 혹시 황서인?
1: 뜻밖인 모습에 튕기듯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다.
2: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1: 나는 공연이 들썩이는 심장을 모르는 척하면서 엉거주춤 자리에 앉아 그를 보았다. 꾹 담은 일자 입술과 조금 팬 양볼, 그리고 각진 턱으로 이어지는 얼굴 아래쪽은 신중하고 엄격한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강인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그 사실에 괜히 겁이 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경 너머의 눈이 놀랍도록 맑았다. 더 안심한 것은 이 사람의 구름이 조금 떨고 있다는 것. 차분한 모습과 대조적이어서 나는 얕게 웃었다.
0: 저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1: 그 모습이 귀여웠다. 얼마간 풀어진 마음으로
0: 안녕하세요
1: 하자 담임은
3: 반가워요
1: 라며 살짝 미소 지었다. 담임의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내가 주문한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 그가 입을 뗐다.
3: 서인의 엄마를 만났어요.
1: 담임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많이 괴로워하는 듯 했다고. 하지만 섣불리 나와 엄마를 만나게 해선 안 된다 생각했다고 했다.
3: 서인은 명백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니까요. 지금은 서인의 시간이에요.
1: 내 표정이 어땠을까? 담임이 분명한 언어로 가정폭력이라고 말하자 가슴께가 아파왔다.

0: 과실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난 타인에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러나 내 몸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들을. 내 말은 바구니 안에 담긴 돌멩이처럼 뒤죽박죽 굴러다녔다. 제멋대로 튀어나왔고 멀리로 굴러갔다. 대굴대굴 구르는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다급했다.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말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내 안에 이렇게나 많은 돌멩이가 있는 줄 몰랐다. 그것들을 이 사람에게 다 흩뿌려 놓을 줄 몰랐다.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을 줄 몰랐다. 세상에 보아야 할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듯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걸까? 내가 그 시선을 피하는 순간에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떤 기억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는 때에도 그의 눈은 변함없이 내게 머물러 있었고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나는 모든 소음과 배경이 말끔하게 삭제된 곳에서 그 맑은 눈빛과 단 둘이 어디론가 다녀온 기분이 됐다. 이 기분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말을 마치자 담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1: 미안해요.
2: 미안하다? 미안하다니.
0: 어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엄마는 물론 할머니조차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자 내가 몹시도 그 말을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를 향해 고개 숙인 사람은 엄마가 아닌 담임이었다. 나는 어째서 당신이 미안하냐고 대묻지 않았다. 그냥 네, 했다. 그러자 담임이 조금 머뭇거렸다. 내 짧은 대답 때문은 아니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분명했다. 담임의 구름이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비눗방울처럼 보글보글 부푸는 게 보였다. 내 얘기를 들을 때 얕게 이는 파도처럼 움직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듣고 싶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어른에게 그가 보여준 눈빛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2: 제가 듣고 있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0: 나는 담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구름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담임에게는 딸이 있었다. 담임의 인생은 모든 게 빨랐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아이가 늦었다. 담임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서야 겨우 임신을 했다. 사소한 숙제조차 미룬 적 없던 담임은 임신 사실이 특별히 기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것을 하나 해치운 기분이었다. 이제 다음 문제를 해결하듯 아이를 키워낼 것이었다. 남편은 달랐다. 그는 딸이 여러 젖힌 한 세계를 만끽하는데 온 정신을 빼앗겼다. 딸이 처음

0: 처음으로 한 말도 아바였다. 딸이 처음 걸었을 때,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할 때,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할 때도 함께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담임은 삶이라는 틀의 귀를 띠느라 바빴다. 자녀가 있는 여자 교사로서는 드물게 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악착 같았고 목표로 세운 장학사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지만 사는 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담임은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딸에게 지극한 사람이고 사람이 좋았지만 생활력은 없었다. 교사 신분의 아내를 내세워 빚을 져 번번이 사업을 벌이고 실패했다. 세 번째 사업 실패를 겪었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남편에게 딸을 위해서 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육권은 담임의 것이었다. 담임은 삶에 난 구멍들을 해결하는 데 타고난 사람이었다. 딸과 자신에게서 무능력한 남편을 떼어놓았으니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딸의 말수가 크게 줄었어도 평생 학생들을 봐온 그였으니 딸이 그저 사춘기를 심하게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담임은 딸을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처럼 대했다.
1: 딸이 그의 이름은 가연이에요. 남편과 우편을 뒤져가며 지은 이름이었죠. 아름답고 곱게 살라고. 딸이 떠나고 이름을 처음 불러보네요. 가연.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자기 삶을 살고 있겠죠? 직장에 다니고 자기만의 공간도 갖고 어쩌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연이는 없네요. 그 애가 떠난 뒤에 저는 가연이가 갖지 못한 미래를 자주 생각해요. 내가 빼앗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요. 그렇지만 서인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서인은 계속 걸어나갈 거고 곧 넘어가 보일 거예요. 원하는 곳에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기억해요. 서인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믿는 대로 하면 돼요.
0: 딸의 죽음 이후 담임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딸 같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이다. 담임이 세상을 감옥처럼 느끼는 학생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왔다는 사실은 후에 바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말을 마친 담임은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자퇴에 대한 내 굳은 결심을 재확인한 뒤에 필요한 절차가 있지만 자신이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내고 있으라고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도. 나는 그 말에도 네 했다.

0: 지윤.
1: 언니, 이번 주말에는 파티다.
0: 바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서인의 자퇴 소식을 들은 바인은 자신이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1: 언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비밀로만 해주면 돼.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해주시면 안 돼요. 내비를 종료합니다.
1: 제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시오.
2: 소경덕으로부터 다양한 가르침을 받는 이지함.
3: 서서 전에 나와 함께 음양오행을 연구하지 않겠나?
4: 날짜 톡 빠지겠네.
1: 난 어사와도 싫고 챔피언 벨트도 싫어. 오글거려. 게다가 오픈카를 타고 며칠씩
5: 예문관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

0: 절친 안명세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지함은
1: 저기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던데 알고 있었나?
0: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붕어하자 제12대 왕으로 즉위한 인종.
2: 피걸론 20대 청춘이시잖아.
0: 인종은 29, 20대의 끄트머리를 잡고 뭐 어쨌든 20대에 왕위에 오른 인물 되시겠다.
2: 젊은 임금이신데 건강 이상설이 있다는 거야? 에이, 아직 성인병을 걱정할 나이도 아니고.
1: 안색이 좋지 않고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군.
2: 다이어트 중이시겠지.
1: 다이어트?
2: 영양 불균형으로 피부 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안색도 좋지 않고 뭐 부종, 저혈압, 빈혈, 탈모.
1: 아니 아니니까 소문이 떠돌겠지. 아니 만약

0: 다이어트 중이라면 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겠나?
1: 하긴 소문이 돌만도 하지.
0: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뜯어 먹으면 연명을 하고 있는데 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끝나지 않고 있어.
1: 난 젊은 주상께서 반드시 자리를 지켜낼 거라고 생각해.
0: 이복의 명세, 지금의 임금이 어떻게 임금이 되셨나? 게다가 소윤 세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네.
1: 또다시 대윤과 소윤의 쟁탈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
0: 꼬리에 불붙은 생쥐가 또다시 궁 안을 돌아다닌단 말이 있어.
1: 꼬리에 불이 붙은 생쥐라. 이 사람이, 그 끔찍한 소리 그 함부로 하지 마.
2: 꼬리에 불붙은 생쥐 소리가 나오자 난색을 표하는 안명세?

0: 중종 후반에 발생한 고리에 불붙은 생쥐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하나, 둘, 셋, 고리야!
2: 내가 먼저 불붙여준 게 아니야! 고리야!
0: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세자 2호. 훗날에 인정되시겠다. 세자의 거처인 동궁전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다.
3: 동궁전에 불이 났단 말이냐?
4: 전하, 불길이 이미 지붕을 타고 치솟고 있습니다만.
3: 세자는, 세자와 세자비는?

0: 뭘 체크한다고?
1: 그 국과수로부터 동궁전 화재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0: 오밤중에 갑자기 동궁전에서 불이 난 원인이 뭐라고 하더냐?
1: 그 원인이
0: 빨리 빨리 사실대로 전해라.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1: 그 범인이
0: 아니 방화범이 있었단 말이냐?
1: 예. 근데 그 방화범
0: 방화범이
1: 그 생쥐입니다.
0: 뭐? 생쥐? 제리, 톰과 제리의 그 제리, 그 생쥐 말이냐?
1: 예. 전화.
0: 대답이 늦구만.
1: 그 제리요? 네.
0: 아니야. 톰이라면 모를까. 제리가 그럴 리가 없다. 사고는 주로 톰이 치지. 고양이 망신시키는 톰! 나의 제리는 그렇지 않아!

0: 외삼촌은 화재의 원인은 생지 뒤에 새어머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1: 태어나서 일주일도 못 돼 생모를 잃은 인종은 셀럽 개입이 문정왕후의 관리와 통제하에 성장했다.
2: 국과수 발표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은 꼬리에 불이 붙은 생쥐입니다.
1: 인종 곁에서 오래전부터 밀착 경호를 해왔던 인종의 외삼촌 유님 되시겠다.
2: 설마 생쥐가 지 손으로, 아니 지 발로 자기 꼬리에 불을 붙였겠습니까?
0: 아, 그렇다고 새어머님께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2: 아니라는 증거는요?
0: 그분은 내가 초등학교 때 소풍마다 따라오셨던 분이에요. 다른 엄마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싸올 때도 그분은 5단 찬압 도시락을 준비한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2: 보소... 소풍에 따라가서 사고를 조작할 기회를 엿본 거라면...
0: 외삼촌...
2: 도시락에 독약을 톡톡 친 거라면요?
0: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2: 이젠 세자마마께서도 어린이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앞에 권좌가 톡 하고 날아갑니다.
0: 제발 좀 그만들 하세요.

0: 설마 세자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1: 중종의 세 번째 부인으로 당시 정비였던 문정왕후.
0: 마음대로 하라고 해. 쥐가 입은 있으나 그 입으로 고자질을 할 것도 아니고.
2: 그렇지.
0: 웃어? 웃어? 너 진짜 일 이따위로 할 거야?
2: 아니, 저렇게 빨리 저 소방차가 달려올 줄은 저도.

0: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 즉 장차 명종의 외삼촌 되시겠다.
1: 헬기까지 출동을 했어.
2: 아, 그러니까 헬기는 왜 뜨냐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냥 헬기
1: 미리 그냥... 소방도로를 봉쇄하던지 구조를 막았어야지.
2: 누나, 그 생각까지는 내가 미처 못해가지고.
1: 내가 이 나라의 왕비야.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아니 그러냐?
0: 자, 왕위 계승 서열상으로는
3: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접니다. 제가 되어야죠. 순서가 그렇고 순리가 그래요.
4: 그러나
5: 카드 슬래시 언컨셔스. 예.
0: 문정왕후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경원대군을.
5: 나도 엄마 나도 짱 먹을 거야. 퀸 에오. 아! 퀸 마마.
0: 조선 제13대 왕 명정 되시겠다.
1: 내 나이 서른하고도 내세 낳은 아들이야.
2: 아 맞아 나 진짜 그때 누나 막 출산하다가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내가.
1: 넌 내 목숨을 놓고 딜을 했어. 아들이란 확신이 있었거든.
0: 딸 넷을 낳고 라스트 찬스에 아들 명종을 얻은 문정왕후. 조선시대 서른 중반인 여성의 출산은 그야말로 산모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1: 난 욕망의 여자야. 욕망의 전차. 욕망의 폭주기관차. 내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 똑바로 하란 말이야.
2: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누님.

0: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1: 예, 아버님. 절대 어머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0: 많은 대신들이 왕비를 탄핵하라고 상소를 올리지만 딱히 증거가 없어.
1: 증거가 있건 없건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서 이쯤에서 사건을 덮고 싶습니다.
0: 오, 그렇게 하겠느냐?
1: 예, 앞으로 어머님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송구할 뿐입니다.
0: 백성들은 원래 궁안의 일을 숙덕거리길 좋아한다. 요즘 왕비가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1: 저 때문입니다.
0: 가짜뉴스에 마음이 흔들려선 아니 된다. 소문이 무성할수록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해. 알겠느냐?
1: 예, 아버님.
2: 동궁전 화재의 방화범으로 문정왕후가 지목되자 어린 자신을 돌봐준 문정왕후에 대한 고마움에 사건을 덮는 인정.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3: 세자 이호
4: 일동 준비 시작.
5: 세자!
2: 조카의 다음 왕위를 사수하려는 인종의 외삼촌 일명 대윤 유님과
4: 아이고 엉망이구만. 자, 우리 팀 경원 대군 이환
6: 이발 장년 서세영
5: 대군
2: 조카를 위해 다음 왕위를 스틸하려는 명종의 외삼촌 일명 소윤 윤원영. 두 윤씨 집안의 왕권 쟁탈전을 사람들은 대윤과 소윤의 전쟁이라 불렀다.

0: 그 알고 보면 사고는 톰보다 제리가 더 많이 치지 않았나요? 톰 화이팅! 이명호.
1: 저는 뭐 욕망 그런 거 몰라요. 우유빛깔 이자영.
2: 아, 이윤원 형!
3: 아, 그 형이 아니구나. 이규창이었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명장인 충렬공 김방경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방경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항파두리성을 찾아가 볼 텐데요. 항파두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김방경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방경 장군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고려 강종 때인 1212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방경 장군은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네. 우리 역사서에는 몽골의 침략과 왜구의 침략을 꿋꿋하게 막아낸 장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은 2016년 2월의 호국인물로 김방경 장군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럼 김방경 장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네. 그 워낙 고집이 세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길바닥에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나 말들이 모두 어린 김방경을 요리조리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고려사 김방경 열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 네. 김방경 장군의 관직 생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17살 때부터 하급 무관직인 산원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2: 네.
1: 서북면 병마 판관으로 있던 1248년에는 청천강 하구에 있는 위도에서 몽골군을 몰아내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도 주변을 간척을 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 네. 김방경 장군은 특히 왜구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죠?
1: 예, 그렇습니다. 김방경 장군이 종사품 관직인 지여사 대사로 있을 때는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에 침입한 왜구들을 물리쳤고요.
2: 네.
1: 고려군 지휘관으로 참여한 제2차 일본 정벌에서는 대마도의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을 했습니다. 이후 86살 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김방경 장군은 2년 후인 1300년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2: 네. 작가님, 김방경 장군과 관련이 있는 항파두리성은 어떤 곳인가요?
1: 네.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지인 항파두리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 네.
1: 항파두리성의 외성은 적들이 접근할 때 연막 전술을 펼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토성 위에다 잿가루를 잔뜩 뿌린 후에 꼬리에 빗자루가 달린 말을 달리게 해서 연막탄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럼 항파두리성은 김방경 장군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1: 네, 삼별초의 기세가 등등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김방경 장군을 선봉장으로 하는 여몽연합군을 제주도로 급파했는데요. 제주도에 도착한 여몽연합군은 연일 총공세를 펼쳤고요. 결국 삼별초는 한라산 쪽으로 퇴각을 했다가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2: 네.
1: 현재 항파두리성에는 전시관, 기념비, 토성의 단면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김방경 장군과 항파두리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단순 사고냐 피격이냐 관심이 쏠렸던 남우호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비행체의 타격이다. 이번 화재 원인이 외부의 공격이었다는 게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타격 지점과 파손 상태까지 공식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남우호.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 조사단이 8일부터 CCTV와 기록 장치,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해 내린 1차 결론은 외부 공격이었습니다.
2: 약 1분 간격으로
3: 박일 외교부 대변하였고
1: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한 대가 배 뒷부분 평형수 탱크 외판을 타격해 기관실 발화가 시작됐고 1분 뒤 같은 곳을 2차 타격해 화재가 급격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선박 본체가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습니다. 화재로 불탄 선내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누가 어떤 비행체를 발사한 건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1: 조사 결과 발표 직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구상 참여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남우호 선원들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바이 시내 모처에서 휴식 중인 선원 한 분을 KBS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했지만 부상과 치료의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단독 보도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두바이 시내의 한 호텔입니다. 호텔 로비에 남우호 선원들이 보입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찬 남성이 한국인 선원 6명 중 1명입니다. 취재진과 대화할 때는 목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오른쪽 눈 주변에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다쳤고 두바이 도착 직후 긴급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인 선원은 공식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 선사인 HMM은 지난 6일 해당 선원의 부상을 파악했다며 입원할 정도가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선원도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5: 휴게 시간이라 폭발 당시 상황은 잘 모릅니다. 호텔에서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4: 선원들은 두바이 시내 숙소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위해 남우호를 오가고 있습니다. HMM 측은 정부 조사 결과 외부 비행체 공격이 확인되면서 남우호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수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선원 24명 전원이 다시 남우호에 올라 공해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남우호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선 오늘도 선박 피격이 계속됐습니다. 오만에 있는 이도윤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종전 합의가 늦어지면서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어떤 선박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6: 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바다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고요.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여기서 벌크선 한 척이 정체물을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선원은 없었지만 선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당국이 불을 끈 상태고 발사체 종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이런 와중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세 외에 비용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해적 케이블 사용료라던데 이번엔 어떤 명목입니까?
6: 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 유럽 등을 잇는 인터넷 케이블이 최소 7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케이블에 대해서 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건데요. 이란 반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관할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란 매체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군사 공격도 시사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 삼아서 인터넷 등 통신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0: 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상 충돌은 계속 이어질까요?
6: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은 미군 기지와 함선 공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이 지난 8일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나왔습니다. 혁명 수비대 항공 우주군 사령관도 미사일과 드론이 영내 미국 목표물과 함선을 조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곤혹스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침묵입니다. 종전 합의안에 대해 이란이 곧 답을 줄 거라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답변 대신 들려온 건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잠수함 증강 배치 소식입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7: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등을 고려해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반관영 메을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8: 이제부터 미국을 따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란 육군 대변인.
7: 미국이 최근 이란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과 홍콩 등의 기업에 제재를 가하자 맞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종전 협상과 관련된 이란 측의 입장은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답변 시한이 이미 24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합의를 서두르는 미국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8: 이란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나요?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알게 되겠죠.
7: 프랑스 방송 LG

0: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라늄 반출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회견에 앞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는 북한군 부대가 처음 참가해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 정복 차림의 북한군 부대가 총을 들고 행진합니다. 러시아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열병식의 유일한 외국군이었던 북한군에게 러시아 매체는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2: 이 과정에서 북한군 전사들은 대대적인 영웅주의와 자기 희생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 등 북한 대표단이 기립박수로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번 행진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동맹관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축전을 보내 평양은 언제나 형제 같은 러시아인민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란 간 종전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3: 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립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1: 미국은 이 제안을 이미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이란 전쟁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 24일, 정치권의 시계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광주와 인천 현장에선 내란 청산과 유능한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일자가는
5: 인사!
4: 지방선거
5: 승리!
6: 주요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 야당보다 먼저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내걸고 내란 청산과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예고했습니다.
7: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0: 더불어민주당 대표
7: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부리뽑을 수 있습니다.
6: 지지 기반인 광주는 당대표가, 원내 두석이 걸린 인천은 원내대표가 이틀 연속 지원사격했습니다.
8: 이재명 정부의 뜻을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6: 다음 주엔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제주까지 전국을 훑을 예정입니다. 공천 불복에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공천 못 받았다고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 당원들도 복당은 영구 불가라고 했습니다.
9: 누구 마음대로 복당을 합니까?
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9: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6: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신경전도 고조 중입니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는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국힘 제로한다더니 민주진영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현장은 부산 북구 갑이었습니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총집결해 지원 사격을 본격화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진행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까지 보수 야권 후보들의 맞불 현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슈 띄우기까지 박효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 지도부와 중진, 지역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끄내기 말고 진짜 북구 사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 확실하게 찍어야 됩니다.
10: 송원석 국민의힘 아시겠죠? 원내대표.
11: 북구의 아들 누굽니까?
10: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 부산 북갑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제안도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1: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10: 아니라
11: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10: 같은 시각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선거사무소를 정식으로 연 가운데 한 후보는 퇴로를 불사르고 왔다. 자신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맞섰습니다.
12: 저는 제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10: 한동훈 무소속 부산 재건하는 후보.
12: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3: 오늘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 폭탄이라며

0: 집값은 더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올 거라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과세는 철회하고 공급이 늘도록 부동산 규제부터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들으신 대로 서울 집값의 향배를 가를 분기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고 세율 82.5%, 다주택자들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을 회수하는 매물 잠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과거와는 다르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2: 매물 유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유예 조치 4년 만입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전 8억 5천만 원에 산 서울 마포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면 어제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억 5천만 원이 매겨집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예 팔지 않으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잠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하루 8만 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건대로 줄었습니다.
3: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못 들어가면 이제 매매는 어렵다고 다 상담이 돼서 이제 다 통화를 해봐야 돼.
2: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정부가 매물 유도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 절벽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 우려를 일축하며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무제한 고깃집으로 호응을 받았던 명륜 진사갈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 돈을 싼 금리에 빌려와서는 최대 18%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5: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가맹점들에 직접 대출을 해줬습니다. 개업 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 점주에게 접근했습니다. 문제는 높은 금리.
6: 15%밖에 이르면 이런 걸 했죠. 완전히 빼도 받고 못 사게 만들어놓고 계약금까지 다 지불해야 되니까.
5: 금융위와 공정위 조사 결과 정작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3에서 6% 저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명륜당 대표가 소유한 대부업체들로 흘러갔고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최대 18%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저리로 나랏돈을 빌려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대출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선 정책자금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7: 중간에서 이자 차익만 한 것만 수십억 원이에요. 점주들이 돈을 버는 거와 상관없이 가맹본부는 가맹점들만 늘리면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고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를 강제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례 등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0: 일제강점기 만주 벌판에서 독특한 개성의 세 남성이 맞붙습니다. 각자의 욕망과 자존심을 건 광기의 추격전을 세 명의 놈들이 유쾌하게 쏘아내냅니다. 한국식 서부극의 시작을 알린 이 영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경화 기자입니다.
1: 찾으시죠.
2: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그 지도가 뭔 줄 알아?
3: 황량한 만주 벌판의 열차터리범 윤태구. 우연히 보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하나 훔치면서 욕망의 질주극은 시작됩니다.
4: 뭐다! 가서 보여줄게. 빨리 가자.
3: 마적단 두목 박창희에게 걸린 거액의 돈을 쫓는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과
2: 나랑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가보는 거야. 내가 이거서
3: 윤태구와 과거 악연으로 얽힌 박창희까지 추격전은 갈수록 격렬해진다.

0: 영화적인 어떤 그 쾌감, 어떻게 하면
1: 송강호.
0: 그 웨스턴 영화를 빌려가지고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재미나게 표현할까.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변주죠.
2: 꿈과 목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쫓고 쫓기는 인생. 인간의 광기, 뒤섞인 선악이 한국형 웨스턴으로 재현돼 만주벌판을 내달립니다.
3: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인생의 모습을
1: 그런 강한 좋은 놈 나쁜 놈
3: 표현을
1: 이상한
3: 그려보고 싶었던 거죠.
2: 2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제작비, 정상급 주연 배우 송강호, 정우성, 이병헌의 동반 캐스팅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선 보기 드물었던 압도적 스케일과 장르적 실험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놈놈놈. 1971년 쇠사슬을 끊어라 이후 명맥이 끊긴 만주 웨스턴을 되살렸습니다.
4: 한국 영화로서 과거의 역사를 리바이벌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놈놈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에서도 서부극을 담아낸 블록버스터 상업영화 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3: 이런 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나? 그런 로망들이 다 표현돼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다 미쳐서 찍었던
2: 거친 총성과 박진감 넘치는 주제곡, 치밀하게 설계된 음향 역시 한국형 서부극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은 시도입니다. KBS 뉴스 현경아입니다.
1: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2027 AFC 아시안컵 본선 조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조에 속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그리고 레바논, 예멘전의 승자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는데요. 포트2의 이라크, 요르단을 피하고 포트4의 북한과도 엇갈렸고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 역시 다른 조라서 조 편성은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베트남과의 맞대결인데요. 베트남 대표팀은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훈재 코치 등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코칭 스태프를 꾸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은 내년 1월 7일부터 사우디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6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프로농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KBS N 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노가 드디어 K-SIT을 잡고 한 점차 첫 승을 거뒀죠?
1: 네, 소노가 시즌 종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KCC에게 81대 80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자칫하면 0대4로 질 뻔했던 시리즈를 일단은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승리로 소노는 현재 시리즈 전적 0승 3패에서 1승 3패로 조금 따라잡았고요. 아직 0승 3패에서 시리즈를 뒤집은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1말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0: 네, 두 경기 연속 한 점차 승부였네요. 경기 종료 맞습니다. 직전까지도 결과를 알기 힘든 접전이었죠.
1: 네, 어제 열린 3차전에서도 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쇼농 선수에게 마지막 잘 두 개를 내주면서 고배를 맞았던 소노였는데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전반에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잡았지만 3쿼터에 놓치고 4쿼터에는 접전 양상이 이어졌죠. 네. 양 팀 모두 이틀 연속 경기라 그런지 발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힘들었던 4차전이었지만 이 소노는 이정현과 임동섭 등이 활약하면서 4쿼터를 대접전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네. 승부는 마지막에 갈렸는데요. 이 허훈 선수가 이 자유투 두 개 중 한 개만을 넘으면서 80대 80으로 동점이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때 이정현 선수가 기습적인 커트인으로 0.9초를 남기고 자유투 두 개를 얻으면서 기사를 생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정말 어제와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죠. 선수의 활약상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1: 네. 일단 이정현 선수가 0.9초를 남기고 위닝 자유투를 넣어줬습니다.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었지만 1구만 먼저 넣고 나머지 0.9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번째 자유투를 놓치면서 이 반격에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정현 선수가 후반 3.4개를 포함해 22득점을 기록했고요. 임동섭 선수가 14득점, 레이던 나이트가 15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KCC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0: 네, 승부는 이제 5차전으로 넘어가는데 소노가 우승하면 KBL의 새 역사를 쓰게 되죠.
1: 맞습니다. 역시나 오늘 승리도 그렇고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KCC가 우승하면은 6위 팀으로서 올라가서 우승한 최초의 팀이 되고요. 네. 소노는 이제 0승 3패를 뒤집고 우승한 최초의 팀에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일에 열리는 5차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반격에 성공했네요.
1: 네,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반격했습니다. 디트로이트와의 동부 준결승 첫 두 경기를 모두 지면서 이 분위기가 어두웠던 클리블랜드인데 오늘 홈에서 116대 109로 승리하며 추격에 시작했습니다. 네. 4차전은 화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0: 네, 2쿼터에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죠?
1: 네, 1쿼터는 32대 35 접전이었지만 2쿼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쿼터에 32대 18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이 분위기를 잡아갔고요. 마지막에 디트로이트 추격이 거세긴 했지만 오늘 제임스 하든 선수와 도노반 미첼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0: 네, 클리블랜드 승리의 주역은 히든 그리고 미첼 선수였죠.
1: 그렇습니다. 오늘 제임스 하든이 19득점, 어시스트 7개, 무엇보다 승부처에 이 중요한 5점을 연달아 넣어주면서 상대의 추격을 따돌렸고요. 또 도노반 미첼 역시 3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팀이 패할 때마다 약간 좀 부진해가지고 말이 많았던 두 선수인데 오늘만큼은 이름값을 해주었습니다.
0: 네.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파죽에 3연승을 거뒀네요.
1: 네, NBA 전체 승률 1위 팀답게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또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131대 108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현재 시리즈 전적 3대 0으로 1승만 추가하면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3쿼터에서 분위기가 전환됐죠?
1: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클라호마 시티가 후반 들어서 강한 수비를 앞세워 흐름을 뒤집었는데요. 3쿼터에 33대 20, 4쿼터에 41대 29로 크게 앞서가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도 23득점을 기록했고 또 AJ 미첼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 깜짝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24득점 10어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0: 네.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나요?
1: 네, 오늘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라도 뭐 챗 홈그랜 선수가 18득점 9리바운드로 활약을 해주면서 인사이드를 지켜줬고요. LA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 선수가 오늘도 뛰지 못한 가운데 이 르브론 제임스가 19득점 8어시스트로 분투했지만 이 마지막 이 오클라마 시티 썬더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0: 네, NBA 준결승 4차전은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1: 네, 내일은 뉴욕 니스와 필라델피아가 4차전을 갖습니다. 뉴욕이 무난하게 3-0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직력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 시리즈 열리게 되는데 빅터 웬반야마의 존재감이 빛나면서 샌안토니오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미네소타가 홈에서 경기를 갖긴 하지만 이 웬반야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상은 시리즈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프로농구 소식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한화 팬들이 단단히 뿌리 났네요.
2: 네, 성적 부진과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소식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한화죠.
0: 네.
2: 지난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거뒀던 팀이 하위권으로 처지자 팬들이 트럭 시위를 통해 의견 표출에 나섰습니다.
0: 예.
2: 일부 팬들은 서울에 위치한 하나그룹 본사와 대전구장에 메시지를 담은 트럭을 보냈는데요. 해당 팬들은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와 구단 프런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하나는 오늘 폭발적인 타선을 보여주면서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죠.
2: 네, 하나가 LG를 9-3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거뒀습니다. 하나는 2회 말 2사 1-2루 찬스에서 터진 김태현 선수의 1타점 적시타와 이후 1-2루 상황에서 나온 황영목 선수의 싹쓸이 2타점 적시 3루타로 3-0까지 먼저 도망갔습니다.
0: 네네.
2: 하나는 4회 말 강백호 선수의 솔로 홈런과 황영목 선수의 추가 적시타 등을 더해 7-0까지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LG가 뒤늦게 3점을 따라갔지만 이미 승패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0: 네네. 자, 육성 선수로 출발한 한화 선발 박준영이 인상적인 데뷔전 선발승을 거뒀죠.
2: 네, 올해 육성 선수로 입단해 퓨처스리그에서 최근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박준영 선수죠. 말 그대로 난세 영웅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2: 오늘 LG 강타선을 상대로 5이닝 동안 단 3안타와 3볼넷만을 허용했고요. 삼진 2개를 곁들여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0: 네네.
2: 하나는 그동안 외국인 선수와 문동주 선수의 부상으로 선발진 운영에 고민이 깊었는데요. 박준영 선수는 하나 투수진의 약점으로 꼽힌 제구력 부분에서 장점을 보이며 데뷔 첫 승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0: 네. 자, 고척에서는 안치홍의 9회 말 말루포로 최하위 키움이 선두 KT를 잡고 5연패를 끊어냈네요.
2: 네, 리그 최하위 키움이 단독 선두 KT를 5-1로 꺾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과 KT는 오늘 8회까지 서로 한 점씩만을 주고받는 치열한 투수전을 벌였는데요. 승부는 9회에 갈렸습니다.
0: 네.
2: 키움은 9회 말 오선진, 박주홍 선수의 연속 안타와 서건창 선수의 고의사구로 1사 만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후 타석에 들어선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 선수가 경기를 끝내는 만루 홈런을 날리며 팀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 홈런은 안치홍 선수의 개인 커리어 첫 끝내기 만루 홈런이기도
0: 그렇군요.
2: 했습니다.
0: 네. 자, 키움의 슈퍼로키 박준현 선수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지난 경기에 부진을 씻어냈죠.
2: 네, 키움의 특급 유망주 박준현 선수 오늘은 5이닝 2안타 4볼넷 2탈 3진 무실점 피칭으로 지난 경기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의 악몽을 떨쳐냈습니다. 박준현 선수 오늘은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 시속 157km까지 나왔는데요. 슬라이더 최고 구속이 145km가 나올 정도로 여러모로 좋은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0: 네네. 자, 다음은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롯데가 기아를 잡고 2연패에서 탈출했네요.
2: 네, 롯데가 기아를 7-3으로 꺾고 수입패를 면했습니다. 롯데는 1회 초 기아 김도영과 아데를린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0-2로 먼저 끌려갔는데요. 2회 말 공격에서 손호영 선수의 내야 땅볼과 고승민 선수의 1타점 적시 3루타로 2-2 동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0: 네, 네.
2: 이후 레이에스 선수와 전민재 선수의 적시타로 4-2의 리드를 잡았고요. 5회 말 전준우, 노진혁, 손성빈 선수의 타점 행진이 이어지면서 최종 4점차 승리를 얻었습니다.
0: 네. 최근 흐름이 좋지 않던 양팀 선발 롯데 박세웅과 기아 이의리 희비가 엇갈렸군요.
2: 네, 먼저 롯데 선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박세웅 선수 드디어 이겼습니다. 6이닝 4안타 3볼넷 4타에 3진 무실점 호투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끊어냈고요. 타선 지원도 받으면서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반면 이의리 선수는 지난 한화전에 이어 오늘도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0: 네.
2: 2와 3분의 2이닝, 4안타, 3볼넷, 4타의 3진, 4실점을 기록했고요. 팀도 지면서 개인 4패째를 떠안았습니다.
0: 네네. 자, 잠실에서는 잭로그의 호투에 힘입어서 두산이 SSG에 이틀 연속 승리했네요.
2: 네, 두산이 선발 투수 잭로그 선수의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SSG를 3대1로 꺾었습니다. 두산은 2회 말 1타 만루 찬스에서 박찬호 선수의 희생플레이와 상대 실책으로 2점을 먼저 달아났습니다.
0: 네.
2: 이후 3회 말 박준순 선수의 솔로 홈런을 더해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0: 네.
2: 두산은 이후 투수진이 리드를 계속 지켰는데요. 7회 초 1사 2루 상황에서 조영우 선수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았으나 잭로그 선수에 이어 등판한 이병헌, 박치국, 이영하 선수가 리드를 지키며 팀의 승리를 최종 안겼습니다.
0: 네, 네. SSG 최정이 역대 최초 통산 1만 타석을 달성했죠.
2: 네, 최정 선수 KBO 리그에 살아있는 현역 전설이죠. 네. 오늘 두산전 5회 초에 맞이한 세 번째 타석에서 KBO 역대 최초로 개인 통산 1만 타석을 기록했습니다.
0: 네네.
2: 결과는 삼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1만 타석 기록 자체만으로도 대기록이라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이게 몇 경기 몇 년 만에 기록한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2: 자,
0: 끝으로 창원으로 가보죠. 삼성 NC를 꺾고 파죽에 7연승을 질주했네요.
2: 네, 삼성이 NC를 11대1로 대파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0: 네.
2: 삼성은 우선 타선이 장단 심삽 14만타를 터뜨리며 NC 투수진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2회 초 2사 2-3루 찬스에서 유지혁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요. 이후 2사 1루 상황에서 우자욱 선수의 2점 홈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0: 네.
2: 5회 초 5점을 만든 삼성은 비기닝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9회 초 공격서 2점을 더 보태면서 최종 두 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0: 네. 자, 삼성의 최영호, 류지혁이 새로운 기록을 썼죠?
2: 네, 오늘 기록이 참 많이 나온 날인데요. 네. 최영호 선수 2002년 프로 데뷔 후 25시즌 만에 KBO 리그 최초로 4,500루타를 달성했습니다.
0: 네네.
2: 최영호 선수는 오늘 1회 초와 2회 초에 연속해서 중전 안타를 날려 4,500루타 고지를 밟았는데요. 말 그대로 기록의 사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2: 최다 안타 2,632개, 최다 타점 1,764개, 최다 2루타 550개로 현역 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계속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네. 자, 메이저리그로 가보죠.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죠.
2: 네, 이정후 선수 오늘 피츠버그와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5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6회 말 좌전 안타를 날리며 지난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렸는데요. 다만 이정후 선수의 연속 안타 활약에도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에 3대13으로 대패해 이정후 선수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네. LA 다저스의 김혜성과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오늘 안타가 없었죠?
2: 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오늘 애틀랜타전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오늘 3회 초 수비 도중 악송구로 실책까지 범해 아쉬움을 더했는데요. 팀까지 2대7로 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네.
2: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전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만 역시 2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0: 네.
2: 다만 송성문 선수는 이정후, 김혜성 선수와 달리 팀 승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2: 송성문 선수는 5회 양팀이 1대1로 맞선 1사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했는데요. 이후 후속 타자들의 전루타와 적시타로 홈을 밟아 2대1로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0: 네.
2: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최종 4대2로 꺾었습니다.
0: 네. 디트로이트의 거우석은 빅리그 도전이 가까워졌고 애틀란타의 김하성은 재활 후 경기를 시작했다고요?
2: 네. LG 복귀 제안을 뿌리치고 빅리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고우석 선수죠. 한 달 전 AA로 강등돼 아쉬움을 국내 팬들에게 전했었는데요. 지난 9일 약 한 달 만에 AAA로 다시 승격했습니다.
0: 네.
2: 고우석 선수 멤피스전의 구원 등판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이닝 1안타 1볼넷 1타의 삼진 무실점 호투로 좋은 경기력을 첫 등판부터 보이며 AAA에서의 생존 경쟁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0: 네.
2: 애틀랜타 김하성 선수는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볼티모어 산하 AAA팀과의 경기에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낙타수 2안타 1득점 1볼넷 활약을 펼쳤는데요. 팀의 11대2 대승을 이끌기도 한 김하성 선수 곧 복귀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해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프로축구 K리그1은 오늘 두 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울산이 부천을 꺾고 연승을 달렸네요.
3: 네, 울산이 홈에서 부천을 1대0으로 제압을 하면서 그 2연승을 달렸고요. 울산이 7승 2무 4패 승점 23점을 기록을 하면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0: 네, 선수들의 활약 전해주시죠.
3: 네, 울산의 이동경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고요.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전반 24분에 울산 말콩 선수가 강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서 크로스를 올리자 그 이동경 선수가 왼발로 방향을 바꿔서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조현우 선수가 수차례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0: 네, 전북과 안양의 대결은 어떻게 됐나요?
3: 네, 양 팀이 그 안양에서 맞붙었는데 1대1로 경기가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0: 네.
3: 전북이 최근 3연승을 달리다가 오늘 비기면서 승점 22점으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0: 네, 경기 내용도 전해주시죠.
3: 네, 후반 9분에 안양 아일톤 선수가 크로스를 무릎으로 밀어넣어서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전북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30분에 김태현의 크로스를 그 이승우 선수가 문전세도 하면서 차 넣었고요. 이후에 양팀이 추가골 없이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0: 네, K리그1 중간순위 살펴볼까요?
3: 네, 13라운드까지 치러졌는데요. 서울이 8승 2무 3패 승점 2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면서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3: 2위 울산이 서울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전북이 울산에 승점 1점 뒤진 3위입니다. 그리고 포항과 인천, 강원과 제주가 승점 1점 차이로 4위부터 7위까지 촘촘하게 포진을 하면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0: 네, K리그2는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경기 결과 간추려 주시죠.
3: 네, 우선은 그 부산이 홈에서 천안시티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김현미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고 골키퍼 구상민 선수가 연달아 선방쇼를 펼쳤고요. 부산은 지금 9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독주체제를 또 구축한 상황이고요. 그 어제 경기에서 수원삼성이 지금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부산과 그 수원삼성의 승점차가 5점까지 벌어지면서 K리그2에서는 부산이 지금 독주체제 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0: 네, 내년 1월 사우디에서 열릴 아시안컵 조 추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조 편성은 무난하다는 평가죠?
3: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레바논 또는 그 예멘 승자와 조별리그 2조에 편성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나라가 그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격돌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라크, 북한, 카타르 같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면서 일단은 무난한 조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축구대표팀이 정말 오랜 기간 아시안컵 우승이 없죠?
3: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1956년과 60년에 그 2회 대회를 우승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무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3: 직전

0: 2023년 대회 타강에서도 요르단에게 덜미를 잡혔고요. 이번에 그 무려 67년 만에 또 우승을 노리는 상황인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내년이면 벌써 35살이라서 네. 사실상 그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승이 더욱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1: 아시안컵이 뭐 우승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인연이 없었어요. 네.
0: 네, 맞습니다. 계속 그 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했고요.
1: 네.
0: 정말 그 대회 초창기에는 정말 아시아 맹주로 이름을 떨쳤었는데 계속해서 토너먼트에서 좀 발목이 네. 잡히면서 이번에 정말 그 우승에 적기인 상황입니다.
1: 운도 좀 안 따라줬고요.
0: 네.
1: 자, 유럽 프로축구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독일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오늘 경기에 나왔죠?
0: 네, 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고요. 볼프스부르크와의 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전반 15분에 정말 멋진 태클로 실점 위기를 막아냈고요. 일단은 전반만 뛰고 교체 아웃됐고 팀은 후반 11분에 또 올리세의 골로 1-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1: 네.
0: 뮌헨은 이미 뭐 30라운드에서 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상황이고 오늘 승리로 1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1: 네, 프리미어리그 2부 강등이 확정된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했네요.
0: 네, 그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 선발로 나서서 후반 44분까지 뛰었고요. 아쉽게 그 골대를 때리긴 했는데 옵사이드가 또 선언이 됐고
1: 네.
0: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버햄튼은 이미 33라운드에서 2부 강등이 확정된 상황인데 오늘도 0-3으로 지면서 시즌 24패째를 당했고요.
1: 네네.
0: 계속해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자, 이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1번 에이스 미터마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요?
0: 네, 미토마 선수가 후반전에 왼쪽 허벅지 뒷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됐는데요. 햄스트링 쪽 부상이라서 일단 정밀 진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1: 네.
0: 사실 미토마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4시즌째 활약 중이고요. 또 일본 대표팀에서는 그 정말 그 31경기에 출전해서 9골을 터뜨린 에이스라 불리는 선수인데 일본 대표팀도 지금 5일 뒤에 그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1: 네.
0: 이걸 앞두고 또 에이스가 또 다쳤다는 소식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현규 선수는 튀르키예 무대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죠.
0: 네, 베식타스 소속 오영규 선수가 트라부존스포르와의 그 튀르키예 슈페르리그 홈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로 나섰고요. 전반 14분에 그 골키퍼를 향해서 정말 강한 압박을 하면서 또 상대 반칙과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팀 동료가 키커로 나서서 성공을 했지만 그 아쉽게 팀은 1-2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오영규 선수가 그래도 오늘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에 베식타시로 이적을 해서 지금 8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1: 네.
0: 팀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네. 축구대표팀이 다음 주에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고요?
0: 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그 16일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후 4시에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김민재 그리고 오영규와 이재성처럼 기존의 주축 멤버들이 좀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지금 홍 감독이 중앙 수비와 또 윙백 자리를 두고 굉장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깜짝 발탁이 있을지가 주목된 상황입니다.
1: 네. 그 밖에 축구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이란 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에 반드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신 조건으로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 출신 선수들의 비자가 발급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1: 네.
0: 이란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월드컵을 미국에서 그 모든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현재 그 주장 타레미와 수비수 하지 사피 같은 경우에도 그 혁명 수비대 의무 복무를 마친 상황이라서
1: 네, 네.
0: 월드컵에 출전은 하되 또 이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강속구 투수가 늘었는데요. 스포츠맨과 최동원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강속구 투수들이 올해 유난히 부진하죠?
2: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 한화의 김서현, 정우주 선수, 기아의 이유리 선수가 올해 상당히 부진하죠. 이제 김세현 선수는 1군과 2군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한화 문동주 선수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어깨 부상으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이유리 선수는 오늘 롯데전에 등판했는데 2와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이 3회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1: 네. 보통 시속 150km 이상을 던져야 강속구 투수라고 하죠.
0: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뭐 90년대 중반까지는 140km 중반을 넘기면 강속구라고 칭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 150km 이상을 던져야지 강속구 투수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 150km 이상이면 상당히 빠른 공인데 상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151km입니다.
1: 네, 네.
0: 때문에 KBO 리그에서 강속구 투수지만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이 볼 스피드만 보면은 아주 이 평범한 투수가 돼 버리는 거죠.
1: 150km를 저기 타자가 반응을 하면 0.5초도 안 걸린다고 하죠.
0: 이게 그렇습니다.
1: 네, 올해 프로야구에서 강속구 투수들이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0: 자, 야구하면은 먼저 투수를 떠올리죠. 또 투수의 상징은 강속구입니다. 예, 보통 이 투수를 얘기할 때 몇 킬로미터까지 던지냐를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1: 네네.
0: 이런 것처럼 이제 공의 위력을 평가할 때는 이 구속과 제구, 공의 움직임을
1: 그렇죠.
0: 의미하는 네. 무브먼트, 볼 회전 등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이제 구속하고 제구입니다.
1: 네.
0: 볼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예, 빠른 공을 원하는 코스로 원하는 지점에 꽂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이 아무리 빨라도 제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1: 네, 네. 강속구를 던지는데도 프로에서 빛을 못 본 선수들이 투수들이 꽤 있죠.
0: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공식 기록으로 가장 빠른 공은 현재 하나 문동주 선수의 160.1km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동주 선수 이전에 KT에서 은퇴했던 최재성 선수가 있습니다. SK에서 은퇴한 엄정욱 선수도 있고요. 이 최재성, 엄정욱 두 선수가 모두 똑같이 공식 경기에서 158km를 기록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제구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은퇴를 했죠.
1: 네, 말씀하신 대로 투수는 역시 제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강속구를 갖고 있어도 제구가 안 되는 투수들은 일찍 은퇴를 하는데 반대로 140km대 직구라도 제구가 완벽한 투수는 오랫동안 살아남죠.
1: 네.
0: 이 강속구는 일종의 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들이 열광하는데 이 전광판에 158, 159, 160이라는 숫자가 찍히면 야구장에서 그냥 우와 하는 이 감탄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더군다나 이 강속구 투수 같은 경우에는 7퇴면 쳐봐라라는 식으로 이 정면 승부를 걸기 때문에 이제 팬들이 더 열광하는데
1: 네.
0: 이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이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 네.
0: 때문에 이 볼 스피드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1: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구되는 강속구 이게 베스트겠죠.
0: 예, 맞습니다. 박찬호가 예를 들어서 LA 다저스에 입단할 때 이 공은 빨랐는데 제구가 안 좋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넘버원 투수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박찬호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 이 다저스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강속구는 타고나는 거다. 제구는 우리가 가르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 강속구는 타고난다는 점에서 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속구 투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제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두 번째는 빠른 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나이 네. 들고 부상당하면 당연히 구속이 줄어들게 되는데
1: 네.
0: 때가 되면 스피드를 버리고 볼 배합, 구종, 마운드 운영 능력으로 버티는 방법을 체득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이게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류현진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뭐 류현진 선수의 내공이 느껴지죠. 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위 김효주가 거의 5년 만에 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네요.
2: 네, 미국 LPGA 투어에서 뛰는 김효주가 오늘 경기 용인시의 수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를 세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했는데요. 버디 3개,

0: 보기 2개로 한타를 줄이고 최종 합계 9원 더파 207타를 기록해 2위 박현경을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1: 네.
0: 네, 2021년 10월 SK네트워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재패 이후 4년 7개월 만에 올린 국내 통산 15번째 우승입니다. 빙유주는 특히 조카가 보는 앞에서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면서 우승하면 솜사탕 100개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많이 사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기뻐했습니다.
1: 네, 박현경 선수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마지막 홀에서 승부가 났죠?
0: 네, 김효준은 3타차 단독 선두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순탄하게 우승을 거머쥘 걸로 예상됐지만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7번 홀까지 공동 선두가 유지됐는데 박현경이 마지막 홀에서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샷이 오른쪽으로 크게 밀리면서 그린 앞 벙커에 빠진 건데요.
1: 네.
0: 반면 김효준은 특유의 완벽한 아이언샷으로 핀 2m 옆에 공을 보냈습니다. 결국 박현경이 벙커에 발목을 잡혀 보기를 범한 사이에 김효주가 8호 홀을 마무리하면서 한타차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김효주는 이제 US 여자 오픈 출전을 위해 출국하죠?
0: 네, 김효주는 올해 3월 포티넷 파운더스컵과 포드 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하면서 30대에 다시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1: 네.
0: 피로가 쌓여서 현재 허리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회복 관리를 하면서 US 여자 오픈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1: 네.
0: US 여자 오픈은 선수라면 누구나 잘하고 싶은 대회라면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중학생 아마추어 김서아 선수가 최연속 홀인원 기록을 세웠네요.
0: 네, 김서아는 오늘 5번 홀에서 핀까지 160m 거리에서 6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해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14년 3개월 23일로 정규 투어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연속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네, 네.
0: 네, 앞서 2024년 오승인이 세운 15년 11개월 기록을 20개월 넘게 앞당겼습니다.
1: 네.
0: 이미 김서아는 장타 소녀로 유명한데요.
1: 그렇죠. 네.
0: 네, 전날 2라운드에서도 또 무려 311야드의 장타를 터뜨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예, 대단합니다. 거기에 홀인원까지 정말
0: 네.
1: 미래가 밝습니다. 네.
0: 네.
1: 자,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오승택 선수가 KPGA 투어 데뷔 6년 차의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0: 네, 오승택은 오늘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 카운티 영암 45에서 열린 파운더스컵 최종 1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며 경기를 펼친 61명 중 가장 좋은 성적의 스코어를 작성했습니다.
1: 네.
0: 합계 스코어는 12언더파 276타고요. 선두로 출발했지만 한타밖에 줄이지 못한 정찬민을 한타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오승택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기대주로 촉망받았던 선수입니다. 다만 KPGA 투어 데뷔 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1: 네. 네,
0: 군대를 다녀온 뒤 2024년 투어에 복귀해서 49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첫 우승을 일궜습니다.
1: 네, 맨발 투혼을 보여준 임성재 선수는 PGA 투어 특급 대회에서 선두를 내줬네요.
0: 네, 임성재는 오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케이랄로 클럽에서 열린 트위스트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으로 1언더파를 치고 합계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4위에 자리했습니다. 전날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면서 우승을 노렸는데요. 오늘 10번 홀에서 13m 이글퍼트를 잡고 14번 홀에서는 티샷이 호수 옆 너프로 떨어지자 한쪽 신발과 양말을 벗고 호수에 들어가 세컨드샷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샷을 3m 옆에 붙이더니 버디로 연결했는데 15번 홀에서 벙커샷이 관중석을 막고 다시 벙커 안으로 들어가는 불운이 겹쳐서
1: 네.
0: 보기를 범하는 등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0: 네, 임성재는 선두 엘릭스 피츠패트릭의 4타 뒤진 상태에서 최종 라운드를 맞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1대1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다음 시즌 프로배구에서 뛰게 될 외국인 선수들이 오늘 결정이 됐죠. 여자분은 부키리치가 돌아온다고요?
1: 네, 오늘 체코 프라하에서 2026-2027 시즌 V리그 여자부 트라이아웃을 진행했습니다. 네. 선수들의 접근성과 컨디션을 위해서 유럽 위주에서 보통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관장이 전체 1순위로 반야 부키리치를 지명했습니다. 이 부키리치는 이미 우리 V리그 경험이 풍부한데요. 2년 만에 복귀입니다. 네. 특히 지난 2024-2025 시즌에 정관장에서 메가와 함께 활약을 하면서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주역인데요. 고희진 감독과 다시 만나서 보여줄 호흡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다른 팀들도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2순위 현대건설은 미국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던 윌슨을 선택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했고요. 3순위 흥국생명은 쿠바에서 온 엘시 킨델란을 지명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강성혁 감독이 이날 현장에서 메가 선수의 영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더욱 네. 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편 남자부에서도 외국인 선수 1순위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켄트진스키, 또 독일의 베버, 그리고 브라질의 호키, 독일의 얀 지머맨,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느와추쿠, 이 선수를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의 선택을 받게 될지 이 선수들 기대가 됩니다.
0: 네. 기존 팀과 재계약한 외국인 선수도 있죠?
1: 네. 이 남자부 현대캐피탈의 레오, 그리고 우리카드의 아라우조, 또 한국전력의 베논이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세 선수 재계약 외국인 선수 연봉으로 5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IBK기업은행이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GS칼텍스는 득점기계 실바, 이 선수가 무려 4시즌 연속 동행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의 중심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예정이고요. 도로공사에는 모마, 그리고 IBK기업은행에는 빅토리아, 이 선수도 재계약 도장을 찍었는데요. 네. 연봉은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0: 네. 자, 남자 리커브 양궁 대표팀이 양궁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2026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양궁 대표팀이 예열을 제대로 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2026 현대 월드컵 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 진행됐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김우진과 김재덕, 이우석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튀르키예를 만나서 6-0 완파하고 금메달 목에 걸었는데요. 네. 역시 파리올림픽 금메달 3인방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강채영이 중국을 상대로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여제 귀환을 알렸습니다. 더불어서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우진과 오예진이 출전을 했는데요. 결승에서 중국에게 3-5 지면서 은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 남자 개인전에서는 4강 문턱을 모두 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아시안게임을 향한 좋은 예방주사가 됐습니다. 네. 한편 또 컴파운드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0: 네. 자, 남녀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이도현과 서채현이 월드 클라이밍 대회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땄군요.
1: 네, 2026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2차 대회가 중국 우장에서 열렸는데요. 이도현과 서채현이 리드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이도현 같은 경우는 로페스와 결승 기록이 같았는데요. 준결승 성적에서 밀려서 이도현이 동메달 차지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달에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1차 대회 볼더링 종목에서 이도현이 은메달을 따냈는데 이번 2차 대회 리드 동메달까지 해서 두 개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서채연은 여자부 리드 결승에서 동메달 따냈는데요. 서채연은 결승에서 힘을 모두 쏟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0: 뭐 두 선수 꾸준히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국이 8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입니다. 내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3도, 습도는 49%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부산에서 제20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포함한 18개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장애 학생 선수들이 1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선수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개회식 주제는 빛의 항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개식 통고와 함께 선수단 입장이 시작이 되고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MVP에 선정된 김윤지 선수의 영상 응원도 이어져서 참가 선수들에게 큰 희망과 자긍심을 전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고요. 당일인 12일 오후 2시부터 사직 실내체육관 2층 관람객 전용 게이트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 인근의 아시아조각공원 일대에서는 체전 홍보관과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선수들의 멋진 모습도 보고 체육대회 열기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예, 2025년에 발간된 김초엽 작가의 최신 소설집이 있습니다. 양면의 조개껍데기라는 제목인데요. 거기에 실린 첫 번째 소설, 수부다니의 여름휴가라는 제목의 소설을 소개합니다. 1인칭 화자가 도영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글은 자신이 갑작스럽게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그로 인해 발생한 다소 충격적인 자신 집의 상황, 또 저간의 일 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 화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우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그간 자신이 하던 일 때문인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상상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수부단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부단이 그가 화자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최종적인 선택의 목적과 이유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0: 예,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수부단이는 누구고 그가 화자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화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1: 예, 그 소설의 처음에 화자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도영 언니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에 시체 조각인지 내장인지 모를 살점과 피부 껍데기, 뭐 인체 해부 따위가 막 널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인공 피부가 부패해서 악취가 가득한 곳을 언니가 발견하게 해서 또 이웃에게 경찰에게 오해가 없도록 이를 설명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화자는 갑자기 급하게 집만 챙겨서 도망쳐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뭐 마약이나 살인 청부 등에 연루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어떤 종류의 폭력, 불건전한 사건에도 자신은 휘말리지 않았노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또 절대 그런 생각은 없었노라고 힘주어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다 말하겠나라면서 자신이 솜솜 피부관리숍에서 일했고 거기에서 수상한 손님,

0: 했던 겁니다. 적성에도 잘 맞고 또 실제 보기 어려운 심장이나 간을 키우는 일이 화자는 재미있었죠. 그런데 매니저와 말다툼한 끝에 안구배양 파트로 새로 배치되는데요. 아이고, 화자는 물고기 눈알 공포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두운 조명 아래 줄지어선 유리관 속에서 그 붉은 배양액 속에 담겨 둥둥 떠있는 실핏줄이 가득한 눈알을 보면서는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솜솜 피부관리숍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수동 버드나무 거리 입구, 재료와 표면, 인간 본질의 상호관계를 탐구함, 실험적 피부 개선 및 관리 지향, 파트타임 가는 인공장기 및 오가노이드 배양 경험자 우대, 이런 내용이 화자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1: 인공 피부를 만드는 곳이요?
0: 네. 그 고객이 원하는 피부를 설계하고 배양해서 이식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화자는 디자인 단계의 피부를 미니 오가노이드로 만들어서 면역 반응과 기능 테스트를 하고 배양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인공 피부는 그리 낯설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피부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이 보여준 샘플들은 물고기, 부엉이, 펭귄, 늑대, 고양이, 모래, 바위,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전부 진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피부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솜솜 피부관리숍의 손님들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고 믿는 아더킨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태어난 고양이나 늑대 혹은 공룡이라고 믿었죠.
1: 자신을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고 믿는 이들에겐 인공 피부를 가지고 싶다는 갈망이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인공 피부를 만들고 이식하는 일이 승인된 것은 아니었겠죠?
0: 네. 그래서 화자의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 피부를 만들고 만지면서 그 아더킨들의 갈망의 실제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일이 아니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죠. 솜솜 피부관리숍처럼 인공 피부 만드는 곳이 밀집한 성수동을 악의 근원지나 아니면 윤리적 파산의 현장 이렇게 묘사되는 뉴스를 볼 때면 더욱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장도 이 사람 진상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의뢰인의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금속 피부를 만들어 달라는 투부 단위의 신청서였습니다. 금속 피부, 전신, 금속 종류는 무관, 단 물이나 산성 물질에 대한 내구력이 높지 않아야 함. 이것이 수부 단위의 내용이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뢰서를 그는 계속해서 보내오고 또 매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체온 조절이나 세균 감염 등의 피부 기능을 생각해서 금속 피부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금속 피부 대신 제안해 볼 만한 이런 샘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상담하다가는 완곡한 수부 단위의 요구에 결국 지치고 말았죠.
1: 혹시 상담에 지친 사장을 대신해서 소설 속의 화자가 수부 단위 상담을 맡게 되는 건가요?
0: 그랬습니다. 그 화자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면서 금속 피부를 원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면서 수부 단위의 화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피부를 원하는 특별한 이유요? 왜 기계가 되고 싶냐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화자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냐면서 자신은 녹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화자는 수부 단위의 피부 샘플을 우선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가 인간의 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수부 단위는 정교한 인간형 안드로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화 시술을 받아서 거의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부 단위는 인간이 되고 싶은 기계도 아니고 기계가 되고 싶은 인간도 아니고 기계였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기계가 되려는 존재였던 겁니다.
1: 수부 단위에게 금속 피부 시술을 한다고 해도 그건 표면만을 바꾸는 걸 텐데요. 네. 원래 그가 속해 있던 기계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죠?
0: 그래서 화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수부 단위가 갈망하는 것은 기계성인지 아니면 금속성인지 자신을 기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계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금속 피부를 갈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0: 하지만 결국 사장과 화자는 쭈부다니에게 금속 피부를 시술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닌 기계로 태어났으면서도 고생해서 인간이 되었던 쭈부다니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원했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쭈부다니가 가져온 금속 조각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미 제작된 금속 피부 곳곳에 장식용으로 덧댑니다.
1: 예. 쭈부다니가 금속 피부를 원했던 까닭은 뭘까요?
0: 쭈부다니는 남상아란 작가에 의해서 예술성이 발견된 안드로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최소한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갖가지 선정적인 기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뭐 인간과 기계의 사랑 뭐 이런 거 등이겠죠. 이후 두 사람이 예술 창작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이 또한 가십성 기사로 이렇게 소비되면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 남상아의 죽음 이후에 최소한 그러니까 수부단이죠. 그는 남상아의 작품을 독점에서는 해체하고 부수고 녹이고 뭉쳐서 자기 피부에 붙여버렸던 겁니다. 이후 수부단이는 자신의 말대로 휴가를 떠나는데요. 화자는 수부단이가 남상아와 마지막으로 작업한 변화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한 장면이 연출된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수부단이가 바닷가에 놓은 기계 더미들과 함께 누워서 녹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화자는 수부다니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아,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구나라고 말합니다.
1: 수부다니가 실제하는 자신의 존재를 감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소설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존재에 대한 실제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다양하고도 공평한 또 평등하고도 풍요로운 상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1: 예, 장애인 문학 오늘은 김초엽의 소설 수부다니의 여름휴가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운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흔히 창작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작곡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먼저 작곡가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이 진동주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었고요. 91년에 하나가 되자라는 동요로 MBC 창작 동요제 입상을 하면서 작곡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1: 와, 그러면 네. 35년 전부터 작곡가의 길을 걸어오신 건가요?
2: 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창작 동요제 입상 뿐만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분의 노래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 예.
2: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 농내장으로 이 시력을 점점 잃어갔기 때문에 약 10년 전에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농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더니 한 2009년이던가 그때 이제 시각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해 주더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작곡은 제가 1991년 MBC 창작 동요 대회에 처음 이제 출품을 했고 바로 1992년에는 KBS 창작 동요 대회에 또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MBC와 KBS 그 시절에 1990년대 초반에 출품을 했었죠. 전체 곡수는 한 200여 곡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일단 발표된 곡은 한 120, 30곡 되고요. 제가 학교 교과를 한 40여 개 학교 교과를 작곡한 게 큰 보람입니다.
2: 네. 그 교과를 작곡했던 그 학교를 지나갈 때는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1: 그런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작곡하기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2: 네. 그러니까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본인만의 악보를 크게 만들고요. 대형 오선지에 곡을 쓰고 있는데 속도는 느리고 과정은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력이 안 좋아지고 만든 곡들이 더 애착이 간다고 해요.

0: 시각이 좋지 않아진 상태에서 작곡한 노래가 부디 노래가 2022년도에 작곡했고요. 아침의 향기 이혜인 씨 그리고 뭐 섬초롱꽃 또 구절초 이러한 노래들은 사실 위촉곡입니다. 위촉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인협회에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신 나태주 시인님께서 회장으로 계셨던 금강시인마을에서 위촉곡이 연계 섬초롱꽃이에요. 그게 2006년인가 아마 그때 제가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절초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때 동요로 발표된 곡인데 그때도 위촉곡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저에게로 와서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곡으로도 발표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꽃 피는 밤 이것도 제가 작곡한 지 한 5, 6년 됐을까요? 작곡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악보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곡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정말 1년에 한두 곡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1: 네, 진동주 작곡가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는 긍정적인 분이거든요. 시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곡은 꾸준히 작곡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씩씩하신 분 네.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떤 분 만나볼까요?
1: 네, 진동주 작곡가가 연륜이 느껴지는 작곡가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이제 막 작곡가의 길에 입문을 하신 분입니다. 이인태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전맹이에요. 특히 이 KBS 창작 동요대회가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3: 제가 2007년도 KBS 창작 동요대회 작사가로 처음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노랫말을 냈었는데 그게 덜컥 본선에 진출했었고 같이 참가하셨던 작사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제 노랫말을 보시고 감동 많이 받으셨고 저의 음악성을 되게 높이 평가하셔서 작곡가의 길을 한번 걸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점자 악보 자체를 읽는 방법을 몰라서 엄두가 안 났었다가 2009년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또 노랫말 최우수상을 받는 대형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 그때가 한빈맹학교 빗소리 중창단이 또 특별 무대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한빈맹학교 음악 전공과 들어가고 거기서 음악 이론과 컴퓨터 음악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배워나가다 보니까는 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한빈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재작년에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제를 통해서 작곡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작곡가로 데뷔를 한 건데요. 주로 동요를 작곡하고 있고요. 가곡도 하나 발표했고 조만간 어린이 CCM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정말 대단하시군요. 네.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작곡가가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1: 네, TV에 나오는 그 광고 음악이나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서 멜로디언으로 연주해보기도 했고요. 중1 때 트럼펫을 배우면서부터는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곡차곡 자신의 이력을 쌓아갔던 거죠.
2: 근데 네. 점자 악보를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식으로 그러면 작곡을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일단 작곡을 따로 배웠다기보다는 실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터득을 했는데요. 특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후 작업을 할 때 비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함께 작곡의 보람도 들어보시죠.
3: 그 묵자 악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컴퓨터 음악을 배우면서 컴퓨터로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는데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악보화하는 부분은 저 혼자서는 많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악보 쪽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작곡뿐만 아니라 편곡도 그렇고 필요한 악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하고 나면은 항상 그 제가 곡을 쓴 형태가 어떤지 그 악보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실로암복지관 같은 데다 그 점역을 맡겨서 항상 보거든요. 또 제 곡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너무 잘 불러주면은 그때 보람을 또 많이 느낍니다.
1: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잘 불러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그 보람, 그러니까 감동을 느낀 곡이 처음으로 작곡을 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 이인태 작곡가가 성남 창작 동요대회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소리로 전해주는 세상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작곡가로서의 각오도 들어보시죠.

0: 문정은 씨 인테 곡돼 있거든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그 가사 쓰신 분이 문정은 선생님이신 거예요.
1: 네네네 말 그대로 정말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담은 노랫말이라 가지고 특히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라는 그 구절이 저한테는 확 꽂혔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그런 노랫말이라서 어떻게 이 곡을 만들까 표현하다가 저는 정말 발라드 장르의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곡은 진짜 발라드 장르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정적인 그런 발라드틱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진실되게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곡가이고 싶고 정말 제가 만드는 한 곡 한 곡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곡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밝은 선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양재동의 동그라미 사랑.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까지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작 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이제 회사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지? 이런 인간관계 걱정 때문에 긴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의 절반 이상이 사람 관계죠.
1: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0: 예.
1: 네, 실제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하게 되는 사유 1위가 업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동료와의 갈등이라는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통도 기술입니다. 배우면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어요.
0: 예, 소통도 기술이다. 자, 그럼 오늘 그 비법을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1: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쉬운데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입니다.
0: 인사.
1: 네, 인사만 잘해도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곤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네 가지만 때에 맞춰서 잘하셔도 직장 생활 적응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취업하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 3초 인사법을 강조합니다.
0: 예.
1: 상대방과 눈을 꼭 마주치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시간까지 정말 짧죠. 3초면 충분합니다. 특히 출근해서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에게 나는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0: 예, 3초 인사법. 기억하기 참 쉽군요. 그런데 인사를 잘 하고 나서가 또 문제인데요.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나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맞습니다. 긴장하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0: 예.
1: 네. 그럴 때는 절대로 그냥 네 하고 대답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되묻는 과정을 거치시라고 권유드려요. 회사에서 긴장하다 보면 업무 실수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0: 예.
1: 예를 들어서 팀장님 오늘 3시까지 이 서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걸까요? 라고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 실수도 줄이고 상사에게는 꼼꼼한 직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0: 정말 그렇겠군요. 다시 확인을 하는 게 오히려 일을 더 꼼꼼하게 하는 인상을 주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수첩이 나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장을 활용해서 적거나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업무 순서가 복잡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정리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것도 소통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장은 없어요. 흔쾌히 얼마든지 도와주실 겁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너무 말을 빨리 하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 참다가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 천천히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0: 예. 그런데 소통에서 또 어려운 게 언제 말을 거느냐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장 동료가 한창 바쁜데 질문을 언제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아주 현실적이고 생생한 질문이신데요.
0: 예.
1: 저는 교육할 때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로 구분하시라고 쉽게 말씀을 드려요. 빨간불은 동료나 상사가 전화통화 중일 때, 대화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 움직임이 많고 분주해 보일 때라고 설명해 드리고요. 초록색불은 잠시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물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라고 예시로 알려드립니다. 이때 매니저님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살며시 여쭤보고 상대가 괜찮다고 했을 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지금 대화가 어렵다 라고 하면 언제 다시 오면 될까요? 라고 시간 약속을 정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기도 합니다.
0: 예,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끼리 쉬는 시간에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겉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건 저 같은 사람도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0: 예.
1: 특히나 우리가 스몰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주제는 오늘의 날씨, 점심 메뉴, 최근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어제 뉴스에 나왔던 소식,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상점 같은 소재들이 좋습니다. 전혀 무겁지 않잖아요. 이런 주제들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부담 없이 소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주제로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반응을 잘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반응해주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자, 이번엔 반대로 동료가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을 텐데요. 농담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부분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자기 옹호와 권리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몸을 툭툭 치거나 장애를 비하하는 농담을 아무렇진 않게 한다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상대방도 무례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예.
1: 직장은 공적인 장소이잖아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그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는 대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당황해서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지만 실수했을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침묵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입니다. 혼날까봐 무서워서 말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입는 손해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취업하신 당사자분에게도 더 큰 손해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두렵고 겁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즉각적인 보고가 중요해요.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먼저 사과를 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함께 찾는 단계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먼저 정중하게 말문을 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놓았는데 메모지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용기 있고 프로다운 행동입니다. 직장 동료 입장에서도 빨리 알게 되어서 수습할 수 있으니 훨씬 고마워하실 거예요.
0: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결국 나와 회사를 지키는 소통이 되는군요.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또 무조건 동료와 회사의 기준에 맞추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만약에 동료나 상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부분은 자기 결정권과 연결이 되는데요. 내 업무가 많은데도 업무가 계속 주어지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제가 오늘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야근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0: 예, 소통은 결국 나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상대방과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취업 후 적응 중이실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전해주시죠.
1: 네. 제가 말주변이 없고 긴장 많이 한다고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인사 잘하고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과 실수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만 잘하셔도 소통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0: 네. 취업 과정의 실용적이고 알찬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경호가 부릅니다. 금지된 사랑.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5월 한 달은 안내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2: 네, 지난 시간에는 안내견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안내견을 마주했을 때 못 본 듯이 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번 시간에는 안내견과 파트너가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혹시 퍼피워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 퍼피워킹은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부르는 말인가요?
2: 비슷합니다. 네, 퍼피워킹은 안내견이 되기 위한 어린 강아지의 사회화 과정을 말해요. 뛰어난 종견과 모견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안내견 학교에서 약 두 달 정도 돌봄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함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도록 경험을 쌓는 것이죠.
1: 어린 강아지의 사회화를 돕는 퍼피워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퍼피워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 보통 퍼피워커를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안내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강아지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으면서 안내견 학교의 가이드를 잘 준수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퍼피워커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안내견과 함께하기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2: 우선은 안내견 학교에 문의를 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학교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신청자의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요. 신청자가 생활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서 1차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요. 이때 시범견이랑 함께 걸어보면서 안내견 보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실제 거주 환경이나 신청한 그 사람의 생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1: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군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인터뷰가 그 결과가 나고 나면 안내견이 신청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2차 인터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파트너의 후보가 될 안내견과 함께 걸어보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춰보게 됩니다. 네. 이후에 안내견 매칭이 확정되면 예비 파트너로서 안내견 학교에 입소해서 일주일 정도 합숙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 교육에서는 파트너가 스스로의 그 안내견의 일상을 돌볼 수 있도록 식사나 배변, 청결 유지, 놀이 방법 등등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또 안내견의 걸음과 안내견이 보내는 신호를 손끝에 잡은 하늘로 느끼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보행하는 훈련도 받고요. 그뿐 아니라 안내견이 유혹에 이끌려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도 배웁니다.
1: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면 배운 것과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안내견도 강아지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합숙 교육이 끝나면 안내견 파트너의 일상에서 적응을 돕는 현지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 파트너당 한 명의 지도사가 붙어서 일상 적응을 돕는데요. 파트너의 생활 환경에 안내견이 머물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안내견의 반응과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함께하면서 자주 다니는 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고요. 현지 훈련 중에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카페나 뭐 식당 여러 시설들을 함께 방문하면서 지역의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피고 또 안내견 입장이 거부당하는 그런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1: 예,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파트너로 만나기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 같은데요.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2: 아무래도 최종까지 안내견 시험을 통과하는 개체수가 많지는 않고요. 그런 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를 제출하고 처음 안내견을 만날 때까지 저는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1: 예.
2: 네, 그런데 저는 이 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안내견 파트너는 그저 안내견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안내견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의 여부를 넘어서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내견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내견이 필요한 파트너에게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도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안내견 파트너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주간의 파트너 교육을 마친 후에 안내견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2: 네. 비록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3주 만에 마무리되는데 이후에도 꾸준히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담당 지도사에게 연락하면 비정기적으로 사후 관리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게 사실 이번에 안내견이 처음이라서 되게 사소한 변화에도 신경이 쓰이고 아프면 어쩌나 걱정도 엄청 많이 되고 했었는데 지도사 선생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언제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을 하라고 해주셔서 굉장히 또 든든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내견의 파트너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원과 그 체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거나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안내견과 함께하는 이유 뭘까요?
2: 네, 흔히 안내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보행은 물론이고 저는 안내견의 역할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내견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에게 의지해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안내견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배변을 관리를 한다거나 밥을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줘야 하는 것이고요.
1: 예.
2: 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견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고 서로를 믿고 돌보는 관계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도 생기고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1: 예, 서로를 믿고 돌보는 관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내견과 함께 하는 시각장애인을 왜 파트너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안내견과 함께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용기 내서 안내견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은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안내견 이야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현의 나의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누군가 뭘 물어보고 젊은 분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함께 있던 활동 지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외국인이 길을 물었고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청년이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기는 있거든요. 대답하던 청년, 영어가 제법 유창하더라고요.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 어학연수나 해외 대학 교환학생 기회가 많아진 덕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어떨까요? 어학연수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인욱 복지재단에서 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미국 웨스턴 미시건 유니버시티의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5월 17일 일요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전화 02-3210-1409번으로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관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 꽃소식이 들려오고 다양한 축제도 한창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집에만 있는 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시각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을 가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시각장애인이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행 일정과 함께 갈 사람을 정하는 것부터 이왕이면 장애인 친화적인 여행지를 선택하고 그곳의 관광 명소나 숙소 등을 미리 예약하는 것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오늘은 이런 번거로움도 모두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개인 방송 운영자이고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는 분입니다. 잠시 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연구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을 감상합니다. 거미의 노래 듣고 가죠.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0: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이거 몇 페이지짜리 책인지는 몰라도 한 권의 책에서 단 한 페이지만 읽고 넘어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많은 페이지를 읽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 초대석에 모신 손님은 세계라는 책에서 제법 여러 페이지를 읽은 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 모셔서 어느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주혜입니다.
0: 네, 지난해 장애 청년 드림팀 프로젝트 소개하느라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때는 전화 연결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주혜라고 하고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정약용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1: 네, 맞아요.
0: 그 정약용 도서관 어떤 일

0: 하는 곳이었죠?
1: 일단 저희 도서관이 남양주시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국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도서관인데요.
0: 네.
1: 저는 거기서 이제 연속간행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잡지 관리를 일단 1차로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전자자료.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 또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 TTS나 오디오북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0: 와, 그렇군요.
1: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이렇게 사회 곳곳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데 전자도서 같은 거 이용할 때 우리 양주희 씨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1: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시각장애인인데
0: 네.
1: 오디오북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응대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지금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1: 아, 저는 지금 빛을 구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고요.
0: 네.
1: 뭐 크게 확대하면 사물이나 큰 글자 정도도 읽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0: 원인이 뭐래요?
1: 아, RP, 망막색소변성. 가장 흔한 병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그게 왜 이렇게 흔해졌냐 하면요.
1: 네.
0: 이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많이 의학으로 해결이 돼요.
1: 그렇죠.
0: 근데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안과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희귀 질환이 바로 망막색소 변성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망막색소 변성으로 실명했어요.
1: 네네. 저도 사실 이제 슬슬 실명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뭐 최근 들어서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뭐 항상 그 마음가짐 뭐 어떻게 보면 준비를 좀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0: 시력이 언제부터 떨어진 거예요?
1: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는 백내장이 같이 오면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참고로 저는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0: 저 20대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1: 네.
0: 스스로 밝혀주셨네요.
1: 네.
0: 네, 채널을 또 운영하잖아요.
1: 네.
0: 시시각각?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색소변성이라는 그 병명이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명이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지어본 이름입니다.
0: 그 세상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1: 그렇죠.
0: 우리 시력이 점점 떨어지면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였군요.
1: 네.
0: 그 동영상 채널에 그 여행하는 영상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1: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여행 영상이 거의 한 반일 거예요.
0: 와, 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약간 일상이 제 기준으로는 조금 지루하게 반복되는 느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네. 어떤 생활의 활력소?
1: 네.
0: 아, 그렇군요. 평소에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1: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0: 네.
1: 네. 뭐 자주 할 때는 뭐 국내 한 번, 해외 한 번 나갔다 올 때도 있고. 네. 뭐 정말 못 나가도 두 분기에 한 번은 꼭 어디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냐면 저도 주혜 씨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좀 터놓고 물어볼게요.
1: 네.
0: 우리 시각장애인 여행하는 거 사실 많이 번거롭고 주저되는 일 아닙니까?
1: 아무래도 시각에 제약이 있다 보면은 뭐 우리 사회가 워낙에 시각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좀 주저하게 되는 감이 있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 한 달에 한 번은 떠난다.
1: 네. 이건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하세요?
1: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0: 네.
1: 제가 고민을 해요. 어떤 답을 드릴지. 그래서 뭔가 내 장애랑 연결을 해서 어떤 뭐 접근성이나 뭐 교통편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
0: 네.
1: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0: 와, 접근성 아니고요?
1: 네.
0: 교통도 아니고요?
1: 그렇죠.
0: 내가 가고 싶은 곳?
1: 네.
0: 그러면 주혜 씨는
1: 네.
0: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끌려요?
1: 뭐 그때그때

0: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이달의 여행에 대한 테마를 약간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테마에 맞춰서 여행지를 고르고 후보를 이렇게 딱 추려놓고 아, 이 중에 이번에는 아 맞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네. 네, 결정을 하곤 합니다.
1: 보통 우리가 저 TV 시청하다가 누구 먹는 화면 나와요.
0: 그렇죠.
1: 그럼 네.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야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여행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0: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1: 와, 이런 경우.
0: 네.
1: 아니, 정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0: 아무래도.
1: 접근성도 고려 안 하시고 교통편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당기는 곳에 가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0: 네.
1: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0: 사실 주변에서는 걱정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 이번 달에 뭐 어디 가라고 하면은 그 먼 데를 어떻게 갈 거며 네. 뭐 안내견이랑은 어떻게 또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1: 이해가 됩니다.
0: 네. 근데 뭐 일단 출발하고 보는 거죠.
1: 와. 자, 그렇다면 주혜 씨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여행과 혼자 가는 여행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 선호하세요?
0: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같이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1: 네.
0: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뭐 도전적으로 보이는 저조차도 혼자 떠나는 여행에는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혼자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네. 이제는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도 좀 알겠더라고요.
1: 가만. 지금 주혜 씨 시각장애 갖고 계시잖아요. 중증이에요?
0: 네, 중증입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년 전, 작년보다 사실 RP라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면,
0: 맞아요.
1: 점점 시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0: 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더라고요.
1: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0: 워낙에 그 여행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그것도 다 누르고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혼자 가는 거, 이거 사실 모험에 가깝거든요.
0: 저도 항상 그래서 그 표현을 많이 써요. 탐험, 모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1: 와, 그리고요 또. 주혜 씨는 사람 동반자가 아니라 안내견하고 단둘이 여행을 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맞아요.
1: 이거 어때요, 실제?
0: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1: 아, 둘 다 다 듣고 싶은데 우선은 좋은 점부터 하죠.
0: 아, 좋은 점부터 드릴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이번 안내견이 첫 안내견 친구예요.
1: 아, 네.
0: 지금 같이 활동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 작년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여행을 떠났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제가 그냥 흰 지팡이 보행을 할 때랑은 좀 다르게 안내견 친구랑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근처 가게나 이런 데까지는 뭐 어떻게 찾아가더라도 사실 저희 뭐 입구를 찾는 것도 일이고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1: 네.
0: 들어가서 뭐 메뉴 하나를 시켜 먹더라도 그것도 다 저희한테는 일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럴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이제 먼저 청해 주셔서 받는 그 과정이 확실히 좀 수월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1: 안내견이 있으면 그게 더 수월해지는군요.
0: 네. 아무래도 이게 요즘 사회가 또 좀 무섭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팡이만 들고 있을 때는 제가 길 가다가 물어보면 도망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1: 아니, 쫓아오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예뻐서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네. 사실 여성 시각장애인이 특히 밤에 흰 지팡이 들고 가는 거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내견이 오히려 저 호신견의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0: 아, 사실 뭐 아마 그 역할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친구가 워낙에 착한 친구여가지고.
1: 네. 네. 그냥 비주얼로 네. 이만한 강아지가 개가 같이 있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이런 거는 좀
0: 네. 네,
1: 문득 든 생각이고요.
0: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1: 네. 그럼 불편한 게 있다면요?
0: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출입 거부 문제를 좀 많이 겪게 되죠.
1: 네.
0: 특히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치기보다는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숙박을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크게 거부를 많이 안 하세요.
1: 네.
0: 근데 아무래도 그 숙박 시설이나 이런 데는 예,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도 잘 해야 되고
1: 네.
0: 예. 비장애인들 혹은 이제 안내견 파트너가 아닌 분들이 예약을 할 때와는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1: 조금 오히려 불편해지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지금 안내견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하면
0: 네.
1: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반인 없이 안내견과 가는데.
0: 좀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고요. 많이들 아유 아기가 참 든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1: 네.
0: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1: 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후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또 하는 편이기 때문에
1: 네. 네,
0: 최대한 저희 그 아기가 여행지에서 고단하지 않도록
1: 네. 네,
0: 만전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1: 방송 초반에
0: 네.
1: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0: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1: 네. 그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에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네, 이런 말을 같이 나눴거든요.
0: 네.
1: 이 말대로라면 우선 주혜 씨는 저 국내 편이라는 책에서 몇 페이지 정도를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긴 해도 사실 그 국내에도 정말 많은 지역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지도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몰랐던 곳들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1: 네.
0: 그리고는 제가 다녀왔던 곳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가볼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5% 10%도 못 보지 않았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300페이지짜리 책이라면
0: 불과 이제 30페이지를 채우지 못한
1: 그 정도 어쩌면 그게 또 열정이 그만큼 커서
0: 맞아요. 네. 제 욕심이 커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네.
1: 그렇게 가본 여행지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참 궁금해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강원도랑 참 잘 맞아요.
1: 네. 우선 좋은 쪽 말씀을 해주시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강원도 여행지들은 정말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1: 오히려 강원도 쪽은 자연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여행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면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코스를 짜기도 합니다.
1: 점자 유도 블록 없을 텐데.
0: 없죠.
1: 그래도 내가 그곳이 좋으니까.
0: 네.
1: 좋은 곳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야 이곳은 아이 괜히 갔네 이런 곳이 있다면요.
0: 사실 진짜 없거든요. 국내 여행지에서는 진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만 가볼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서 가는 편이라 그런지
1: 네.
0: 난 여기는 괜히 갔다. 아, 돈이 아까웠다. 뭐 시간이 아까웠다. 이런 여행지가 아직까지 국내 네. 여행 중에는 딱히 없었네요.
1: 와, 그것 역시 여행에 대한 열정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고 이건 좀 모자른데 하는 점이 있더라도 여행을 즐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많이 크면 그런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여행지를 정하면요. 그곳에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나 숙소 등 이런 걸 미리 정하잖아요.
0: 네.
1: 이런 거 어떻게 찾는 편이세요?
0: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1: 네.
0: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예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이 가능한 어플을 일단 싹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1: 아, 어플을 다운받는군요.
0: 네. 그리고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스크린리더로 접근성이 가장 괜찮은 어플 두세 개를 남기고요.
1: 화면 읽기가 잘 되는 프로그램을
0: 네.
1: 고르는 거냐.
0: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3개 정도 추려주면 그다음에는 같은 숙소여도 가격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부터는 과정이 좀 그 일반 비시각장애인들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숙소 몇 개 찾아보고 가격 네. 비교해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주미랑 같이 갈 수 있는 네, 저희 안내견 친구 이름입니다.
1: 혹시 저 길 찾기 앱도 활용하는 게 있나요?
0: 네. 자주 쓰는 앱이 있습니다. 오. 그 보행자용 지도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보행자 기준으로 나온 거기도 하고 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나온 거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어플을 많이 쓰는데 유일한 단점이 저희가 이제 막 여행지로 유명한 지역 말고 좀 작은 동네들 있잖아요. 네. 가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요. 아하.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지도 앱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우선 되는 곳 위주로 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그런 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 길찾기 앱을 내가 시각장애인인 내가 활용을 해서 정말 여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네. 그 옆에서 비장애인들이 그 길찾기 앱 사용할 때도 동서남북 찾느라 한참 헤매는 사람을 맞아요. 많이 봐요.
0: 맞아요.
1: 하물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시각장애인 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거?
0: 제가 그게 저조차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걸로 혼자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할까? 사실 혼자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게 제가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 궁금증이 너무 호기심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되게 설렜어요. 그 어플을 오호. 쓰기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여행지에 가서 제 첫 여행지가 광주였단 말이에요. 전라도 광주 광역시. 근데 가가지고 딱 어플을 켜고 길을 찾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왜 몇 미터 가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 거리감이 없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적인 뭐 이제 걸음수로 그거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짧은 뭐 1미터 1미터마다 이게 미터 수가 줄어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 미터 수가 늘어나요. 그럼 이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방향을 꺾어서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아니라 좌우를 틀리게 되면 네. 그대로 숫자가 멈춰 있어요.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죠.
1: 그러면 음성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0: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그냥 이제 뭐 그 음성 비서 음성이라던가 네. 네, 그런 걸로도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1: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0: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걸어가다가 뭐 3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30m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30m를 가는 동안 숫자가 이제 29m, 28m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1: 그렇구나. 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0: 많이 되고요.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1: 네. 앱 이름이 뭐라 그랬죠?
0: 보행자용 지도 내비게이션.
1: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네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음성 지원이 이렇게 잘 된다.
0: 사실 이게 보행자만을 위해서 만든 지도인데 네. 이거를 배리어프리 하다는 거를 안 누군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계에서 보급을 시킨 건지 네. 애초부터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 그 정도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이에요.
0: 네.
1: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런 차량도 혹시 활용을 하세요?
0: 네, 저는 많이 이용하고요. 그 지역에 있다면 웬만하면 일단 접수해보고 네. 또 사실 뭐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수록 아무래도 차량 대수는 좀 적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잘 안 잡히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고요. 이제 한 2, 3km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냥 택시 타고 그렇게 다니는 편이고요.
1: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0: 네.
1: 나는 서울에 살아요.
0: 네.
1: 근데 저기 어디 대구나 이런 데 갔단 말이죠.
0: 네.
1: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은 서울이라도 그쪽 지역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0: 지역마다 다른데요. 웬만한 큰 도시들이나 광역시는 거의 다 비수도권이더라도 네. 서울 수도권 그런 뭐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 콜택시랑
1: 네.
0: 다른 지역, 타 지역 장애인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랑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1: 네. 그건 이제 전화 간단하게 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0: 네.
1: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됐어요.
0: 네.
1: 사실 그 차량이 많이 이용자에 비해서
0: 네.
1: 적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럴 때 어떻게 해요?
0: 진짜 한번 가끔씩 이제 택시비가 너무

0: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요.
1: 와.
0: 네. 아니면 진짜 뭐 거리가 되게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막 1.4km. 이런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닙니다.
1: 아까 그 보행 내비게이션
0: 네.
1: 가지고?
0: 네. 저도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다녀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1: 일단은 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 나름 그 여행 고수라고 자부하는 여행 애호가의 입장에서
0: 네.
1: 나만의 여행 꿀팁이 있다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아, 세 가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나가라.
1: 아. 네,
0: 일단 문을 열고 나서서 사실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멀리 가지 않아도
1: 네.
0: 그렇게 뭔가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지역까지만 가도 그게 여행이고 그게 모험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 느낌이
0: 네.
1: 그 다른 지역이라는 그 그쵸, 느낌이 그쵸. 무슨 말 하시는지
0: 네네네.
1: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0: 저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나는 어딘가를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1: 네.
0: 해서 여행지를 정할 때 너무 이 물론 이제 중요해요. 접근성이나 뭐 교통편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왜냐하면 내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면 그곳의 접근성이 아무리 떨어져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0: 네.
1: 거죠.
0: 네. 그리고 또 분명 가면 그 안에서 또 거기 사람 사는 동네일 거잖아요.
1: 네.
0: 네. 얼마든지 여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그냥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요. 전 진짜 많이 찾아보고 가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갔다 와야겠다.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찾아보고 갔을 때랑 그렇지 않고 갔을 때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1: 네.
0: 이거 이제 뭐 여행 퀄리티라고 하죠. 네, 그 여행 퀄리티를 높이려면 내가 가서 적어도 크게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곳들을 한 두세 군데 이상 찾아놓고
1: 네.
0: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가벼운 동선 정도를 파악해놓고 가면은
1: 네.
0: 훨씬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오늘 양주혜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0: 네. 네.
1: 그러고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혼자 여행을 가?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 혼자
0: 네.
1: 떠나는 여행을 망설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0: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한 권의 책을 완성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저도 제 페이지를 열심히 채워나가면서
1: 네.
0: 또 동영상 크리에이터로서도 여러분들한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1: 네.
0: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첫 장부터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같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어요. 네,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행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뭐 당장 떠나고 싶어져요. 오늘은 주로 국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0: 네.
1: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해외여행 이야기 나눠 보면 어떨까요?
0: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장애인 안내경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습니다. 스무 살의 여행.

꺼진 화면, 무슨 까닭일까요? 요즘은 휴대폰을 사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확인하고 수정, 편집하는 작업 등이 가능하니 말이죠.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그날 모임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매우 친절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인 제가 휴대폰이 꺼진 것도 모른 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저는요, 만족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화면을 꺼두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화면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나름 익숙하지만 비장애인은 잘 모르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 화면 커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켜짐으로 하면 마치 암막 커튼을 친 것처럼 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시각장애인은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분은 저는 몰랐네요 라고 매우 민망한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전혀 민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관심을 보이고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김범용의 노래 듣죠. 나의 소원.

0: 친숙한 근래의 식용어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근래의 식용어,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배도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음악회에서 보면요, 그 네. 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검은 옷차림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합창단 공연을 가보면 합창단원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1: 그 클래식 음악 뮤직비디오를 어릴 때 제가 잔존시력이 좀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EBS 뭐 KBS 뭐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꼭 불러다가 앉혀서 보라 그랬는데, 그때 보면 다 검은 바탕에 그 악기와 연주자의 손 동작, 또 지휘자의 그 지휘봉과 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제 눈으로도 잘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네.
1: 그 음악에서도 그 클래식 음악에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연주자들이 몸 동작이나 손 동작, 그리고 악기 그런 것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은 복장을 입지 않나 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굳이 꼭 그렇게 검은 것만 또 지키는 것 같지 않고, 특히 요즘 봄같이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음악회도 기획에 따라서 또 화사하게도 입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거는 어떤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유행 비슷한 걸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 연미복을 많이 입었어요.
0: 네.
1: 연주자들이라 하면 꼭 그렇게 제비꼬리 달린 연미복을 입었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검정 복장을 주로 많이 입기도 하죠, 연주자들.
0: 네. 네.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곡이에요. 축제 서곡. 축제 서곡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들듭니다. 네. 오늘 이 곡 선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 뭐 요즘 축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들이 이제 또 축제, 5월 달이면 각 대학별로 또 축제들을 열심히 하죠. 봄
0: 그렇죠.
1: 축제들을. 네. 그 젊은 대학생들의 그 생기 있는 그런 축제 장면도 떠올리면서 또 이런 곡 들으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골라봤어요.
0: 쇼스타코비치 작곡가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1: 그 소비에트 시절 그 스탈린 그 독재자가 그 통치하던 그 엄혹한 시절에 굉장히 그 자기 그 창작 활동과 또 그 당의 감시,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네. 지냈던 그런 작곡가죠.
0: 오늘 감상할 곡의 제목이 축제 서곡이잖아요.
1: 네.
0: 그 어떤 축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1: 그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37주년 기념식을 갑자기 기념식을 위해서 갑자기 좀 작곡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다 그래요.
0: 오, 네.
1: 그래서 이 곡 사흘 만에 썼다고 합니다.
0: 와.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흘 만에 완성된 곡이에요.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축제 서곡이라면 축제를 연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1: 네.
0: 오픈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네, 음악적으로 곡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굉장히 대규모의 금관악기들, 우리 마치 팡파르처럼 시작하고 또 네. 지금은 목관악기들이 질주하죠. 상당히 유쾌한 그런 느낌이 나죠.
0: 이야, 이런 음악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1: 네, 이제 또 현악기들이 질주합니다.
0: 이 음악의 뒷얘기들이 꽤 많던데요.
1: 이 쇼스타코비치는 20살 때

0: 때부터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교향곡 워낙 천재성 있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냉전 시대 어마어마한 냉전이었잖아요. 그 공산 국가 소련에서 예술가들까지 선전에 동원하는
1: 네.
0: 그런 그 도구로서의 그 음악이었는데 이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얼마나 훌륭하면 교향곡을 작곡 발표하자마자 서방 오케스트라들이 앞다투어서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됐어요.
1: 서방의 오케스트라들이.
0: 그렇죠. 네, 뭐 뉴욕 필하모니 적국의 그것도 미국과 소련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적국의 교향악단이 앞을 다투어서 쇼스타코비치 작품을 연주를 했죠. 그 쇼스타코비치 곡들은 보면 그 뭔가 굉장히 힘차고 그런 작품에도 그 공산주의 그 압박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네. 것들이나 아니면 저항 의식 아니면 그런 어떤 삭막함 이런 것들이 표현 굉장히 어두움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곡 오늘 들으시는 이 곡은 그야말로 어둠 한 점 없는 너무나 밝은 쇼스타코비치답지 않은 그런 곡이죠.
1: 이게 지금 저 전쟁 후에 작곡이 된 겁니까?
0: 네, 1954년 그 이제 그 전쟁 후에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그 활발한 그런 활동
1: 네.
0: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런 곡이라고 보면 되죠.
1: 상당히 저 네. 응원이 됐겠습니다.
0: 네. 그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도 이 곡이 또 유명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워낙 관악기들이 멋있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취주악곡 그러니까 그 브라스 밴드 커다란 빅 밴드들이 이 곡을 또 편곡해서 세계 각지에서 연주를 많이 하죠. 이 저희 그 한빛 예술단 과거에 이제 오케스트라 전에 이제 관악으로만 주로 또 활동하던 시기에 또 이 곡도 네. 많이 연주를 했었죠.
1: 지금 악기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관악기들도 다양하고요.
0: 타악기도 많이 나오고요.
1: 타악기도 지금 그렇죠. 와, 네. 너무 멋져요.
0: 그렇죠. 굉장히 눈부신 곡이에요.
1: 오늘 연주는
0: 멋있죠?
1: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멋있어서.
0: 네,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쇼스타코비치의 축제 서곡 이렇게 멋진 곡입니다. 오늘은 또 그 예술가들의 어떤 고뇌 그렇지만 또 국경을 넘어서 멋진 곡은 또 같이 연주되고 그 냉전 시대에도 말이죠.
0: 그렇죠.
1: 아, 이런 거 참 의미 깊게 들렸고요. 아, 오늘도 좋은 곡 소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참 색깔이 있어. 저 프로그램 색깔 참 좋더라. 여기서 색깔이라는 건 무슨 색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색이든 일단 색은 있어야 할 것 같죠? 뭐 그래야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 주변엔 참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꽃들, 새잎들, 화려한 봄옷들까지. 우중충한 것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있는 게 좋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현우가 피처링한 서영은의 칵테일 사랑을 들었는데요. 이들이 부른 칵테일 사랑도 참 좋네요. 그러고 보면 칵테일의 색깔도 참 다양하죠. 원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이 있는가 하면 파스텔톤의 은은한 색도 있고 흑백 필름같이 멋을 내는 색도 있는데 요즘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이 계절의 색깔도 정말 아름답죠. 연두와 진초록 사이, 하늘색과 파란색 사이, 그야말로 색깔 있는 계절이 우리 곁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민정님께서 히히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기분 좋게 센스 있는 가요 들으며 신나보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한 시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영님께서 정하신 송창식의 꽃, 새, 눈물 준비했고요. 신정희님께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 시간 수업은 꼭 들을게요. 수연의 높은 하늘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수업 잘 듣는 모범생 신정희님의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송창식의 꽃, 새, 눈물 이어서 수연입니다. 높은 하늘아.

송창식의 꽃, 새 눈물, 그리고 수연의 높은 하늘아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예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지영님께서 오늘 노디가 보내주는 응원의 메시들이 너무 좋아요. 포지션의 너에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서로 응원해 주죠. 임지영님 응원 삼아서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또 김소영님께서는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싫네요. 친구들과 생활에 차이가 있다 보니 공감되는 얘기도 없고 지루하기만 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다르면 그렇게 되죠. 예,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 아니길까 모르겠어요. 김소영님 그래도 가끔은 모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예,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송은이의 상상 잠시 후에 함께 듣기로 하고요. 오형이님께서 여러 번 청하셨던 곡 강백수의 타임머신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진경님께서는 김진표와 김형중이 함께 부른 내 여자친구는 슈퍼스타 어느 좋은 날에 들려달라고 하셨죠?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포지션의 노래부터 듣죠. 너에게.

포지션의 너에게, 송은이의 상상, 강백수의 타임머신, 그리고 김형중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노래 내 여자친구는 슈퍼스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현은서님, 오늘도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죠? 오늘도 조용히 잘 듣고 계신가요, 현은서님?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역시 애청자 김의리님께서는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죠? 들려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영애님께서는 부상을 당하셨나봐요. 노디 팔꿈치 다친 거 치료받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팔꿈치 엘보밴드가 효과가 있네요. 뭐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치면 회복될 때까지 정말 힘들죠. 우리 박영애님 팔꿈치를 다치셨나 보군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속히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희님, 친정아빠도 버스 대절에서 호수공원 꽃축제 구경 오신대요. 근데 가까워도 얼굴 뵈러 가긴 어렵네요 하면서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정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가까운 곳에 오시는데 아쉬우셨겠어요. 하지만 뭐 친정이 자주 가시지 않나요? 이민희님? 그 마음 아버님께서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뭐 전화는 드리셨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청하시는 노래들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안이 부릅니다. 물고기 자리.

이안의 물고기 자리, 김수철의 못 다핀 꽃한송이,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 그리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이소영님께서 노디 남편 일 도와주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처음으로 들려줬는데 너무 좋대요. 남편이 노디 하면서 하트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도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가 되신 거죠? 영업 성공입니다. 이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봉사 가는 단체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팔짱도 끼고 손가락 깍지도 끼고 두어 시간 느긋하게 걸었는데 시골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어요. 조금만 정정하셨어도 손잡고 예쁜 곳 많이 다녔을 건데 지팡이 짚고도 불편한 현실이 아쉬웠어요. 엄마다 생각하고 다녀온 나들이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녁록에 나를 잊지 말아요 청하셨습니다. 이현주님 정말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오셨군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현주님 복 받으실 거예요. 김병국님께서는 처음으로 하소연해봅니다. 20대 뇌전증 증세 이후로 이제 간하고 오는 혼미함이 더해지는 어지럼증. 이게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최고죠. 제 증세는 평생 가서 운전

는 못하지만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하면서 옴무의 남자니까 웃는 거야 신청하셨습니다. 왜 김병국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한동안 일이 없어서 속상해도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항상 몸 잘 돌보면서 스트레스 네. 절대 받지 마시고요. 잠도 푹 잘 주무셔야 합니다. 김병욱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죠. 먼저 전영록의 노래 나를 잊지 말아요. 이어서 옴무가 부릅니다. 남자니까 웃는 거야.

저녁록에 나를 잊지 말아요. 업무에 남자니까 웃는 거야.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오필재님 병원에 계신가 봐요. 답답해 죽겠네요. 어제까지 고봉으로 먹다가 살이 너무 쪄서 오늘부터는 밥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신청곡 정하셨습니다. 병원 밥보다는 집밥이 좋죠. 오필재님 어서 쾌유하십시오. 신청하신 곡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말이 몇 년 전부터 종종 쓰이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갖고 사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 말이죠. 어떤 분은 사계절 내내 돌려입기 좋은 기본적인 옷으로 옷장을 가볍게 채우고 어떤 분은 집안 가구를 줄여서 여백을 늘리기도 하고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질 만능에 대한 거부감이나 무소유 정신 또는 친환경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줄이고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백에 나만의 삶의 가치를 잘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오늘 굳이 공간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주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을 가볍게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작은 거인의 노래입니다. 일곱 빛깔 무시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회 초대해서 오늘은 정말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1980년대 맑고 깨끗하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분이지요. 이름 없는

0: 없는 새에 손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KBS 라디오는 참 오랜만이시죠?
1: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지난달 4월에 TV 출연을 하셨어요. 가요무대에.
1: 네.
0: 제가 봤거든요.
1: 네.
0: 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오랜만이죠?
0: 네.
1: 한 20년 만에 출연했을까요?
0: 20년 만이요? TV에?
1: 그럴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오랜만에 다른 것 같아요.
0: 아니 그 사이에 섭외도 좀 있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못 나오셨어요?
1: 글쎄요. 뭐 한 두 번? 근데 제가 선교하느라고 바빠서.
0: 선교?
1: 네.
0: 아, 지금 활동 안 하신 이유가
1: 네.
0: 선교 때문이었군요.
1: 네.
0: 제가 보니까 그 연예계 활동, 특히 가수분들 활동하시다가 좀 뜸해진 분들 알아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한 분, 하나는 이민 갔거나, 하나는 선교하시거나 이러시더라고요.
1: 네.
0: 아,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0: 크리스찬, 어느 쪽이십니까?
1: 예, 저는 가톨릭인데요.
0: 아, 가톨릭이시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1: 네, 가톨릭인데 개신교 가서 활동한 적도 있긴 있어요.
0: 예, 예. 아유,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안 하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래도 노래는 꾸준히 하신 거네요. 어떤 찬양이라든가.
1: 네, 복음성가로 네. 보통 찬양을 계속했기 때문에 노래를 안 한 건 아닌데.
0: 네.
1: 그래도 제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그런 가요들은. 거의 몰라요.
0: 아, 정말 그 주님 곁에서만 계시느라고 예. 대중가요는 멀리하시고 잘 듣지 너무, 못하셨군요.
1: 예, 너무 세상적인 거 너무 모르는 편이에요.
0: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새속에 또 얽히셨습니다. 아유, 또 이왕 얽히신 김에 좀 더 활동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좀 활동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제 대중들 앞에서?
1: 예, 제가 또 어떻게 나가서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 바로 또 조금 있다가 가요 무대에서
0: 네.
1: 연락이 오셔서 또 이제 하게 됐고요.
0: 아, 결심을 했는데 마침 또 섭외가.
1: 네, 마침 또 이렇게 몇십 년 만에
0: 예.
1: 또 이렇게 라디오도 또 연락이 오셔서 지금 또 나왔습니다.
0: 저희가 알게 모르게
1: 네.
0: 그 높으신 분이 다 안배를 하시나 봐요. 높이 계신 분이. 그런 것 같죠?
1: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활동을 이제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도 없고 암담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먼저 좀 연락이 오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네. 용기가 납니다.
0: 네, 아유. 그때 그 4월에 가요 무대 아주 오랜만에 서가지고 네. 좀 떨리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방송 나가고 나서 주위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 그동안 글쎄 외모적으로는 너무 관리를 안 했다고나 할까? 제가 이제 공인으로서 살은 건 맞아요.
0: 네. 네,
1: 선교사로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뭐 네. 진행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앞에 서서 활동한 건 맞지만
0: 네.
1: 너무 미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
0: 아, 그러니까 미용 관리를 안 하셨다?
1: 네네네. 너무 안 했다 싶어서 저는 그래도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직은? 그랬는데
0: 네, 화면에 나온 모습 보고
1: 화면에 보면
0: 아, 본인은 약간 네, 아.
1: 다르더라고요. 화면은 예. 아주 더 적나라하게 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0: 마지막 나오실 때가 20년 전이었잖아요. 20년 네. 사이에 그 TV 혹은 뭐 이 비디오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화소도 엄청 높아져가지고 안 보일 걸 다 보이더라고요.
1: 아.
0: 저도 일주일에 한번 뉴스 하는데
1: 네.
0: 그거 감추느라고 혼나요 아주.
1: 그래서 뭐 목주름에서부터 뭐 아우 너무너무 잘 보여서
0: 네.
1: 이건 관리를 안 하고 나오면 아. 좀 보기가 안 좋겠다 싶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라도.
0: 네. 아, 너 몸 무리해서
1: 네.
0: 과하게 하지 마시고
1: 네.
0: 자연스럽게.
1: 네.
0: 오히려 옛날 팬들은 네. 자연스럽게 그 세월 같이 먹어가는 거
1: 네.
0: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1: 네,
0: 나는 늙었는데 왜 저분은 그대로야 하면 어떤 이율배반의 네. 어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1: 근데 요즘에는 보통 보면 다 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마음하고 몸은 안 늙고 싶어요.
0: 아, 그러셔야죠.
1: 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몸은 건강하고 안
0: 예.
1: 늙고 싶어요.
0: 지금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미소라든가 말씀하시는 게 예전 그대로 그 순수함을 잃지
1: 아이고,
0: 않으신
1: 고맙습니다.
0: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아까 그 남편분 얘기 잠깐 나왔는데
1: 네.
0: 같이 찬양하고
1: 네.
0: 다니시는 거죠.
1: 네.
0: 예, 남편께서도 그러면은 음악을 좀 오래 하셨나 봐요.
1: 예, 뭐 이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원래 노래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0: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려는데.
1: 네네네.
0: 예, 히든 카드로.
1: 예. 예, 원래 했던 사람이에요.
0: 예, 예. 예. 우리 손연희 씨의 시 부모님들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잠시 후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0: 앞으로도 네.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할 만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삶을 담은 그냥 기념 음반 어. 같은 식으로 하고 예. 싶은데 누구를 할까 하는데 제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아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 하고 나니까 역시,
1: 역시
0: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노래한 거는 근데 가사도 좋고 예. 곡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앞으로 목이 더 좋아지면 다시 녹음하고 싶은 아, 그런 노래입니다.
1: 그만큼 이제 오랜만에 참 좋은 본인이 또 마음에 드는 노래를 만나신 거네요. 예. 제목부터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황혼의 어떤 인생 한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네. 인생을 또 맞이해야 하는 그런 네. 시기에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께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 아닐까요?
0: 네, 호소력도 좀 있는 노래긴 한데 하여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노래 듣고 나서 우리 소년이 씨와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지승신 작사 작곡 소년이의 노래입니다. 황혼의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주인공 오늘 가수 손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024년 재작년에 나온 가장 최근 곡, 아, 정말 몇십 년 만에 내신 신곡 황혼에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황혼. 딱 그 느낌이 잘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색이었어요. 본인은 녹음하시고 나서 좀 마음에 덜 찬다고 하셨지만은 더 네.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목소리가.
1: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호소력도 있고 좀 더 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언젠가는 다시 하고 싶어요.
0: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음색에 뭔가 삶의 어떤 진기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열정, 욕심을 또 의지를 불태워 갖고 있는, 부여잡고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1: 맞습니다. 예.
0: 무대에서 직접 부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 노래.
1: 아니요. 이 노래는 부른 적이 없어요.
0: 아직은?
1: 네.
0: 보니까 작년에 작은 콘서트를 좀 네. 하지 않으셨어요?
1: 네. 창원에서 아주 예. 작게 했었는데.
0: 이 노래 안 부르셨어요?
1: 네.
0: 어, 왜요?
1: 아주 예전 노래만 부르고
0: 예.
1: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황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감을 못하나?
0: 아~
1: 아직도 예전에 젊었을 때 노래만 다 했어요.
0: 아니, 네. 만약에 팬들이 신곡이 나온 걸 잘 알고 있었더라면 요청을 네. 했을 텐데 아마 그 별로 알리지도 않으셨을 네. 거고 네. 세상에 덜 알려져서 일단 손현희 씨 나오면 또 옛날에 추억의 명곡들 듣고 싶은 게 또 팬들 마음이니까 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으셨겠어요. 오랜만에 팬들 만나서.
1: 예, 네, 너무 떨리고 너무 오랜만이라 결혼한 지 한 36년.
0: 아.
1: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그때 그 당시 불렀던 때의 음도 그대로 음높이도 그대로 하고 오히려
0: 쉽지 않은데.
1: 예, 이름 음색도 레까지 올라가는데
0: 예.
1: 그때는 이제 목이 좀 힘들면 막 약간 깨끗거리고 좀 그런 면도 약간 있었는데
0: 플랫되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플랫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었거든요.
0: 아.
1: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데
0: 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좀 자신은 없죠.
0: 아.
1: 더 잘 올라가고 좀 더 잘 내려가고 이거는 좀 생겼어요.
0: 아.
1: 예전보다. 근데
0: 예.
1: 자신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요.
0: 힘 대신 요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아, 이름 없는 새가 83년도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었어요.
1: 네.
0: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아니었나요?
1: 네. 네.
0: 불어불문과
1: 네.
0: 재학 시절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대학 가기 전 재수를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0: 네.
1: 이제 명동에 기타 하나 들고 가서
0: 아.
1: 쉘브루라는
0: 예.
1: 곳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0: 예, 거기 오디션이 엄격하잖아요. 이종원
1: 네.
0: 선생님.
1: 네. 네.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붙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이제 뭐 학교하고 그 쉘브루 다니고 뭐 계속 이제
0: 아.
1: 그런 생활만 했었어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제 2학년 때 강변가요제라고 뭐 대학생들이 나가는 그런 가요제가 있으니 나가봐라. 이렇게 엄마하고 저희 삼촌이 같이 집에 살았는데
0: 예.
1: 그 말이 나와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쉘브루에 가서 제 다음 타임이 김승덕 씨였어요.
0: 아, 김승덕 씨.
1: 네, 네.
0: 예, 아베 마리아.
1: 예, 네, 제 오히려 그 형이 선배님이죠. 그때는
0: 네.
1: 형 이렇게 불렀거든요,
0: 아,
1: 제가.
0: 예, 예.
1: 근데 이제 나 강변가요제 나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또 내가 만든 곡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0: 아,
1: 거예요.
0: 김승덕 씨 곡이에요?
1: 네.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들려주고 자기네 집에 가서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그래서
0: 네.
1: 그 곡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0: 아, 그러면은 소년이란 이름과 더불어 김승덕의 이름도 이 노래를 통해서
1: 네,
0: 세상에
1: 네.
0: 널리 알려지게 됐겠네요.
1: 네.
0: 아.
1: 그런 거죠.
0: 아, 두 분의 운명을 바꾼 곡이네. 아니, 그러면은 그 대상 받고 나서
1: 네.
0: 인생이 좀 달라졌잖아요.
1: 예.
0: 계약하자는데 막 생기고 결국은 이제 지구레코드 계약하셨죠.
1: 네, 네.
0: 그래가지고
1: 그렇죠.
0: 이듬해 앨범 데뷔 앨범 내시고
1: 네, 네.
0: 또 해마다 거의 앨범이 쭉 나왔던 것 같은데 30까지 나왔죠 아마?
1: 네. 30 나오고
0: 예.
1: 제가 아마 계약이 끝난 후였을 것 같아요. 40도 나왔는데
0: 아.
1: 제가 처음으로 제작하고 음반을 냈었는데 네. 그게 성음에서 냈었거든요.
0: 아, 그건 성음에서. 네. 예.
1: 근데 저 거기 있는 곡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0: 아, 본인이 기획하신 거니까.
1: 네, 곡도 강변가요제에 나왔던 형 어떤 남자분 저랑 동갑인데 네. 떨어졌어요. 거기 아. 저기 듀엣으로 나왔는데.
0: 예.
1: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부 풋풋한 거죠. 네, 그 사람도 풋풋하고 저도 3집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풋풋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니까.
0: 아, 풋풋했죠. 그 당시에는. 그럼요.
1: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제가 예. 아주 그때 돈으로 100만 원만 주고 큰 아. 돈은 아니었어요.
0: 예, 예.
1: 제가 이거
0: 일종의 작곡료
1: 벌면 네, 예. 더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래서 그분도 기분 좋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활동하다 말고 90년도에
0: 결혼하시면서
1: 네,
0: 바로
1: 결혼하면서 아. 이제 성가만 하고 싶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0: 아, 그분한테 좀 미안한 일이네요.
1: 네, 그분한테 좀 미안한 일이죠.
0: 예,
1: 네.
0: 예. 그 1집에는 당연히 이제 이놈 없는 새가 들어갔습니까?
1: 네, 1집엔 들어갔어요.
0: 2집에는 그대는 바람. 이 곡도 네. 참 좋았고요. 그리고 3집에 나그네 새 네, 있었죠.
1: 나그네
0: 그 새를 많이 노래하셨어요. 네. 새를.
1: 듣다 보니까 새가 많은데요. 네. 2집에는 또 참새 두 마리라는 곡도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네, 새가 은근히
0: 아니,
1: 많고.
0: 거의 그럼 이태원 씨의 라이벌 아닙니까? 솔개고니 따죠.
1: 네, 이태원 선배님은 그래도 히트라도 했죠.
0: 아니요. 왜요. 이름 없는 새가 최고의 히트곡이죠. 예. 아, 정말 맑고 깨끗하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다. 이런 평가를 그 당시에 받으셨는데 정말 20대 초반의 여학생에게 그런 감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군요. 그때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0: 어떤 슬픈 감정을 겪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1: 제가 뭐 이렇게 결혼 전까지 뭐 네. 이렇게 어떤... 이 생각을 하면 슬프다 뭐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0: 큰 사건은 없었지만.
1: 근데 제가 아주 아기 때, 네. 예, 아기 때 이제 엄마 없는 그런 슬픔,
0: 아,
1: 예, 젖먹이 때부터 예. 엄마 없는 슬픔 그런 게 이렇게 배어 있었다고나 할까?
0: 오.
1: 그래서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어떤 때는 슬픔이 배어 있는 소리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예.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은혜 받아서 물론 우는 거죠. 회개해서도 울고 여러 가지로 감동받아서도 울지만
0: 예.
1: 그때도 이렇게 호소력 있는 어떤 찬양을 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들
0: 신도들이 같이 울고 있겠네요.
1: 울고 이제 예, 예. 너무 힘들 때 그 곡 하나로 버티고 살았다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이거구나.
0: 그게
1: 내가
0: 탤런트네요.
1: 슬픔이 배어 있고 예. 호소력 있는 그쪽이 원래 내가 가진 달란트구나 이렇게
0: 맞아요.
1: 알았어요.
0: 네, 교회에서는 달란트라고 하죠.
1: 네.
0: 탤런트의 어원이 네. 된. 예. 아, 그 재능은 뭐 늘 써주셔야죠. 사람들을 위해서. 예. 아, 참 손현희 씨와 함께하는 이루트대에서 그럼 이번에는 과거의 히트곡들 두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름 없는 새 그리고 그대는 바람.

0: 네, 가수 손현희 씨와 함께하는 1호 초대석입니다. 이름 없는 새, 그대는 바람. 옛날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참 이 시간 귀한 시간이에요. 라디오 방송을 수십 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었고 잠깐 그 시댁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궁금한 분들에게 해드리려고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그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네. 손현희 씨의 시 부모님, 네. 시아버님이 고복수 선생님이시고 네. 시어머님이 고 황금심 선생님. 네. 야, 그 전설적인 커플이시잖아요. 네. 저희 세월 따라 노래 따라의 상징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저희 방송이 그 시절 노래부터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 노래를 많이 선곡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 결혼하실 때 이미 고복수 선생님은 파괴하신 지 네. 오래되셨고 네. 시어머님은 모시고 지내셨잖아요.
1: 네. 저희 시어머님은 저희 형님네 네. 고영준 씨 아세요?
0: 아, 맞아요.
1: 네.
0: 고영준 씨가 네, 네. 또 시아주버님이죠.
1: 네. 아주버님인데.
0: 남편의 형님.
1: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시고 사셨는지 저희 형님이 잘 모셨는데 네. 형님이 좀 편찮으셨어요. 아.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보다.
0: 그 동서께서 먼저.
1: 네, 그래서 제가 예. 며느리라고 이제 저 하나밖에 네.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시게 됐는데 아이가 다섯이니까 네. 그래서 잘 안 오시려고 그랬거든요. 저 힘들다고. 근데 아.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형님 입원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완전히 딱 1년 365일 아. 만에 저희 집에서 예. 돌아가시게 됐어요.
0: 딱 1년 모셨네요. 네. 그래도 2001년 7월에 별세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시어머님 황금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 저희 어머님은 글쎄 그 노래를 하셔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라고 들었고 정말 그 목소리가 네. 또 막 은쟁반에 옥구슬 굴리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 장희빈 노래도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 정말 흉내를 못 내요 제가.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가 이제 많이 집에 계셨죠. 예전에 이제 연세가 많아졌을 때는. 근데 그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형님 집에 이제 그 명절날 가잖아요.
0: 네네.
1: 가면 너는 애나 보라고 일도 못하게 하고 아주 정말 딸같이 대해주신 어머니셨어요.
0: 아유 그러셨구나. 네,
1: 저희 형님도 아예 애나 보라고 혼자 일한다고 저희 형님도 그랬고 참 이렇게 딸같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0: 아유 살갑게 지내셨구나.
1: 제가 법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0: 예예. 예. 따님이 다섯. 네. 있으라면서요. 네. 참 많은 자제분을 낳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럴만 나올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 보기에도 동서가 보기에도 아유 애들이나 봐 무슨 일을 해.
1: 맞아요.
0: 그 말이 나올만 하셔 네. 진짜.
1: 2년에 예. 한 번씩 낳습니다
0: 아이고,
1: 제가.
0: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네. 그 다른 따님은 모르겠지만 막내 따님이
1: 네.
0: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미스트롯 3에 나와서
1: 네.
0: 그 할머니의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황금신 네. 선생님의 노래를.
1: 네.
0: 방송 보셨죠, 당연히?
1: 네.
0: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때 보니까 음색이 네. 어느 정도 좀 할머니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던데요?
1: 네, 그, 저보다 약간 할머니 쪽에 가까운 아이인데 예. 트로트는 처음 불러본 거예요.
0: 아, 그러면 네. 다른 장르의 노래를 했었습니까?
1: 예전에 뭐 넷째, 다섯째가 같이.
0: 네.
1: 이렇게 걸그룹에 잠깐 이제 훈련 받고
0: 그게 7학년 일반이라는
1: 네네 잠깐 팀. 7학년 일반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0: 그게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1: 네,
0: 팀이
1: 이제 안 하고 이제 탤런트 하겠다고 막내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0: 예.
1: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가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연습해서 나갔는데 이제 할머니 노래를
0: 예,
1: 한 거죠.
0: 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예. 보니까.
1: 너무 자신 없고 너무 떨리고 네네. 말도 못하게 떨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노래 안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네, 뭐 그래도 못하는 노래는 아니었는데
0: 예 맞아요.
1: 연습만
0: 잘했습니다.
1: 많이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본인이 좋아해야 하니까
0: 본인은 연기 쪽에 더 관심이
1: 예, 연기가 있다. 좋대요.
0: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웹드라마라든가 뭐 혹은 뭐 어떤 재연 같은 것도 연기하는 네. 거 본 것 같고
1: 네.
0: 일단 외적으로도 또 연기도 상당히 재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1: 그런가요?
0: 예. 이름이 고현서.
1: 네, 이제 고현서.
0: 그게 이제 활동명이죠.
1: 네, 네.
0: 본명은 고유빈으로 알고 있는.
1: 고현이고 고유선. 넷째가 고유빈인데 네. 네, 이제 고현서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0: 본명은 고유선이고 네, 고현서로 활동 중이다. 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예계 3대가 되는 거네요.
1: 그러네요.
0: 아, 뭐 우리 손연희 씨나 남편께서는 자식들의 연예계 활동 반대는 안 하셨고요.
1: 네, 그냥 반대는 안 하고 원하는 네.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저희와 같이 아이들도 다 나중에는 선교일에 함께 해줄 걸 저는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일도 열심히 하다가 예, 예. 같이 하면 좋죠.
0: 뭐 또 부르시겠죠. 네. 예, 그분께서 부르시겠죠. 네. 쓰일 때가 있으면. 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3집 앨범에 실렸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남국인 작곡의 나그네 새라는 노래 두 곡을 일단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가수 손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리고 나그네 새 3집 앨범 수록곡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앨범 자켓 사진 중에 3집 앨범 그 재킷 사진이 잘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어떤 들판 같은 데서 이렇게 서서 측면에서 보이시는데 멀리 그 나무가 한 그루 크게 보이고 아, 좀 사진이 멋졌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이렇게만 칭찬해도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옛날 노래 들으니까 어떠세요? 본인 노래.
1: 아우, 지금 성대결절이 한번 와서 이게 진짜 목 관리를 잘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 딸들은 그래요. 엄마 옛날처럼 좀 이렇게
0: 힘 있게.
1: 뭐랄까. 힘은 지금이 더 있어요.
0: 어, 그래요.
1: 네, 목소리는 더 굵어지고 예. 더 힘은 있어졌는데 깔끔하게 맑게 네, 이렇게 부를 수 없냐고 좀 그렇게 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 네. 엄마 아직도 동요도 잘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그러니? 근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불러보면 예. 아, 성대결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남아 있어요.
0: 그렇죠.
1: 예, 이거 완전히 나아가지고 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0: 그래서 아닙니다.
1: 그래서 이제 막 이 바이브레이션이 네. 확실히 이렇게 굵어요.
0: 예,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예, 본인이 예. 느끼기에도 몸까지 어색하고
1: 예, 빡빡해요.
0: 예예예. 예. 예. 불편한 거죠 이게.
1: 근데 이제 콘서트 할 때는

0: 정말 잡아주셔가지고 어. 그렇지 않았고 예. 옛날 비슷하게 했어요.
1: 그러면 이제 콘서트나 이런 중요한 무대 앞두고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좀 받으시고
0: 아니요. 레슨 저는 같은 트레이닝 것도. 같은 거 레슨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제가 일단은 열심히 아, 좀
1: 그분께서 잡아주셨군요. 예, 주님께서. 예. 근데 손윤희 씨의 노래 제목들 보면은 참 공통적인 느낌이 아까 이제 새라는 노래가 이제 많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돌아오는 길목에서 뭐 옛 추억의 그림자 뭐 그대는 바람 나그네새 뭔가 쓸쓸한 정서가 제목부터 깔려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런 컨셉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0: 아니, 어떻게 곡을 받다 보니까
1: 하다 보니까
0: 그렇게, 예, 받았고요. 아. 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뭐 3집에 네. 뭐 한정선 씨 곡이 있어요. 아. 조금 아까 들은 돌아오는 길목에서라는 곡은 통나무집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아. 옛 추억의 그림자 넌 외로운 그림자 예. 뭐 예수 뭐 이런 곡이 한정선 씨 곡인데 이분이 네. 여인이여 뭐 아. 하여튼 노래 그런 노래도 부르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예. 솔개 트리오에 같이 했던 분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솔개 트리오도
1: 그래서 통나무집이란 네. 제목을 바꿔서 그 솔개 트리오가
0: 네네. 이분한테 직접 받은 건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0: 옛날 노래들은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지금 감각 덜 감각적이고
1: 덜 자극적이죠.
0: 네. 네. 그래서 그냥 좋아요.
1: 네. 그 뭐랄까 호소력의 어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과 지금의 음악은 네. 지금은 뭔가 좀 원색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자극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감정적으로 네. 호소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곡들이 많았고 그 대표적인 가수가 손현희 씨였던 것 같습니다. 예. 통기타도 치셨으니까 곡을 만들어 보신 적도 있지 않을까요?
0: 제가 만든 곡은 한 번도 발표한 적은 없고요.
1: 만든 곡이 있긴 있었군요.
0: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1: 그냥 아, 그거 본인이 느끼는 거고요.
0: 가사만 이제 몇 개 쓴 적이 있고 예. 음반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1: 네. 아, 꼭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슬쩍 내밀어 보세요. 그건 네.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또 네. 반응할게요. 예. 평가까지는 아니고 반응하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개인적으로 발표하신 곡들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작가는 곡은 한정선 씨 곡이 다 좋고요.
1: 3집 앨범에 많이
0: 네.
1: 수록된.
0: 이름 없는 새는 제가 예를 들어 선교할 때도 네. 불러달라 그러면 자주 불렀었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좀 듣기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고.
1: 아, 전혀 아니죠.
0: 그리고 4집에 제가 제작한 음반에 네. 내 곁엔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내 곁에.
0: 네. 근데 오늘은 그걸.
1: 선곡을 안 하셨네요.
0: 네, 선곡을. 제가 안 한 건지 어떻게 빠졌는지
1: 들어볼까요?
0: 내 곁에라는 곡이 있고요.
1: 들어보면 되죠.
0: 약간 빨라요.
1: 약간 빠른 템포.
0: 네, 제 노래 중에 빠른 곡이 별로 없잖아요.
1: 그래요?
0: 약간 빠르고.
1: 팬들은 많이 못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활동을 많이 안 해서.
0: 예, 4집은 거의 못 들으셨죠.
1: 아, 그러면 4집을 한번 되살려보죠. 거기 좋은 노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4집에서도 지금 두 곡 골랐어요.
1: 아, 그래요?
0: 곧 들려드릴게요.
1: 어떤 곡입니까?
0: 이별 선언하고 네. 슬픈 인형.
1: 아, 슬픈 인형 오늘 네. 마지막 곡인데 네. 그러면은 네. 일단 빠른 템포의 그 내 곁에란 노래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 노래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손현희의 노래입니다. 내 곁에.

0: 소년이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4집 앨범에 수록됐으나 세상에 큰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있던 명곡이네요. 내 곁에. 어우, 상당히 본인 노래 중에 빠른 템포라 그랬는데 그냥 미드 템포 정도인데요. 근데 놀라운 게 노래하시는 방법이 약간 슬로우 랩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또 발상을.
1: 약간 이렇게 빠른 곡이 몇 곡이 있긴 한데 알려진 곡은 없는 것 같아요.
0: 근데 4집 앨범 내고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곡이 잘 됐으면은 막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막 꿈에도 나왔다면서요. 1등하는 꿈.
1: 열심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접는 바람에. 어떻게 다 늦게 이 나이에 또 다시 나오게 됐는지 참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이제 재작년에 신곡 황혼에 내고 나서 활동을 이제 재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대중의 곁으로 살짝 다시 들어오셨는데 40 앨범에 묻혀있던 곡들을 다시 꺼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0: 오늘 보니까 몇 곡이 선곡돼 있었는데 마지막 곡도 40 앨범 수록곡이었고. 듣는 것도 팬들이 또 즐기시는 거니까 너무 감추지 마시고 자신 있게.
1: 네, 저희 또 큰딸이 작곡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한 16년 전에 작곡을 해서 그 아이가 20살 안 됐을 때인데 이거 엄마를 위해서 작곡했는데 그러면서 주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노래 제 마음에 너무 드는데.
0: 녹음을 하셨습니까?
1: 안 했어요.
0: 안 했고요.
1: 이제.
0: 할 일이 많네요.
1: 음악은 좀 만들어 놨는데 녹음은 안 했어요. 근데 노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신이 없어서.
0: 큰딸인데 음악을 하시는군요.
1: 큰딸이 음악에 좀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소질이고 예술 쪽에 다 그림하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그쪽에 소질이 있어서 그 아이가 작곡한 거를 제가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0: 동생들한테 안 주고 엄마한테 주기로 했네요. 그 노래를 또.
1: 네. 나중에 어쨌든 발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활동하셔야죠. 그 작년에 저 작은 콘서트였지만 올해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1: 올해 안 해도 콘서트 적어도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0: 어디서 하게 될까요?
1: 그래서 창원에서 그때 홍보도 안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하겠다. 한 번만 더 하자. 그냥 무료로 썼거든요. 제가 아는 동생이 그냥 거기서 해보자. 그래서 그냥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0: 이번에도
1: 만약에
0: 창원에서?
1: 잘 되면 만약에 잘 되면 이제 서울에서도 한번 소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볼 생각이고.
0: 꼭 해주시길 바라는 팬들이 많을 겁니다.
1: 근데 그 전에 제 노래를 만날 수 있는 건 제가 아마 곧 며칠 내로 다음 주 내로는 유튜브를 시작할 것 같아요.
0: 아직 개인 실시간. 유튜브 안 하고 계셨군요. 그럼 라이브도 하시고 거기서 큰 결심 하셨네요.
1: 네, 아주 큰 결심 했습니다.
0: 그 채널은 이제 주님과는 상관없는
1: 가요만 하는 거죠.
0: 대중과 팬들과 소통하는. 알겠습니다. 채널 이름 정하셨어요? 그냥 소년이 치면 되겠습니까?
1: TV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좀 더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그 고운 감성과 또 음색 많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기회 되면 조만간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1: 신곡이 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아유, 알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가수 소년이 씨였습니다. 4집 앨범에 수록됐던 노래 이별 선언이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선택해서 보면 그만이지만 드라마 방영 내내 시청률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드라마 감독, 작가, 배우들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심각해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작 방향을 점검하고 구성과 대사를 수정해가며 전체 판을 바꾸기도 한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 전개와 대사를 쓰는 것은 작가의 몫이니까요. 이런 스트레스는 작가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로 37년째 드라마를 쓰고 있는 송정림 작가는 요즘 KBS ETV 심으면 연리리를 집필 중인데요. 여전히 드라마 쓰는 일은 어렵다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일이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작가의 사적인 생활을 기록한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를 출간하셨어요. 드라마를 쓰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송정림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0살 무렵 다락방에서 무심코 손에 든 제인 에어를 읽고 난 후에 세계 명작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 소설과 라디오 드라마를 쓰면서 작가가 됐는데요. TV 드라마 심으면 연리리, 결혼하자 맹꽁아, 태풍의 신부, 슬플 때 사랑한다, 여자의 비밀, 약속 등을 썼고요. 저서로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1권에서 5권, 명작에게 길을 묻다, 신화에게 길을 묻다, 감동의 습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작가로서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를 출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KBS TV 드라마 심으면 연리리 집필 중이신데요. 매주 목요일 방송이고 12부작인데 6월 중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정신 없으시겠네요.
1: 네, 그 심으면 열일이 집필은 마무리했고요.
0: 네.
1: 네, 지금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작가에게 사실 가장 바쁜 계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수처럼 보일 때거든요. 예, 작품 끝났으니까 쉬겠네 하시겠지만 지금 편성받기 전에 가장 예, 고단하고 네, 회의도 많고 대본 수정 오가면서 그렇게 네. 다음 인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심으면 연리리는 네. 어떤가요? 집필하신 대로 잘 제작이 되었나요?
1: 요즘은 그 미니 시리즈인 경우에 방송되기 전에 이미 촬영을 다 끝내고
0: 사전 제작이 많죠.
1: 네, 네. 네. 그래서 이미 촬영은 마친 상태인데 네. 작년 시작해서 겨울까지 찍었어요. 2월에
0: 네.
1: 이번에 강추위가 엄청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농촌 드라마인데 이 추위가 드라마의 빌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0: 네.
1: 그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가 고생이 많았지만 다들 이야기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잘 걸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는 글로 써놓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글이 현장에서 사람들 손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걸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제작진은 시청률 확인하는 게 이제 일일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드라마 작가에게는 네. 아마 시청률이 성적표처럼 느껴질 것 같고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뭐 드라마가 좋다고 해서 시청률이 무조건 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보다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인 건가 해법도 찾게 되고 진짜 시청률 안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시청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0: 맞아요.
1: 시청률은 작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우, 감독, 스텝 들까지 그 모두 땀방울이 찍히는 숫자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일 드라마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일일 드라마 할 때는 거의 매일 정교 석차 받아보는 부분이었고요.
0: 그렇죠.
1: 네, 심으면 열일이는 주 1회라서 일주일에 한 번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요즘 드라마 제작 방식이 그래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가장 네. 큰 차이라면 어떤 걸까요?
1: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창고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방송이 중심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본방뿐 아니라 뭐 클립 뭐 1분짜리 쇼츠로 맛보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다가 아 이거 괜찮네 그러면 또 몰아서 보시기도 하고 뭐 화제성 반응 흐름까지 함께 움직이니까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한 편이 세상에 나가는 방식도 훨씬 입체적이고 제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작가도 고민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0: 그래서 네.
1: 뭐 대본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0: 네. 방영되고 있는 심으면 열일이는 네. 도시 가족들이 귀농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농촌 힐링 드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 네.
0: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항상 쓰고 싶어 해요.
0: 네.
1: 그래서 결혼하자 맹꽁아도 가족 이야기였고요.
0: 네.
1: 이제 그 후에 이거는 그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농촌은 사람을 조금 더 느리게 살게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느림 속에서 가족이 서로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식 농사라는 말을 하듯이 그 농사와 가족은 진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이 가족들을 강제로 이 느린 곳에 툭 떨어뜨려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힐링이라고 쓰고 생고생이라고 읽는 그런 귀농 생활을 통해서 결국 가장 단단한 걸음은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틈틈이 소설도 네. 쓰고 또 라디오 구성 작가로도 활동하시면서
1: 네, 네.
0: 드라마 작가가 되셨는데
1: 네.
0: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책과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다락방에서 제인 에어를 네. 읽게 되면서부터라고 네. 하셨는데
1: 네.
0: 10살이면 좀 빨랐던 거 아닌가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저한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 두 분이 있었는데요.
0: 아.
1: 그 저희 오빠들이 그 책을 좋아해서 다락방에 책들이 가득했어요.
0: 네.
1: 거기 연애 소설 같은 것도 많고
0: 네.
1: 그래서 저는 거기가 거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는데
0: 그렇군요.
1: 거기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제인 에어를 집어들었는데 그게 이게 책장을 넘긴 게 아니라 제가 그 제인 에어의 그 삶 속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0: 네.
1: 그 뒤로 거기 있는 소설들을 이제 막 계속 읽었는데 그 다 읽다가 아직 안 읽은 책들은 궁금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0: 네.
1: 그걸 들고 또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수학책은 안 가져가도 소설책은 가져가서
0: 네.
1: 읽다가 몰래 읽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고전들 닥치는 대로 다 읽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책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 책들이. 저도 모르게. 좀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글을.
0: 책에 빠져 있다 보니까
1: 네.
0: 나도 이런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1: 네, 네.
0: 드라마 작가가 되신 게 1989년도신데 청소년 네. 극장을 통해서거든요.
1: 네.
0: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제 데뷔는 어떤 준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뛰어든 돌진?
0: 아.
1: 네. 그때 제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때였는데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KBS의 라디오 청소년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0: 네.
1: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그 이야기가 끝나는 형식인데 일일 드라마였는데
0: 네.
1: 청소년 극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 아이들 얘기,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사였으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원고를 썼어요.
0: 네.
1: 20분이면 그때는 원고제 썼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몇 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낭송해 보면서 20분 분량의 원고지 몇 매구나 해서 이거를 한 달분을 써서 제가 그때 부산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걸 붓다리에 이렇게 한 달분을 묶어서 KBS 라디오에 무조건 찾아와서 그 청소년 극장 그 뭐 이렇게 PD 네. 책상에 놓고 갔는데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분이 얼마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0: 네.
1: 형식은 좀 안 맞는데 재밌다. 같이 일해보자.
0: 네.
1: 그래서 그때 거의 8년을 교사와 병행해서 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어떻게 보면은
1: 네.
0: 뭐 책상에 올려놓은 글을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때 그 PD님 성함이 이기재 네. PD님이신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의 저는 없었죠.
0: 신기하네요. 예, 너무 감사한... 공모전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무작정 맞아요. 들고 오신 거군요. 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작가님 언니가 또 송정현 작가이시라고 네, 네. 자매가 이제 글을 함께 쓰고 계신데 네. 어떻게 또 집안에 글 쓰는 유전자가 있는 걸까요? 자매가 함께 작가로 활동하니까 좋은 점도 있으시겠네요.
1: 좋은 점 100%입니다.
0: 네. 네.
1: 저희 집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작가 상담소가 있는 셈인데요.
0: 네.
1: 근데 저희 언니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생일 되면
0: 네.
1: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동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정도로 인생의 커다란 동지입니다.
1: 누가 먼저 작가가 되셨어요?
0: 언니가 기자하다가 네. 라디오국에서 네. 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보따리에 싸서 원고 들고 올 때가 저희 언니가 며칠 후면 독일로 그 형부를 따라서 가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이제 언니가 가고 나면 진짜 이거는 전해줄 길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무작정 비행기 타고 와서 밑에서 그 작가실로 전화해서 언니 잠깐 내려와봐.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거 연출 뭐 이기재 이렇게 하는 말 듣고 그분한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러고 난 빨리 또 비행기 타고 와서 수업 들어갔거든요. 저희 언니가 그때 이거를 이기재 그 피디님 책상에 놓지 않으면 그 저한테 나중에 큰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놨다고. 그래서 언니가 결국 어떻게 보면 전달자 역할을 해준 거죠.
1: 하필은 또 이곳에 계셨으니까 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운명이었네요, 정말. 그동안 쓰신 책도 정말 많은데 송정림 작가님 책은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해피엔딩을 선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0: 아, 우선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해피엔딩도 여러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의 해피엔딩은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언해피 엔딩은 아닌 것 같고 그 저는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바꿔놓는 관계라면 그것도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게 해피 엔딩은 그 어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말이라기보다는 사람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결말에 가까워서 제 드라마가 약간 새드 엔딩인 부분도 역시 이런 결에서 해피 엔딩이 아닐까.
1: 그렇군요. 막 틀에 박힌 해피 엔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큰 범위에서의 해피 엔딩인 거네요. 드라마 데뷔 37년 차신데 이번에 드라마 작가의 삶을 기록한 책을 내셨어요. 온전히 드라마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작가의 사적인 기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죠?
0: 제가 결혼하자 맹꽁아 1일 드라마 120회 넘게 이제 작년 봄에 마쳤는데요. 그 드라마를 하는 동안에 원래 1일 드라마 뭐 기획부터 하게 되면 거의 1년 반 동안 작업실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거든요. 죄수로 살아가는데.
1: 그렇네요.
0: 거기서 추록하는 날 문득 남의 이야기만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는 에세이집을 한 거의 40권을 냈어요. 근데 제 이야기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 이야기도 한번 걸어온 시간을 돌아볼까? 물론 뭐 제가 뭐 성공한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이제 멈출 것도 아니지만 한 번쯤 이렇게 한참 더 써야 되겠지만 어디쯤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더 앞으로 문장을 단단하게 쓰기 위해서 한번 돌아볼까 이래서 제가 원래 매일 새벽마다 에세이 한 편씩 쓰는데 이번에는 이 주제로 책학원이 될 때까지 썼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드라마 작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다 보니 내 인생을 공부하게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군요. 이번 책 제목이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0: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쓰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이럴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고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순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움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득문득 그 이런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면 이제 곧 당신의 그 순간도 올 테니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송정림 작가님의 수필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0: 오늘 만나볼 책은 송정림 작가님의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작가의 말 시작은 일찍이 정한 묘비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컷 썼다. 아무래도 워낙에 책도 많이 쓰셨고 드라마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집필할 때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글을 꾸준히 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묘비명이 나왔을까요?
1: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돌아가실 때 묘비명을 뭐로 할까 이래서 그 식구들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미리 정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실컷 썼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네. 이게 약간 직업병 같기도 한데 저는 쓴다는 말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글도 쓰고 힘도 쓰고 이제 마음도 쓰고 그렇게 남김없이 살다가고 싶다는 뜻인데요. 뭐 한 방울 마음까지 남김없이 네. 쓰다 가는구나.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연료를 0.1리터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태우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실컷 썼다. 예, 그래서 난 참 실컷 쓰다 간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0: 정말 작가님 풀어주시니까 썼다라는 말이 진짜 멋지게 들리네요. 드라마를 쓰시지만 일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었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걸까요?
1: 저는 누구나 이렇게 드라마 제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로 하면 장편 드라마 나온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도 그런데요. 우선 저는 떠오르는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막 괜찮다고 하지만 안 괜찮은 걸 다 아셔가지고 네. 그 허리 수술하러 오셨었는데 거기에 그 허리춤에 이렇게 파스 냄새 같은 게 이제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 두었던 그 손수건에 그 싼 돈하고 네. 그다음에 금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근데 그 금반지가 거의 수십 년 어머니와 한 몸이 된 금반지인데 그걸 어떻게 빼셨는지 이 손가락이 하얗게 짓물러지도록 빼셔가지고 네. 제 책상에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화내면서 나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결국은 그냥 그렇게 놓고 가셨고 그 나중에 그 엄마랑 우리 커플링 맞추자 딸하고 엄마가 네. 하는 커플링 그래서 엄마의 그 자리에 저와 함께한 커플링을 맞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는데 이거는 결혼하자 맹꽁화에서 그 드라마로 이미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네, 제 경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 장면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하셨네요.
1: 네, 그때 많이 좀 반응들이 네. 많이 울었다. 이렇게.
0: 네. 또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주 성격 못되고 순하지 않고 길들이기 어려운 연인. 그런데 묘하게 매력이 넘쳐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연인. 헤어져놓고도 그리워서 달려가고 굳게 닫힌 문 앞을 서성이다가 꽝꽝 문을 두들겨보다가 그 앞에 주저앉아 울게 하는 연인. 그러다가 기어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 미치게 만드는 연인. 이 시크한 연인에게서 나는 앞으로도 벗어나지 못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도 같고 이보다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정말 써도 써도 어려운 게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1: 이 드라마의 작가로서 이 어려움은 그 쓰는 일도 있지만 드라마가 이제 아무 저 혼자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이 드라마 쓰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이제 얘기고요. 드라마 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람을 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많이 또 어려워졌어요. 사람을 담기가 사람의 마음이 늘 예측을 벗어나고 사랑이나 상처 같은 것도 매번 달라요. 또 관계도 좀 복잡해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쓰고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 쓰고 싶은 글은 그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다음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뭐 네. 슬픔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도 다시 눈물 닦고 일어나는 사람, 그다음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근데 서로 이렇게 보듬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를 꼭 쓰고 싶습니다.
0: 네. 드라마 방영 중에는 아무래도 시청률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 작가님께서 한 사람의 시청자를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있었습니다. 제가 뭐 시청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뭐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이제 드라마 작가를 그만해야 되나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날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좀 오래전이긴 한데 그 작가 컨퍼런스가 그 후쿠오카에서 했었어요, 일본에.
0: 네.
1: 도쿄에서 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뭐 스타 작가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냥 뭐 성실함 정도 담당하는 아주 그런 작가였는데 갔는데 도쿄에서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만나러 그 후쿠오카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때 그 일본에서 제 1일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뭐 다들 송정임 작가님 찾아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타 작가도 아닌데 저를요? 막 이러고 물어봤는데
0: 네.
1: 그분

0: 그랬더니 당신이 쓴 드라마 대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정말 그 통역이 맞냐 막 이러면서
1: 네.
0: 어떡해요 막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세상을 놔버리려고 했대요. 근데 마침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대사 하나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끝까지 공항에 며칠간 계속 따라다녔고.
1: 와, 정말 찐팬이었네요.
0: 네네.
1: 예.
0: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때 아, 저 이분이 나 드라마 계속 쓰라고 그냥 하늘이 보내셨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1: 예.
0: 이제는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구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요.
1: 분명히 그렇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또 드라마 대본에 대해서 된장을 풀어서 된장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0: 아, 제가 그 30대 초반에 일일 드라마를 처음에 맡았어요.
1: 네.
0: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치기 어린 문학 소녀 출신이잖아요. 제가.
1: 네.
0: 그래서 드라마로도 문학을 하겠다 하는 생각에 굉장히 멋지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멋을 부렸어요. 지문에도. 근데 그때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 그 산소에서 막 울고 불고 아버지 막 이런 장면을 제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멋지게
1: 네.
0: 승화시키고 싶어서 그 지문을 카메라가 하늘로 맑은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미 그 슬픈 며칠이 다 흘러버린 걸로 썼는데 CP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와봐라 해서 갔더니 그 송 작가 그 드라마는 그 뽕짝이다 샹송이 아니다
1: 네.
0: 그리고 그러면서 된장을 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1: 네
0: 막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국적 없는 스프 밍밍한 스프 끓이지 말고 진한 뭐 스프 막 된장 찌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1: 네, 네.
0: 이렇게 좀 날 것, 한국적인 정서, 막 절절한 막 네. 슬픔, 체온 이런 거 다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뜻으로 된장 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1: 네.
0: 점점 갈수록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네.
1: 드라마 쓸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기획안 쓰기라고 합니다. 드라마 기획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송정림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기획안은 이 드라마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기획 의도, 인물 소개, 줄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드라마가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진심을 어떻게 짧고 임팩트 있게 말하느냐에 기획안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A4 용지 5장,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결혼 제도의 사회적 의미,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의 대학 시절 짝사랑까지 써내려갔다. 기획안을 보낸 날 CP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받았다. 그런데 이거 약간 수필집 같은데요? 그런 반응이 왔다. 수정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도시의 쿨한 작가처럼 썼다. 이 드라마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자 이런 결과가 돌아왔다. 작가님, 이건 좀 건조해요. 가전제품 설명서 같은 느낌이랄까? 기획안 쓰기는 에세이와 광고 사이 어딘가 감성과 전략의 줄타기다. 기획안은 드라마보다 먼저 쓰는 이야기의 미끼이자 첫 번째 설득의 기술이 아닌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다면 기획안에서부터 읽는 이의 심장이 좀 띄워져야 한다.
1: 기획안에서부터 네. 읽는 이의 심장이 띄워지게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0: 너무 어렵습니다.
1: 네, 이렇게 어렵게 네. 어렵게 기획안이 통과가 돼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0: 진짜 뭐 다른데요. 다 다른데 어떤 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예, 그 되기도 하고요.
1: 네.
0: 어떤 거는 뭐 기다리다 지쳐서 아예 그게 이게 그냥 접혀지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좀 많이 다른데 이게 몇 장 안에서 이 이야기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1: 이제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0: 어필을 해야 되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지금 심으면 열일이 같은 네. 경우는 얼마나 네. 걸렸나요?
0: 심은 열일이는 이것도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 이게 좀 선명하게 좀
1: 색깔이 확실하니까
0: 예, 색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맨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1: 글 쓰는 건 기본일 것 같고 네. 영업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글 영업 어떻게 하시나요?
0: 저는 스스로 영업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1: 네.
0: 근데 작가가 글을 쓰면 요즘은 또 제작사가 많이 담당해주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저는 이제 글을 열심히 써야 되고 다만 작가도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좀 닿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힘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과장해서 말하기보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썼는지 좀 진솔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글이 대신 증명해 주리라 이렇게 네. 믿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기다리는 건 잘해요.
1: 그렇군요. 드라마 보면은 어떤 드라마든 진지함이 기본이지만 유머 코드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맞아요. 어디에다가든지 유머를 네.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작가님은 왠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셔서 네. 웃음 포인트를 어떻게 넣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0: 저는 전 유머가 유머러스 한 사람 되게 좋아하고
1: 네.
0: 유머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많이 웃기고 싶은데 개그 본능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 유머 집도 많이 보고요. 예능도
1: 열심히 보시는군요.
0: 예, 열심히 보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유머러스 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대사 제가 대사 잘 쓰는 작가 이렇게 하면 유머 재치 있게 재밌게 대사 잘 쓰는 작가를 저는 생각해요.
1: 네. 네
0: 사실 슬프게 쓰고 뭐 그다음에 진지하게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웃기는 거에 비하면 쉽습니다. 원래 인생도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네 울기는 예. 쉽지만 웃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게 웃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배우도 슬피 잘 우는 이제 배우는 사실 많지만
1: 네.
0: 잘 웃기는 배우는 쉽지 않아서
1: 맞아요.
0: 예, 그 캐스팅할 때도 좀 잘 웃기는 배우는 좀 제가 좀
1: 우선순위에 놓고
0: 예, 예 네. 제가 많이 의견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1: 배우들도 진짜 웃는 연기 할 때가 더 힘들다는 않아요. 이야기
0: 네.
1: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1: 대본 리딩하는 날이 작가 입장에서는 성적표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성패가 첫 리딩 때 예고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숨 고르며 대사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묘하게 공기가 달라진다. 서로 낯설어하던 사람들 사이에 한 줄의 대사가 스며들고 한 번의 웃음이 얼음을 녹인다. 어떤 배우는 감정을 실어 대사를 하다가 실수로 대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해 순서를 놓치고 그걸 옆 배우가 슬쩍 받아 애드립으로 살려낸다. 그 순간 방 안은 긴장이 풀린 웃음으로 가득한다. 그제야 작가로서 마음이 풀린다. 리딩 날의 목적은 하나다. 순풍에 돛단 듯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한 것. 그래서 리딩 현장은 엄숙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 사실 나는 배우의 연기 톤이 마음에 걸려도 그 부분을 잘 말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배우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배려하느라 그냥 넘어가서 드라마 방영 내내 후회했던 것이다. 대본 리딩에서 나온 배우의 톤은 방영 끝까지 간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부터는 리딩이 끝난 후에 배우와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는 편이다. 간혹 리딩이 끝나고 배우가 아예 교체되는 경우도 생긴다. 배우들끼리 배역을 맞바꾸는 경우도 아주 가끔 생긴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대본 리딩하면 뭔가 막 배우들도 추리닝 입고 가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느슨하게 느껴졌는데 네. 진짜 연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긴장할 때가 맞아요. 대본 리딩 네. 할 때라는 이야기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작가 입장에서는 네. 뭐 등장인물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네.

0: 나중에 자기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네. 궁금해할 것 같고 정말 그날 가장 주목받으시겠어요?
1: 그 리딩 대본 리딩을 전체로 갖고 나서 회식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물어보 엄청 많이 질문이 오죠. 네. 저는 뭐 러브라인 없나요? 뭐 저는 뭐 중간에 죽는 거 아니죠? 네, 막 네. 그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결말을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제가 몇 번 그래봤는데 아. 그 결말을 알고 나니까 연기가 달라져요.
0: 그렇군요.
1: 네, 그 결말에 따라서 이게 아.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연기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필요한 감정의 방향이나 이런 건 알려드리지만 아. 끝까지 다 오픈하진 않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그 리딩 현장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리딩 하고 나면 그 분위기와 그리고 일단 리딩 할 때 이미 이 드라마의 승패가 결정짓는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아. 재밌으면 또 깔깔 웃기도 하고 막 네. 울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 재미 없으면 그 자리에서 이미
0: 뭔가
1: 썰렁하고 재미 없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 큰일 났다.
0: 네.
1: 작가는 막. 그 리딩 현장에서 일단 돌아가고 나면 어떨 때는 아, 막 수정하기도 해요.
0: 그렇군요. 네. 그게 하나의 샘플 같다는 생각이 네. 들겠군요. 네. 자, 오늘 송정림 작가의 책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Fate of Ophelia.

0: 네, 오늘은 송정님 드라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집필하면서는 그 등장인물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물을 창조해내신 분인데도 이런 노력을 하시나 보군요.
1: 네. 창조했지만 인물을 이렇게 뭐 저는 처음에 기획안 쓸 때 인물 이력서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의 그 문항을 다 적어봐요. 막 거의 한 50가지 적어봐요. 막.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어떤 때는 막 말 시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탐색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0: 그렇군요.
1: 계속 예, 그렇게 해야지 그 처음엔 이렇게 생경하고 조심스럽게 대사가 나오다가 점점 정이 들면서 그 사람이 막 어떤 때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걸 내가 받아 쓰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완벽하게 이 사람이 이해된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등장인물 이름 정하는 것도 네. 궁금합니다. 사실 네. 어떨 때는 아, 너무 성격이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아 저렇게 아.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럴 때도 아, 있는데 네. 작가님들 중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작명서까지 찾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 와 그게 이름 때문에 힘드시군요.
1: 네.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0: 네,
1: 이름이.
0: 워낙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1: 그렇기도 또. 하고요. 일단 그 이 인물이 얼굴과 운명을 꽤 네. 많이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짧은 두세 글자 안에 성격도 들어가야 되고 네. 시대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군요. 말맛도 있어야 되고 또 대사 그 안에서 수없이 불리잖아요.
0: 그렇죠.
1: 이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고 감정이 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앞에서 저도 늘 오래 멈춰요. 아, 뭘로 할까.
0: 그렇군요.
1: 수식까지 막 써보고 네. 입에 잘 붙나 이렇게 보기도 아. 하고 막 불러보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이게 또 내 이름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입에 안 붙으면 이게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바꾸기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 네. 운명 이런 거라서 작명소 가는 그 작가들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송정림 작가님은 드라마 집필 중에 철칙이 마감을 지킨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1: 1998년 꽤 오래전 일이지만 내겐 아직도 생생하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은 거북이보다 느렸고 메일 첨부는 거의 외계 기술이었기에 늘 원고는 보조작가의 두 손에 들려 방송국에 전해졌다. 그 주에 나는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통째로 날렸다. 정신은 미열과 마감 사이에서 아찔한 줄타기 중이었다. 미친 듯이 원고를 써내려갔다. 새벽 3시 드디어 마침표. 원고를 들고 방송국으로 뛰어갔다. 드라마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내 손에 든 원고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우르르 복사기로 몰려들어 복사를 해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쓰러지듯 주저앉아버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원고를 제 시간에 내지 못하는 작가라면 작가라는 이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몸이 아파 며칠을 날려버리고 그 바람에 드라마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됐던 그날 나는 책상 앞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붙였다. 마감은 목숨처럼 지킨다. 이 철칙은 계속해서 지켜졌다. 한 번은 이웃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소음이 거의 콘서트 수준이었다. 그래서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코트를 한쪽으로 제치고 벽 쪽에 노트북을 켜놓고 문을 닫고 웅크리고 썼다. 한여름이었다. 결국 세 페이지만 쓰고 딴 방법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그 세 페이지가 그날의 마감을 지켜줬다.
0: 네, 정말 배우도 드라마 촬영 때는 아프면 안 되고 네. 작가도 특히 막 장기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1: 네, 맞아요.
0: 정말 건강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한 뭐 비법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네, 이날 이후에 저는 이 사건 전에는
0: 네.
1: 진짜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0: 그렇군요.
1: 네. 뭐 한 종일 커피 먹고 쓰고 이랬는데 이때

0: 그때부터 저는 정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안 해본 운동이 없고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뭐 화려하진 않고 그 모범생 같아서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냥 꾸준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에세이 쓰고 나서 꼭 요가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거의 제 몸에 이렇게 주는 뇌물 같은 거라고 할까 그래서 뭐 좀 버텨줘 막 이러면서 네.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건강법은 오래 쓸 수 있게 자기 생활의 리듬을 좀 꾸준히 잃지 않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들 아마 작가의 상상력에서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취재도 하고 경험도 하고 보조 작가들 도움도 좀 받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네. 취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0: 보조 작가들하고 같이 취재도 하고요. 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직접 들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인물의 말투나 뭐 직업의 리듬, 뭐 생활의 결 막 이런 것들을 사람 만나면서 취재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AI 도움도 받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네, 네.
1: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0: 자료 조사 좀 많이 하고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전에는 무슨 만일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 네. 보조작가를 보내거나 이제 제가 이제 섭외해서 만나거나 해서 다 메모를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AI가 예 물론 이제 확인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료 조사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뭐 작가님들도 혹시 인공지능이 네. 나보다 더 잘 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시나요?
0: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근데 진짜 뭐 더 빨라지고 진짜 똑똑하거든요.
1: 그렇죠.
0: 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긴장이 겁먹는 쪽이 아니라
1: 네.
0: 사람답게 더 사람답게 써야 된다는 긴장.
1: 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AI 등장이 작가들에게 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이 느껴봤니? 뭐 이거를 묻는 귀한 자극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는 뭐 막 슬픔을 느끼거나 누구를 위해서 뭐 밤을 지새보거나 뭐 슬퍼서 막 심장이 터질 듯한 이별을 겪어보지는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점에서 드라마는 논리가 아니라 약간 비논리를 다루는 감정의 비논리를 다루는 영역이니까
1: 네.
0: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기계가 문장이나 이런 건 만들 수 있지만 살아본 사람의 어떤 떨림까지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1: 네.
0: 그거는 작가들이 이 더 인간답게 우리는 사람을 더 집어넣자 하는 그게 바로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작가로서 그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송정님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예전엔 소설의 페이지를 넘기며 마냥 설레었다. 등장인물에게 빠져서 밤새도록 읽고 또 읽으며 이건 내 이야기야 했는데 이젠 다르다. 문장을 보면서 문장은 좋은데 구성이 아쉽네. 캐릭터가 매력 있으면 이건 드라마화 가능성 있겠다. 판권 있나? 를 궁금해한다. 더 이상 읽는 사람이 아니라 업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책 한 권을 들고 마냥 행복해했던 내 안의 독자는 언제 사라졌을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다. 진짜 시련은 이때다. 정말 좋은 작품. 뭐라고 이런 방구 얹을 수 없는 작품을 보았을 때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던 무렵 나는 한참 글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인물은 움직이지 않고 대사는 자꾸 벽에 부딪혔다. 큰 기대 없이 나의 아저씨를 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대사가 깊었다. 작가인 내가 드디어 시청자가 된 순간이었다. 처음엔 감탄이었는데 5분 지나면서 비교가 되고 10분 지나면서 정신이 내 머리를 조아렸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심신이 탈탈 털린 직업인 한 명이었다. 세상에 나보다 잘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작가가 된 후에 시청자나 독자의 즐거움을 뺏긴 것은 둘째치고 내 정신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이 열등감이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는 못 쓴다라는 깨달음과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우물튀었다. 자기 언어를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통의 씨앗. 그 씨앗은 울지 않고는 쓰지 못하고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
1: 감탄사가 나올 만큼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면 보는 즐거움도 잠시, 작가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군요. 근데 정말 드라마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네. 명작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을 텐데 네. 그 작가님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0: 그 드라마 작가가 된 후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즐거움을 뺏겼는데요. 네. 약간 저 드라마는 좀 재미없다 이런 작품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1: 네, 맞아요.
0: 근데 또 너무 잘 쓰는 드라마를 보면 와 나는 왜 저렇게 못 쓸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넘어선 예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1: 네.
0: 그럴 때 또 뭐 이렇게 무너져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 영역을 개척하자 그러면서 또 책도 또 보고
1: 네.
0: 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일단 조금 비우고요. 부러운 마음도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다시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 네.
0: 작가에게 어떤 스트레스 해소는 쉬는 일인 동시에 또 다시 감각을 채우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자극이 되기도 하는군요.
0: 네.
1: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했다가 엎어진다고 하죠. 또 작가를 못 받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0: 네, 네, 네.
1: 작가 인생 가운데 최악의 터널이었다면 언제일까요?
0: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도 많았고 그때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막 그 딱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1: 네. 네,
0: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1: 네.
0: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또 기회가 또 오고 그 터널 지나고 나면 햇살이 가장 찬란할 때가 이제 오잖아요. 그런
1: 네.
0: 것처럼 일단 오늘도 한번 써볼까? 뭐 이래서 오늘 그냥 넘기고 나면 또 이렇게 오늘을 계속 넘기다 보면 그날이 온다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1: 네.
0: 작가는 결국 절실함 하나로 그냥 다음 페이지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약간 최악의 순간들을 이제 꼽는 것보다 그 순간에도 이제 끝내 쓰는 쪽을 택한 저 자신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0: 네.
1: 그 주인공 특유의 악과 깡으로 또 주변의 도움으로 여러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견디고 헤쳐나가시나요?
0: 저는 드라마에서 누가 짠 나타나서 멋지게 이제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썼지만, 예, 저한테는 이제 그건 아니었고,
1: 네.
0: 저 역시 진짜 속으로는 재난 영화 몇 편 찍죠. 뭐 흔들리고 막 겁나고,
1: 네.
0: 자신이 막 초라해지게 느껴지고, 막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을 그냥 일단 넘기자.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이 파도 넘기고 나면 그 다음 파도 그냥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사람은 또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을 잘 헤쳐나갔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과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해졌다. 예, 그렇게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쓰신 드라마 가운데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0: 네.
1: 작품이 있는데
0: 네, 네.
1: 이 작품이 마음에서 퇴고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0: 네.
1: 왜 그런가요?
0: 제 책에 쓰다 보니 문득 그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의 이 내용을 쓸까 말까. 예, 왜냐하면 좀 아픈 내용이 있어요.
1: 네.
0: 네, 뭐 진짜 파란만장한 가장 파란만장한 드라마. 최악의 터널이 여기도 있네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그만큼 애정도 깊었는데
1: 네.
0: 정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았어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이 앓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작가에게는 작품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끝나는 건 아니라서 이제 어떤 작품은 원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마음에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작품도 있거든요.
1: 네.
0: 이 슬플 때 사랑한다가 약간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네,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아직 떠나보내지
1: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네요.
0: 네.
1: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드라마로
0: 네.
1: 남아있지만 덕분에
0: 네.
1: 작사가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요?
0: 아, 맞아요.
1: 어떤 얘기인가요?
0: 네. 이게 그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 그 기획안을 내잖아요.
1: 네.
0: 근데 음악 감독님이 그 기획안을 보시고 그 기획안의 문장들을 가사로 써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1: 아, 그렇군요.
0: 예. 그 저는 그 전에 인디 밴드 가수 어떤 분이 네. 제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가사를 거기서 좀 써도 되겠냐 그래서 아 그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돈이 없는 가수라 네. 그냥 돈은 안 드리고 작사가로 이렇게 등록은 해드린다
1: 네.
0: 그랬었는데 제가 작사가로 등록이 되어 했었는데 아. 마침 제가 작사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다듬어서 보냈는데
1: 네.
0: 그 OST 중에 노래 한 몇 개가 제 그 기획안 속에 있는 글귀로
1: 아,
0: 네, 그 만들어졌습니다.
1: 네.
0: 영광이죠.
1: 그렇군요. 또 이 네. 곡 들을 때마다 또 아픈 손가락인 드라마가 생각나면서 또 그 아픈 것도 사실은 추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이제 심으면 열일이는 제작을 마쳤으니까 네.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고 어떠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드라마 계획하고 계신가요?
0: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편성이 될 듯 말 듯 하고 있어서
1: 그렇군요.
0: 지금 가장 지금 많이 마음이 고단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1: 그렇군요. 기회가 놓고 또 이제 또
0: 네, 지금 기회가
1: 심사를
0: 하고,
1: 기다리고 있군요.
0: 네, 예. 대본 네 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1: 네.
0: 수정 또 회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1: 네.
0: 그러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또 에세이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이제 쓰는 일이 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처음에 소개해 주신 묘비명 네. 실컷 썼다처럼 네. 부지런히 계속해서 써 나가실 것 같고 그 묘비명이 꽉 찰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드라마 주인공은 어떤 직업인가요?
0: 그 여자 주인공은 부동산 중개.
1: 아, 그래요.
0: 네.
1: 예.
0: 남자 주인공은 투자자입니다.
1: 아, 네. 그 드라마가 나오면 반갑게 열심히
0: 집에 대한 이야기.
1: 네, 네. 네.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드라마 작가 송정림 작가의 수필 쓰다 보니 문득 당신이 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데이빗 란츠의 연주로 크리스토퍼리스 드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주말에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것들도 생기죠.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그렇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의외의 경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입과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죠. 그러다가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쭉 펼쳐놓게 되는데요. 휴일에 이런저런 일들 많으셨을 겁니다. 참았던 그 수다 본능, 오늘 여기에서 싹 다 풀다 가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새들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여러분도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쌓아뒀던 즐거웠던 이야기 살짝 속상해서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고픈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여기에서 자유롭게 털어내고 후련하고 가뿐한 마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음악을 들어보는 LP카페에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가겠습니다. 진미령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그리고 이지연이 부릅니다. 바람아 멈춰다오.

신미령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이민희님 고민되시겠어요? 뭘 해서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앞 슈퍼가 문 닫은 이후로는 장보러 가게 되질 않아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단골집 없어지면 참 난감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 주변에 식당들이 왜 요즘 이렇게 좀 문을 닫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이민희님 오늘은 뭘 해서 드셨을까요? 도명옥님께서는 오늘은 마늘 까면서 듣겠습니다. 말라서 까기 쉽고 덜 매워요. 장갑 끼고 후딱 가서 치워야겠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마늘 손잘면 손가락 끝이 아리고 아픈데 아 다행히 예, 말라서 까기 쉽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도명옥님 마늘 손질해서 저장해놓고 한동안은 든든하시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로 넘어가죠. 박지윤의 환상 이어서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For You.

지직거리는 바늘 끝에서 울려 퍼지는 아날로그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라는 LP 카페. 오늘도 아름다운 지난 시절의 추억의 음악들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입니다.

홍성민, 공중전화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그 팀 기타리스트는 작곡가로 유명했던 오태호였고요. 보컬을 홍성민이 맡았죠. 이후 홍성민은 솔로로 데뷔해서 몇 장의 앨범을 발표했고 2005년엔 휴먼에이드라는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기억날 그날의 화두는 1988년에 헤비메탈 옴니버스 음반에 수록됐는데 당시 김종서, 임재범, 김도균 같은 강렬한 락 뮤지션들의 음악 사이에서 눈에 띄게 서정성을 드러낸 곡입니다. 이후 홍성민이 솔로 앨범 타이틀곡으로 다시 불러서 더욱 크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 곡과 함께 들을 노래는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이 곡은 유지아의 데뷔 앨범에도 수록돼 지금도 크게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80년대 중반 군복무를 마친 유지아는 어릴 적 친구였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과 함께 김현식의 밴드에서 활동을 합니다. 한창 작곡에 물이 올랐던 유재하는 김현식에게 자신의 1집 앨범에 수록한 노래들을 모두 선보였는데 음악은 하나같이 다 좋았지만 김현식은 당시 밴드가 추구했던 지향점에선 차이가 있었고 특히 특정 후배만 편애를 할 수 없고 모두를 챙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유재하의 곡 가운데 가리워진 길만 취입을 한 겁니다. 이런 김현식의 뜻을 오해한 유재하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에 6개월 만에 밴드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사연이 있던 가리워진 길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이어서 김현식입니다. 가리워진 길.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이번엔 김태형의 노래 오랜 방황의 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은 광고송 가수였습니다. 600곡이 넘는 광고송을 불렀는데요. 그러다 드라마 종합병원 OST로 사용된 혼자만의 사랑으로 인기를 얻게 됐죠. 그 후 박미경 후임으로 여성 보컬리스트를 찾던 프로듀서 김창환에게 캐스팅이 됐고요. 클론에 돌아와 그리고 사랑과 영혼 같은 곡에 피처링과 코러스로 참여하면서 자기 색깔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반 오랜 방황의 끝으로 다시 솔로 가수로서 큰 사랑을 받게 되죠. 김태형의 오랜 방황의 끝 오랜만에 잠시 후에 듣겠고요. 신하위, 백두산, 부활 같은 락 밴드들이 사랑받던 1980년대 그 뒤를 이은 밴드가 H2O입니다. H2O. 데뷔 당시엔 안개도시라는 다소 강한 헤비메탈 곡을 내놨지만 2집부터는 멤버 교체와 함께 모던 록밴드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보컬을 맡은 김준호는 미국 생활을 하다 귀국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세련된 감각과 멋진 무대맨으로 눈길을 모았고요. 신하위 출신의 강기영과 김민기, 또 모델로도 활동했던 기타리스트 박현준이 새로 들어오면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던 팀이죠. 이 멤버들이 발표한 2집과 3집이 요즘 다시 시대를 앞서간 음악이라고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음반에 수록된 펑키한 록 사운드 걱정하지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김태형의 오랜 방황의 끝 이어서 H2O가 부릅니다. 걱정하지마.

오늘 LP카페에서는 홍성민의 기억날 그날의 하도,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 김태용의 오랜 방황의 끝, 그리고 H2의 걱정하지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한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리듬 속의 그 춤을

0: 수많은 감정들이 선율 위에서 춤을 추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끔가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세미 씨는 그냥 일단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스팸인지 검색을 해보시는 편이세요?
1: 저는 전화가 오는 동시에 이제 노트북으로 그 네. 번호를 검색해봐요. 그러면은 네. 그 스팸 전화를 요즘 검색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는 뭐 어디입니다. 네. 이렇게 출처를 알려줘서 아, 받아야 되는 전화면 받고 스팸이면은 안 받습니다.
0: 저는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네,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0: 안 받아도?
1: 네.
0: 다시 안 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었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전화는 문자라도
0: 그렇죠,
1: 다시 오죠.
0: 그렇죠.
1: 네, 그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또 무턱대고 받았다가 또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1: 저도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의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나얼의 첫 솔로 정규 앨범 Principle of My Soul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나얼은 브라운 아이즈 그리고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이어지는 그 음악 활동 내내 이제 흑인 음악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 계속 가지고 갔는데요.
0: 참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목소리예요.
1: 맞아요. 목소리도 드물고 정말 이 하시는 음악도 예. 정말 특이한데 사실 한때는 이 한국인의 정서에 흑인 음악이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나얼은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제 흑인 음악이 어떻게 한국적인 정서로 잘 녹아낼 수 있는지를 좀 증명해 왔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K-POP 아이돌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흑인 음악의 요소가 좀 알게 모르게 다 깔려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왔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식 소울 가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가수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얼만큼은 당당하게 소울 가수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첫 솔로작에서 이제 나얼은 흑인 음악의 상징인 그 모타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대한 좀 오마주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람기억이라는 곡이었는데 뭐 수록곡인 이별 시작 같은 곡들도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앨범입니다. 근데 앨범에서 유독 이게 나얼 목소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You and Me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나얼의 팔세토 창법을 들어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이 곡을 들으시면 네. 이 목소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이 곡의 관현악 연주가 되게 아름답게 깔리거든요. 거기에 나얼의 팔세토 창법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좀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0: 접해보지 못한 나얼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겠네요. You and Me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나얼의 You and Me,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창희님께서, 노디 오늘 운동 안 가고 꽃밭에 물 주면서 신나게 듣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따라하기도 한답니다. 노디가 이 집 선곡이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선곡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신창희님. 또 이소형님께서도 사연 보내셨습니다. 노디 저희 아파트는 비닐하우스 공동 텃밭이 있어요. 오, 아파트 비닐하우스 공동 텃밭이군요. 올해 상추 첫 수확을 지금 했어요. 낙심한 손맛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쏠쏠한 손맛이 있는데 노디 알랑가 모르겠네요. 기회 되시면 경험해 보세용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서 주말 농장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예, 가서 그냥 물만 뿌리다 왔고 이렇게 직접 재배한 것을 예, 채취는 못했습니다.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우리 이소형님, 상추 외에 또 어떤 채소를 심었을지 궁금하네요. 원래 공동 텃밭에는 이것저것 심잖아요. 예, 다음에 또 뭐 수확하셨는지 예,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교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의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관풍어는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흥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성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흥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

0: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골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어흥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포장인 어흥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어흥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어흥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흥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흥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흥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흥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묵도를 보고

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몽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몽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몽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군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몽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어몽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환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어몽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어몽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위되면서 어몽도가 파낸 언 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포장 어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어흥도가 영월에 떠난 뒤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어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숭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0: KBS 오디오 포... 어.
1: 최고의 클립
2: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백길의 동행에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첫날 밤이요?
1: 아휴, 왜 그렇게 놀래? 사람 무안하게. 첫날 밤 맞잖아.
0: 아, 그렇죠. 첫날 밤은 첫날 밤이죠. 설마 잠자리를 요구하진 않겠지? 스노글러로 같이 껴안고 잔 적도 있으니까 그래, 그런 뜻일 거야.
1: 저, 나 먼저 씻을 테니까 그동안 폴로 양치 좀 시켜줄래?
0: 예, 마거릿.
2: 마거릿이 침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장은 폴로를 안고 손님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3: 확실히 뉴욕 개팔자는 불법 체류자보다 낫다니까. 아유, 가만히 있어. 아유.
2: 장은 폴로를 품에 안은 채 한 손으로 턱 밑 털을 잡아 고개를 못 돌리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속에 칫솔을 밀어넣어 위아래로 닦았다. 욕실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커질수록 초조해졌다. 10분 만에 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온 마거릿이 말했다.
1: 데이빗, 욕조에 물 받아놨어.
0: 아유, 감사합니다, 마거릿.
1: 목욕 얼른 하고 나와. 첫날밤에 신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잖아.
0: 예.
3: 아, 어쩐다. 아, 일단 목욕은 해야 하니까. 첫날 밤이라 이게. 아, 어떻게 피하지?
2: 장은 욕조에 머리를 쳐박았다. 마거릿과의 첫날 밤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3: 아, 이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안 돼. 이제 나가자. 그 사이에 마거릿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아휴, 제발. 자, 이 가운을 천천히 입고.

0: 이제 나가는 거야. 첫날 밤이 무산되도록 화이팅!
1: 마거릿!
2: 뭐야 당신! 왜 가운을 다 입고...
0: 어, 에?

0: 소파에 덩치 큰 젊은 백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이 닮아 대번에 마거릿의 아들인 줄 알았다.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이었다.
1: 저 인사해. 내 아들 브라이언. 이쪽은 데이비드.
2: 아유, 만나서 반갑네. 데이비드 장이야. 사람 손을 치고.
3: 결론만 말하면 난 이 결혼 반대야. 아, 이봐. 입장 받고 생각해서 당신 어머니가 새파란 남자랑 결혼한다면 찬성할 거야?
4: 기분은 상하지만 마거릿 아들한테는 무조건 잘 보여야 돼.
2: 잘 부탁해.
3: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 나는 거야?
2: 아니, 내 생각엔 그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여기는 뉴욕이니까 나이도 필요 없고 국적도 필요 없고 인종도 필요 없는 곳이 뉴욕이잖아.
3: 뉴욕커가 더 인종 따지는 걸 모르나 보네.
0: 브라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을 깔보듯 내려다보았다. 키가 190cm쯤 되는 금발의 브라이언은 뱃살이 없고 체격이 좋아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핸섬한 백인 남자 앞에서 장은 주눅이 들었다. 브라이언은 뉴저지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했는데 일이 끝나고 왔는지 옆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다.
3: 너 영주권 따려고 이러는 거지?
4: 어떻게 알았지? 설마 브라이언이 내 가방 뒤져서 여권 만료된 걸 봤나? 아닌데? 내 잠옷 가방은 잠긴 그대로인데? 그렇다면 짐작한 걸 말한 건데 정신 바짝 차리자. 여긴 호랑이 굴이고 난 이미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야.
1: 브라이언, 넌 들어가 쉬어.
3: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1: 차차하면 되지. 이제 가족인데.
3: 아니, 누가 가족이에요? 저놈 저거 오늘 처음 본 동양인 남자예요. 야, 어머니도 참. 아니, 게리가 죽는 것까지 지켜봐놓고 동양인 지겹지도 않아요? 저놈이 좋으면 그냥 동거를 하세요.
4: 재산 싸움이 붙었을 때 동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 알고 하는 말이겠지.
3: 저기 화병에 있는 적고 희놈이 선물한 거예요?
1: 아니야, 올리버가 선물한 거야.
4: 내가 선물한 꽃인데 왜?
3: 올리버도 진짜. 아니, 어머니가 장미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선물했어요.
1: 기억력 좋은 올리버도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
3: 차라리 올리버랑 결혼하세요.
1: 아유, 그만하렴. 크리스마스 이브잖니. 나중에 얘기하자.
3: 하여튼 전 이 결혼 절대 반대예요.
1: 저 데이비드가 꽃을 줬다고 하면 귀찮게 굴 것 같아서.
4: 장미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1: 아니야, 나 이제 장미 좋아해. 졸려. 저 데이비드도 빨리 들어와.
2: 예예, 짐 정리 좀 하고요.
0: 마거릿이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장은 부랴부랴 잠옷 가방의 지퍼를 열어 여권을 찾았다. 편지 봉투 속에 여권과 소셜 넘버는 그대로 있었다. 장은 여권과 함께 잠옷과 베개를 가방에 넣고 침실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겼다.
2: 제 짐은 이거 침대 밑에 둘게요.

0: 그래. 우리 그만 잘까?
1: 벌써요?
0: 밤이 깊었잖아. 나 원래 10시 전에 자.
1: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 베개. 아, 저 잠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0: 아, 어디 가는 거야?
1: 잠옷 갈아입어야죠.
0: 이젠 안에서 입어.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1: 아휴, 예. 그래도 저 등은 돌리고. 예.
0: 잠옷 다 갈아입었으면 어서 와.
1: 예예. 예. 그럼 이제.
0: 이제 미안해. 브라이언 때문에 기분 나빴지?
1: 아, 그 마거릿 아들이 저를 까이보는 것 같아요.
0: 아니야. 브라이언은 그런 사람 아니야.
1: 그런 사람이 이놈 저놈이라고 불러요?
0: 아니야. 절대 브라이언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1: 참, 아들이라고 또 편들잖아. 짜증나는구만.
0: 내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바로 쫓아온 거야. 아, 뭐야?
1: 아니, 스너글러요, 그래요?
0: 이제 스너글러 그거 하지 마.
1: 저야 그러고 싶죠. 사실 전 이 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불법 체류자가 뉴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0: 이젠 달라졌잖아. 나와 결혼할 건데.
1: 아, 예, 맞아요. 이젠 마거린만 보고 살게요. 저 지금 스노글러에 삭제하겠습니다.
2: 장은 마거릿이 보는 데서 스노글러 앱을 삭제했다. 순간 그간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밤에 여자들을 안아주고 있으면 그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3: 그 남자는 왜 날 떠났을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주려고 했는데.
4: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잘난 분들이라 나한테 기대가 컸어요. 내가 원한 건 아낌없는 후원이 아니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였는데.
2: 여자들은 장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1: 여자들을 안아주면서 느꼈어요.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0: 사실 나도 처음엔 스너글러와 잔다는 게 깨름직했어. 생판 모르는 남자 품에 안겨 잘 수 있을까 생각했지. 그런데 앱에서 데이비드를 본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생판 모르는 남자는 아니니까. 난 데이비드 살냄새가 좋아.
1: 이러다가 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자. 마거릿은 백인도 많은데 왜 동양인인 저를 택한 거예요?
0: 데이비드가 게리를 닮았거든. 체격은 훨씬 작아도 검은 눈동자랑 쌍꺼풀 없는 눈과 코가 똑같아.
1: 아, 그래서 저를.
0: 솔직히 게리를 만나기 전에 동양인은 내 취향이 아니었어. 근데 게리를 보고 반한 거야. 무엇보다 난 데이비드가 안아줬을 때 게리가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거든. 저기 데이비드.
1: 왜 이렇게 끈적하게 쳐다보는 거야? 사람 무섭게.
0: 나와 하고 싶지 않아?
1: 아무래도 그건
0: 그렇다고 너무 매몰차게 밀어낸다.
1: 죄송합니다.
0: 몸은 늙는데 욕망은 왜 늙지 않는 걸까? 옆에 내 남자가 누워있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 있지?
1: 어서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를. 몇 시간 안 됐는데도 피곤해. 기 다 빨렸어. 일단 게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모면해야겠어. 게리 얘기 좀 더 해주세요.
0: 게리 얘기를 또 하라고?
1: 예. 아이, 그 좋은 점은 저도 따라하려고.
0: 게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지.
2: 마거릿은 잠깐 게리 이야기를 하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에 장은 안도의 숨을 쉬고 마거릿의 몸을 안았던 팔을 빼냈다. 이대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이불을 들추고 거실로 나갔다.
1: 라자냐 연어구이를 챙겨서 돼지한테 가야지.
5: 아, 메리!
1: 응?
5: 나 너랑 살기 싫다고. 어, 이혼하자니까. 폴! 폴! 내가 너랑 이혼하라는 거 폴 때문이 아니야!
1: 아, 저 아들놈 저. 아,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 살면 안 되는데. 에이. 자, 가자.
2: 장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라자냐 연어구이를 꺼내 랩으로 씌운 뒤 롱패딩을 걸치고 현관을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 출입문을 빠져나가자마자 데이지의 집을 향해 뛰었다.

0: 연어가 입에서 살살 녹아. 아, 이건 맛이 다른데? 어디서 사왔어? 뉴욕 레스토랑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1: 아이, 저기 마거리 집에서 가져왔어?
0: 기어코 그 집에 들어간 거야?
2: 야! 아, 돼지! 아, 그거 버리면 어떡해! 마거리 몰래 가져온 건데!
3: 그딴 걸 나보고 먹으라고?
2: 야, 뉴욕 레스토랑보다 3배는 비싼 거야!
3: 그래서? 그 여자랑 잠자다 뛰어온 거야?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
2: 돼지! 아, 돼지, 문 좀 열어봐! 힘들면, 마거리 집에 그냥 스노글러 일하러 갔다고 생각해! 스노글러 할 때 가만히 있더니, 이 녀석 왜 그래? 까놓고 말해서, 마거릿을 이용하는 게 뭐 어때서? 마거릿 또 좋은 일하고 죽으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영주권 따고 재산도 받아서, 그 다리 치료 다 해줄게. 어? 문 좀 열어봐, 돼지! 야, 나 네 다리만 보면 미치겠단 말이야! 미치겠다고! 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래, 진짜!
4: 장은 세차게 문을 닫고 나왔다. 32번가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다.
1: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은데?

0: 이놈의 32번가로 걸어갈 때면 늘 아버지가 떠오르는구만.
1: 아, 32번가는 이상하게 한국 냄새가 나. 한국에서 힘들기만 했는데 왜 그리울까?

0: 젊은 임금이신데 건강 이상 소리 있다는 거야? 아직 성인병을 걱정할
1: 꼬리에 불붙은 생쥐가 또다시 궁안을 돌아다닌다는.
2: 외삼촌은 화재의 원인을 생쥐 뒤에 새어머님이.
3: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앞의 권좌가 톡 하고 날아갑니다.
4: 내가 이 나라의 왕비야.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5: 두 윤씨 집안의 왕권 쟁탈전을 사람들은 대윤과 소윤의 전쟁,

0: 아, 진짜? 아니, 젊은 임금의 건강 이상설이 떠돈다고?
1: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무성하니 당장 내일 임금이 세상을 하식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2: 중종에 이어 조선 제12대 왕으로 즉위한 젊은 임금 인종. 그러나
0: 주상께서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됐는데.
1: 큰형님, 대윤대 소윤의 권력 쟁탈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0: 백성들은 끼니가 없어서 흙을 파먹는 판국에 궁에선 권력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어. 지암아 잘 들어, 지암아. 이럴 때일수록 애민 정신이 투철한 진취적 기상에 너 같은 젊은 인재들이 중앙 정치에 나가서.
1: 형님께서도 마다하신 길인데.
0: 지암아, 내가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지 나 이제 젊은이 아니야. 조정엔 너 같은 젊은 피가 필요해.
1: 큰형님,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만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지암아, 우리 한산 이씨 조상들의 어를 잊어서는 안 돼.
1: 왜 자꾸 아버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0: 그날 밤 지암아!
1: 아빠!
2: 지암아!
1: 엄마!
0: 고향 앞 바닷가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우하는 꿈을 꾸는 이지함. 꿈속의 어린 이지함이 부모님의 품에 안기려는 순간
3: 스윙

0: 놀래라. 아우,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여보 여보, 나 꿈속에서 공유랑 내가 막 커플이 돼가지고 막 사운드 타고 밀당하고 그러는데
1: 공유, 자기 부모님께서 나를 찾고 계셔.
0: 응? 은근슬쩍 부모님 핑계로 또 가출하는 건 아니겠죠?
1: 가봐야겠어.
0: 여보 또 어디 가는 거야? 야, 남편!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0: 고령에 도착한 이재함은 선산에 계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큰절을 올린 뒤 바닷가에 내려가 주변을 살펴본다.
1: 지암아!
2: 지암아!
3: 예, 아버님, 어머님. 지암이가 왔습니다.

0: 그게 무슨 소리야? 물난리라니.
1: 아, 9만 산자락이 침수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산소도.
2: 아니, 그럼 해일이나 쓰나미가 있을 거란 말이야?
0: 그 해일 쓰나미 같은 말 아닌가?
2: 조용히 해.
1: 아, 저 장마만 길어져도 버티지 못하고 부모님의 묘자리가 물에 잠길 것 같아요.
3: 앞날에 닥칠 사고를 예언하는 이지함.
0: 왜? 네가 명당이라고 한 자리잖아.
1: 아, 형, 밀물이 들어와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조, 반대로 물이 빠져나간 뒤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를 간조라고 하는데,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차이를 간만의 차, 그러니까 조차,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그 조수 간만의 차가 크게 나면은
3: 이지함의 예언은 그동안 갈고 닦은 해양 지식과 경험의 근거를 둔 과학적이고도 논리적인 추론이었다.
0: 야야, 됐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봐.
1: 꿈자리가 영 뒤숭숭합니다.
0: 그래,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 어? 이제야 감이 온다.
2: 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맷자리를 또 옮겨야 한다 이 말이야?
1: 제방만 쌓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0: 제방만? 야, 제방 쌓는 일은 그거 토목공사야. 애들 블록 쌓긴 줄 아니?
1: 아, 다행히 갯벌의 컨디션이 좋아서 제방만 제대로 쌓으면 부모님의 산소는 지킬 수 있어요.
2: 지암아, 그 지무 말대로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것 같다, 지암아.
1: 두 분이 허락만 하신다면 나머지 모든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0: 알아서? 네가 직접 갯벌에 나가 제방이라도 쌓겠다는 거야?
2: 아, 그래, 지암아. 저 공사 비용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야, 지암아.
1: 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자, 어?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0: 사인? 뭔 서류야? 야, 이거 혹시 보증 사인 아니지?
2: 아이.

0: 개방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지함은
1: 저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2: 그 고마마 그 딱 봐도 양반이신 듯한데 아니 그 양반 나리께서 이 고기 잡는 고기배는 무슨 일로
1: 그... 그러니까 한 달 임대하면은 이거 할인되는 거죠?
2: 안 됩니다.
1: 아, 저 그럼 카드 무이자 할부 되니까?
2: 그것도 고마 안 됩니다.
1: 아, 뭐 현금 영수증이라도 써주시면
2: 계좌이체만만 받습니다.
1: 아, 계좌이체만.
0: 우여곡절 끝에 고깃배를 장기 임대해서.
3: 야!
4: 멋진 바다를 향해 나가는 거야.
1: 아, 좀 천천히 갑시다.
0: 프로페셔널 어부들을 고용한 후에 자 그들과 함께 직접 바다로 나갑니다.

0: 어부들과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진 양반은 이 점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1: 자, A조 1번.
2: 예.
1: 자, B조는 2번.
3: 네.
1: C조는 3번.
2: 예.
1: 디조 4번.
3: 네.
0: 이 점은 일일이 그물을 던질 위치를 지적해주고.
2: 사사
3: 사사
2: 사사. 에이, 호란이 너 공기 잡아야지 뭐여.
3: 에에.
0: 어쨌든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 졸지에 수산업계 백조원으로 떠오르는 이지함.
4: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 중에 현금화가 가장 빠른 건 역시 소금이지.
0: 누구보다 서해안 앞바다와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지함은 버려져 있던 섬을 이용해서 염전 사업을 시작하고.
5: 상이 씨의 막내라고 하든가 그 이지함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아유 그
6: 세상에 망조가 들어도 유분수지. 양반이 돈을 벌겠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아유 노동을 해.
5: 땡땡땡. 어찌 양반이 그 근로 소득을 올린단 말이야. 땡땡.
0: 그렇게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지는 이지함. 미다스란 손만 터치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다. 즉 이지함은 금융계의 황금손으로 공식 인정을 받으며 많은 자금을 대출. 부모님 선수를 지키기 위해 제방공사를 시작한다.

0: 공사가 차차차 마무리될 즈음에.
1: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2: 아유,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1: 아니, 어서 좀.
2: 놀라지 마시고요. 임금이 죽었대요.
3: 동문에 그냥 골골골 한다 그러더니 진짜로 골로 가셨어.
2: 가셨어.
0: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젊은 인종의 죽음을 맞이하자.
2: 아유, 놀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3: 그래.
2: 세상에 이게 꼬마 신랑도 아니고요. 놀라면 안 돼요. 꼬마 왕이래요.
3: 아이고, 세상에. 죽겠다고 하면서 버텼더니 진짜로 죽었네.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아이고.
0: 10대 초반에.
4: 야, 재웠어. 내가 재웠어. 왜 깨우냐고. 나도라고 진짜. 뭐하냐고 진짜. 들어오지네 진짜.
0: 나이 어린 철부지 명종이 즉위한다.
5: 조카님, 오늘 그 자리에 오르신 건 모두 바로 이 작은 외삼촌 덕이라는 걸 잊으시면 저 삐집니다.
0: 상황이 급반전되며 대윤 유님이 끈떨어진 두레박 신세로 전락하고 소윤 윤원영이 등판한다.

0: 고마마 올 한해 청취자 여러분이 계셔서 억시로 행복했습니다.
1: 상인 김희승.
2: 소금은 역시 대한민국 천일염이죠. 이재함 조민석.
3: 이봐 순이, 내가 야채 참치를 드디어 잡아왔어. 아닌가, 가공한 건가? 허예은.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어느새 가정의 달 5월도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고요. 이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이 가기 전에 가벼운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가족 여행지 세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찾아갈 여행지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미륵산성,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택식물원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5월의 가족여행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가 있는 제천시 청풍면은 오랜 옛날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주댐 건설로 인해 청풍면의 여러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의 청풍면 소재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옛 청풍면에 있던 문화재들 역시 마을 근처의 높은 지대로 옮겼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공간이 바로 청풍문화재단지입니다. 현재 청풍문화재단지에는 고려시대 때 연회장소로 사용했던 함벽누를 비롯해서 40여 점의 문화재와 1600여 점의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서는 충주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현재 충주원에는 충주나루, 월악나루, 청풍나루, 장회나루 등이 있는데요. 청풍문화재단지 아래에서 청풍나루와 장회나루를 잇는 편도 1시간짜리 쾌속성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이어 찾아갈 5월의 가족여행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산성입니다. 우리 역사와 옛 성토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미륵산성은 성곽의 둘레가 1822m에 이르는 포곡식 석성인데요. 익산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석성과 토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미륵산성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는 탐방 코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륵산성 입구인 동문터를 들어서면 성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 성곽을 따라 해발 430m 높이의 미륵산 정상까지 간 다음 남문터를 거쳐 출발지로 내려오는 코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륵산성 탐방로에서는 거대한 화강암 채석장도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익산의 화강암은 일명 황등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익산을 대표하는 미륵사지 석탑을 쌓는데도 이 황등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5월의 가족여행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택식물원입니다. 자연친화형으로 조성된 한택식물원은 용인시 백암면의 비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약 6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2,400여 종을 포함해서 모두 9,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택식물원으로 들어서면 바로 앞에 사계정원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허브식물원과 어린이정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정원은 5월이 가기 전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택식물원 곳곳에서는 산 괴불주머니 등의 꽃을 피운 이후로 보름 또는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꽃들이 연이어 피어납니다. 따라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한택식물원을 찾아가면 매번 다른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에 찾아가면 좋은 가족 여행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비만을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비만하지 않아도 고지혈증의 위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심장 건강을 위협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이 내려지면 망설이고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치료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지혈증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인 거죠.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서 특히 더 잘 살펴야 하는데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흔해서 그럴까요?
1: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상지질 혈증 해당이 되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까 워낙 그렇게 흔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약간 과소하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오르는 그런 수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혈관의 그러한 노화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증상이 없는 것도 소홀하기 쉬운 이유겠죠?
1: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자체는 뭐 통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일상적으로는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기름기가 아무리 많아도 특별히 질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당장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것 자체가 고지혈증에 대한 그런 소홀함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없지만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고지혈증은 우리 몸에 혈관이라고 하는 수도관에 서서히 찌꺼기가 쌓여서 녹이 슬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녹이 처음에는 조금 있을 때는 뭐 전혀 순환에 문제가 없지만 점점 쌓여서 수도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터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는 혈관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생명선을 녹슬지 않게 닦아내는 그런 기초공사라는 예를 들어서 그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서서히 혈관에 찌꺼기가 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의학적인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혈액 내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이제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을 보호해주는 이제 작용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의 혈관 내로 투과되는 그러한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통틀어서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0: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말 자체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뭐 높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0: 수치가 높게 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서 혈관에 그런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더 증가를 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혈관벽에 지방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그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내부로 더 진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리학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그런 혈관에 대한 나쁜 반응을 좀 그 반전시켜줄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죽상 동맥경화증이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제 나쁜 결과가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0: 일단 그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서 이게 이제 죽처럼 그러니까 죽 모양으로 걸쭉한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을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그 죽상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자라서 혈관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형성에 대한 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파열이 되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뇌에서 그런 게 생기면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중요한 임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상황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면 문제가 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거의 막히기 직전까지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0: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혈관 지름이 90% 이상 막힐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은 상당한 그런 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졸중이나 뇌경색 또 협심증이나 그런 그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에 이러한 그 죽상동맥경화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지혈증 즉 이상질혈증에 매우 높은 원인을 제공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알 수 있는 수치에서 경계 수치가 나온다면 위험을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검진을 하셨을 때 이제 경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특히 이제 그 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사증후군과 같은 그런 항목에서 이제 경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혈관에 이러한 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러한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그러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고지혈증은 가족력의 위험도 있어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고지혈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가요?
0: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에 대한 원인은 뭐 먹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서 높아지는 원인 중에 더 큰 요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4분의 1은 먹어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간에서 이제 생성이 많아

0: 하시기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콜레스테롤의 양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형질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약 50% 정도의 확률로 본인의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지혈증에 있어서 가족력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위험도가 좀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고지혈증 진단이 내려지면 물론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험도를 생각할 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게 우선일까요?
0: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이죠. 네, 이거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치료 목표는 말씀하셨던 나쁜 콜레스테롤.

0: 접촉이 되면은 이와 이제 그 기대에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이 분명하게 감소가 되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을 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일단은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생활 습관은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음식 관리인데 이제 운동의 경우는 우리 몸에 좋은 이제 생활 습관인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혈당이나 뭐 중성 지방 같은 것들은 칼로리로 소모가 될 수 있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적절히 낮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좋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음식으로 높아지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이나 그리고 이제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통해서 높아지는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생활 습관만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늦지 않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 약물을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데 고지혈증 약도요.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의 효과를 생각하면 득과 실을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안전성은 검증된 약일 텐데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한 약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 기록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효능과 안전성이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이나 간 수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혈당을 약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약물의 쓰임새를 득과 이득을 따져봤을 때에는 이런 그 부분적인 그 부작용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약을 쓰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적응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반드시 쓰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좀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역학 연구를 보면은 이제 스타틴을 복용을 하는 경우 특히 좀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스타틴을 사용을 한다든지 용량이 많은 스타틴을 쓰는 경우에는 혈당이 약간 오르는 그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당 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당뇨로 넘어가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은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은 대사 증후군과 같이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은 위험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설령 하지만 이러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소폭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우리에게 주는 심장이나 뇌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까 봐 약을 중단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삼가를 태우는 격일까요?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걸 기억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지혈증 진단과 상관없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뭐 많게는 50% 이상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스타틴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혈관 벽에 쌓인 그런 그 죽상 동맥 경화를 이렇게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재발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기도 하고

0: 혈관을 보호해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은 거의 그 정도의 그런 유형도가 있는 고위험군들에게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스타틴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원칙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치료 원칙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어도 내성은 없는 건가요?
0: 네, 실제 뭐 우리가 내성을 얘기하는 이제 약물들은 항생제나 아니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세포나 아니면 세균들의 그런 방어 기전에 의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지혈증 치료제는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니고요. 치료를 했을 경우에 평생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쓴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복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약 먹는 건 망설이면서도 오메가3라든지 폴리코사놀도 그렇고요. 보조제를 더 챙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임상 진료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게 되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보조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전문 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은 분들이 특히 이제 스타틴으로 중심이 되는 약물 대신에 보조제에 의해서 약물을 그 질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한 치료 타임을 놓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그런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검증된 스타틴 중심의 치료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게 되되 보조제의 경우에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 중에 특정한 뭐 EPA라고 하는 성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을 비교적 고용량으로 스타틴과 함께 쓰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사용을 이제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고지혈증의 관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 즉 뭐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20년 그리고 뭐 3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좀 예약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혈관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생활습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관이라고 하는 건강한 그러한 우리 몸의 기관을 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좀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산후를 알아보는 건강정보,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4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가 이제 허리가 그때 약간 이제 삐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낫더라고요. 정형외과를 갔다 오고 등에 주사를 맞았어요. 등 주사를 맞았는데도 지금도 살짝 뭔가 오래 있곤 하면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저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이 약간 도움이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침대 시트를 갈고 일어나다가 삐걱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일을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그게 다리가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 나름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하지만 다리가 왜 저린 건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 어떤 뭐 영양적으로 먹어야 될 건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누웠을 때 바로 눕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누워서 이제 거의 진짜 뭐 하반신이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엎드렸다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반듯하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다리가 저린 거는 꽤 돼서 지금도 사실은 조심하고 있어요.
0: 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허리를 삐끗하면서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저린 증상도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허리 삐끗한 다음에 다리 저림이 이제 지속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그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신 거는 이제 근육 문제인데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뭐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이 네.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좀 관련돼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0: 네.
1: 이런 경우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근육 긴장이 생기면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게 되면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요.

0: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도 허리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허리는 비교적 작은 동작에서도 손상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을 숙이신 상태에서 비틀다든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힘이 좀 집중이 되게 되면은 디스크나 근육에 좀 부담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침대 시트를 갈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 좀 굽힘하고 회전이 동시에 좀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순간적으로도 이제 디스크에 좀 압력이 좀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자세에서 허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럴 때 근육통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1: 일단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좀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주 이내에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거나 이게 다리 저림 같은 이제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0: 네.
1: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서는 상태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경과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도요 꽤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등에 주사를 맞았다네요. 이게 무슨 주사였을까요?
1: 보통은 이제 수염진통제 주사나 이제 신경주사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염증을 좀 줄여주고 통증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주사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신경 자극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0: 네.
1: 이런 주사 치료를 좀 시행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생긴 통증을 좀 조절을 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허리를 좀 삐끗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이가 40대이십니다.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질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1: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변화가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0: 그렇구나.
1: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의 그 퇴행성 변화는 보통 30대에서 이제 4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게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50대 이후에서 흔한 편이긴 하지만
0: 네.
1: 40대에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변화가 자극을 받아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이분은 오래 서 있거나 하면 특히 오른쪽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고요. 잘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일어날 때는 엎드렸다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상태가 조금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특정 상황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고
0: 네.
1: 자세를 바꿀 때 좀 편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진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누울 때 바로 눕기가 어렵고
0: 네.
1: 엎드렸다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통증을 좀 피하기 위한 자세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과 관찰하는 것보다는
0: 네.
1: 상태를 좀 한 단계 더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도 하고 나름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법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0: 네.
1: 초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초기에는 허리를 좀 중립 위치에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스트레칭이라든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릎을 좀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복부라든지 이제 코어 근육을 좀 자극하는 이런 스트레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0: 네. 운동법 알려주셨고요. 또 음식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특별히 드셔야 하는 음식이나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는 거죠?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 자체를 뭐 개선시켜주는 음식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염증의 상태라든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걸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뭐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살이 좀 찌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체중 관리라든지 근육 유지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좀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되면 저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연에서 이분도 허리 통증과 함께 계속 다리가 저림 증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림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이게 이제 저리다는 거는 이제 신경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더 자극하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제 너무 과하게 숙이거나 비틀은 동작은 그러니까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조금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우실 때 무릎 아래에 좀 베개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 사이에 좀 베개를 끼워두는 자세가 좀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이제 물리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사연 주신 분처럼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동작이라든지 화분을 옮기는 중에도 그렇고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방을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작은 동작에도 이제 척추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비틀면서 일어나는 동작은 그러니까 디스크에 좀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려면 허리를 굽히시는 대신에 무릎을 굽혀서 그러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낮춘 상태에서 물건을 드시거나 허리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들 때는 몸 가까이 붙여서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중간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이 적은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를 취하는 거를 습관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60대 남성이 주셨습니다.
2: 아, 요즘 이명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약하게 들려가지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아주 심해져가지고 한 2주 전 매미 울음소리하고 벨소리 비슷한 것도 병원 가봤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딱히 고치지 말고 백색 소음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말투가 이제 툭툭 나가듯이 이제 변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다른데 신경을 이제 많이 쓰게끔 해가지고 책을 많이 본다든가 뭐 장기를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는 거를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근접한 치료 방법이 나온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0: 네. 이명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으신데요. 이명이 흔하죠?
1: 그러니까 이명은 실제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명은 이제 드문 질환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이명이 어떤 상태인 걸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귀 안에서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뭐 매미 소리라든지 삐소리, 뭐 바람 소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각 신경이라든지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신호의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가 귀 안에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건데요. 원인이 뭘까요?
1: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이제 청력 저하가 되겠고요. 노화가 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 뇌가 부족한 소리를 좀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소음 노출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약물, 그다음에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그러니까 청각 기능 변화하고 신경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치료가 어렵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어려운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원인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청각신경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좀 없애는 치료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도 이제 소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좀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이명으로 인한 증상이 여러 가지인가 봐요.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소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이제 이명은 이제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의 형태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삐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매미 소리라든지 뭐 바람 소리 아니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제 벨 소리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에서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 전체에서 울리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 청력 상태 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뇌가 또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0: 네. 좀 생활 환경을 너무 조용하게 이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조용한 환경은 오히려 이명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밖에 소리가 외부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명 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이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밤에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좀 소음이라든지 환경음이 있는 게 증상 하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적절한 소음이나 환경음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디오를 좀 틀어놓는 것도 괜찮을까요?
1: 네, 라디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백색 소음과 같은 어떤 배경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요. 이러한 소리는 이제 이명을 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 소리가 좀 덜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면은 뇌가 이명에 집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라든지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 가벼운 라디오 소리 같은 걸 유지하는 게 증상 하나의 유용한 방법입니다.
0: 이렇게 이명이 생기면 완치는 좀 어렵다고 해도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은 있지 않을까요?
1: 이게 완전히 제거하는 건 좀 어렵지만 증상을 좀 안하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리치료,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라든지 보청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명에 대한 인식을 조금 줄여주는 훈련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약물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치료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명에 대한 그 개인적인 반응이라든지 불편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을 줄여주는 게 이제 치료법인 만큼 이명을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명으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나 위험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좀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도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하고 좀 불안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뭐 짜증을 좀 많이 낸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이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그 소리만 들리는 문제가 아니고 인지 기능이라든지 어떤 감정 반응이 함께 영향을 받는 증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0: 그럼 이명 증상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한 밤에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이명으로 불편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명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용할 때만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귀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나서 너무 거슬려서 일상 기능에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크기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셔가지고 불편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소리가 크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뭐 소리 치료도 말씀하셨지만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려면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라디오라든지 이제 백색소음과 같이 일정한 좀 대경음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을 잘 하셔야지 이명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무리하시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리 치료라든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의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소투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소투표는 집이나 평소에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